0: 이제 제품을 조금 이제 우리 시청자들에게 줄 수 있는 약간 그런
1: 아 네, 굿즈 같이 이렇게 네, 좀
0: 굿즈
1: 나눠드리는
0: 굿즈 같이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너무 좋은데요?
0: 대박 내면 되잖아요.
1: 그죠 그죠. 네,
0: 그쵸.
2: 이제 저희 뷰티온앤오프가 잘 된다는 빨리랑 모든 직원분들에게 저희가 추천받은 제품들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1: 와
0: 좋아요.
2: 괜찮잖아요.
0: 좋으시죠?
1: 네, 네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은데요. 자, 아주 알찬 홍보였습니다. 우리 온앤오프가 조금 부담이 되실 것 같은데
2: 너무 됩니다.
1: 이현님 가실까요? 아니면 와이언님?
3: 와이언님 가도록 하겠습니다.
0: 제가 가나요?
3: 네
1: 제가 오케이 와이언 렛츠고
4: 아름다운 이제 아리랑 TV에 또 나올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
1: 리
4: 이렇게 나와도 될까요?
1: 랑 와
0: 야 이거 오
5: 잘했습니다.
0: 야 아니 이거 뭐 크게 할 줄 몰랐네.
2: 아니 이렇게 말을 해주세요. 저는
0: 이거 아무것도 몰랐어.
2: 저희가 이렇게 저자리에 있어도 되는지 굉장히 영광이었습니다.
0: 네, 너무 영광이었고 자꾸 나만 시키면 어떡해.
2: 미안하다. 생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어. 나의 본능이랄까? 좀 뭐랄까 무거운 자리도 있다 보니까 자신감이 더 올라간 것 같습니다.
0: 오케이 그러면은
2: 국장님 인터뷰 한번 할까요?
0: 맞아요 바로 인터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2: 어디요? 인터뷰하면 싹 돌아요?
0: 아니 저
2: 네? 진짜요?
0: 아 다른 거예요? 뭐예요? 뭐야?
2: 진짜 안 말해줘.
0: 이거 맨날 안 말해줘. 우리 뭐 하는지 맨날 현장에서만 알아. 일단
2: 무서운 건 아니죠? 위치랑 공포랑은 상관없잖아요.
0: 오늘 안 그래도 비 오는디?
2: 오늘은 너로 가는 거야.
0: 난 모르겠어.
2: 무서운 거일 수도 있거든?
0: 무서운 거라고? 아, 난 모르겠다. 일단 타자.
6: 네.
0: 예. 안녕. 살아서.
2: 같이 안 가세요?
0: 나 같이 보는 거. 왜 따로. 안녕. 아니, 우리. 어디 가니? 형. 알아? 형 정보 들은 거 있어?
7: 금강산도 식구장이야.
0: 아 형은 먹기만 해 도대체.
7: 일단 먹어.
0: 일단 먹고 힘내야 되니까.
7: 먹어야 이제 전쟁에 참여하지.
0: 오늘은 인터뷰 안 하네 그래도. 체어? 비도 오고 그러는데 조금.
7: 그래 그럼 인터뷰 잘해서.
0: 재미가 없나?
7: 다음으로 가시는 거지.
0: 너무 잘해서 이제 좀 못하고 좀 그래야 그랬는데.
7: 좀 더 이제 자극적인 이제 그런 뷰티로 가는 거 같아.
0: 자극적인 뷰티? 그러면 무서운 거 하나? 일단 가서 우리도 파이팅 있게 또 찍어봅시다. 우리 글로벌한 또 이제 팬분들을 위해 K뷰티 알리기 위해 또 이제 한번 힘써보자고. 하나 둘 셋 나 파이팅 하는 거야. 하나 둘 셋 파이팅!
7: 그래도 끊으려고 해?
0: 아니 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서 이제 곧 도착하니까 알았지?
7: 우린 이제 또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단련된 게 있잖아.
0: 그렇지 우린 단련이 돼 있잖아. 우리 10년 차야.
7: 그리고 아까 그 제작 발표보다 무슨 상황은 없을 거야.
0: 맞아. 나 제작 발표할 때 나 진짜로 무서웠어.
7: 무서웠어 나.
0: 그런 분위기인 줄 몰랐지만. 야 뭐 귀신 나오는 거 아니야?
2: 귀신을 좋아하네.
0: 아니 그게 아니라 비도 오지 뭔가 오죽궁금한 뭐야 저기 여기야?
2: 무슨 건데?
0: 이거 뭐야?
2: 저 보여줘.
0: 이곳이 이뻐진다는 그곳인가?
2: 보여줘야지.
0: 대본 아닙니다. 여러분 대본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곳이 예뻐진다는 그곳인가?
2: 같이 보자.
0: 아니
2: 이곳이 예뻐진다는 그곳인가?
0: 그곳인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2: 먼저 들어.
0: 왜 형 안 무섭다면서 왜 나한테 맨날 먼저 들어가래?
2: 계세요.
0: 계세요.
8: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오, 복도와 다른 이미지야. 와.
8: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8: 네 이쪽에 앉으세요.
0: 네. 뭐야? 아직 모르겠는데? 일단 앉아보겠습니다.
2: 딱 느낌 오잖아. 우리 뷰티 MC인데 딱 느낌 오잖아. 여기가 뭐야?

0: 정확하게 커스텀 K뷰티가 뭐예요?
1: 일단 커스텀 K뷰티는 나만의 맞춤이거든요.
2: 네.
3: 맞춤 일단 정상.
1: 네. 와우. 뭔가를 따라하거나 대중적인 그런 걸 따라가지 않고
0: 네.
1: 나한테 맞춰진 거 컬러라든지 이라든지 보고
0: 그럼 나만의 그러면 나만의 색감과 나만의 모든 것을 다 맞추는 곳이네요.
3: 그렇죠.
1: 네, 맞아요. 네.
0: 좋아요.
1: 기본이 퍼스널 컬러거든요.
0: 네, 네, 네.
1: 그래서 일단 퍼스널 컬러에서 기본적인 설명 먼저 해 드리고
0: 네.
1: 진단 이어서 들어갈게요.
0: 좋아요. 좋아요.
1: 네. 그래서 일단 퍼스널 컬러는 내 신체 피부톤이랑 가장 조화로움을 이루는 컬러를 찾아드릴 거거든요.
0: 네.
1: 그래서 좋아하는 거 이미지로는 보지 않고 피부 스킨 컬러 하나만 보고 찾아드릴 거예요.
0: 와.
3: 네. 좋아하는 거랑은
1: 네, 별개예요.
0: 아. 별개예요?
1: 내가 좋아하는 거랑 나한테 어울리는 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0: 오.
1: 무조건 어울리는 조화로움을 이루는 컬러로 갈 거고요. 내 명도랑 채도를 찾아드릴 거거든요.
0: 네, 네, 네.
1: 지금 입으신 상의는 고명도가 전용도가
3: 고명도죠?
1: 어두운
3: 조명도죠?
1: 네, 맞아요.
3: 잘못 말했어요.
1: 네.
0: 잘못 말했구나.
1: 그래서 오늘 내 명도가 어디고 내 채도가 어딘지 알게 되실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일단 진단하기 전에 워드로브 체크 먼저 진행할 거거든요.
0: 네.
1: 일단 평소에
3: 있는 거?
1: 네, 즐겨 착용하시는 상의 위주로 체크해 주시면은 제가
3: 이거는 코인가요?
0: 이거는
1: 이제 레드 컬러인데 레드도 웜레드, 쿨레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3: 네. 이건 쿨레드네요, 딱 보니까.
1: 이거 쿨레드예요.
3: 그쵸.
0: 오.
3: 제가 뷰티 MC거든요.
0: 아, 네. 나도 MC인데?
3: 자, 오, 맞네.
0: 어때요? 심각한가요?
1: 아니요, 심각하지 않아요.
0: 아, 이게 뭐, 네. 뭔가 이거. 네.
1: 아이고, 심각한 건 아니고, 아직 결과를 모르시기 때문에, 네. 일단 결과 보고, 평소에 내가 잘 입고 있었는지. 두 분 좀 비슷하네요?
3: 네.
0: 약간, 둘이 좀 생긴 것도 비슷해가지고.
1: 일단 먼저. 일단 보면은 겨울 위주로 착용하고 계셨어요.
0: 네, 맞아요.
1: 네, 겨울이 조금 어둡고 차가운 느낌이거든요. 네, 네.
3: 전 사실 퍼스널 컬러 한번 진단했었거든요.
1: 아, 예전에 받으신 경험이 있으세요?
3: 네. 여름쿨.
1: 여름쿨.
3: 썸머쿨가 있네요, 제가.
1: 가을.
3: 가을.
1: 어두운 가을. 여름 진단 받으셨는데 다 반대로 생활하고 계셨네요.
3: 사실 퍼스널 컬러에 맞추면은
1: 한정적이니까.
3: 네, 막 분홍색 입어야 되고 하더라고요.
0: 분홍색?
1: 아, 꼭 분홍색만 입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3: 아니요?
1: 여름 쿨 라이트라고. 네. 일단 요거는 제가 참고해서 볼 거고
0: 네.
1: 퍼스널 컬러 진단 하러 자리 이동하실게요. 네, 일단 측색기로 피부톤 측정 먼저 진행할 거거든요. 내 피부톤에 붉은기, 옐로우기, 밝기 알아볼 거예요.
3: 근데 저희가 비밀이거든요.
1: 네.
3: 메이크업을 해봤어요.
0: 진짜 비밀이에요. 아무한테 얘기하시면 안 돼요.
3: 근데 이게 메이크업을 한 상태로도 이게 측정이 가능한가요?
1: 원래는 이제 민낯에 하면 가장 좋지만은 네. 어쨌든 이제 옐로우기랑 이런 거 확인해보는 과정이라서 괜찮습니다.
3: 최첨단 시스템이네요.
1: 네.
3: 이거 나왔어.
1: 네, 그러면 일단 결과가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얼굴이랑 목이랑 톤 차이는 4 정도 나시거든요.
0: 네네.
1: 이 정도면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거의 비슷하신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붉은기랑 옐로우기랑 봤을 때 옐로우기가 약간 높으신 편이긴 하거든요.
0: 네네. 오, 좋은 건가요?
3: 몇 점이죠, 와이어스?
0: 그 피부톤이 이제 베스트
3: 그런 게 어딨어요?
0: 있을 수 있죠. 그 워너비가
1: 아니 피부톤에 베스트는 없어요.
0: 없어요?
1: 모두 다 내 신체 피부톤이 다 다르기 때문에.
0: 아, 그래요?
1: 네. 백인, 흑인, 빵인 다 다르잖아요. 베스트가 있을 수가 없어요.
0: 이렇게
1: 일단 옷이랑 헤어 컬러 전부 다 가리고 진행할 거거든요.
0: 네. 이게 뭐죠?
3: 식탁보인가요? 아, 식탁보래. 그
0: 애기들
3: 빠진가요?
1: 네, 이제 케이프인데 요거 컬러. 네.
3: 언니.
0: 애기 된 기분인데?
3: 좋은데?
1: 그리고 이제 헤어 컬러도 다 가릴 겁니다.
0: 헤어 컬러도요?
1: 네.
3: 이거 완전 이거
0: 약간 급식 그 나눠주시는 이모님들 같아요.
3: 식당 주머니님.
1: 그래서 일단 계절천으로 먼저 가볍게
0: 네.
3: 아예 안 받아주시죠.
0: 아예 자기 스타일 아니시면 안 받아주시네요. 괜찮아요.
3: 괜찮습니다. 네. 좋습니다.
1: 그러면은 일단 이거 계절천으로 한번 가볍게 먼저 살펴볼게요.
3: 여름.
0: 이게 얼굴.

0: 이거 요런 아니에요. 아. 보시는 거는 고채도 컬러예요. 네. 엄청 진하고 선명한 컬러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고채도의 웜톤 컬러예요. 그리고 고채도의 쿨톤.
1: 아, 아니다.
0: 다시 한번 볼게요. 웜톤.
1: 이것도 아닌데?
2: 이거 아, 애매해.
1: 쿨톤. 이건 아니다, 아예.
0: 일단 고채도로 봤을 때는 쿨톤 아니니까는 네. 좀 다크닌 형상이 생겨서 전반적으로 좀 어두워 보이시거든요. 네.
1: 다른 거. 보여.
0: 네, 그렇죠. 이번에는 조명도예요. 웜톤.
1: 이거다. 그나마.
0: 쿨톤.
1: 아니다.
0: 쿨톤 와, 이것도 이게... 약간 조금 창백해 보이시긴 하시거든요. 네. 어두워 보이는 느낌이 살짝 들고. 네. 다음에는 이제 저채도로 네. 청탁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청탁은 아니다. 맑고 이제 탁함이거든요. 네. 웜톤.
1: 웜톤.
0: 쿨톤.
1: 이거 아니다.
0: 일단 고객님 같은 경우는.
2: 저 색이 없나요?
1: 한 장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2: 저 색이 없나요?
1: 쌤 한 장밖에 안 남았나요?
0: 일단 이건 가볍게 보는 용이에요. 부담 없이 그냥 보시면 되세요.
3: 그거 가볍게 살펴봤을 때 어떤 게 잘 어울리는지
0: 어떤 게 잘 어울리는지
2: 지금 쌤도 지금 쌤도 지금
1: 난관이다.
2: 난관이다.
1: 컬러 인생
2: 찾으셔야 난관. 돼요. 하나라도 만들어야 돼요.
0: 일단 대체적으로 탁한 컬러는 확실하게 좀 워스트 느낌이 나시고요. 네. 고객님 이렇게 좀 채도가 있는 컬러가 좀 잘 받으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가볍게 봤을 때는 이 컬러가 가장 일단은 잘 받는 컬러로 보여집니다. 네, 상세 진단 들어가서 다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네. 빨주노 초판 한번 제가 한 바퀴 둘러봤거든요. 네. 앞에 있는 따뜻한 컬러 위주로 전체적으로 생기 있는 표현이 잘 되세요. 지금 앞에 있는 거 뒤편에 지금 그린 컬러부터 다크닝이 조금 많이 생기시거든요. 너무 많이 어두워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고객님 따뜻한 컬러가 잘 받으신다고 네. 보여지고 있거든요.
2: 제가 따뜻한 남자긴 해요.
0: 네.
2: 형이라도 받아줘야 될 거 아니야.
1: 나도 받지 않겠어.
0: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이 컬러가 가장 퍼스널 컬러로 나오셨거든요.
2: 레드.
0: 일단 요거는 스트롱이라는 톤이에요.
1: 스트롱이네.
0: 네, 스트롱. 예요. 스트롱은 이제 거의 원색에 가까운 컬러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명도는 중명도고 채도는 고채도고요. 그래서 고객님은 봄, 웜, 스트롱. 사용해주시면 좋아요.
2: 봄, 웜, 스트롱.
0: 네.
2: 와, 제가 또 헬스도 하는데.
1: 봄의 따뜻한 힘센 가이.
0: 네.
2: 힘센 가이. 근데 형 기대된다.
0: 네, 그러면은 바꿔서 이제 또 진단해드릴게요. 네, 이거 다 빼드릴게요.
1: 저는 좀 이렇게 또 그림자 안 지게 하게 해주세요.
0: 그림자 안 지게요? 이렇게 볼게요.
2: 나한테는 그 그림자 진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왜 자기 할 때는.
1: 이거 같은데요? 이 색 같은데요?
2: 혹시 MBTI가 T이신가요?
0: 네.
2: 아, 확실하네. 역시
1: 이런 건 그래도 많이 받아주시는
2: 거 맞아 맞아
1: 감사합니다.
0: 그림자 안 지게 그림자 안 지려면
2: 안 지게 하려면
0: 이렇게 돼야 돼요. 괜찮아요?
1: 네, 괜찮아요.
0: 이거 진짜 괜찮으세요?
1: 네.
0: 그럼 이렇게 진행할게요.
1: 네. 기대됩니다 선생님.
0: 쿨톤이 나오길 바라시는 거죠?
1: 네, 근데 저는 쿨톤이에요.
0: 쿨톤이에요?
1: 네. 원래 피부 색깔이 그 성격에 따라간다고 들었거든요.
0: 피부 색깔이 성격이 어떻게 따라가요?
1: 쿨한 스트롱.
0: 아니 진짜 이게 어떻게 따라가요?
1: 와 이거다.
0: 자 이번에는 쿨톤의 고채도예요. 네 쿨톤 괜찮거든요.
1: 이거 아니다.
2: 아 이거 형이 좋아하는 색깔을 찾는 게 아니라 어울리는
1: 거 지금 보세요.
0: 그래서 일단 이선이 웜쿨이랑 지금 채도로 봤을 때는 쿨 쪽이 조금 더 조화로운 느낌이 강해요. 명도 한번 또 살펴볼게요. 명도. 밝은 걸로 고명도 먼저 볼게요. 자, 밝은 쿨톤의 천이에요.
2: 나쁜 거 같기도 하고.
1: 웜이 나온 거 같기도 하고. 이거 쿨 맞아요?
0: 네, 이거 쿨톤 천이에요.
1: 진짜요?
0: 네.
2: 저 선생님 의심하는 거야?
1: 아니, 물어본 거예요.
0: 네, 이런 거를 지금 원하셨던 거 아니에요? 밝은 쿨톤?
2: 형 괜찮아?
0: 이게 이선님이 찾으셨던 그 쿨톤이거든요?
1: 아, 별론데?
0: 이거 별로예요?
1: 네.
0: 아까 쿨 호소하셨잖아요.
1: 쿨인데 다른 컬러 없어요?
0: 둘 다 쿨이에요. 둘 다 쿨이에요. 그 웜톤이시고 싶으신 거예요?
1: 쿨이긴 한데.
0: 네. 어떤 쿨을 찾으시는 거예요?
1: 멋진 쿨.
0: 지금 이거

0: 딱 이 세트.
1: 가져가도 돼요?
2: 네, 안 돼요.
1: 그쵸.
2: 그래서 테이블로 이동해서 네. 말씀드릴게요.
1: 저 머리가
0: 괜찮아요, 하면 돼.
1: 공부하러 왔구나.

0: 네, 그러면은 내 피부 톤에 맞춰서 커스텀 뷰티. 어, 일단 피트 먼저 만들어 볼 거거든요. 네?
1: 어. 오, 저희가 하나요? 직접?
0: 네, 직접 만드실 거예요. 일단 오늘 만드시는 거는 다 천연 재료거든요. 네. 천연 화장품 만드시는 거예요.
2: 오, 좋은 거네요.
0: 네, 맞아요. 천연이기 때문에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도 사용 가능하시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단점이 천연이라서 방부제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유효기간이 짧아요. 3개월.
1: 3개월?
0: 네, 3개월이면 충분해요. 어, 맨날 쓸 수 있는 거니까. 로즈플로러 워터부터 넣을 거예요. 네. 8.5형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8.5형이 될 때까지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1: 네. 색깔 이 잠깐만요. 선생님 놀라셨잖아.
2: 아, 죄송해요. 좀 덜어내도 돼요? 간다.
1: 센서티브하게 해야 되잖아요, 이런 거 다.
2: 그럼.
0: 네, 조금씩 조심히 넣어주시면서 넣으면은 양 맞출 수 있어요.
2: 알로에 베라기를 맞춰요.
0: 네. 네.
2: 1.5형만 넣으면 되는 건가요?
0: 네, 지금 4,800 넣었어요? 4배를 넣으셨는데? 그럼 이거 좀 덜어낼게요. 이게 많이 넣는다고 좋은 게 아니어가지고.
2: 어, 그렇죠.
0: 네, 이만큼 덜어낼게요.
2: 이, 이 정도 괜찮죠?
0: 정확해요. 나이스. 좋아요. 어, 그 정도 괜찮아요.
1: 우동생이죠?
0: 그 다음에 히알루론산.

0: 선생님 잘했습니다.
1: 네. 그러면 일단 요거는 제가 다 녹여드릴 거고요. 이거 네. 녹여야되거든요. 네.
0: 오, 신기해. 파운데이션, 이게 쿠션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아, 이제 여기다가 이제 컬러 그걸 넣네.
2: 됐어.
0: 우와, 얘 진짜 파운데이션 색깔이다.
1: 엄청 잘 하셨는데요?
2: 오케이. 완벽.
1: 그러면은 쿠션은 완성됐어요.
2: 와!
0: 와!
1: 자, 이제 쿠션 다 만들었으니까요. 퍼스널로 나온 거에 맞춰서 커스텀 틴트 또 만들 거거든요.
3: 네네. 어,
1: 여름콜 라이트, 곰보라이트잖아요.
3: 네.
1: 일단 두 분 다 공성 속으로 들어가는 거 먼저 넣을게요.
3: 네.
0: 이 피 맞아요?
1: 네, 맞아요.
2: 조금만 넣어야겠는데, 이건? 재밌다.
0: 야, 이거 고춧가루인 줄 알 것 같아요. 이거 섞어가지고 컬러를 만드는 거구나.
1: 그쵸.
0: 아, 사장님과 틴트를 만들게 될 줄이야.
2: 그러니까.
0: 이렇게
1: 네.
0: 남자 둘이서 올 때도 있나요?
1: 그렇지는 않아요.
0: 아,
1: 여자친구랑 와요.
0: 커스텀 KBT가 해외에도 있나요? 이렇게 커스텀 할 수 있는?
1: 있기는 있을 건데 한국만큼 조금 이렇게 퍼스널 컬러가 세분화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유선님은 통에 넣을게요.
0: 통 되나요?
2: 우와, 완전 핑크색이네.
1: 그리고 와이어님 거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와이어님도 넣을게요.
2: 네.
0: 근데 저는 또 이제 만든다고 해가지고 완성된 제품에 색깔만 넣고 이런 줄 알았는데 완전 다 리얼이네요.
1: 네, 완전 내가 색을 다 조합해서
0: 진짜
1: 만드니까.
0: 어쩌면 저도 화장품 브랜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세요?
1: 충분히 가능하죠.
0: 아, 역시 쌤의 이 정도 리액션 최고의 리액션이었어.
2: 외국 손님들도 많이 오시나요? 여기?
1: 네, 외국인 고객님 네. 이런 거 K-뷰트 되게 관심 많으시거든요.
2: 진짜요?
1: 그래서 퍼스널 컬러도 그렇고 화장품 네. 만드는 것도 그렇고 하루 많이들 오시고 엄청 재밌어하고 좋아하세요.
0: 눈 빠질 뻔했네.
2: 짜라란.
0: 우와.
1: 일단 이선님 거는 여름콜 라이트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밝은 컬러 쓰셔야 되고 너무 진하고 선명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딸기우유 같은 컬러가 나온 거고요. 그리고 와이어님 거는 곰보라이트 나왔잖아요.
2: 네.
1: 그래서 좀 선명해야 돼요.
2: 네.
1: 그리고 웜톤이라서 좀 따뜻한 느낌 나고 그래서 좀 오렌지빛이 나는 그런 립

0: 컬러가 완성된 거거든요.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1: 네, 좋습니다.
2: 오! 더 발라야 되나?
1: 오, 뭐야, 좋다.
0: 충분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남성분들은 너무 진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하시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딱 그 정도만. 그래서 오늘 이렇게 쿠션이랑 틴트 네, 퍼스널에 맞춰서 커스텀으로 다 완성되셨습니다.
2: 완성! 와!
0: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2: 와, 선생님. 많이 힘드시죠?
0: 아니.
3: 이렇게 커스텀 뷰티까지 체험을 해봤는데요. 굉장히 뿌듯합니다.
2: 네, 이렇게 또 이제 하면서 느꼈지만 아우, 뷰티 레벨이 쭉쭉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3: 맞습니다. 이렇게 진단부터 제작까지 정말 많은 경험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체험해봤으면 좋겠어요.
2: For continuing your commenting on career, I hope you guys enjoy the making cosmetic and find your personal color.
3: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0: The moment we wear it, our spirits lift. It helps us grow strong in body and in mind. As we wear it, we learn patience and respect. The belt system motivates students to strive harder and continue growing. This uniform shapes movement into grace and turns performance into something thrilling. Now, embraced around the world, Taekwondo shares our culture, philosophy, and values with pride and spirit. Though it may seem simple, this uniform holds your passion and your journey. It belongs to Taekwondo. Wear the extraordinary. Be with Taekwondo.
1: A fresh summer day.
2: 돌 진검다리길. 야, 참 게 지금 계절은 정말 지금이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Sunday
1: morning rays. Embracing this warmth and excitement, I'm thinking of taking a light stroll around the village. Along the Chulangcheong stream, where millions of roses create a spectacular sight, a place where you can feel happiness filled with the scent of flowers amidst your weary daily life. This is Chungnang-gu Seoul. The vibrant roses seem to soothe my heart in their own special ways.
2: Yeah,전에는 꼭 멀리 떠나야 여행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버스나 기차 혹은 비행기를 타고요. 그런데 요즘은 내 주변 가까운 곳, 잘 몰랐던 곳, 혹은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을 천천히 둘러보는 것도 꽤 좋은 여행이 되더라고요. 오늘은 중랑구의 위안과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곳들로부터 여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Chungnang-gu in June, filled with fresh greenery and little moments of happiness found in between. Now, let's take a moment to escape from the bustling daily life and immerse in subtle memories. At times, the old shops that have always been there feel like a part of the everyday scenery along the paths we take. I visit a space that has become a part of the town's landscape.
2: 야, 여기는 그 제가 어릴 때 동네에서 자주 보던 옛날 사진관 같은데. 야, 너무 반갑네요. 이 간판부터 입구까지 아, 너무 정감이 갑니다. 야. 실례하겠습니다.
3: 아, 네.
2: 안녕하세요. 아, 네. 예.
3: 반갑습니다.
2: 아, 예. 아유, 예.
3: 아, 많이 뵙던 얼굴이십니다.
2: 아, 알아보시겠어요?
3: 아, 그럼요.
2: 아,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예. 아, 고맙습니다. 아, 네. 여기 제가 딱 봐도 정말 네. 오래된 사진관 같아 갖고 네. 아, 자연스럽게

0: 이렇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1: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
0: 여기서 이 사진관 운영하신 지 한 얼마나 되셨어요?
1: 지금 42년째 하고 있습니다.
0: 42년이요?
1: 네.
0: 야,
1: 이 자리에서만 그냥 42년 하고 있습니다.
0: 야, 대단하시네요.
1: 아닙니다.
0: 네. 그래, 오래된 사진관님만큼 네. 제가 믿고 이렇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1: 아이고 감사합니다.
0: 그래서 믿고 네. 오늘 저도 사진을 좀 한 장 찍을 수 있을까 해서요.
1: 아, 그럼요.
0: 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It's a must that I tidy up myself before a photo shoot. 아, 맞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거울 보면서 네. 이렇게 머리도 좀 만지고 네. 어, 여권 사진도 그렇고 여권 사진 보면은 이제 또 이게 귀도 잘 나와야 되고. 네.
1: 네, 요즘에는 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마하고 눈썹이 잘.
0: 아, 이마하고 눈썹이 잘 좋으니까. 네. 아, 제가.
2: A photo studio with a 42-year-old history. Wow, feeling a bit nervous.
1: 엄마, 네, 좋습니다. 네, 자, 조금 더 웃는 듯하게 살짝 미소, 아, 이가 보이면 안 되고요. 네, 좋습니다. 하나, 둘, 네, 아이, 좋습니다. 네, 자, 하나, 네, 미소 조금 더 진하게, 네, 네 하나, 둘, 아, 네, 아, 예,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0: 예, 예.
1: 네.
2: Taking photos at the local studio for the first time in a while fills my heart for some reason.
0: 그, 사실 예전만 해도요, 저희 부모님이 항상 하시는 얘기였습니다. 어디 여행 가면 꼭 사진을 남겨라.
1: 그렇죠.
0: 네, 남는 건 사진밖에 없다.
1: 네, 맞습니다. 네. 추억은 10년, 사진은 100년 그랬습니다.
0: 네, 그래갖고 네. 제가 그 얘기를 까먹지 않고.
1: 아, 네. 아,
0: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사진 한번 찍어봤습니다.
1: 아유, 고맙습니다.
0: 네, 제가 저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네. 참 사진이 소중하고 네. 기억에 오래 남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0: 네, 아, 고맙습니다. 오래된 만큼. 이 마을의 역사와 가족의 역사가 이 사진관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0: 아, 그래서 지금 손에 들고 계신 게 네, 네. 가족들의 사진인 것 같은데.
1: 네, 그렇습니다.
0: 네,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1: 아, 네. 네. 이 동네 성화봉송을 했었거든요.
0: 네.
1: 구주자로. 그래서 그때 우리 애기도 어렸을 때인데 그때 내 친구 기정문자.
0: 야, 88올림픽 기억납니다. 그때 성화봉송 하신 거죠?
1: 네.
2: A place where he has poured his youth, a cherished place that holds the lives and memories of owner Nam Tae Suk and his family over the past 42 years.
0: 항상 저도 뭐 이제 저희 공간 이제 집에 가면은 한 번씩 추억 되새기면서 보게 되는데 앨범을
1: 네.
0: 요즘은 이런 광경 보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네, 지금은 너무 다 디지털화돼갖고 핸드폰으로 이제 휴대폰으로 다 사진 찍으니까요. 예전만 해도 저희 이제 필름 사진 찍을 때만 해도 뭐 24방, 뭐 36방,
1: 그렇죠.
0: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갖고 네. 필름을 항상 이제 맡길 때도 이제 그 필름 보면서 자기가 이제 마음에 드는 거 이제 빨간색 동그라미 쳐갖고
1: 네,
0: 이렇게
1: 네, 네, 맞습니다.
0: 그 기다리면서 막 설레는 그렇죠. 거 많이 느꼈었거든요.
1: 어, 지금은 이제 그 디지털로 갔으니까는 추억이 별로 없을 거고
0: 네.
1: 옛날에는 앨범에서 필름을 사진 찍어서 필름 맡겨서 찾아서 또 앨범 정리하고 네. 그런 게 추억이거든요.
0: 맞아요.
1: 근데 앞으로는 진짜 젊은 사람들은 네. 추억이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좀 마음이
0: 그게 아쉬워요.
2: Mr. Nam has kept every single camera he has used thus far.
0: 필름 넣고 예 아 이런 거 많이 찍었죠. 이렇게 갖고 이렇게 찍습니다. 하나 둘 네, 셋 안 하고 항상 둘에 찍더라고요. 항상.
2: It conjures up memories from that time like a beautiful panorama. It's the well-worn cameras, the old space, and the owner that have captured countless precious moments, allowing many to hold on to their memories for years to come.
0: 그러니까 이런 사진 같은 경우에는 사장님이 그 당시에 참 획기적으로 연출하신
1: 이제 필터를 사용해
0: 가지고 네, 여기 이 배경은 약간 포커스 날려져 갖고
1: 그렇죠, 네.
0: 빛발에 빛을 네. 번지는 효과로
1: 이런 거는 또 네. 이제 포커스 확 퍼지게끔
0: 네.
1: 번짐 효과 또 여러 가지는 효과
0: 야
1: 그 당시, 약간 그 당시 유행했던 거가
0: 약간 이 어떤 여행 스케치 자켓 사진 같은 예
1: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0: 오, 이건 또 뭡니까? 이건 어떻게 연출하는 거예요?
1: 그것도 이제 그 필터를 이용해가지고 네. 삼각 필터에서 세 분류로 나눠서 찍힌.
0: 네, 야.
2: Though many of the nearby photo studios have faded away over the years, the owner hopes to remain a lasting presence for those who have shared those memories.

0: 이제 중랑구에 먹자 버린 것 같아요. 딱 보니까 오래된 가게들이 많습니다.
1: With lingering emotions, I take slow steps forward again. Though it seems like a familiar sight we see every day, the unique charms and expressions of each neighborhood start to reveal themselves if we pay a little more attention.
0: 야, 예전에 제가 중랑구 여기 상봉에 왔을 때는 이런 대형 마트나 이렇게 고층 빌딩들이 건물이 없었었어요. 와, 많이 변했네요. 이런 고층 빌딩 사이로 특이한 간판의 이름에 서점이 있네요. 저는 그 저희 아내랑 동네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작은 책방 서점들을 항상 눈여겨보고 항상 들어가 보곤 했거든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 Let's take a moment for a while in a place that resonates with my heart.
0: 향긋한 커피 냄새도 나고요. 안녕하세요. 예, 실례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우연히 이렇게 보는데 여기 조그마한 서점이 책방이 있어요. 근데 또 제목이 또 특이해서 바람길이라 그래서 네. 네, 정말 밖에서 바람이 많이 불어서 네. 바람 타고서 왔어요.
2: 네. 이제는 제가 바람하고 길을 좋아해서 저희 여행지 판매하는
0: 아 그러세요?
1: This must be the essence of what makes a neighborhood stroll so delightful.
3: 원래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한 18년 정도 했었어요.
0: 예.
3: 그리고서 회사를 그냥 그만두고 1년 정도 세계여행을 배낭을 메고 여행을 다녔거든요. 여행을 좀 좋아해서 그래서 여행을 끝나고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 여행책을 판매하는 여행 서점을 하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바람하고 길이었어요. 여행하고 다 맞는
0: 그래서
3: 바람길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또 찾아보면 바람길이라는 뜻이 골목 사이사이로 바람이 다니면서 공기를 순환시켜주는 그래서 이 공간이 문화를 순환시켜주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급작스럽게 훅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0: 그러니까 이게 골목골목이 바람에 따라서 타고 왔습니다.
3: 네.
0: 그러면 지금 이 서점 책방을 운영하시는 사장님 겸 지금 여행 작가로서 활동하고 계신 거죠?
3: 그렇죠. 여행 책도 쓰고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책 그런 것들을 주로 많이 쓰고 있어요. 출판사도 같이 하고 있고.
0: 아, 그러세요. 뒤에 보니까 아주 여러 나라의 그 여행 책들이 많이 있어요.
3: 네네.
0: 근데 이 동네에서 이 책방 서점을 하시니까 이 중랑구에 관련된 책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3: 근데 너무 잘 맞추신 것 같은데.
0: 네.
3: 네. 제가 이쪽에서 서점을 한 지 지금 8년 정도 되고 중랑구에 산 지가 한 40년 정도 되거든요. 작년에 이렇게 서점을 오랫동안 했으면 중랑에 대해서 많은 분들과 나누는 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딱 보시는 이 중랑이라는 책이 그 책입니다.
0: 있네요.
3: 이 책 잠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있는 이 그림이 백꽃이에요. 중랑구의 꽃이 백꽃이거든요.
0: 대표할 만한.
3: 그래서 상징물이 백꽃이라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있는 게 목차인데 책에 저희가 한 23곳 정도를 소개한 건데 여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게 딱 보시면 어린 왕자의 보화배? 그래서 모자 속에 뱀 들어있는 거 사람들이 모르는 것처럼 중랑구도 이렇게 잘 모르는 곳들이 많이 있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표지를 만든 그런 책입니다.
0: 이야, 다 의미가 있네요.
3: 그렇죠. 네.
0: 와, 그럼 이거, 우리 사장님.
3: 맞습니다.
0: 직접 글.
3: 네, 여기가 상봉터미널하고 망우역이 이 근처 저희 서점이랑 굉장히 가깝게 있어요. 근데 상봉터미널은 얼마 전에 문을 닫았거든요.
0: 제가 지금 여기 올 때 보니까 펜스가 설치되어 있어서
3: 이제 공사를 시작을 하고 있고 하지만 거기가 허물어지고 있지만 또 망우역하고 상봉역은 부상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책 제목이 상봉터미널과 망우역의 완벽한 세대교체예요. 그래서 이만큼 이쪽이 사라지고 있지만 그 많은 것들을 또 수용하기 위한 다른 것들이 또 많이 생겨나고 있는 곳이 저희 중랑구라고 생각합니다.
0: 그렇군요.
3: 네.
0: 살은 찌라고 있지 빠지라고 있지는 않은가 보다. 나이살이 참 무섭습니다.
1: Understanding the value of what is forgotten and fading, as well as the importance of memories and documentation, artist Park Soo-hyun continues to encapsulate the past and present of Jungnang. Though I wish to remember all the landscapes I've encountered in Jungnang, knowing that some will inevitably fade from my memory, I choose to preserve them in this way. I asked her to join me for a brief stroll through the neighborhood. First, I made my way to Sangbong Terminal, a place that has shared a long journey with the residents of Jungnang, but is now no longer in operation and soon to disappear.
4: 실은 제가 이제 고3 올라갈 때였던 것 같아요.
0: 네.
4: 근데 너무 어느 날인가 가기가 너무 싫어서 뒤를 돌아 나와서 상봉 터미널로 처음 와서 여기서 버스를 타고 춘천에 갔어요.
0: 혼자서요?
4: 네. 겨울방학 때. 그래서 춘천에 가서 그 고3 올라간 그 나이 이제 커피를 한잔 마시면서 꽁꽁 얼어붙은 공지천을 봤었거든요.
0: 네.
4: 그게 저한테 있었던 첫 일탈이에요.
0: 네.
4: 그게 그렇게 해서 시작된 혼자만의 여행이 지금까지도 여행을 다 좋게 만드는 저한테 기억이 남는 것 같고 그래서 상봉터미널은 저한테 약간 자유?
0: 아.
4: 뭐 무언가 할 수 있다? 내지는 좀 편안함?
0: 네.
4: 그런 걸 저한테 주는 것 같아요.
1: A place filled with personal memories, Sangbong Terminal, after 38 years of history, is now on the verge of becoming a distant memory.
0: 저는 사라지기 전에 그래도 마지막으로 좀 볼 수 있어갖고 다행인 것 같고
4: 네.
0: 아, 나중에 여기 오셔서 바뀌어진 모습을 봤을 때 그분들한테 여기가 예전에 상봉 터미널이 있었던 자리야 제가 설명해 줄 수 있어갖고
5: 맞아요 맞아요
0: 네.
3: 그리고 특히 군대 가셨던 강원도 쪽에서 군대 생활하셨던 분들은 이쪽에서 버스를 많이 타셨으니까
0: 네.
3: 아마 이제 없어졌던 소식을 들으셨을 때 좀 아 옛날 생각도 많이 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0: 여기가 이 터미널이 아, 제가 알기로는 여기 동네 주민분들의 교통의 요지라고 하더라고요.
3: 그렇죠, 그렇죠.
0: 네.
3: 실은 이 동네가 교통이 굉장히 좋아요.
0: 네.
3: 여기 터미널도 있고 뭐 지하철역도 있고 많지만 실은 따지고 보면 조선시대 때도 여기가 교통의 요지였어요. 왜냐하면 여기 강원도 쪽으로 부임 나가거나 하시는 관리들은 대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가족들이랑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하룻밤을 묵고
0: 네.
3: 그다음에 인사를 하고 헤어져서 이제 부임주로 가는 곳이었던 거죠.
0: 네.
3: 그러니까 실은 그때 조선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지금도 똑같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0: 네. 와, 그렇구나.
1: The terminal once had an average of over 20,000 passengers per day. May this place, steeped in the lives and memories of others, be remembered for years to come. As times change, places and buildings inevitably undergo drastic overhauls. Despite the changes, I stopped by this place, known by the locals to still retain the town's long-lasting charm. Stepping out on the opposite side of Mangu Station, I came across a serene alleyway and single-story homes, quite different from the towering skyscrapers. Let's have a moment to soak in the village's calmness and relaxed vibe. Two distinct landscapes divided by a single station, it illustrates how the boundary between past and present intertwines and thrives.
0: 여기 참 옛날 집들이 많이 밀집돼 있네요. 이 골목길은.
3: 그렇죠. 네. 아까 걸어오시면서 지금 쭉 보신 것처럼
0: 네.
3: 좀 아까 보셨던 그런 고층 건물들이 있는 거를 역을 사이에 두고 여기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0: 네.
3: 저는 이 길을 걷는 게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고 약간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고향이라면 고향이랄까
0: 네.
3: 그런 느낌인 거죠. 바깥에는 약간 되게 상업적인 도시라면 여기는
0: 네.
3: 사람 사는 동네, 잠잘 수 있는 곳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0: 여기 저희 이제 여기 앞에 보이는 게 또 학교가 있어요.
3: 네네.
0: 그래서 아이들 목소리도 들리고 참 정감이 가는 그런 골목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3: 근데 아. 골목길을 이렇게 걷다가 보면은
0: 네.
3: 그 집의 주인들의 성격들이 보이거든요.
0: 네네.
3: 그래서 보면은 어느 집에는 굉장히 옛날 차인데 관리가 너무 잘 돼 있는 차가 이렇게 놓여 있는 집이 있어요.
0: 네.
3: 아, 이 집 주인은 굉장히 꼼꼼하신 성격인가 보다. 좀 걷다 보면 오토바이 같은 것도 보이는데 아, 이분은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인가 보다. 이제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0: 네.
3: 아파트는 다 똑같으니까 어떤 단지를 걷더라도 어떤 성격을 느낄 수 없는데
0: 네.
3: 단독주택 이나 골목들은 그런 그 집주인의 성격이 다 드러나는 공간이어서
0: 맞습니다.
3: 걷기에 더 좋은 것 같습니다.
0: 특히 이게 여기 집들 보니까 문득문득 빨랫감들이

0: 빨랫줄은 아니지만 빨래를 이렇게 넣는 모습들이 좀 간간히 보여서 네. 어, 저런 취향이시구나.
1: 아, 옷을 가지고
0: 옷 보고서도
2: It's a warm alley filled with the unique expressions of each home, colorful and fun imaginations in a familiar place. Perhaps that's the true beauty of exploring alleyways. And if you feel tired while walking,
0: 약간 녹여갖고 일부러 진짜 쭈쭈가 맛있다 이거 오리지널.
2: You can stop and take a break anywhere. The sights from today and this refreshing taste will surely remain in my memory for a long time.
0: 그리고 저희가 골목길도 둘러보고 아 출출해질 타이밍에 네. 좋은 향이 어디서 나오는데
1: 네. 예. 바로 이곳입니다.
0: 어? 이곳입니까?
1: 네, 지금 여기 끓고 있는 거 보이실까요?
0: 네네네. 오.
1: 여기는 국밥집입니다.
0: 아, 이거 국밥집이에요?
1: 네, 근데 국밥집인데 장사를 4시서부터 시작하시는 그런 집.
0: 와, 벌써 이 사골 우린 육수 향이 확 나면서
1: 그쵸.
0: 옛날 정서와 이 감성이 물씬 느껴지는 그런 곳입니다.
1: 네,
0: 와.
1: 여기 앞.
2: Traces of time woven throughout every corner. This place, a long-time gathering spot for Chungnang residents to build memories, is now run by the son, continuing the legacy of his mother, the original owner. The owner has been lovingly maintaining this space for the past 10 years, ever since his mother suddenly fell ill and could no longer run the business. Above all, he has a deep desire to preserve this place as a space of memories for the customers who have visited since his mother's time.
0: 사장님,
3: 네네.
0: 정말 빨리 맛보고 싶었는데
3: 아, 예, 예.
0: 아니 여기 이 가게 식당 예. 영업시간이 오후 4시부터예요. 아, 이유가 예. 있습니까?
3: 아무래도 매일 도축하는 곳이 바다다가 장사를 해야 되니까
0: 뭐
3: 지방 여기저기서 올라오긴 하는데 근래에는 한평에서 좀 많이 올라오는 편입니다. 기왕이면 일단 먼저 우선적으로는 좋은 고기야.
0: 이야, 손님들, 고객님들한테 정말 신선한 고기를 그치? 드리고 아, 싶어갖고 예. 이제 걷다 보니까
3: 예, 예.
0: 먹자골목이라고 써여 있는데
3: 아, 예, 예.
0: 예전에도 여기 먹자골목 돼 있었었나요?
3: 아마 아주 오래 전에는 여기가 이제 그 개천잡이여가지고 네, 그거 메꾸고 이제 공사하면서부터 조금씩 상권이 형성됐던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1: 네. 그러니까 예전에 여기가 상봉시장이라고 되어 네. 있었고 그때는 네. 이제 하천이 흐르고 있었었어요.
0: 여기가 하천이 흐르던 곳이에요?
1: 네. 요 앞쪽으로 하천이 쭉 흐르고 그 양쪽으로 네. 시장이 쭉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뭐 참기름 짜는 집도 있고 과일 가게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다 이거를 메우고 그다음에 길을 만든 다음에 음식점들이 맞아요.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죠.
0: 네.
3: 맞아요. 어머니한테 들었던 얘기들이에요. 저도
0: 네.
3: 옛날 얘기들이라서 아마 역 들어오고 나서 망우역, 상봉역 그리고 뭐 이마트 생기고 그리고 나서 좀 젊은 사람들도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1: 네. 요즘
3: 고기 한번 드셔보세요. 고기가 네. 막 도착했고
0: 아 맞다. 오늘 도착한 고기로 아, 해서 네. 예, 한 거니까.
2: Originally a spot serving ugaji gukbap made from simmering bone broth, it now also offers fresh beef sashimi and tatar. Finally, it's time for a bite. Oh my goodness. There's a reason why people have loved this place for so long.
0: 장사를 이제 오래 하셨으니까 네네. 이 동네를 쭉 지켜보셨을 거 아니에요.
3: 네네.
0: 오래된 것들이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사라지는 거 보시면 좀 서운하기도 하시고 마음이 좀 짠하실 네네. 것 같아요.
3: 네, 물론 그렇기도 하죠. 손님들도 항상 그렇잖아요. 뭐 영원한 손님도 없고
0: 네.
3: 그리고 손님들이 또 새로 오셔야지 저희도 계속해서 유지해서 장사할 수 있는 거기도 하고 상봉동이라는 도시가 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한창 변화하고 있는 곳이라서요. 여기서 예전 것과 그리고 새로운 것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잘 조화롭게 이루면서 같이 이렇게 흘러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은 해봐요. 사람도 그렇고 도시도 그런 것 같아요.
0: 어떤 이 오래된 가게가 이렇게 남아있다는 거는 그 동네 분들한테 좀 힘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1: 그죠. 처음엔 저는 여기 혼자 왔었고 그다음에 결혼한 후에는 신랑이랑 같이 오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제일 많이 가는 떡볶이집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다녔는데 결혼한 제 친구들은 자기 아이들이랑 또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게라는 곳에 본인들의 DNA를 조금씩 심어놓는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지역 주민들한테 오래된 가게라고 하는 거는 나와 같은 모습이자 내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내가 기억되는 곳처럼 나도 남한테 그곳을 소개하면서 같이 살아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장님 같은 분들한테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3: 아, 제가 감사합니다.
0: 네, 저도 감사한 게 오늘 이 맛봤잖아요. 네. 이 맛의 기억을 항상 머릿속에 이렇게 오래도록 남아서 또 다시 이 동네를 찾으러 올 것 같습니다. 네, 아유.
2: With spaces and people like this, where we appreciate each other's presence and visits, I believe it's what makes life truly meaningful, allowing us to gather the strength to keep moving forward each day.
0: 아, 여기 또 이 동네 거리를 걷다 보면 잘 들어보시면 여기 미싱 소리가 들린다고 하는데, 아, 이 동네 분들이 이 미싱 소리 안 들어본 사람이 없다고. 예. 그래서 보니까 아, 여기가 이 봉제 거리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야, 여기 되게 오래된 섬유 공장, 봉제 공장이 있는 것 같은데, 네, 2층에 있습니다. 한번 제가 한번 찾아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아.
2: 충남구, home to a significant number of sewing companies in Seoul. It also has a notable share of the sewing industry within the district. In the 70s and 80s, during a time when the sewing industry thrived on exports, tasks that are now automated were once done by hand, reflecting the sweat and effort of many in the sewing community.
4: 어렸을 때만 해도 이게 가정용 무기가 있어서 보이는 집안에 사람들이 많았어요.
2: I think I'll chat a bit more with the owner here.
0: 또 과거에 이 공장을 보니까
5: 아, 그런...
0: 지금하고 그때랑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5: 지금하고 하면 아무래도 인원이 없죠. 그리고 젊으신 분이 없고 네. 그때는 결혼 안 하신 분들이 많았지만은 지금은 거의 50대, 60대. 그러니까 능률이 그만큼 떨어지죠. 네.
0: 한창 호황이 장사 잘 되셨을 때는 직원 몇 명을 거느리시고 딱 이렇게
5: 그때 당시에는 한 4, 50명? 와. 40명 넘게 그런 식으로 야. 많이 할 때는 그러죠. 근데 이게 이동률이 많아요. 이직률이 많다 보니까 뭐 주위에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직률이 좀 많아요. 근데 이제 다행히도 저희는 꾸준히 해왔다가 애들 아빠가 몸이 안 좋아서 지방으로 한 6년 가 있다가 네. 또 다시 아. 하던 게 있으니까
0: 그렇죠. 네. 저희 아버지도 지금 공장 제조
5: 예, 아, 이제 봤어요 많이 네.
0: 플라스틱 끈을 이제 맞아요. 제조를 하시다 보니까 아 저도 좀 각별합니다. 이제 공장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 보면은 네, 남다른 그 감정이 느껴지는데 아 올해 이게 공장을 아, 운영하시면서 좀 힘드신 점은 없으셨는지. 요즘이 좀 힘드시기도 하시죠, 요즘도?
5: 힘들죠. 네. 일하는 것도 그렇고. 왜냐하면 수출할 때는 거의 이 진짜 중남구 쪽이라면 그래도 알아주는 데이기 때문에 수출할 때는 아주 호황이었죠. 네. 근데 수출이 어느 시기에 한 2004, 5년 이럴 때 아예 외국으로 다 갔어요.
0: 옛날에 이제 메리아스라고 하죠.
5: 독립문에서 있었죠. 네? 독립문.
0: 아, 독립문. 어. 네.
5: 거기서 그럼, 이제 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이 독립문에 다녔던 사람들은 물어도 안 보고 사람을 썼어요. 이야. 체계적으로 그걸 다 수순을 밟아왔기 때문에 예. 이제 일을 잘 한다는 거죠. 거기 자체 내에서도.
0: 우리 이 사장님과 가족에게는 이 아, 봉제 공장, 이 미싱은 어떤 존재인가요?
5: 물론 사람들이 가족이라 그러면은 일하는 사람들이, 아, 가족같이 일하자 그러잖아요. 네. 근데 무슨 가족이냐고 이래요. 근데 저는 항상 가족처럼 똑같이 같이 일하면서, 아, 이 사람들이 없으면 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 식구처럼 잘 대해주는 게 제 임무라고는 생각하고 또 옷 잘 나오면 그만큼 나가면 그게 보람이지 솔직히 다른 게 있겠어요. 직원들이 최우선이니까.

0: 치즈 들어가 있어요.
1: 우와!
2: 맛봐도 돼요?
0: 네.
1: 와우. 와, 색깔이 조금 노란색이에요. 부드러워요.
3: You see? Beautiful little octopus shape.
1: 예스. 퍼펙트.

0: because you kept secretly moving around with your laptop while writing. Now your family has become one of your biggest supporters, though, right? 처음 소설을 쓰실 때 가족 몰래 노트북을 들고 이리저리 옮겨 다녀서 어린 따님이 아빠 바람 피우지 하고 오해했다는 그런 우픈 에피소드도 있더라고요. 이제는 가족들이 도진기 작가님의 최고의 서포터이자 팬이죠.
1: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소설 초고를 쓰게 되면 항상 첫 번째 독자가 되어집니다. 그 제가 바라는 것은 재미있냐 재미없냐 그 평가 하나만 듣고 싶은데 근데 늘 재미있다고 해주기 때문에 큰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0: So they always become the first audience to read his draft of his projects. And so they always though say it's all fun. Like they're all enjoyable and very fun. So they're not too helpful when it comes to evaluating his first drafts. Okay, but they are a huge fan. Now, in an interview, you said judges must suppress creativity. Now you fully unleash your imagination as a novelist, but back then, how did you hold all that imagination in?
2: 과거 한 인터뷰에서 판사는 창의력을 최대한 억제해야 하는 직업이다라고 하셨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소설가로서 이 상상력을 무한대로 발산하고 계신데 판사 시절에 그 끌어오르는 창의력과 상상력 어떻게 억누르고 사신 거예요?
1: 일단 직장에서는 직업에 업무에 충실한다는 생각이 앞서긴 했습니다. 그리고 판사 사회란 곳이 리얼리티, 실물을 중시하는 곳이라서요. 제가 좀 재미있는 상상 그런 얘기를 하면 집중 포화를 받습니다.
0: 그랬을 것 같은데요.
1: 네, 모두가 어떤 그 진지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는 아예 이제 꺼내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0: All right. So back when he was a judge, because that world of judges is all about reality, if you become creative and share a creative sort of side regarding a case, then you receive a lot of attention. And ever since then, he tried to just keep that creative side in himself and really restrict and repress that imagination in him. All right, well, did your fellow judges know you had this side to you, though? What was the reaction when your identity as a novelist became known?
2: 주변 동료 법관분들이 작가님이 이런 상상력을 품고 있는 줄 알았는지도 궁금하고요. 나중에 정체가 밝혀졌을 때 법원 분위기나 주변 반응은 어땠어요?
1: 제가 책을 처음 발표했을 때요. 많은 분들이 놀라면서 다들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조금 의외로 그 상당수의 분들이 아 나도 책을 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0: Interesting. 네,
1: 그만큼 이제 판사들마다 자기 그런 내면의 다른 마음, 기질 추구들은 있으면서 숨기고 살아왔던 것 같아 보였습니다.
0: All right. So when writer Do first wrote his novel and it was known to the people around him, his colleagues, everybody congratulated him. And unexpectedly, many people said, oh, they want to write novels and books as well. So I guess judges, they all have their oppressed side in them, the creative, imaginative side. All right, well, now let's dive deeper into your story through keywords. Please open the first keyword for us.
2: 다음 이야기는 키워드를 통해서 자세히 나눠볼게요. 작가님, 첫 번째 키워드 오픈해주세요.
0: All right, so the first keyword is fun. What meaning does this keyword have?
2: 이 키워드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요?
1: 제가 그 소설을 쓰면서 항상 재미를 우선시한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그만큼 재미라는 것의 가치가 조금 평가절하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입니다.
0: I see. So he always sees fun as the most important aspect and priority, but this is often undervalued.
1: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게임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 게임은 중독성이 강함으로 규제해야 한다라는 견해에 대해서 반박을 할 때는 게임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0: Okay.
1: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게임 그 자체의 재미가 사람에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그 점을 외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0: I definitely agree. So when you talk about games, for example, some may argue that it should be restrained because it's quite addictive, but others may say the industry needs to grow. But an aspect that is

0: overlooked is that fun aspect of a game. It can be quite helpful to people who play it and enjoy it, you know?
1: Hmm. 네. 재미 그 자체로서 어떤 무엇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단히 중요한 가치이고 또 희귀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재미가 1순위다라고 늘 얘기를 하고 의미만을 추구하면서 무겁고 아무도 읽지 않는 그런 책을 쓰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0: All right. So writer Do thinks fun is variable or not. He doesn't want to write about meaningful but not fun novels. And fun is a very important and rare value as well. Okay, in 2017, you stepped down from your role as a presiding judge and left the court. But I wonder, what made you decide to devote the second half of your life wholly to writing. 2017년에 부장 판사직을 내려놓고 법원을 떠나셨습니다. 내 인생의 후반전은 온전히 글에 걸어봐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어떤 거죠?
1: 제 안에 두 가지 상반된 기질이 있었습니다. 판사로서 법률가로서의 질서 추구하는 기질과 또 창작자로서의 상상력과 재미를 추구하는 기질,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었습니다.
0: So writer Do had two opposing tendencies within him. The judge side of him, which wanted to keep social order, and the creative side of him, who wanted to unleash his imagination.
1: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두 가지를 병행해 보니까 서로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0: Okay, and he wanted to do both and realize that he can do both. And once he started doing both, pursuing both sides that he had in him, he realized that they influence each other in a very positive way.
1: 들이 법률가로서의 실무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0: 오케이.
1: 반면에 법률가로서의 논리나 경험 이런 것들이 작품 활동에 또 커다란 도움이 됐습니다.
0: 와우. Wow. So as a writer, you have to read a lot of books, right? And you gain that eye to view a case from different perspectives. And working as a judge, he was able to gain that foundation and strength of looking at things in a logical manner. And that skill also influenced him as a novelist. Very interesting. Okay, well, as a judge, you faced real criminals, though. Now you create fictional ones. Which is harder to deal with, real crime or imagined crime?
2: 실제 법정에서 뉴스에서나 보던 그 끔찍한 범죄자들을 수없이 직접 마주하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작가님 머릿속에서 직접 범죄자들을 만들어내고 계세요. 현실에서 마주한 범죄와 또 작가님의 상상 속 범죄 중에 어느 쪽이 더 다루기 까다로운가요?
1: 현실의 범죄가 더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범죄는 수단, 방법은 훨씬 더 간단합니다. 소설처럼 복잡한 트릭을 쓰진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범죄의 동기를 보면 더 참혹합니다. 소설 속 범죄들은 주로 원한 아니면 금전입니다.
0: Okay, so reality is a lot tougher because it's reality. The things or the methods, the strategies that may have been used in the crime in reality might be a little simpler than in fiction. But if you take a look at the motivation, it is a lot more depressing.
1: 그 현실의 범죄에서는 그 동기를 단순히 뭐 돈이라든지 어떤 뭐 미움 이런 것들은 설명하기 어려운 그저 막연한 악의라든지 아무 상관없는 사람에 대한 증오 이런 것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더 소름 끼칩니다.
0: So in reality, there is motivations involving money and hate, but it could be a lot more complicated than that. So sometimes crimes happen because of just random hate or just out of evil act. And when he looks at that in reality, it's, like I said, a lot more depressing from his point of view. All right, when watching the news these days, do you ever instinctively think, though, that's a case I should have been judging?
2: 이제는 오롯이 창작자로 살고 계시잖아요. 가끔 뉴스를 보면서

0: 이런 종류의 범죄에 대해서 너무 좀 법원의 대처가 안일한 게 아닌가.
1: So a lot of the times he thinks, oh, that's a case that I should have judged. This includes something related to money and violence, but these are cases in which the conclusion is quite obvious, but things or cases in which the conclusion is not so obvious and you can't really easily see, such as stalking that involves like internal like emotions, you know, and voice fishing even. Sometimes the trials and the conclusions don't seem that satisfactory. So in those cases, writer To wants to get involved because he was a judge himself as well. Well, if you could go back to the time you first passed the bar exam, would you still choose to become a judge, I wonder? Or would you become a writer from the start? 만약에 지금의 기억을 가진 채 타임머신을 타고 사법고시에 막 합격했던 그 젊은 시절로 돌아가신다면요. 판사의 길을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 처음부터 작가의 길을 선택하실 건가요? 혹은 뭐 다른 직업이 옵션에 있을까요?
0: 판사의 길은 안 갔을 것 같습니다. 해보니까 마음이 편한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미술사학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1: 오, interesting.
0: 미,
1: 네,
0: 미라는 것에 가치를 좀 크게 두고 있고요. 그림을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작가를 하면서 그런 글을 써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1: Interesting. So he wouldn't become a judge again if he goes back to that time, but because it's a job that you don't feel too comfortable with. And he would actually like to study art history, and he thinks aesthetics is a really important value and an interesting value, and he would write about that as well. 그럼 어떤 화가를 좋아하시는지 혹은 좋아하시는 작품이 있을까요? What artist do you like, or is there an art piece that you like in particular?
0: 아, 지금 인상주의 작품들도 좋아합니다만 의외로 그 인상주의 직전에 그 유럽 그 화단에서 되게 고전적인 그림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웅장하고 이런 클래식한 그림들, 그런 그림들이 좋았습니다.
1: Okay, so he likes impressionist arts as well. But right before the impressionist period in Europe, there are a lot of classical paintings of that was royal and very grand. And he liked 뭔데요? Now moving on to the second keyword, I'll open. It is outside. What meaning does this keyword have? 두 번째 키워드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죠?
0: 제가 법조인과 작가 양쪽으로 살면서 공통으로 느낀 부분인데요. 외부로부터 비판에 대해서 내부에서의 시선으로 자꾸 방어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 Oh, so living as a judge and a novelist, he commonly thought he is blocking away external criticisms from the perspective, internal perspective.
0: 작가들은 독자들의 요구나 비판에 대해서 문학적인 어떤 선을 가지고 대응한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그걸 넘어서 가르치려 든다든지 이런 면모들 같은 것들이 보였고요. 법조인들 또한 시민들이 판결을 비판을 하면 법을 모른다라든지 법이 원래 그런 것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성벽을 치고만 있는 그런 것들이 보였습니다.
1: Okay, so the commonality is writing novels as an author, when they receive criticisms or feedback from the audience, the readers, the writers would say, you know what, that's not the case from a literary perspective and would want to teach the audience. And it was the same when he was living the life of a judge. If the public criticizes the conclusion of a trial, the judge or himself would think, oh, you don't know law. So this is the commonality he had. 네, 이어서 말씀해 주세요.
0: 네, 그 문학도 또 법도 그 독자가 있어야 되고 시민들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외부로부터의 비판도 조금 더 마음을 열고 틀을 깨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말하자면 직업인으로서 메타인지랄까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이 단어를 골라봤습니다.
1: Oh, okay. So he chose this word outside because it's important to stay open-minded to external, outside feedback and criticisms. As a novelist, you need to listen to the readers. And as a legal expert or a judge, you need to listen to

0: the public. And so he chose this. And having that metacognition as a professional is really important. Well, your latest novel, The Trial of Four, has been getting a lot of attention. 올해 초에 출간하신 장편 소설 사의 재판,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작가님. I heard it was inspired by the famous Cambodian wife traffic death case. What about that ruling made you want to write this story? 여기에도 저희 가지고 왔는데 이번 작품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캄보디아 안에 교통사고 사망 사건의 민사 재판을 보고 쓰신 거라고 들었어요. 당시 현실의 판결을 보시고 어떤 부분에서 이 집필을 결심하셨나요?
1: 이 사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경부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나는데 이 남편과 아내가 타고 가던 승용차가 트럭을 들이받아서 조수석의 아내가 즉시 사망을 하고 남편은 살아났던 사건이었습니다.
0: So to briefly explain this case, a car driven on the highway by the husband crashed into a truck and this killed immediately his Cambodian wife and the person who was driving the husband was alive.
1: 알고 봤더니 이 아내 앞으로 95억 원, 그 미화 한 700만 불 정도의 보험금이 걸려 있었고 그 수령자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트럭 충돌하기 직전에 차를 인위적으로 조향했다라는 정황도 발견됐습니다.
0: Okay. Well, he gained suspicions because it was revealed afterward that the husband had taken out life insurance policies worth nearly $7 million under his wife's name. And also, there was some evidence that he had manipulated the car handle before the crash.
1: 남편은 결국 보험금을 노린 살인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심 재판에서는 뒤집어져서 유죄로 되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0: Okay.
1: 그런데 최종적으로 3심 대부분에서 결국 무죄 취지로 깨지면서 무죄로 확정됐습니다.
0: So he was put on trial for intentional murder, going after this insurance policy. But in the first trial, he was found not guilty. In the second trial, he was found guilty and he was put to life sentence. But in the third trial, he was in the end concluded as not being guilty again.
1: 문제는 그 다음인데요. 이 남성이 무죄 판결이 확정된 직후에 보험사들을 상대로 700만 불의 보험금 소송을 제기를 해서 결국 최종적으로 대부분에서 승소했습니다.
0: That is really shocking. But what's shocking afterwards is that this man, he sued the insurance company for $7 million of insurance policies. And shockingly, he won at the Supreme Court trial.
1: 저는 이 사람이 무죄를 선고받은 형사재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형사재판은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대원칙 하에 약간의 증거라도 부족하면 무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0: I see. So he doesn't want to question the conclusion of the criminal trial because what the criminal trial focuses on is to make sure that no unfair conclusions are made. So if you have little evidence, if the evidence is lacking, then this could not be enough to turn a trial over.
1: 그런데 민사재판에서는 논리가 다릅니다. 민사재판은 둘 중에 하나를 이기게 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원리가 다른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 사람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한 이 판결에 대해서 저는 큰 충격을 받고 글을 써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0: But it's really different when it comes to civil trials because the logic is different. They focus on who wins and who loses. And so the conclusion could have been completely different. Nevertheless, it was the same. And writer To was really shocked and decided to write this novel.
1: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험 범죄의 의심을 심각하게 받았던 사람이 민사재판에서 이렇게 쉽사리 보험금을 가져간다는 것이 시민의 정의감에 부합하는지라는 것입니다.
0: Okay, so the first reason is that in this civil trial, someone who was once receiving suspicion for intentional murder, getting this insurance policy so easily, that was shocking and it goes against justice. And second, 두 번째 이유는요?
1: 두 번째는 이런 식으로 민사 판결에서 보험금을 주라는 판결이 나오게 되면 앞으로 보험 범죄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라는 정책적인 이유입니다.
0: And the second reason is a very policy related reason because if these cases occur then crimes involving insurance policies could rise again and increase. Okay.
1: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고 제가 글을 쓰게 된 이유이기도 했는데요. 민사 재판에서는 증거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쪽이 이기는 구조이기 때문에 형사 재판과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이 남성에게 보험금을 주라고 한 판결은 민사 재판의 법리에 어긋난다는 게 제 견해입니다.
0: And the third reason is the most important and the decisive reason why he decided to write about this story. It's because in a civil trial, whosoever side has the more evidence, decisive evidence, wins the trial. But nevertheless, this husband won and got the insurance policy, the money, right? And that was really shocking for writer To, and he thought it went against legal principles, which is why he decided to write about this. Wow. Well, you said you hoped judges would read this novel. Was there a particular message you wanted to deliver to the legal world? 이 책을 출간하면서 이번 소설은 판사들이 많이 읽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어요. 친정이나 사실 다름없는 법원을 향해 꽤 묵직한 돌직구를 던지신 거거든요. 뭔가 좀 부담이 되진 않으셨을까요?
1: 저는 일단은 판사들이 저희 비판적인 발언에 대해서 꽁하게 생각을 하고 뭐 개인적인 어떤 불리한 감정을 가지진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안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시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만을 피드백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0: I see. So there are two things that he thought. He wanted to tell the judges this, but he knew he had the trust in the fellow judges that they would not take this case personally. And he also wanted to let them know what perspective the public has towards the legal system and trials.
1: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제 글을 계기로 민사 보험금 판결의 흐름이 바뀌어서 이런 보험 범죄에 의심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엄중하게 보험금을 기각하는 그런 판결이 세워지고 기존 판결이 바뀌게 된다면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혹시라도 생겼을지 모를 보험 살인을 한 건이라도 피할 수 있다면 한 사람의 그 억울한 목숨이라도 구할 수 있었다면 제가 뭐 이런 말은 좀 우스울 수 있습니다만 이 사회에서 받아온 것 중에 일부나마 좀 돌려주는 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0: Wow. So writer To said through his writing, he wants this to become an opportunity for him to pay back to society. So through this story, he hopes that insurance policy related intentional murders will not occur ever again and that civil trials will deal with such suspicious cases in a more stricter manner. So I guess that's how he wants to warn society through his novel. Well, moving on then, what's the core principle that runs through all your writing? 작가님의 작품을 관통하는 가장 큰 원칙이 그럼 뭘까요?
1: 일단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전달하려고 하는 의미는 사실 두 번째입니다. 독자들이 일단 재미있게 읽어주셨으면 하고 그 재미있게 읽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의미가 전달이 된다면 제가 가장 바라는 이상적인 모습이겠죠.
0: Okay, so first and foremost, it's always fun, fun, fun. And if through that fun, some sort of meaning can be delivered, that would be the best. Well, this is a slight change of topic. Do you listen to music while writing?
2: 다른 네. 얘기인데요. 집필하실 때 네, 음악 혹시 들으실까요?
1: 제가 젊었을 때부터 음악을 너무 좋아해서 뭐 할 줄은 모릅니다만 듣는 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0: So he loves listening to music. Then I should ask you for your recommended song.
2: 그럼 여기서 작가님의 추천곡을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우리 크런처들에게 추천해줄 곡 있으실까요?
1: 제가 요즘 음악을 잘 몰라서 좀 죄송스럽긴 한데 제가 젊었을 때 대학 시절에 되게 들었던 좋아했던 음악인데 그때는 정말 우리나라에 이렇게 세련된 음악이 있구나 하면서 감탄해서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2: 어떤 곡이죠?
1: 신촌 블루스의 그대 없는 거리.
2: 아, Okay, so it's not so much a song from these times. Back in his days, in his university times, he listened to this song and he thought it was really trendy. It is 그대 없는 거리, The Street Without You by 신촌 Blues. After listening to this song, we'll be back to continue the conversation. Stay tuned.

0: This is our Thursday Corner Brunch Club, and we're joined by mystery novelist Do Jin-gi. We have crunchers tuning in, sending comments. CYFG5SF is saying, does the novel have the English version? This novel that we just introduced, right? 이 사의 재판이 영어 버전도 있냐라고 청취자 한 분이 말씀해 주셨어요.
1: 아, 이게 출간된 지 얼마 안 돼서요. 그쵸? 아직 뭐 번역될 기회는 없었습니다.
0: 나중에 계획은 있으실까요?
1: 사실 제 계획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만 또 이제 한국적인 사건을 다루는 거라서 외국에 번역될 수 있을지는 좀 불투명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0: Okay. Well, so for this one, there isn't an English translation, but and he can't decide on that later. And because it deals with very Korean cases, he's unsure. But 이전의 작품들은 그럼 영어로 번역된 게 있을까요, 작가님?
1: 중국, 프랑스, 베트남 이런 쪽에 제 소설들이 몇 권 수출된 바 있습니다.
0: Right. So writer Do's some of his previous works have been exported to Vietnam, France, and China as well. Not in English just yet. But hold on there, and maybe, hopefully in the future, you'll be able to see an English translation. All right, well, let's open the last keyword now. 작가님, 마지막 키워드 오픈해 주시겠어요? The last keyword is small. Okay, so what meaning does this keyword have? 이 키워드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죠?
1: 좀 개인적인 이야기가 담긴 키워드인데요. 원래 이제 우리 어렸을 때는 위인전 같은 걸 보면서 큰 일을 해야 한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고 또 권력을 잡아야 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듣고 그런 걸 추구를 합니다.
0: True. It's pretty personal when it comes to this keyword. When we're young, we read about significant figures and adults tell us you have to succeed. You have to have power.
1: Mm-hmm. 예를 들어서 우리 어렸을 때 모두가 읽던 삼국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위로 올라가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 온갖 암투와 전쟁을 벌이는 이야기들이고 그게 마땅히 가야 될 길인 것처럼 어떤 가치를 제시를 한다고 볼 수 있죠.
0: For example, 삼국지 is a famous fiction, Three Kingdoms, and there people fight to gain power, and people believe that is the right road we should take and something that we should always pursue.
1: 근데 지금은 조금 생각이 달라졌는데 꼭 뭐 인생을 던지고 불태울 뭔가가 있어야만 행복한 것은 아니지 않나. 그래, 작은 것들, 예를 들면 뭐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점심을 먹고 내 두 다리를 어디든 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0: 너무 동의합니다. I couldn't agree more, but his thought has changed now. Not so much about power. You don't always have to burn yourself to achieve something. It's always the small things that keep you happy. For example, having a good lunch with the people you like or having your two legs to walk anywhere you want.
1: 그래서 작아 보이지만 그런 행복한 것들도 있고 그래서 작가로서도 제가 거대한 성공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제가 쓸 수 있는 것, 저만이 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작은 이야기들을 써나가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 I see. So the small happiness is what matters. And even as a writer, he believes he doesn't want to succeed greatly, but he just wants to write what he can write. 그러면 what do you think is something that you're best at as a writer? 작가님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한국 문단에서 이건 도진기가 제일 잘 쓴다라고 자부하는 무기가 뭘까요?
1: 제일은 절대 아닙니다만 그나마 제가 조금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역시 제 법조인으로서의 경험을 반영한 어떤 법정이 가미된 미스터리라든지 법정물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Okay, writer Do believes he's not the best at it, but because he has that background and experience as a judge, he can add that story to his mystery books. All right, well, Korean thrillers and mysteries are gaining global attention these days. How do you see the future mystery writer yourself?
2: 최근에 한국형 스릴러, 추리 장르가 전 세계에 주목을 받고 있어요. 한국 추리 문학의 최전선에 계신 분으로서 앞으로 한국 미스터리 장르의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나요, 작가님?
1: 지금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한국 작가들이 잘 써서라기보다는 한국 사람들이 그런 데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2: 아.
1: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특히 좀 호기심이 많고 지성에 대한 추구가 높은 것 같아요.
2: Okay, so there's high possibility for Korean mystery fiction, the genre, not so much because we have great novelists, but because of the demand of the people and the public. Koreans tend to be very curious, inquisitive, and they always pursue intellect.
1: 그런 것들이 미스터리 장르의 원동력이 아닌가 싶고요. 특히 예를 들어서 최근 이제 오징어 게임 같은 것처럼 재미있는 상상력과 더불어서 거기에 리얼리티와 함께 감성이 같이 잘 버무려지니까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작품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품들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 Okay, so for example, Squid Game. It was a great successful combination of creativity, reality, and emotion. And writer To believes sorts projects like these or content like these.

0: can be created a lot more moving forward. While many people admire the path you've taken, what would you say to listeners who've become so busy meeting others' expectations that they have even forgotten what they actually like or want to do? 작가님의 이런 궤적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타인의 기준에 맞춰 일하느라 정작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뭔지 잊고 사는 청취자들에게 응원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1: 그 자신이 하던 일을 좀 벗어나서 그 남들이 기대하지 않는 다른 것들을 하고 싶고 할까 말까 망설이는 분들이 제일 하시는 것이 결국 걱정이죠. 내가 이거 갑자기 이런 걸 해도 되나라는 걱정이실 텐데 그냥 제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고 싶은 걸 해도 큰일 안 생긴다. 별일 안 생기더라라는 경험인 것이죠.
0: Great tip. All right. So don't think so much about your job and the work you do. And many people, if you have something lingering inside you, what you're worried about is other people's perceptions and worries, concerns, right? But based on writer Toh's experience, he thinks even if you do something that you like, nothing big happens. Don't worry about it.
1: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이제 해외여행을 가서 시장에서 어떤 물건을 고르다가 이걸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아주 비싸다 해서 이제 안 사고 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 이런 일들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0: 아, okay. So an example that writer Toh just mentioned is when you go to a mart or a department store, or not, you think about, you look at this object that you really like and you're like, oh, should I buy it or not? And nah, it's too expensive. But in the end, you sort of regret not buying the thing. And he believes not being able to do what you want to do could end up becoming a regret if you don't do it, okay?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That was a really good tip. But I want to ask you, could you give us a small hint about the next story that you're perhaps working on? 앞으로 도진기 작가님의 머릿속에 또 어떤 사건들이 벌어질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현재 집필 중이시거나 뭔가 구상 중인 다음 작품의 힌트를 조금만 흘려주시겠어요?
1: 지금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요. 장르를 넓혀서 SF 쪽으로 관심이 가고 있는데
0: 와우.
1: 특히 AI가 지금 새로 그 좀 인류 사회를 좀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AI를 가지고 새로운 무궁무진한 소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0: I am so excited. Okay, so he's particularly interested in science fiction, expanding the genre of his writing, talking about AI because it's changing humanity, right? Okay.
1: 네, 제가 문과생이고 이 과학 기술은 모릅니다만 SF 장르의 요체는 어떤 기술적인 지식이 아니라 상상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0: Definitely. So he's majored in humanities field. And when it comes to talking about AI, it's not so much about the technological knowledge that you have, but the imagination and creativity that you have. So writer Toh believes it's possible for him to write something about the AI. Well, I'm curious then, within a day, how many hours do you spend writing and reading as well? Do you have like a routine?
2: 또 문득 궁금한 게요. 작가님은 하루 중에 집필하는 데 쓰시는 시간이 어떻게 되시는지, 그리고 또 책을 읽고 이렇게 루틴 같은 게 있으신지 궁금해요.
1: 그 글을 쓰는 시간은 하루에 몇 시간 이렇게 정해놓고 한다기보다 쓰고 싶어질 때 또 여건이 될 때 몰아서 쓰는 타입이고요. 또 읽고 쓰는 것의 비율을 굳이 따진다면 읽는 게 한 8할 9할 쓰는 것이 한 2할 1할 이 정도가 됩니다.
0: 제가 예,
1: 제 경험으로는 한 100을 인풋을 해야지 한두 개 정도 아웃풋이 나온다라는 그런 제 경험입니다.
0: Okay, yeah, definitely. Input is really important. So he tends to write when he wants to write and he binges on them. And if you were to divide reading and writing into a ratio, he would put 8 or 9 hours into reading and 1 to 2 hours into writing. Input is really important. So in writer Tool's experience, if he puts in 100, one or two comes out of his own creativity. Well, I also wonder, while you write like this, then, is there your own way of relieving your stress? 그러면 원하실 때 글을 쓰시고 또 8할 9할은 읽기. 책을 읽으신다고 하셨는데 집필을 하시다가 뭔가 잘 안 풀리고 스트레스 받으실 때는 어떻게 해소하세요?
1: 아, 그때는 사실은 이제 제가 자유로운 점이 작가로서 어떤 의뢰를 받고 쓴다기보다 제가 써서 출판사에 보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안 씁니다. 숙제처럼 어떤 그 타임 그 시한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글을 쓰다가 스트레스 받다기보다 제 경우에는 글 쓰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0: Okay, so because he's a pretty freestyle sort of writer, he doesn't write because he's been given an assignment from the publisher, but he writes and then sends it to the publisher. So if he comes across a hardship, if he's stressed, he's unable to write, then he just doesn't write and takes a rest. And in fact, for him, writing itself is a method of relieving stress. What a job for him, definitely. All right, well, it's already time to wrap up.
2: 오늘 이제 마칠 시간이에요, 벌써 작가님.
0: How was your time with us today? 오늘 함께하신 소감 어떠셨나요?
1: 저 이런 자리에 나와서 제 얘기를 많은 분들께 들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영광스럽고 즐겁고 뜻깊은 또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0: Oh, so he was really happy and enjoyed it a lot to be able to talk about his life with everyone, you crunchers, many people today. Well, we had a lot of fun too. 저희도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작가님. Thank you so much once again. Well, we'll have to sign off with our last song. Here is Feel Alright by 짙은. 작가님, 저희 카메라 보고 같이 인사할까요? All right, let's say goodbye together. Keep crunching!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다음 중 한국의 전통 의상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한국의 전통 의상 이름은 무엇일까요?
2: 정답은 한복입니다. 안녕하세요. 방크 청년연구원 이정우입니다. 한국 드라마와 한국 영화가 한류 팬들에게 사랑받으면서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한국 문화 콘텐츠가 지구촌 곳곳에서 인기를 누리면서 한국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3: 그중에는 한복에 관한 오류 정보도 있더라고요.

0: 보이그룹 원앤오프 이션 와이런님 오셨습니다.
1: 새 개편 프로그램을 이끌어줄 새 얼굴들입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2: 둘, 셋, 라이션! 안녕하세요,
3: 원앤오프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원앤오프의 이션입니다.
4: 네, 안녕하세요, 와이엇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5: 아무래도 이제 K뷰티를 좀 알려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좀 뷰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있고요.
1: 아이돌이면 외모 필수, 외모 관리가 필수잖아요.
5: 그렇습니다.
1: 뷰티 팁이란 게 있을까요?
5: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렌저 또 이제 따로 씁니다. 아침에 따로, 저녁에 따로. 이런 식으로 좀 디테일하게 좀 루틴을 가져가고 있어요.
4: 네, 이제 운동, 이너 뷰티라고 하죠. 운동으로 조금 이제 땀을 빼면서 피부가 더 좋아지게끔 했던 것 같아요.
1: 와이언님 몸이 또 너무 좋으세요.
4: 아, 감사합니다.
1: 네. 그리고 이제 네, 우리 온앤오프 공약 하나씩 말씀 부탁드립니다.
4: K뷰티를 알리는 이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정말 이 프로그램을 성공시켜서 이제 제품을 조금 이제 우리 시청자들에게 줄 수 있는 약간 그런
1: 굿즈같이 이렇게 좀 나눠드리는
4: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너무 좋은데요?
4: 대박 내면 되잖아요.
1: 그죠. 네,
4: 그쵸.
5: 이제 저희 뷰티원앤오프가 잘 된다면 아리랑 모든 직원분들에게 저희가 추천받은 제품들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1: 와,
4: 좋아요.
5: 괜찮잖아요?
4: 좋으시죠?
1: 네, 네.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은데요. 자, 아주 알찬 농구였습니다. 우리 온앤오프가 조금 부담이 되실 것 같은데.
2: 너무 됩니다.
1: 이션님 가실까요? 아니면 와이언님?
6: 와이언님 가도록 하겠습니다.
7: 제가 가나요?
6: 네.
1: 제가 오케이, 와이언 렛츠고.
4: 아름다운 이제 아리랑 TV에 또 나올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
1: 리?
4: 이렇게 나와도 될까요?
1: 랑!
2: 랑!
1: 와!
4: 야, 이거
8: 어떠셨어요?
4: 아니 이게 크게 할 줄 몰랐네.
2: 아니 이렇게 말을 해주세요. 저는
4: 이거 아무것도 몰랐어.
2: 저희가 이렇게 저자리에 있어도 되는지 굉장히 영광이었습니다.
4: 네, 너무 영광이었고.
9: 자꾸 나만 시키면 어떡해.
2: 미안하다. 생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어. 나의 본능이랄까? 좀 뭐랄까 무거운 자리 또 있다 보니까 자신감이 더 올라간 것 같습니다.
4: 오케이. 그러면은
2: 국장님 인터뷰 한번 할까요?
4: 맞아, 바로 인터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2: 아니, 어디요? 인터뷰 하면 싹 돌아요?
4: 아니, 저...
2: 네? 진짜요?
4: 아, 다른 거예요? 뭘 해요? 뭐야?
2: 진짜 안 말해줘.
4: 이거 맨날 안 말해줘? 우리 뭐 하는지? 맨날 현장에서만 알아. 일단...
2: 무서운 건 아니죠? 뷰티랑 공포랑은 상관없잖아요.
4: 오늘 안 그래도 비 오는디?
2: 오늘은 너로 가는 거야.
4: 난 모르...
2: 무서운 거일 수도 있거든?
4: 무서운 거라고? 아, 난 모르겠다. 일단 타자.
10: 네.
4: 예. 안녕. 살아서.
2: 같이 안 가세요?
4: 나 가지 그런 거. 왜 따로. 안녕.
11: 네. 일단 먹어.
4: 일단 먹고 힘내야 되니까.
11: 먹어야 이제 전쟁에 참여하지.
4: 오늘은 인터뷰 안 하네 그래도. 채워? 비도 오고 그러는데 조금.
11: 그래도 인터뷰 잘해서.
4: 재미가 없나?
11: 다음으로 가시는 거지.
4: 너무 잘해서 이제 좀 못하고 좀 그래야 그랬는데.
11: 좀 더 이제 자극적인 이제 그런 뷰티로 가는 것 같아.
4: 자극적인 뷰티? 그러면 무서운 거 하나? 일단 가서 우리도 파이팅 있게 또 찍어봅시다. 우리 글로벌한 또 이제 팬분들을 위해 K뷰티 알리기 위해 또 이제 한번 힘써보자고. 하나 둘 셋, 나 파이팅 하는 거야. 하나 둘 셋, 파이팅.

0: 그래서 끊으란 거네.
1: 아니 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서 이제 곧 도착하니까. 곧 도착하니까 알았지?
0: 우리는 이제 또 어떤 사람에도 우리가 단련된 게 있잖아.
1: 그렇지. 우린 단련이 돼 있잖아. 우리 10년 차야.
0: 그리고 아까 그 제작 발표보다 우선 상황은 없을 거야.
1: 맞아. 나 제작 발표할 때 나 진짜로 무서웠어.
0: 무서웠어 나.
1: 그런 분위기인 줄 몰랐지만.
2: 야, 뭐 귀신 나오는 거 아니야?
3: 귀신을 좋아하네.
2: 아니 그게 아니라 비도 오지. 뭔가 오지 쿵쿵한 뭐야 저기 여기야?
3: 무슨 건데?
2: 이거 뭐야? 어?
3: 저 보여줘.
2: 이곳이 이뻐진다는 그곳인가?
3: 보여줘야지.
2: 아
3: 이
2: 아, 대본 아닙니다. 여러분 대본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곳이 예뻐진다는 그곳인가?
3: 같이 보자.
2: 아니
3: 이곳이 예뻐진다는 그곳인가?
2: 그곳인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3: 먼저 들어.
2: 왜 형 안 무섭다면서 나한테 맨날 먼저 들어가?
3: 계세요.
2: 계세요.
4: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오 복도와 다른 이미지야. 와.
4: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3: 안녕하세요.
4: 네, 이쪽에 앉으세요.
2: 네. 네. 아. 뭐야? 아직 모르겠는데? 일단 앉아보겠습니다.
3: 딱 느낌 오잖아. 우리 뷰티 MC인데 딱 느낌 오잖아, 여기가. 뭐야?

0: 정확하게 커스텀 K뷰티가 뭐예요?
1: 일단 커스텀 K뷰티는 나만의 맞춤이거든요.
2: 네.
1: 맞춤 일단 정상. 네. 와우. 뭔가를 따라하거나 대중적인 그런 걸 따라가지 않고
0: 네.
1: 나한테 맞춰진 거 컬러라든지 이라든지 보고
0: 그럼 나만의 그러면 나만의 색감과 나만의 모든 것을 다 맞추는 거고 싶네요.
3: 그렇죠.
1: 네, 맞아요.
0: 네. 좋아요.
1: 기본이 퍼스널 컬러거든요.
0: 네네네.
1: 그래서 일단 퍼스널 컬러에서 기본적인 설명 먼저 해드리고
0: 네.
1: 진단 이어서 들어갈게요.
0: 좋아요. 좋아요.
1: 네. 그래서 일단 퍼스널 컬러는 내 신체 피부톤이랑 가장 조화로움을 이루는 컬러를 찾아드릴 거거든요.
0: 네.
1: 그래서 좋아하는 거 이미지로는 보지 않고 피부 스킨 컬러 하나만 보고 찾아드릴 거예요.
3: 네. 좋아하는 거랑은
1: 네, 별개예요.
0: 아. 별개예요?
1: 내가 좋아하는 거랑 나한테 어울리는 거 다를 수 있기 때문에
0: 오.
1: 무조건 어울리는 조화로움을 이루는 컬러로 갈 거고요. 내 명도랑 채도를 찾아드릴 거거든요.
0: 네, 네, 네.
1: 지금 입으신 상의는 고명도가 전용도가
2: 고명도죠?
1: 어두운
2: 조명도죠?
1: 네, 맞아요.
3: 잘못 말했어요.
1: 네.
0: 잘못 말했구나.
1: 그래서 오늘 내 명도가 어디고 내 채도가 어딘지 알게 되실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일단 진단하기 전에 워드로브 체크 먼저 진행할 거거든요.
0: 네.
1: 일단 평소에
2: 있는 거?
1: 네, 즐겨 착용하시는 상의 위주로 해주시면은 제가
2: 이거는 풀인가요?
0: 이거는
1: 이제 레드 컬러인데 레드도 웜레드, 쿨레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2: 네. 이건 쿨레드네요, 딱 보니까.
1: 이거 쿨레드예요.
2: 그쵸.
0: 오!
2: 제가 뷰티 MC거든요.
0: 아, 네. 나도 MC인데?
2: 자, 오, 맞네.
0: 어때요? 심각한가요?
1: 아니요, 심각하십니까?
0: 아, 이게 뭐, 네. 뭔가 이거 네. 뭐.
1: 아니, 이거 심각한 건 아니고, 그래. 아직 결과를 모르시기 때문에, 네. 일단 결과 보고. 네. 평소에 내가 잘 입고 있었는지 두 분이 좀 비슷하네요?
2: 네
0: 약간 둘이 좀 생긴 것도 비슷해가지고
1: 일단 보면은 겨울 위주로 착용하고 계셨어요.
0: 네 맞아요.
1: 네 겨울이 조금 어둡고 차가운 느낌이거든요.
0: 네, 네.
2: 전 사실 퍼스널 컬러 한번 진단했었거든요.
1: 아 예전에 받으신 경험이 있으세요?
2: 네. 여름쿨.
1: 여름쿨
2: 썸머쿨가 있네요 제가.
1: 가을.
2: 가을.
1: 어두운 가을. 여름 진단 받으셨는데 다 반대로 생활하고 계셨네요.
2: 사실 퍼스널 컬러에 맞추면은
1: 한정적이니까.
2: 네, 막 분홍색 입어야 되고 하더라고요.
0: 분홍색?
1: 꼭 분홍색만 입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2: 아니요?
1: 여름 쿨 라이트라고. 네. 일단 요거는 제가 참고해서 볼 거고
0: 네.
1: 퍼스널 컬러 진단 하러 네. 자리 이동하실게요.

0: 네, 일단 측색기로 피부톤 측정 먼저 진행할거거든요. 어, 내 피부톤의 붉은기, 옐로우기, 밝기 알아볼 거예요.
1: 오. 네, 저희가 비밀이거든요. 네. 메이크업을 해봤어요.
2: 진짜 비밀이에요. 아무한테 얘기하시면 안 돼요.
1: 네, 이게 메이크업을 한 상태로도 이게 측정이 가능한가요?
0: 원래는 이제 민낯에 하면 가장 좋지만은 네. 어쨌든 이제 옐로우기라 이런 거 확인해보는 과정이라서 괜찮습니다.
1: 최첨단 시스템이네요.
0: 네. 네, 그러면 일단 결과가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얼굴이랑 목이랑 톤 차이는 4 정도 나시거든요.
3: 네네.
0: 이 정도면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거의 비슷하신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붉은기랑 옐로우기랑 봤을 때 옐로우기가 약간 높으신 편이긴 하거든요.
3: 네. 좋은 건가요?
1: 몇 점이죠? 와이어슨?
2: 그 피부톤이 이제 베스트
1: 그런 게 어디 있어요?
2: 있을 수 있죠. 그 워너비가
0: 아니 피부톤 베스트는 없어요. 모두 다 내 신체 피부톤이 다 다르기 때문에.
2: 아 그래요?
0: 네. 백인, 흑인, 황인 다 다르잖아요. 베스트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일단 옷이랑 헤어 컬러 전부 다 가리고 진행할 거거든요.
3: 네. 네.
2: 이게 뭐죠?
1: 식탁볼인가요? 아 식탁볼에 그
2: 애기들
1: 빠진가요?
0: 네 이제 케이프인데 요거 옷 컬러. 네.
1: 언니.
2: 애기 된 기분인데?
1: 좋은데?
0: 그리고 이제 헤어 컬러도 다 가릴 겁니다.
2: 헤어 컬러도요?
0: 네.
1: 이 완전 이거
2: 약간 급식 그 나눠주시는 이모님들 같이
1: 시간 주머니.
0: 그래서 일단 계절천으로 먼저 가볍게. 네.
1: 아예 안 받아주시네요.
2: 아예 자기 스타일 아니시면 안 받아주시네요. 괜찮아요.
1: 괜찮습니다. 네. 좋습니다.
0: 그러면은 일단 이거 계절천으로 한번 가볍게 먼저 살펴볼게요.
1: 여름.
2: 이게 얼굴.
0: 이 여름 아니에요. 보시는 거는 고채도 컬러예요.
2: 네.
0: 엄청 진하고 선명한 컬러거든요.
2: 네.
0: 그래서 이게 고채도의 웜톤 컬러예요. 그리고 고채도의 쿨톤.
1: 아 아니다.
0: 다시 한번 볼게요. 웜톤.
1: 이것도 아닌데?
2: 이거 애매해.
1: 이건 아니다 아예.
0: 일단 고채도로 봤을 땐 쿨톤 아니니까는 네. 좀 다크 인형상이 생겨서 전반적으로 좀 어두워 보이시거든요.
1: 네.
0: 다른 거. 뭐. 네 그렇죠. 이번에는 조명도예요. 웜톤.
1: 이거다. 그나마
0: 쿨톤
1: 아니다
0: 쿨톤 이것도 약간 조금 창백해 보이시긴 하시거든요. 네. 어두워 보이는 느낌이 살짝 들고
2: 네.
0: 다음에는 이제 저채도로 네. 청탁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청탁은 아니다. 맑고 이제 탁함이거든요.
2: 네.
0: 웜톤 쿨톤
1: 이거 아니다.
0: 일단 고객님 같은 경우는
2: 색이 없나요?
1: 한 점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2: 저 색이 없나요?
1: 쌤 한 점밖에 안 남았어요.
2: 저 색이 없는 무색인가요?
0: 아 일단 이건 가볍게 보는 용이에요. 네, 부담 없이 그냥 보시면 되세요.
4: 그거 가볍게 살펴봤을 때 어떤 게 잘 어울리는지
0: 어떤 게 잘 어울리는지
2: 지금 쌤도 지금 쌤도 지금
1: 난관이다 컬러 인생
2: 찾으셔야 돼요. 하나라도 만들어야 돼요.
0: 일단 대체적으로 탁한 컬러는 확실하게 좀 워스트 느낌이 나시고요.
2: 네.
0: 고객님 이렇게 좀 채도가 있는 컬러가 좀 잘 받으셨거든요.
2: 네네.
0: 그래서 가볍게 봤을 때는 이 컬러가 가장 일단은 잘 받는 컬러로 보여집니다. 네, 상세 진단 들어가서 다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2: 네.
0: 빨주노 초판 한번 제가 한 바퀴 둘러봤거든요.
2: 네.
0: 앞에 있는 따뜻한 컬러 위주로 전체적으로 생기 있는 표현이 잘 되세요. 지금 앞에 있는 거 뒤편에 지금 그린 컬러부터 다크닝이 조금 많이 생기시거든요. 너무 많이 어두워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고객님 따뜻한 컬러가 잘 받으신다고 네. 보여지고 있거든요.
2: 제가 따뜻한 남자긴 해요.
0: 네.
2: 형이라도 받아줘야 될 거 아니야.
1: 나도 받지 않겠어.
0: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이 컬러가 가장 퍼스널 컬러로 나오셨거든요.
1: 레드.
0: 일단 요거는 스트롱이라는 톤이에요.
1: 스트롱이네.
0: 네, 스트롱.
2: 예요.
0: 스트롱은 이제 거의 원색에 가까운 컬러거든요.
2: 네.
0: 그래서 일단 명도는 중명도고 채도는 고채도고요. 그래서 고객님은 봄, 웜, 스트롱. 사용해주시면 좋아요.
2: 봄, 웜, 스트롱.
0: 네.
2: 와, 제가 또 헬스도 가는데.
1: 봄의 따뜻한 힘센 가이.
0: 네.
2: 힘센 가이. 우리 형 기대된다.
0: 네, 그러면은 바꿔서 이제 또 진단해드릴게요. 네. 네, 이거 다 빼드릴게요.
1: 저는 좀 이게 또 그림자 안 지게 하게 해주세요.
0: 그림자 안 지게요? 이렇게 볼게요.
2: 나한테는 그 그림자 진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왜 자기 할 때는.
1: 이거 같은데요? 이색 같은데요?
3: 혹시 MBTI가 T이신가요?
0: 네.
3: 아, 확실하네. 역시.
1: 아, 이런 건 그래도 많이 받아주시네.
3: 어, 맞아, 맞아.
1: 감사합니다.
0: 그림도 안 지게. 그림도 안 지려면.
3: 아, 안 지게 하잖아.
0: 어, 이렇게 돼야 돼요. 괜찮아요?
1: 네, 괜찮아요.
0: 이러시나 괜찮으세요?
1: 네.
0: 아, 그럼 이렇게 진행할게요. 네. 네.
1: 기대됩니다, 선생님.
0: 쿨톤이 나오길 바라시는 거죠?
1: 네, 근데 저는 쿨톤이에요.
0: 쿨톤이에요?
1: 네. 원래 피부 색깔이 그 성격에 따라간다고 들었거든요.
0: 피부 색깔이 성격이 어떻게 따라가요?
1: 쿨한 스러
0: 아니 진짜 이게 어떻게 따라가?
1: 쿨가이 나가신다. 간다.
3: 와 이거다.
0: 자 이번에는 쿨톤의 고채도예요. 어, 내 쿨톤 어 괜찮거든요.
1: 아 이거 아니다. 아 이거 아니다.
2: 아 이거 형이 좋아하는 색깔을 찾는 게 아니라 어울리는
1: 거 지금 보고 있어요.
0: 그래서 일단 어, 이선이 원쿨이랑 지금 채도로 봤을 때는 쿨 쪽이 조금 더 조화로운 느낌이 강해요. 어, 명도 한번 또 살펴볼게요. 명도. 밝은 걸로 고명도 먼저 볼게요. 자 밝은 쿨톤의 전이에요.
3: 나쁜 거 같아.
1: 몸이 나온 거 같기도 하고. 이거 쿨 맞아요?
0: 네, 이거 쿨톤천이에요.
1: 어, 진짜요?
0: 네.
2: 저 선생님 의심하는 거야?
1: 아니, 아니, 물어본 거예요.
0: 네, 이런 거를 지금 원하셨던 거 아니에요? 밝은 쿨톤?
2: 형 괜찮아?
0: 이게 이선님이 찾으셨던 그 쿨톤이거든요? 이 쿨톤?
1: 아, 별론데?
0: 이거 별로예요?
1: 네.
0: 아까 쿨 호소하셨잖아요.
1: 쿨인데 다른 컬러 없어요?
0: 이게 둘 다 쿨이에요. 둘 다 쿨이에요. 원톤이시고 싶으신 거예요?
1: 쿨이긴 한데
0: 네 컬러... 어떤 쿨을 찾으시는 거예요?
1: 멋진 쿨
0: 지금 이거 되게 명도가 높은 컬러들이거든요? 고객님은 명도 높게 쓰시는 게 좋아요. 제가 비교해서 또 보여드릴게요.
1: 오.
0: 자 지금 맨 앞에 있는 거는 가장 어두운 거예요. 다 쿨톤이에요 지금.
1: 네.
0: 그리고 아, 이거다. 조금 밝아진 거고요.
1: 네네.
0: 좀 더 밝아진 거고요.
1: 이거다.
0: 가장 맞아. 밝아진 거.
1: 아 이거네?
0: 어, 네 이거예요.
1: 이거요?
0: 네 밝은 고명도 컬러 지금 요게 다 밝은 쿨톤의 선들이에요.
1: 오,
0: 어, 요게 나이스. 가장 베스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1: 나이스.
0: 이거는 계절로 따지면은 여름 쿨라이트의 화이트 리치 톤이에요.
3: 오, 어두운 컬러를 피해야 되네, 형.
1: 아싸, 어, 저 마음에 들었어요.
3: 딱 이거 색 가져가도 돼요?
0: 네, 안 돼요.
3: 어, 그쵸.
1: 형님, 지신 거 아니시죠?
0: 네, 아니, 아니에요.
2: 괜찮아요.
0: 네, 요거 빼드릴게요. 네. 그래서 테이블로 이동해서 네. 말씀드릴게요.
2: 저 머리가
1: 괜찮아요. 하면 돼.
3: 공부하러 왔구나.

0: 네, 그러면은 내 피부 톤에 맞춰서 커스텀 뷰티. 어, 일단 팩트 먼저 만들어 볼 거거든요. 네. 어.
1: 저희가 하나요? 직접?
0: 네, 직접 만드실 거예요. 일단 오늘 만드시는 거는 다 천연 재료거든요. 네. 천연 화장품 만드시는 거예요.
2: 오, 좋은 거네요.
0: 네, 맞아요. 천연이기 때문에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도 사용 가능하시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단점이 천연이라서 방부제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유효기간이 짧아요. 3개월.
1: 3개월?
0: 네, 3개월이면 충분해요. 어, 네. 맨날 쓸 수 있는 거니까. 로즈플로로 워터부터 넣을 거예요.
1: 네.
0: 8.5형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8.5형이 될 때까지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1: 네. 색깔이 작은 친구? 형이 놀라셨잖아.
2: 아, 죄송해요. 이거 좀 덜어내도 돼요? 간다.
1: 센서티브하게 해야 되잖아요, 이런 거 다.
2: 그럼.
0: 네, 조금씩 조심히 넣어주시면서 넣으면은 양 맞출 수 있어요.
2: 알로에 베라겔 맞죠,
0: 네.
2: 이거?
0: 네.
2: 1.5형만 넣으면 되는 건가요?
0: 네, 지금 4.8cm 넣었어요? 4배를 넣으셨는데? 그럼 이거 조금 덜어낼게요. 이게 많이 넣는다고 좋은 게 아니어가지고.
2: 어, 그렇죠.
0: 네, 이만큼 덜어낼게요.
2: 이 정도는 괜찮죠?
0: 정확해요. 나이스. 좋아요. 그 정도는 괜찮아요.
1: 우동생이죠?
0: 그 다음에 히알루론산.

0: 선생님 잘했습니다.
1: 네. 그러면 일단 요거는 제가 다 녹여드릴 거고요. 이거 네. 녹여내거든요. 네.
0: 어 신기해. 파운데이션 이게 쿠션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아 이제 여기다가 이제 컬러 그걸 넣네.
2: 됐어.
0: 우와 얘 진짜 파운데이션 색깔이다.
1: 엄청 잘 하셨는데요?
2: 오케이. 완벽.
1: 그러면은 쿠션은 완성됐어요.
2: 와!
0: 와!
1: 자, 이제 쿠션 다 만들었으니까요. 퍼스널로 나온 거에 맞춰서 커스텀 틴트 또 만들 거거든요.
3: 네, 네.
1: 여러분 콜라이트, 곰보라이트잖아요.
3: 네.
1: 일단 두 분 다 공성 속으로 들어가는 거 먼저 넣을게요.
3: 네.
0: 이 피마자가 립스틱에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경우인가요?
1: 네, 맞아요.
2: 조금만 넣어야겠는데, 이건? 재밌다.
0: 야, 이거 주방에 넣으면 안 되겠어요.
1: 주방이야? 왜요?
0: 고춧가루인 줄 알 것 같아요. 이걸 섞어가지고 컬러를 만드는 거구나.
1: 그렇죠.
0: 아, 사다가 틴트를 만들게 될 줄이야.
2: 그러니까.
0: 이렇게
1: 네.
0: 남자 둘이서 올 때도 있나요?
1: 그렇지는 않아요.
0: 아...
1: 여자친구랑 와요.
0: 커스텀 KBT가 해외에도 있나요? 이렇게 커스텀할 수 있는?
1: 있기는 있을 건데 한국만큼 조금 이렇게 퍼스널 컬러가 세분화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이사님은 통에 넣을게요.
0: 이 통이 되나요?
2: 우와, 완전 핑크색이네.
1: 그리고 와이어님 거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와이어님도 넣을게요.
2: 네.
0: 근데 저는 또 이제 만든다고 해가지고 완성된 제품에 색깔만 넣고 이런 줄 알았는데 완전 다 리얼이네요.
1: 네, 완전 내가 색을 다 조합해서
0: 진짜
1: 만드니까.
0: 어쩌면 저도 화장품 브랜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세요?
1: 충분히 가능하죠.
0: 아, 여하튼 쌤의 이 정도 리액션 최고의 리액션이었어.
2: 외국 손님들도 많이 오시나요? 여기?
1: 네, 외국인 고객님 네. 이런 거 케이블트 되게 관심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퍼스널 컬러도 그렇고 화장품 네. 만드는 것도 그렇고 하루 많이들 오시고 엄청 재밌어하고 좋아하세요.
0: 눈 빠질 뻔했네. 우와.
2: 우와.
1: 일단 이사님 거는 여름 콜라이트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밝은 컬러 쓰셔야 되고 너무 진하고 선명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딸기 우유 같은 컬러가 나온 거고요. 그리고 와이어님 거는 곰보라이트 나왔잖아요.
2: 네.
1: 그래서 좀 선명해야 돼요.
2: 네.
1: 웜톤이라서 좀 따뜻한 느낌 나고 그래서 좀 오렌지빛이 나는 그런 립 컬러가 완성된 거거든요.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2: 네,
0: 좋습니다.
2: 더 발라야 되나?
0: 뭐야, 좋다.
1: 충분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남성분들은 너무 진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하시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딱 그 정도만. 그래서 오늘 이렇게 네. 쿠션이랑 틴트 네, 퍼스널에 맞춰서 커스텀으로 다 완성되셨습니다.
2: 와! 고생하셨습니다.
1: 네, 수고하셨습니다.
2: 선생님, 많이 힘드시죠?
1: 아니.
0: 이렇게 커스텀 뷰티까지 체험을 해봤는데요. 굉장히 뿌듯합니다.
2: 네, 이렇게 또 이제 하면서 느꼈지만 뷰티 레벨이 쭉쭉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이렇게 진단부터 제작까지 정말 많은 경험을 했는데
2: 예.
0: 여러분들도 한번 체험해봤으면 좋겠어요.
2: Yeah. Who are trying to come into our career? I hope you guys enjoy the making cosmetic and find your personal color.
0: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0: you.
1: Simply K-pop, Gateway to Korea.
0: It's time to meet another incredible K-pop group. They're ready to be major. It's a group aspiring to take over the world.
1: It's 82 Major.
0: Welcome.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시고요. Welcome 82 Major. Please say hello to all of your global fans. 팬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려요.
2: Hello, we are 82 Major.
1: It's great to see you all today. So you recently made your comeback with Silent Syndrome. Can you please introduce your album?
2: Yes. Okay, with Silent Syndrome, we want to show our listeners like an amazing performance that leaves them completely speechless.
0: Sounds like a solid album. And speaking of silence, we have a special guest who've been waiting for us quietly. Let's go greet her now. Hello, special guest.
1: Hello.
0: Hi.
3: Oh, yeah.
0: Yourself and tell us where you're from.
4: Hello, my name is Sophia. I'm from Florida, USA, and I'm so happy to meet you guys.
0: Yay! 미국 플로리다에 사는 소피아 양이라고 합니다. We're glad to have you with us today. Do you have any requests for 82 Major?
4: I know that all the members worked on Passport together, so could you please sing some of it for us?
0: 오, 멤버들이 다 함께 참여한 Passport라는 곡 한 소절 요청하셨습니다. 해주실 수 있죠?
2: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김밥 한 줄을 싸기 위해서는 정말 정성과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금치, 단무지, 당근, 우엉, 햄, 맛살 뭐 이런 게 다 들어가는데 그 하나하나 생으로 넣는 게 아니에요.

0: 바쁠 때 패스트푸드를 먹을 것이냐 김밥을 먹을 것이냐의 선에 딱 쓴다면 김밥을 택할 수밖에 없죠.
1: 빨리 한 끼 때울 수 있고 그래서 김밥은 항상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0: 흘리지 않고.
1: 김밥 종류도 너무 많잖아요. 뭐 참치김밥, 소고기김밥, 뭐 멸치김밥.
0: 먹는 사람 입장에서 잘 모르는데 만드는 과정들을 지켜보니까 손이 정말 많이 가죠.
1: 네.
0: 그래서 잘 팔리는 것 같아요. 만들기는 싫고 먹는 건 맛있으니까 김밥 가게들도 많고.
1: 저는 그 김밥의 매력에 푹 빠져서 현재 김밥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0: 참기름의 향, 싹 이렇게 입을 감싸는 참기름의 향과 밥의 꾸덕꾸덕함이 믹스가 되면서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침이 나오는데 코다리가 먹고 싶은데 그냥. 아니 근데 제가 듣기로 지금 미국 쪽에서 김밥이 난리가 났다고 들었어요.
1: 아 진짜?
0: 난리가 났어. 그들이 이렇게 굉장히 건강식으로 느껴진대요. 이 바다에서 나온 김과 그 안에 야채들 그리고 밥. 그리고 딱 패키지가 그들은 점심 때 이렇게 나와서 뭐 공원에서도 밥도 많이 먹고 그러기에는 이게 너무 제대로 된 한 끼니까 김밥은 제대로 된 한 끼. 네, 패스트푸드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하나의 재료들이 정성을 싹 밥으로 말아서 기구로 싹 바르면 진짜 든든한 한 끼. 저는 이남 이녀 중에 막내로 자랐는데요. 그 초등학교 때 그 소풍의 안겹치기를 우리 형과 막 이렇게 안겹쳐야 네 번을 먹을 수가 있거든요. 김밥을. 엄마는 힘들겠지만 아침마다 싸셔야 되니까. 근데 네 명이 자라다 보니까 그 끝에 꼬다리. 꼬다리 전쟁이었어요. 꼬다리에 재료가 더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김밥 먹으면 전 꼬다리부터 먹어요.
1: 저는 개인적으로 써는 김밥보다 한 줄 그냥 통으로 뜯어먹는 게 제일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말아서 그냥 바로. 아. 근데 좀 잘못 씹으면 또 아살이 쭉 뽑혀요. 김밥에 가장 잘 어울리는 건 뭐니 뭐니 해도 떡볶이, 다음 오뎅 국물, 그 중에 최고는 뭐예요?
0: 뭐? 모두가 생각하는 라면.
1: 라면이죠.
0: 다 돼 있는 거 아는데도 또 거기서 한 젓가락을 먹어야 돼 이게. 거기서 한 젓가락 딱 먹어봐요. 이건 다 알아 이제. 이미 우린 요리사기 때문에 다 아는데도 한 젓가락을 먹고 라면을 탁 먹으면 촉촉하면서 국물하고 해가지고 입에서 이게 말아서 들어간 건지 따로 먹었는지 모르게 싹 갑자기
1: 김밥은 옹알스다.
0: 모든 이가 사랑한다.
1: 모두가 다 즐길 수 있다.
0: 맞아. 네. 옹알스는 김밥이고 김밥은 옹알스. 김밥집 하네.
2: 김 먹었어.

0: 돌 진검다리길. 야, 참 게 지금 계절은 정말 지금이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 아. Embracing this warmth and excitement, I'm thinking of taking a light stroll around the village. Along the Chulangcheong stream, where millions of roses create a spectacular sight, a place where you can feel happiness filled with the scent of flowers amidst your weary daily life, this is Chulanggu Seoul. The vibrant roses seem to soothe my heart in their own special ways.
0: Yeah, 꼭 멀리 떠나야 여행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버스나 기차 혹은 비행기를 타고요. 그런데 요즘은 내 주변 가까운 곳, 잘 몰랐던 곳 혹은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을 천천히 둘러보는 것도 꽤 좋은 여행이 되더라고요. 오늘은 중랑구에 위안과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곳들로부터 여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Chungnang-gu in June, filled with fresh greenery and little moments of happiness found in between. Now, let's take a moment to escape from the bustling daily life and immerse in subtle memories. At times, the old shops that have always been there feel like a part of the everyday scenery along the paths we take. I visit a space that has become a part of the town's landscape.
0: 야, 여기는 그 제가 어릴 때 동네에서 자주 보던 옛날 사진관 같은데. 야, 너무 반갑네요. 이 간판부터 입구까지 아, 너무 정감이 갑니다. 야. 실례하겠습니다.
2: 아, 네.
0: 아, 안녕하세요. 예.
2: 반갑습니다.
0: 아, 예, 예. 아유, 예.
2: 아유, 많이 뵙던 얼굴이십니다.
0: 아, 알아보시겠어요?
2: 아, 그럼요.
0: 아, 예, 고맙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아, 네. 여기 제가 딱 봐도 정말 네. 오래된 사진관 같아갖고 네. 아,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2: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
0: 여기서 이 사진관 운영하신 지 한 얼마나 되셨어요?
2: 지금 42년째 하고 있습니다.
0: 42년이요?
2: 네.
0: 야.
2: 이 자리에서만 그냥 42년 하고 있습니다.
0: 야, 대단하시네요.
2: 아닙니다.
0: 네. 그래, 오래된 사진관님만큼 네. 제가 네. 믿고 이렇게 들어오게 됐어요.
2: 아이고, 감사합니다.
0: 그래서 믿고 네. 오늘 저도 사진을 좀 한 장 찍을 수 있을까 해서.
2: 아, 그럼요.
0: 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다.
2: 네, 그렇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1: It's a must that I tidy up myself before a photo shoot.
0: 아, 맞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거울 보면서 네. 이렇게 머리도 좀 만지고 네. 어, 여권 사진도 그렇고 여권 사진 보면은 이제 또 이게 귀도 잘 나와야 되고.
2: 요즘에는 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마하고 눈썹이 잘.
0: 아, 이마하고 눈썹이 잘 중요하니까. 네. 아, 제가.
1: A photo studio with a 42-year-old history. Wow, feeling a bit nervous.
2: 엄마, 네, 좋습니다. 네, 자, 조금 더 웃는듯하게 살짝 미소. 아, 이가 보이면 안 되고요. 네, 좋습니다. 하나, 둘, 네, 아, 좋습니다. 네, 자, 하나, 네, 미소 조금 더 진하게. 네, 네 하나, 둘, 아, 네, 아, 예,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0: 예, 예.
2: 네.
1: Taking photos at the local studio for the first time in a while fills my heart for some reason.
0: 그 사실 예전만 해도요, 저희 부모님이 항상 하시는 얘기였어요. 어디 여행 가면 꼭 사진을 남겨라.
2: 그렇죠.
0: 네, 남는 건 사진밖에 없다.
2: 네, 맞습니다. 네. 추억은 10년, 사진은 100년 그랬습니다.
0: 네, 그래갖고 네. 제가 그 얘기를 까먹지 않고.
2: 아, 네.
0: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사진 한번 찍어봤습니다.
2: 아이고, 고맙습니다.
0: 네, 제가 저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네. 참 사진이 소중하고 네. 기억에 오래 남더라고요.
2: 네, 맞습니다.
0: 네, 아, 고맙습니다. 오래된 만큼 이 마을의 역사와 가족의 역사가 이 사진관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2: 네.
0: 아, 그래서 지금 손에 들고 계신 게 네, 네. 가족들의 사진인 것 같은데.
2: 네, 그렇습니다.
0: 네,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2: 아, 네. 네. 이 동네 성화봉송을 했었거든요.
0: 네.
2: 구주자로. 그래서 그때 우리 애기도 어렸을 때인데 그때 내 친구 기정도가.
0: 야, 88올림픽이 기억납니다. 그때 성화봉송 하신 거죠?
2: 네.
1: A place where he has poured his youth, a cherished place that holds the lives and memories of owner Nam Tae-suk and his family over the past 42 years.
0: 항상
3: 저는 뭐 이제 저희 본가 이제 집에 가면은 한 번씩 추억 되새기면서 보게 되는데 앨범을 네. 요즘은 이런 광경 보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다 디지털화돼갖고 핸드폰으로 이제 휴대폰으로 다 사진 찍으니까요. 예전만 해도 저희 이제 필름 사진 찍을 때만 해도 뭐 24방, 뭐 36방
2: 그렇죠.
3: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갖고 네. 필름을 항상 이제 맡길 때도 이제 그 필름 보면서 자기가 이제 마음에 드는 거 이제 빨간색 동그라미 쳐갖고
2: 네,
3: 이렇게
2: 네, 네, 맞습니다.
3: 그 기다리면서 막 설레는 그렇죠. 거 많이 느꼈었거든요.
2: 지금은 이제 그 디지털로 갔으니까는 추억이 별로 없을 거고
3: 네.
2: 옛날에는 앨범에서 필름을 사진 찍어서 필름 맡겨서 찾아서 또 앨범 정리하고 네. 그런 게 추억이거든요.
3: 맞아요.
2: 근데 앞으로는 진짜 젊은 사람들은 네. 추억이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좀 마음이
3: 그게 아쉬워요.
1: Mr. Nam has kept every single camera he has used thus far.
0: 필름 넣고 예 아 이런 거 많이 찍었죠. 이렇게 갖고 이렇게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안 하고 항상 둘에 찍더라고요. 항상.
1: It conjures up memories from that time like a beautiful panorama. It's the owner that have captured countless precious moments, allowing many to hold on to their memories for years to come.
0: 그러니까 이런 사진 같은 경우는 사장님이 그 당시에 참 획기적으로 연출하신
2: 이제 필터를 사용해
0: 가지고 네, 여기 이 배경은 약간 포커스 날려주셔 갖고
2: 그렇죠, 네.
0: 빛발에 빛을 네. 번지는 효과로
2: 이런 거는 또 네. 이제 포커스 확 퍼지게끔
0: 네.
2: 번짐 효과 또 여러 가지는 효과
0: 야
2: 약간 그 당시 유행했던 거가
0: 약간 이 어떤 여행 스케치 자켓 사진 같은 예
2: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0: 오, 이건 또 뭡니까? 이건 어떻게 연출하는 거예요?
2: 그것도 이제 그 필터를 이용해 가지고 네. 삼각 필터에서 세 분류로 나눠서 찍히는
0: 네, 야.
1: Though many of the nearby photo studios have faded away over the years, the owner hopes to remain a lasting presence for those who have shared those memories.
3: 중랑구의 먹자 거리인 것 같아요. 딱 보니까 오래된 가게들이 많습니다.
1: With lingering emotions, I take slow steps forward again. Though it seems like a familiar sight we see every day, the unique charms and expressions of each neighborhood start to reveal themselves if we pay a little more attention.
0: 야, 예전에 제가 중랑구 여기 상봉에 왔을 때는 이런 대형 마트나 이렇게 고층 빌딩들이 건물이 없었었어요. 와, 많이 변했네요. 어? 이런 고층 빌딩 사이로 특이한 간판의 이름에 서점이 있네요. 저는 그 저희 아내랑 동네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작은 책방, 서점들을 항상 눈여겨보고 항상 들어가보곤 했거든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1: Let's take a moment for a while in a place that resonates with my heart.
0: 향긋한 커피 냄새도 나고요. 아,
4: 안녕하세요.
0: 예, 실례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우연히 이렇게 보는데 여기 조그마한 서점이 책방이 있어요. 근데 또 제목이 또 특이해서 바람길이라 그래서 네. 네, 정말 밖에서 바람이 많이 불어서 네. 바람 타고서 왔어요.
4: 바람습니다. 네. 제가 바람하고 길을 좋아해서 저희 여행지 판매하는
0: 아 그러세요?
4: 여행 서점이거든요.
1: This must be the essence of what makes a neighborhood stroll so delightful.
5: 원래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한 18년 정도 했었어요.
0: 네.
5: 그리고서 회사를 그냥 그만두고 1년 정도 세계여행을 배낭을 메고 여행을 다녔거든요. 여행을 좀 좋아해서 그래서 여행을 끝나고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 여행책을 판매하는 여행 서점을 하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바람하고 길이었어요. 여행하고 다 맞는
0: 그래서
5: 네 그래서 바람길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또 찾아보면 바람길이라는 뜻이 골목 사이사이로 바람이 다니면서 공기를 순환시켜주는 그래서 이 공간이 문화를 순환시켜주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급작스럽게 훅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0: 그러니까 이게 골목골목이 바람에 따라서 타고 왔습니다.
5: 네.
0: 그러면 지금 이 서점 책방을 운영하시는 사장님 겸 지금 여행 작가로서 활동하고 계신 거죠?
5: 그렇죠. 여행 책도 쓰고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책 그런 것들을 주로 많이 쓰고 있어요. 출판사도 같이 하고 있고.
0: 아, 그렇죠. 네. 뒤에 보니까 아주 여러 나라의 그 여행 책들이 많이 있어요.
5: 네네.
0: 근데 이 동네에서 이 책방 서점을 하시니까 이 중랑구에 관련된 책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5: 근데 너무 잘 맞추신 것 같은데.
0: 네.
5: 네, 제가 이쪽에서 서점을 한 지 지금 8년 정도 되고 중랑구에 산 지가 한 40년 정도 되거든요. 작년에 이렇게 서점을 오랫동안 했으면 중랑에 대해서 많은 분들과 나누는 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딱 보시는 요 중랑이라는 책이 그 책입니다.
0: 있네요.
5: 네. 진짜. 요 책 잠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있는 이 그림이 백꽃이에요. 중랑구의 꽃이 백꽃이거든요.
0: 대표할 만한.
5: 네, 그래서 상징물이 백꽃이라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있는 게 목차인데 책에 저희가 한 23곳 정도를 소개한 건데 여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게 딱 보시면 어린 왕자의 보화백. 그래서 모자 속에 뱀 들어있는 거 사람들이 모르는 것처럼 중랑구도 이렇게 잘 모르는 곳들이 많이 있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표지를 만든 그런 책입니다.
0: 이야, 다 의미가 있네요.
5: 그렇죠. 네.
0: 그럼 이거, 우리 사장님.
5: 네, 맞습니다.
0: 직접 글. 네. 이야.
5: 네, 여기가 상봉터미널하고 망우역이 요 근처 저희 서점이랑 굉장히 가깝게 있어요.
0: 네.
5: 근데 상봉터미널은 얼마 전에 문을 닫았거든요.
0: 제가 지금 여기 올 때 보니까
5: 네.
0: 펜스가 설치되어 있어서
5: 네, 네. 이제 공사를 시작을 하고 있고 하지만 거기가 허물어지고 있지만 또 망우역하고 상봉역은 부상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책 제목이 상봉터미널과 망우역의 완벽한 세대교체예요.
0: 네.
5: 그래서 이만큼 이쪽이 사라지고 있지만 그 많은 것들을 또 수용하기 위한 다른 것들이 또 많이 생겨나고 있는 곳이 저희 중랑구라고 생각합니다.
0: 그렇군요.
5: 네.
0: 살은 찌라고 있지 빠지라고 있지는 않은가 보다. 나이살이 참 무섭습니다.
1: Understanding the value of what is forgotten and fading, as well as the importance of memories and documentation, artist Park Soo-hyun continues to encapsulate the past and present of Jungnang. Though I wish to remember all the landscapes I've encountered in Jungnang, knowing that some will inevitably fade from my memory, I choose to preserve them in this way. I asked her to join me for a brief stroll through the neighborhood. First, I made my way to Sangbong Terminal, a place that has shared a long journey with the residents of Jungnang, but is now no longer in operation and soon to disappear.
5: 실은 제가 이제 고3 올라갈 때였던 것 같아요.
0: 네.
5: 근데 너무 어느 날인가 학교 문학까지 갔는데 들어가기가 너무 싫어서 뒤를 돌아 나와서 상봉터미널로 처음 와서 여기서 버스를 타고 춘천에 갔어요.
0: 혼자서요?
5: 네. 겨울방학 때. 그래서 춘천에 가서 그 고3 올라간 그 나이 이제 커피를 한잔 마시면서 꽁꽁 얼어붙은 공지천을 봤었거든요.
0: 네.
5: 그게 저한테 있었던 첫 일탈이에요.
0: 네.
5: 그게 그렇게 해서 시작된 혼자만의 여행이 지금까지도 여행을 다 좋게 만드는 저한테 기억이 남는 것 같고 그래서 상봉터미널은 저한테 약간 자유? 무언가 할 수 있다? 내지는 좀 편안함?
0: 네.
5: 그런 걸 저한테 주는 것 같아요.
1: A place filled with personal memories, Sangbong Terminal after 38 years of history is now on the verge of becoming a distant memory.
0: 저는 사라지기 전에 그래도 마지막으로 좀 볼 수 있어 갖고 다행인 것 같고
5: 네.
0: 나중에 여기 바뀌어진 모습을 봤을 때 그분들한테 여기가 예전에 상봉터미널이 있었던 자리야 제가 설명해 줄 수 있어 갖고
5: 맞아요 네. 특히 군대 가셨던 강원도 쪽에서 군대 생활하셨던 분들은 이쪽에서 버스를 많이 타셨으니까
0: 네.
5: 아마 이제 없어졌던 소식을 들으셨을 때 좀 옛날 생각도 많이 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0: 여기가 이 터미널이 제가 알기로는 여기 동네 주민분들의 교통의 요지라고 하더라고요.
5: 그렇죠.
0: 네.
5: 실은 이 동네가 교통이 굉장히 좋아요.
0: 네.
5: 여기 터미널도 있고 지하철역도 있고 많지만 실은 따지고 보면 조선시대 때도 여기가 교통의 요지였어요. 왜냐하면 여기 강원도 쪽으로 부임 나가거나 하시는 관리들은 대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가족들이랑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하룻밤을 묵고 그다음에 인사를 하고 헤어져서 이제 부임주로 가는 곳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실은 그때 조선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0: 지금도 똑같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1: 네. 와, 그렇군요.
2: The terminal once had an average of over 20,000 passengers per day. May this place, steeped in the lives and memories of others, be remembered for years to come. As times change, places and buildings inevitably undergo drastic overhauls. Despite the changes, I stopped by this place, known by the locals to still retain the town's long-lasting charm. Stepping out on the opposite side of Mangu Station, I came across a serene alleyway and single-story homes, quite different from the towering skyscrapers. Let's have a moment to soak in the village's calmness and relaxed vibe. Two distinct landscapes divided by a single station. It illustrates how the boundary between past and present intertwines and thrives.
1: 여기 참 옛날 집들이 많이 밀집돼 있네요. 이 골목길은.
0: 그렇죠. 네. 아까 걸어오시면서 지금 쭉 보신 것처럼 네. 좀 아까 보셨던 그런 고층 건물들이 있는 거를 역을 사이에 두고 여기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1: 네.
0: 저는 이 길을 걷는 게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고 약간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고향이라면 고향이랄까 네. 그런 느낌인 거죠. 바깥에는 약간 되게 상업적인 도시라면 여기는 네. 사람 사는 동네, 잠잘 수 있는 곳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1: 여기 저희 이제 여기 앞에 보이는 게 또 학교가 있어요.
0: 네네.
1: 그래서 아이들 목소리도 들리고 참 정감이 가는 그런 골목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0: 근데 아. 골목길을 이렇게 걷다가 보면은 네. 그 집의 주인들의 성격들이 보이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보면은 어느 집에는 굉장히 옛날 차인데 관리가 너무 잘 돼 있는 차가 이렇게 놓여 있는 집이 있어요.
1: 네.
0: 아, 이 집 주인은 굉장히 꼼꼼하신 성격인가 보다. 좀 걷다 보면 오토바이 같은 것도 보이는데 아, 이분은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인가 보다. 이제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네. 아파트는 다 똑같으니까 어떤 단지를 걷더라도 어떤 성격을 느낄 수 없는데
1: 네.
0: 단독주택이나 골목들은 그런 그 집주인의 성격이 다 드러나는 공간이어서
1: 맞습니다.
0: 걷기에 더 좋은 것 같습니다.
1: 특히 이게 여기 집들 보니까 문득문득 빨랫감들이 빨랫줄은 아니지만 빨래를 이렇게 넣는 모습들이 좀 간간히 보여서
0: 네.
1: 저런 취향이시구나.
0: 아, 옷을 가지고
1: 옷 보고서도
2: It's a warm alley filled with the unique expressions of each home, colorful and fun imaginations in a familiar place. Perhaps that's the true beauty of exploring alleyways. And if you feel tired while walking,
1: 약간 녹여갖고 일부러 진짜 쭈쭈한 맛이다 이거 오리지널.
2: You can stop and take a break anywhere. The sights from today and this refreshing taste will surely remain in my memory for a long time.
1: 그리고 저희가 골목길도 둘러보고 출출해질 타이밍에
0: 네.
1: 좋은 향이 어디서 나오는데
0: 네. 예. 바로 이곳입니다.
1: 이곳입니까?
0: 네, 지금 여기 끓고 있는 거 보이실까요?
1: 네네네. 오.
0: 여기는 국밥집입니다.
1: 이거 국밥집이에요?
0: 네, 근데 국밥집인데 장사를 4시서부터 시작하시는 그런 집입니다.
1: 와, 벌써 이 사골 우린 육수향이 확 나면서
0: 그쵸.
1: 옛날 정서와 이 갬성이 물씬 느껴지는 그런 곳입니다.
0: 네,
1: 와.
0: 여기 앞.
2: Traces of time woven throughout every corner. This place, a long-time gathering spot for Chungnang residents to build memories, is now run by the son, continuing the legacy of his mother, the original owner. The owner has been lovingly maintaining the space for the past 10 years, ever since his mother suddenly fell ill and could no longer run the business. Above all, he has a deep desire to preserve this place as a space of memories for the customers who have visited since his mother's time.
1: Sir님,
3: 네네.
1: 정말 빨리 맛보고 싶었는데.
3: 아 예예.
1: 아니 여기 이 가게 식당 영업 시간이 오후 4시부터예요. 이유가 있습니까?
3: 아무래도 매일 도축하는 거에 받아다가 장사를 해야 되니까
1: 뭐
3: 지방 여기저기서 올라오긴 하는데 근래에는 한평에서 좀 많이 올라오는 편입니다. 기왕이면 일단 먼저 우선적으로 좋은 고기야.
1: 이야, 손님들 고객님들한테 정말 신선한 고기를 드리고 싶어 갖고 이제 걷다 보니까 먹자골목이라고 써여 있는데 예전에도 여기 먹자골목 돼 있었었나요?
3: 아마 아주 오래전에는 여기가 이제 그 개천자리여가지고 그거 메꾸고 이제 공사하면서

0: 나서 좀 젊은 사람들도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1: 네.
2: 그래서 예, 한 거니까.
3: Originally a spot serving ugaji gukbap made from simmering bone broth, it now also offers fresh beef sashimi and tatar. Finally, it's time for a bite. Oh my goodness. There's a reason why people have loved this place for so long.
2: Mm-hmm. 이제 오래 하셨으니까 네네. 이 동네를 쭉 지켜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오래된 것들이 이렇게 점점 이렇게 사라지는 거 보시면 좀 서운하기도 하시고 마음이 좀 짠하실 네네. 것 같아요.
0: 네, 물론 그렇기도 하죠. 손님들도 항상 그렇잖아요. 뭐 영원한 손님도 없고
2: 네.
0: 그리고 손님들이 또 새로 오셔야지 저희도 계속해서 유지해서 장사할 수 있는 거기도 하고 상봉동이라는 도시가 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한창 변화하고 있는 곳이라서요. 여기서 예전 것과 그리고 새로운 것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잘 조화롭게 이루면서 같이 이렇게 흘러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은 해봐요. 사람도 그렇고 도시도 그런 것 같아요.
2: 어떤 이 오래된 가게가 이렇게 남아있다는 거는 그 동네 분들한테 좀 힘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1: 그렇죠. 처음엔 저는 여기 혼자 왔었고 그다음에 결혼한 후에는 신랑이랑 같이 오고 있고 그다음 제가 제일 많이 가는 떡볶이집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다녔는데 결혼한 제 친구들은 자기 아이들이랑도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게라는 곳에 본인들의 DNA를 조금씩 심어놓는 것 같아요.
2: 네.
1: 그래서 지역 주민들한테 오래된 가게라고 하는 거는 나와 같은 모습? 위장 내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내가 기억되는 곳처럼 나도 남한테 그곳을 소개하면서 같이 살아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장님 같은 분들한테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0: 아, 제가 감사합니다.
2: 네, 저도 감사한 게 네. 오늘 이 맛봤잖아요.
0: 네.
2: 이 맛의 기억을 항상 머릿속에 이렇게 오래도록 남아서 또 다시 이 동네를 찾으러 올 것 같습니다. 네, 아유.
3: With spaces and people like this, where we appreciate each other's presence and visits, I believe it's what makes life truly meaningful, allowing us to gather the strength to keep moving forward each day.
2: 아, 여기 또 이 동네 거리를 걷다 보면 잘 들어보시면 여기 미싱 소리가 들린다고 하는데, 아, 이 동네 분들이 이 미싱 소리 안 들어본 사람이 없다고, 예. 그래서 보니까 아, 여기가 이 봉제 거리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야, 여기 되게 오래된 섬유 공장, 봉제 공장이 있는 것 같은데, 네, 2층에 있습니다. 한번 제가 한번 찾아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아.
3: Chungnang-gu, home to a significant number of sewing companies in Seoul. It also has a notable share of the sewing industry within the district. In the 70s and 80s, during a time when the sewing industry thrived on exports, tasks that are now automated were once done by hand, reflecting the sweat and effort of many in the sewing community. I think I'll chat a bit more with the owner here.
2: 또 과거에 이 공장을 운영하실 때 또 호황기가 있으셨을 거 아닙니까?
4: 아, 그럼.
2: 지금하고 그때랑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4: 지금하고 하면 아무래도 인원이 없죠. 그리고 젊으신 분이 없고
2: 네.
4: 그때는 결혼 안 하신 분들이 많았지만은 지금은 거의 50대, 60대. 그러니까 능률이 그만큼 떨어지죠.
2: 네. 한창 호황이 장사 잘 되셨을 때는 직원 몇 명을 거느리시고 딱 이렇게
4: 그때 당시에는 한 40명 넘게 그런 식으로 많이 할 때는 그러죠. 근데 이게 이동률이 많아요. 이직률이 많다 보니까 뭐 주위에 굉장히 많잖아요.
2: 네.
4: 그러면은 이직률이 좀 많아요. 근데 이제 다행히도 저희는 꾸준히 해왔다가 애들 아빠가 몸이 안 좋아서 지방으로 한 6년 가 있다가
2: 네.
4: 또 다시 하던 게 있으니까
2: 그렇죠.
4: 네.
2: 저희 아버지도 지금 공장 제조
4: 네, 이제 봤어요 많이 네.
2: 플라스틱 끈을 이제 제조를 하시다 보니까 저도 좀 각별합니다. 이렇게

0: 공장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 보면은 네, 남다른 그런 감정이 느껴지는데 아, 올해 이렇게 공장을 운영하시면서 좀 힘드신 점은 없으셨는지 요즘이 좀 힘드시기도 하시죠? 요즘도.
1: 힘들죠. 네. 일하는 것도 그렇고 왜냐하면은 수출할 때는 거의 이 진짜 중남부 쪽이라면은 그래도 알아주는 데이기 때문에 수출할 때는 아주 호황이었죠. 네. 근데 수출이 어느 시기에 한 2004, 5년 이럴 때 아예 외국으로 다 갔어요.
0: 옛날에 이제 메리아스라고 하죠.
1: 독립문에서 있었죠. 네? 독립문.
0: 아, 독립문. 어. 네.
1: 거기서 그...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이 독립문에 다녔던 사람들은 물어도 안 보고 사람을 썼어요. 이야. 체계적으로 그걸 다 수준을 밟아왔기 때문에 예. 이제 일을 잘 한다는 거죠. 거기 자체 내에서도.
0: 우리 이 사장님과 가족에게는 이 봉제 공장, 이 미싱은 어떤 존재인가요?
1: 물론 사람들이 가족이라 그러면은 일하는 사람들이 아 가족같이 일하자 그러잖아요. 네. 근데 무슨 가족이냐고 이래요. 근데 저는 항상 가족처럼 똑같이 같이 일하면서 아 이 사람들이 없으면 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 식구처럼 잘 대해주는 게 제 임무라고나 생각하고 또 옷 잘 나오면 그만큼 나가면 그게 보람이지 솔직히 다른 게 있겠어요. 직원들이 최우선이니까.
2: started with empty hands and has spent over 40 years in the sewing business. The owner describes the journey as both tough and rewarding.

0: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atte.
1: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옆에 묻어두었다가 나라를 되찾거든 고국으로 옮겨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마땅히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힘쓸 것이다. 대한 독립의 소리가
2: 안중근 의사님께서 남기신 유언은 본인이 천국에서 대한 독립의 소리가 들리면 기꺼이 춤추고 만세를 부르겠다라는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살아계실 때 만끽하셨지 못했던 평화로운 세상을 선사해 드리고자 이렇게 작품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작품 제목도 안중근 천국에서의 춤입니다.

안중근 천국의 서유춤은 안중근 이사님께서 생애 마지막을 지내셨던 리순 감옥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은 안중근 이사님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어머니를 떠올리게 되고 어머니의 어떤 온기로 본인의 결혼식으로 이제 돌아가서 이렇게 회상하는 방식으로 작품이 시작됩니다.

안중근 의사가 너무 대단하신 인물이고 그리고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인물이라서 제가 해석을 한 거는 나였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안중근 의사가 아닌 그 당시에 내가 만약에 그런 인물이었다면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제일 많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토 히로부미의 통감추임 축하연은 그 전 장면인 안중근 의사의 결혼식 장면과 굉장히 대비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안에서 사쿠라의 춤은 이토 히로부미의 축하연을 마련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화려하면서도 내면적으로는 그 욕망을 다 충족시켜주기 위한 그런 인물을 춤에서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한 장면입니다.

설명을 안 하는 발레 작품이다 보니까 표정과 그 딱 서 있을 때 결심이 보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손끝까지 힘을 많이 주고 그리고 조금 더 미세한 것까지 다 생각을 하면서 관객들한테 전달을 하려고 그렇게 연습을 해왔습니다.

발레가 가진 어떤 백예미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차용하면서도 또 우리만의 색깔로 좀 풀어내는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의상도 저희는 약간 한사함을 이미지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의상을 표현하면서 예전 낭만 발레가 지니고 있던 발레 블랑의 요소가 한국적인 미로 다시 탄생되는 미학적인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시도하지 않은 그 현대적인 작품들을 많이 시도를 하고 계세요, 단장님께서.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새롭다 보니 이제 관객들한테도 조금 새롭게 다가가지고 관객분들도 그 있는 그대로 받아주셔서 그래서 더 조금 더 유니크해진 발레단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0: 창작 발레라는 것은 만들어지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다년간 수정 보완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또 그런 과정을 함께 즐겨주셨으면 계속 매년 업그레이드 되는 안중근 창궁에서의 춤 그리고 또 더 많은 저희의 작품들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가 항소를 한다면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니 네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 즉 난 마음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걸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보느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재회하기를 기대치 않으니 다음 세상에서 반드시 선량한 청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느라.

안녕하세요. 김창일입니다. 호미 주자루네요. 밭에서 호미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보통은 울산 판지 마을에 가면은 물 속에 미역바위라는 게 있습니다. 물 속에 있고 보이지 않는 바다 속의 바위를 울산에서 문화재로 지정했어요. 이 미역바위를 이 호미로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지 않으면 펄미역이 됩니다. 펄미역이. 근데 이 미역바위를 겨울에 한겨울에 들어가가지고 깨끗이 청소를 해주면 여기에 쫄쫄이 미역이 생장을 하는데 울산에 가면 쫄쫄이 미역 한 단이 중매가로 15만 원 이상을 해요. 삼척에 가면은 펄미역이 생산되는데 한 장에 중매가로 6천 원, 7천 원 해요. 하늘과 땅 차이죠. 그 하늘과 땅 차이인 이유가 바로 이 호미입니다.

0: 고려가 개국할 때 여기 박윤웅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1: 박윤웅이요?
0: 네. 이 분이 호족 세력이 난립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정리하는데 도움을 주다 보니까 고려 왕실에서는 미역바위를 하사를 합니다.
1: 미역바위요?
0: 네. 그래서 1000년 이상을 대대로 내려온 거죠.
1: 미역이 그 당시에는 되게 귀한 음식이었나 봐요.
0: 해조류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유통되고 그것들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네. 미역이 굉장히 비쌌죠.
1: 아, 되게 값어치가 있는 그런 해조류였군요.
0: 그럼요.
1: 아, 여기 근처인 가 보죠?
0: 네, 네, 여기 수심 아래에 평평한 미역바위들이 쫙 깔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1: 됩니다. 이 앞쪽으로요?
0: 네네. 아. 저기 갈매기가 앉아있는 조금 솟아있는 바위 보이시죠?
1: 아, 네, 보이네요. 네,
0: 그
1: 네.
0: 바위 아래쪽에 평평하게 미역바위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저기 끄트머리까지 네. 다 미역바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 바위를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네요?
0: 볼 수는 없는데 네. 마을 주민들은 이 바위가 어떻게 생겼고 각각의 이름 까지도 다 알고 있어요.
1: 이름이 있어요?
0: 바위의 형태라든지 특색에 맞춰서 이름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1: 약간 별명 같은 거 붙이듯이 그렇죠. 붙이는 거군요. 1000년 동안 어업을 이어온다는 게 되게 놀라운 사실이네요.
0: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네. 이것들을 계속해서 가꾸고 있어요. 밭이라고 네. 생각해요. 이 주민들은.
1: 이거 뭐예요?
2: 기세호미.
1: 기세호미.
2: 기세호미.
3: 어머님, 이게 원래는 이거보다 훨씬 크잖아.
2: 넓지.
3: 근데 왜 이게, 작아졌어?
2: 이게 달가가 엄청 많이 쓰니까 1년 맛은 못 써. 2년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라. 그 이걸 안 써주는 거라 또 색을 또 사야 돼.
1: 이건 뭐예요?
2: 이거는 실개떼.
1: 실개떼.
2: 응, 실개.
1: 실개.
2: 실개. 이거는 이제 이거는 대.
1: 아, 여기다 응. 꽂아가지고.
2: 응, 꽂아가 이제.
3: 미역 바위를.
2: 바위를 이렇게 찍는 거라.
1: 바닷속 들어가서.
2: 바다 들어가가. 아, 저거 옷 다 입고 들어가야 돼.
1: 아, 잠수복.
2: 수경 잠수복 입고 시궁 끼고. 그래 근데 또 여기 또 무는 거 있잖아. 그거 물고 하면은 숨을 그냥 수면서로 하면 많이 찍어지지.
3: 그러니까 이렇게 서가지고 수경 쓰고.
2: 수경하고 그냥 계속 찍는 거라 계속.

0: 이거는 이제 조금 얕은데 이거는 한, 이거 한 2m 높은데 아주 깊은데 깊은데 이거로 가지고 해야 돼. 아주 이렇게 해야 돼.
1: 파이를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지 미역이 좋은 미역이 생겨야지.
0: 그렇지. 어. 좋은 미역이 나지.
1: 쫄쫄이 미역.
0: 쫄쫄이 미역.
1: 그렇지.
0: 예, 예.
1: 이거 안 하면 펄미역 되고. 그 해녀들 한창 기세 작업 많이 할 때는 동네 주민들이 다 그 일에 매달렸죠.
0: 다 매달렸지.
1: 물에 들어가는 해녀들도 있고.
0: 있고.
1: 이 해녀들 왔다 갔다 하는 배도 해줘야 되고.
0: 두 분 또 있고.
1: 그래, 이거 가는 사람도 있고.
0: 이 가는 사람 또 있고.
1: 밥 해주는 사람도 있잖아.
0: 밥 해주는 사람은 이제 물에도 못 들어가는 아줌마들.
1: 어촌계원 50명, 60명 하고 또 외지 해녀들 데리고 오니까.
0: 오니까 우리가 한 10명 돼야 돼. 한 돌에 10명이 돼야 돼. 그러니까 10명씩 작업을 해야 돼.
1: 외지 해녀들 데리고 한 50명씩 데리고 오겠네.
0: 50명이 데리고 오지. 지금은 없어. 해녀들도 없고 우리도 여기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아무도 작업도 못해. 지금은 이제 다이브가 들어가니까 너희가 교대로 하는 거라.
1: 근데 다이브가 뭐 갖고 해요?
0: 배우의 기계 돌리고 산소 가지고 하는 거라.
1: 그럼 이제 이게 필요가 없어졌네?
0: 그거는 다 필요가 없어 이제. 그 필요가.

0: 이 해녀들이 195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까지 미역을 채취하기 위해서 제주도에서 출양을 해서 7~8개월 정도 미역을 채취하고 다시 돌아가고 그런 과정을 겪다가 여기 정이 들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해서 다 정착하는 해녀들이거든요. 그렇게 많이 있다가 이제 다들 연세가 드시고 하니까 급격하게 줄어드네요.
1: 도시 사람들은 항상 위로 상승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들이 있는 것 같고 하지만 이 바닷마을 사람들은 그 반대로 항상 밑을 내려다보는 삶을 좋네요. 살고 있잖아요.
0: 저도 10년 만에 이 마을에 와가지고 우리 해녀 어머님들하고 진지하게 길게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때하고 분위기가 너무 많이 달라져서 한편으론 좀 아쉽고 또 이게 변화하면서 또 새로운 모습으로 또 마을이 변해가고 있잖아요. 우가포라든지 판지 마을에 가면 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또 새롭게 어떻게 또 변화해 가겠죠. 앞으로 5년 뒤에 10년 뒤에 또 오면 또 달라진 모습으로 어떻게 바뀔지는 또 궁금하기도 하는데.

0: 영화에 중독된 것 같아요. 좋아서 하고 싫어서 그만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안 할 수는 또 없고 하면 너무 괴롭고 안 하면 되잖아요. 왜 하고 있죠? 이미 영화에 중독이 된 것 같아서 그게 원동력이라고 하면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왜 하고 있는지 이게 실례일지 모르겠다. 아 망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영화과에서 연출 전공하고 있는 오한울입니다. 은퇴를 앞둔 한 시골 마을의 파출 소장이 자신의 오래된 자동차 갤로퍼를 폐차하러 가는 길에 연쇄 절도범 차량을 만나서 그 차량을 추격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래전에 본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 폐차장 탁송기사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나이가 있으신 탁송기사님이 그 영상의 주인공이었는데 그 오래된 차를 폐차하러 오는 그 모습이 차하고 기사님이 되게 겹쳐 보인다라는 생각을 오래전에 했었어요. 그러다가 갤로퍼 영화를 찍을 해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은퇴를 하시게 됐는데 아버지를 위한 영화를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 탁송기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구상해서 만들게 된 것 같습니다. 보통 젊은 세대분들이 영화를 만드는 것들 중에 자기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저희 윗세대에 대한 공경을 표현하는 영화 중에 좋은 영화가 드물었던 것 같아서 사회 베테랑들에게 존경이나 존중을 보여줄 수 있는 영화를 연출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갤로퍼가 차량 추격 영화다 보니까 슈팅카를 외부에서 빌리려고 했었는데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영화를 찍을까 고민을 하다가 촬영 감독님이 주신 아이디어가 저희가 차 하나를 렌트를 해서 쇠 파이프로 연결을 해서 슈팅카를 직접 만들자라고 해서 촬영 감독님과 이제 제작팀이 합심해서 저희만의 슈팅카를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었으면 아마 영화를 다 못 찍었을 것 같은데 차를 만들었던 일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아 저요? 부끄럽지만 상당히 자주 합니다. 한 달에 한두 번은 무조건 그냥 한번 혹시 이 영화를 본 분들의 후기가 있을까 싶어서 찾아는 보는 편인데 많지는 않죠. 그래도 찾아보려고 사실 전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런 거 좀 사소한 거에 일희일비를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굳이 극장에서 보자. 아이고, 지금 어떻게 인터뷰지? 죄송합니다. 극장에서 보다가 뛰어나왔어요. 아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아 왜 저렇게 찍었지? 그때 영화 찍고 있는 기간이어가지고 영화제가 그래서 장편 영화 이건 아 이렇게 찍지 말아야겠다 해서 뭐 상당히 창피했던 기억이 납니다. 실리진 않겠지만. 스포츠 로맨스 장르긴 한데 갤로퍼하고 결이 좀 비슷한 것 같아. 좀 인간적인 이야기, 울림이 있는 이야기를 만들고 싶어서 이번에 찍은 장편 영화는 가이드러너라는 제목의 작품이고요. 시각장애 육상선수와 그와 함께 달리는 가이드러너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수와 가이드러너가 함께 대회를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있는 성장 로맨스 영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밌는 이야기도 좋고 액션도 좋고 한데 결국에 마음에 오래 남는 이야기는 감동이 있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전 들어요. 일단 제 관객으로 봤을 때 그래서 결국에 영화 찍을 때도 감동이 있는 영화를 찍고 싶다는 생각이 늘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사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학교에서 찍었던 졸업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가 시각장애를 다룬 영화였었어요. 그 영화를 준비하면서 사실 뭐 복지관도 다니고 그때 시각장애에 대해서 좀 처음으로 좀 알게 된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재에 대해서 저도 더 알아보고 공부를 하다가 시각장애 육상을 발견하고 거기에 가이드러너도 발견을 하게 돼서 영화로 만들어 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쓰게 된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1: 학교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시나리오가 되게 균형이 잡혀 있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상업적인 드라마 두루기에서 썼는데 그 안에서 학생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순수함이라고 할까 진실됨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잘 표현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였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죠.
0: 처음에 딱 이야기 발견하는 순간 딱 결말까지 딱 완성된 하나의 아이디어가 나온 순간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그걸 이제 구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점점 힘듦을 느끼고 극치는 이제 촬영장에 도착했을 때가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말 중에 스티븐 스필버그가 영화 찍을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고 질문 받았을 때 차에서 내릴 때라고 답한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근데 진짜 차에서 내리면은 질문이 쏟아지니까 저한테. 근데 사실 저는 이 영화에 대한 해답을 제가 다 갖고 있지 않거든요. 저도 같이 현장에서 알아가는 사람인데 근데 다른 사람들은 제가 그 영화에 여러 질문들을 하는 건데 저도 모르는 거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가 가장 곤혹스러운 것 같은데 근데 그 대답을 하면서 저도 좀 알아가는 게 있어서 진짜 감독은 그 대답하는 사람이 맞는 것 같네요.
1: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있으면 감독은 대답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볼 땐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현장에서 스태프들이 뭐 이렇게 할까요? 이게 옳은가요? 이게 맞나요? 라고 질문을 던지고 또 배우도 질문을 던지죠. 이게 맞나요? 어떻게 할까요? 그때 답을 줘야 되는 사람이 감독이거든요. 그거의 가장 첫 번째 덕목은 솔직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대답을 하는 데 있어서 감독이 모르면 모르고 알면 안다고 얘기해야 되거든요. 저는 최대한 본인이 아는 본인이 믿고 있는 진실에 대해서 영화의 방향에 대해서 연기의 톤 앤 매너에 대해서 최대한 솔직하게 답변해주는 게 감독의 덕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한울 학생은 되게 성실하고 진실됨이 있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 친구가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일단은 시나리오에서부터 그런 느낌을 저한테 줬고 그런 믿음을 좀 받았었고 그래서 현장에서도 오한울 감독이 본인이 찍고 싶고 본인이 아는 역량 내에서 굉장히 솔직하게 영화를 진행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믿음이 좀 있고
0: 아 제가요?

아, 어떤 거를 보시고 그 말씀을 했는지는 알것 같아요. 특정 장면이 있었는데 제가 만족이 좀안 됐는데 시간상 어쩔 수 없이 넘어갔어야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어땠냐고 물어봤는데 그때 솔직히 이제 오늘 촬영 잘 하려면은 사실 거짓말로라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을 하면은 나중에 봤을 때 실망하고 저에 대해서도 신뢰를 잃을까 봐 그냥 솔직하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다시 찍고 싶다고. 다음날 다시 찍었습니다. 그걸 보셨나? 넘길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신뢰를 갖게 하려고 그러려면 오히려 반대로 솔직해야 저를 신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럴 때는 거짓말 잘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쓴 글이긴 한데 제가 좋아하는 요소가 다 담겨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영화 찍으면서 좀 힘들었던 순간에도 아 근데 이 이야기는 나를 위한 요소가 이렇게 많은데 제가 이렇게 지치고 힘들어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힘든 순간에 제가 쓴 글을 보고 다시 힘을 얻고 그렇긴 합니다. 그 생각은 있는 것 같은 게 이게 물론 독립 영화고 상업의 자본을 받지 않아서 많은 관객들을 만나기가 아마 어려울 텐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실 이렇게 관객들을 위한 영화가 아니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저 영화가 진짜 천만 명이 볼 거라고 생각하고 만들 거든요. 그래서 일반 관객들이 보더라도 좋고 감동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찍혔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찍었던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영화하는 사람들 그리고 더 크게는 예술하는 사람들이면 한국예술종합학교 다 동경하고 가고 싶어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전적대에 있을 때부터도 사실 전문사로 입학을 할 거를 생각을 처음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영상학과를 나오긴 했지만은 영화를 이제 제대로 배우고 피드백을 받은 적은 사실 대학 때 거의 없었는데 이제 전문사 와서 제 영화 딱 틀고 편집 크리틱 받을 때 정말 큰 시사실에서 한 50명이 넘는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이제 제 영화 하나를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고 피드백을 주잖아요. 그 순간이 되게 기억이 많이 남네요. 되게 해부당하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때 정말 긴장되지만 근데 그때 들었던 말들이 되게 도움도 많이 되고 이래서 좋은 학교 오려고 했구나 이 생각도 들고 근데 그 순간이 되게 긴장 많이 됐던 것 같아. 잠시만요. 아, 큰일 났다. 이거 없는데. 30초만 생각했습니다. 없는데? 아, 때에 따라 너무 다른 것 같은데 단편 영화 지금까지 만들었을 때는 하나 이야기가 꽂히면은 순식간에 그냥 딱 처음부터 결말까지 나오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 그 소재를 만나면은 그렇게 딱 나오는데 그 소재를 찾으려고 일부러 노력을 하지는 않는 것 같고 그냥 좀 운에 기대는 편인 것 같습니다. 결말까지 다 나와야 비로소 좀 이야기를 만드는 것 같아요. 이야기 시작도 중요하지만 전 결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어떤 결말이 있는 영화가 좋을까 이런 걸좀 찾다가 이 결말까지 딱 완성이 되면 아, 이 영화는 해볼만 하겠다. 그렇게 해서 영화를 접근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소재에 꽂히려면은 그 결말까지 나와야 그 소재에 꽂히는 것 같아요. 이 소재가 좋다고 해서 이걸로 만들어 볼까? 어떤 영화 좋지? 라고는 잘 생각 안 하고 이 소재에 이 결말까지 딱 나오면은 그때 이 소재가 좋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아,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사실은 이번에 장편 찍으면서 사실 너무 많이 변해가지고 제가 장편 찍은 게 가장 저를 많이 변화시킨 것 같거든요. 인격이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 원래 정말 정말 착한 사람이었는데 정말 나빠졌어요. 나쁘지 않고는 영화를 찍을 수 없다는 걸 느꼈는데 이게 영상에 실리면 안 되겠죠? 죄송합니다. 현장에서 들은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영화 인터스텔라 보면은 도킹하잖아요. 근데 도킹하는 곳이 돌아가잖아요, 우주에서. 이게 직선으로 딱 들어가면 이게 도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킹하는 우주선도 같이 돌아야 도킹이 되잖아요. 영화 제작도 같아서 현장 자체가 돌아 있기 때문에 정상인 상태로는 영화 제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감독도 같이 돌아야 돌아 미쳐 있어야 이게 영화가 만들어지더라고요. 어차피 정상인 순간이 아니니까 저도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영화 그럼 잘 나오더라고요. 아, 이거 큰일 났네요. 이거 없잖아요. 소스가 지금 너무 없는 것 같은데? 진짜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아, 진짜 너 어떡하죠? 가장 망한 인터뷰일 것 같은데? 큰일 났다. 아, 영화의 매력이요? 아, 매력을 너무 잃어버려가지고 최근에. 아, 큰일 났네. 명확한 순간이 기억나는 건 아닌데 초등학생 때부터 영화 감독하고 싶긴 했었어요. 영화 하나 보고 오면은 제가 거의 후속작 만들고 혼자서 시나리오 상상하고 이렇게 찍으면 좋겠다 하고 어렸을 때부터 상상한 거는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때부터 영화 혼자서 찍고 있었던 거죠.

0: 어렸을 때부터 영화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1: 아,
0: 원동력이요. 이번에 찍으면서 영화 진짜 그만 찍어야겠다 이 생각밖에 안 했는데 진짜 큰일 났네요.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촬영장이 너무 힘들거든요. 제가 유독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촬영장을. 체질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도 계속 찍으려고 하는 게 그 이유를 솔직히 설명하기 어렵거든요. 약간 중독된 게 아닌가, 병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영화에 중독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좋아서 하고 싫어서 그만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영화에 중독이 된 것 같아서 그게 원동력이라고 하면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이게 안 할 수는 또 없고 하면 너무 괴롭고 뭐 안 하면 되잖아요. 왜 하고 있죠? 아, 물론 영화 찍으면서 사소하게 기쁜 순간들이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정말 괴로운 것 같거든요. 왜 하고 있는지, 그렇다고 안 할 거냐, 안 할 순 없어요 또. 그건 아닌데 중독된 것 같습니다. 이게 실례일지 모르겠네. 이 말만 안 하면 실례일 수 있었을지도. 야, 이 말까지 넣어주세요. 아, 망했다. 아, 지금 완전한 슬럼프고요. 아, 이제 학생 영화들 스텝으로 가면은 감독님들이 가끔 중간에 울고 우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보면서 정말 나약하다, 저러갖고 어떻게 영화를, 더 큰 영화 어떻게 찍으려고, 너무 나약한데? 라고 생각을 한 적이 솔직히 있었거든요. 4회차 만에 제가 점심시간에 변기를 붙잡고 진짜 대성통곡을 했어요. 엉엉 엉엉. 사실 아침 분량 모니터 보면서부터 제가 눈물이 났는데 뒤에 매니저분들이 다 있고 그러니까 이걸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모자 눌러 쓰고 거부 다 찍고 이제 점심시간에 화장실에서 엉엉 울었는데 아 진짜 힘들더라고요. 사연이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몇 테이크를 더 가고 싶었는데 못 가게 된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아주 마음에 안 드는 건 아니었는데 그냥 그 단순히 한 테이크 못 가는 게 그냥 갑자기 서럽더라고요. 그냥 정신이 이상한 거죠. 약간 호르몬이 좀 이상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줄줄 새더라고요, 눈물이. 아, 그래서 그때 좀 반성했죠. 그 옛날에 아, 왜 저 감독이 우는지 이해를 못했는데 과거의 저를 상당히 반성하면서. 이거는 안 실리겠죠, 근데? 아, 근데 실수가 화장실 문을 안 닫았어요, 제가. 아, 그 들렸을까 봐 그게 너무 신경 쓰이는데. 아, 들렸을까요? 아, 진짜요? 복도가 좀 컸거든요. 아, 뼈 아프네, 뼈 아픈 실책이네. 근데 이걸 말하면 이제 다 알게 되는 거잖아요. 아, 뭐 어쩔 수 없죠. 뭐 이것도 영화죠. 아, 이건 최근에도 느꼈던 것 같은데 저는 영화 만드는데 시나리오 쓰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출할 때도 아, 이거 어떻게 연출해야 되지? 막히면은 시나리오 보면 답이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쓴 거지만. 그래서 아, 이게 영화 연출을 한다는 게 글을 넘어서야 더 좋은 작품이 나오는 건 맞는데 그래도 애초에 글을 좀 잘 쓰면은 연출에도 도움이 되고 편집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영화 준비하면서 가장 공들이는 건 아무래도 시나리오 쓰는 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이지만 키보드 두드리는 게 가장 일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인데 감독님은 진짜 연기만 보시네요?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구도나 미술 같은 거는 사실 제가 영화 볼 때는 거의 배우들 연기나 이 사람들 표정을 보거든요. 제가 실제 관객일 때는 다른 관객들도 그러지 않을까 해서 저는 거의 연출하면은 배우들 연기만 거의 신경 쓰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쓸 때는 글만 쓰고 연출할 때는 연기만 보고 편집은 맡긴다. 편집과 촬영, 미술 맡깁니다. 저보다 다 유능하니까 그 자리에 있지 않을까, 시원하게 맡기는 편입니다.
2: 너무 많은데 이제 시작이거든요. 후배 감독들이나 학교 졸업생들을 보면 본인이 장편 영화를 찍은 다음에 이제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면서. 요새 아시겠지만 이제 영화 시장도 너무 안 좋고 극장에 가는 관객 수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 돈을 많이 예산을 투자한 상업 영화도 사실은 요새 관객들이 많이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더 많이 상처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오한울 감독이 지금 현 상황에서 좋은 영화를 찍었고 그 영화를 개봉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소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하나하나 밟아가는 과정일 뿐인 거니까 그 결과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본인이 이번 영화 찍으면서 얻었던 내면의 어떤 배움 같은 거가 있을 거거든요. 그거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잊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고 이제 시작이니까 절대 긴장 풀지 말라고. 정말 이제 딱 첫 스텝 밟은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똑같은 작업들을 해야 될 거고 끝까지 이번 작업도 가이드 런너도 후반 작업 잘 마무리해서 좋은 영화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거. 다음 영화를 찍을 때도 초심 버리지 말고 좋은 영화 시나리오 써서 잘 찍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10년 뒤요. 감독이 됐겠죠? 감독이면 좋을 것 같고요. 감독치고는 착했던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 그나마 착했던 감독이 된다면 좋을 것 같아요.
3: 감독을 나쁠 수밖에 없나요?
0: 아예 아니라고 믿었거든요. 아 근데 어쩔 수 없어. 감독들이 성격이 더럽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듣잖아요. 꼭 더러워야 되나? 착해도 영화 찍을 수 있지 않을까?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온 방카 회원 무티아라 하이라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왔을 때 한국 드라마를 즐겨 봤어요. 그러다가 한국에 와서 대학을 다니게 됐어요. 한국 사극 드라마도 즐겨 봤어요. 왕과 왕비가 살고 그리고 신하들이 그 회의를 하고 그리고 궁녀들이 일하는 그런 궁궐에 관심이 생겼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궁은 경복궁입니다. 그런데 AI한테 경복궁 그림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그 엉뚱한 그림을 보였다는 제보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궁 앞에 강이 있고 나룻배가 있다든지 산 꼭대기에 있다든지 이런 오해들. 제가 직접 경복궁을 소개해드릴게요. 같이 갈까요?

경복궁은 대한민국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로 여겨져요. 조선시대 왕실의 그 위엄과 격식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곳이거든요. 또 경복궁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그 서울의 랜드마크 중 하나입니다. 제가 경복궁을 사랑하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

0: 보이그룹 원앤오프 이션 와이언님 오셨습니다. 정말 훈훈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1: 전 세계에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올해 개편 프로그램을 이끌어줄 서혁을 드립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3: 둘, 셋,
4: 라이션!
3: 안녕하세요, 원앤오프입니다.
5: 안녕하세요, 저는 원앤오프의 이찬입니다.
4: 네, 안녕하세요, 와이엇입니다.
2: 네, 반갑습니다.
6: 아무래도 이제 K-뷰티를 좀 알려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좀 뷰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있고요.
1: 아이돌이면 외모 필수, 외모 관리가 필수잖아요.
6: 그렇습니다.
1: 뷰티 팁이란 게 있을까요?
6: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렌저 또 이제 따로 씁니다. 아침에 따로, 저녁에 따로. 이런 식으로 좀 디테일하게 좀 루틴을 가져가고 있어요.
4: 네, 이제 운동, 이너 뷰티라고 하죠. 운동으로 조금 이제 땀을 빼면서 피부가 더 좋아지게끔 했던 것 같아요.
1: 와이언님 몸이 또 너무 좋으세요.
4: 아, 감사합니다.
1: 네. 그리고 이제 네, 우리 온앤오프 공약 하나씩 말씀 부탁드립니다.
4: K-뷰티를 알리는 이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정말 이 프로그램을 성공시켜서 이제 제품을 조금 이제 우리 시청자들에게 줄 수 있는 약간 그런
1: 굿즈같이 이렇게 좀
4: 굿즈
1: 나눠드리는
4: 같이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너무 좋은데요?
4: 대박 내면 되잖아요.
1: 그죠. 네,
4: 그쵸.
6: 이제 저희 뷰티 온앤오프가 잘 된다면 빨리랑 모든 직원분들에게 저희가 추천받은 제품들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1: 와,
4: 좋아요.
6: 괜찮잖아요?
4: 좋으시죠?
1: 네, 네.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은데요. 자, 아주 알찬 홍보였습니다. 우리 온앤오프가 조금 부담이 되실 것 같은데.
5: 너무 됩니다.
2: 이션님 가실까요? 아니면은 와이언님?
7: 와이언님 가도록 하겠습니다.
4: 제가 가요?
7: 네.
2: 제가 오케이, 와이언 렛츠고.
4: 아름다운 이제 아리랑 TV에 또 나올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
2: 리?
4: 이렇게 나와도 될까요?
2: 랑!
5: 랑!
2: 와!
4: 야, 이거.
8: 오! 수고하셨습니다.
4: 야, 이게. 이게 뭐 크게 할 줄 몰랐네.
5: 아니, 이렇게 말을 해주세요. 저는.
4: 이거 아무것도 몰랐어.
5: 저희가 이렇게 저자리에 있어도 되는지 굉장히 영광이었습니다.
4: 네, 너무 영광이었고.
3: 자꾸 나만 시키면 어떡해.
5: 미안하다. 생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어. 아니, 본능이랄까? 뭐랄까 무거운 자리도 있다 보니까 자신감이 더 올라간 것 같습니다.
4: 오케이, 그러면은
5: 국장님 인터뷰 한번 할까요?
4: 맞아, 바로 인터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5: 어디요? 인터뷰하면 싹 돌아요?
4: 아니 저
5: 네? 진짜요?
4: 아 다른 거예요? 뭐예요? 뭐야?
5: 진짜 안 말해줘.
4: 이거 맨날 안 말해줘. 우리 뭐 하는지 맨날 현장에서만 알아. 일단
5: 무서운 건 아니죠? 위치랑 공포랑은 상관없잖아요.
4: 오늘 안 그래도 비 오는디?
5: 오늘은 너로 가는 거야.
4: 난 모르겠어.
5: 무서운 거일 수도 있거든?
4: 무서운 거라고? 아, 난 모르겠다. 일단 타자.
9: 네.
4: 예. 안녕. 살아서.
5: 같이 안 가세요?
4: 나 같이 보는 거. 왜 따로. 안녕. 아니, 우리. 어디 가니? 형. 알아? 형 정보 들은 거 있어?
10: 금강산도 19등이야.
4: 아 형은 먹기만 해 도대체.
10: 일단 먹어.
4: 일단 먹고 힘내야 되니까.
10: 먹어야 이제 전쟁에 참여하지.
4: 오늘은 인터뷰 안 하네 그래도. 체어? 비도 오고 그러는데 조금.
10: 그래도 인터뷰 잘해서.
4: 재미가 없나?
10: 다음으로 가시는 거지.
4: 너무 잘해서 이제 좀 못하고 좀 그래야 그랬는데.
10: 좀 더 이제 자극적인 이제 그런 뷰티로 가는 거 같아.
4: 자극적인 뷰티? 그러면 무서운 거 하나? 일단 가서 우리도 파이팅 있게 또 찍어봅시다. 우리 글로벌한 또 이제 팬분들을 위해 K-뷰티 알리기 위해 또 이제 한번 힘써보자고. 하나 둘 셋 나 파이팅 하는 거야. 하나 둘 셋 파이팅!
10: 그래도 끊으려고 해?
4: 아니 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서 이제 곧 도착하니까. 곧 도착하니까 알았지?
10: 우린 이제 또 어떤 사람에도 우리가 단련된 게 있잖아.
4: 그렇지 우린 단련이 돼 있잖아. 우리 10년 차야.
10: 그리고 아까 그 제작 발표보다 무서운 상황은 없을 거야.
4: 맞아. 나 제작 발표회 때 나 진짜로 무서웠어.
10: 무서웠어 나.
4: 그런 분위기인 줄 몰랐지만. 야, 뭐
8: 귀신 나오는 거 아니야?
10: 귀신을 좋아하네.
8: 아니 그게 아니라 비도 오지 뭔가 오죽궁금한 뭐야 저기 여기야?
10: 무슨 건데?
8: 이거 뭐야? 어?
10: 저 보여줘.
8: 이곳이 이뻐진다는 그곳인가?
10: 보여줘야지.
8: 아 이 아, 대본 아닙니다. 여러분 대본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곳이 예뻐진다는 그곳인가?
10: 같이 보자.
8: 아니
10: 이곳이 예뻐진다는 그곳인가?
8: 그곳인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10: 먼저 들어.
8: 왜 형 안 무섭다면서 왜 나한테 맨날 먼저 들어가래?
10: 계세요.
8: 계세요.
9: 네 안녕하세요.
8: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오 복도와 다른 이미지야. 와.
9: 네, 안녕하세요.
8: 안녕하세요.
9: 네.
8: 처음 뵙겠습니다.
10: 안녕하세요.
9: 네, 이쪽에 앉으세요.
8: 네. 네. 뭐야? 아직 모르겠는데? 일단 안 잡아보겠습니다.
5: 느낌 오잖아. 우리 뷰티엠씨인데 딱 느낌 오잖아, 여기가. 뭐야?

0: 정확하게 커스텀 K뷰티가 뭐예요?
1: 어, 일단 커스텀 K뷰티는 나만의 맞춤이거든요.
2: 네.
1: 어,
2: 맞춤
1: 일단
2: 정상.
1: 네. 와우. 뭔가를 따라하거나 대중적인 그런 걸 따라가지 않고 네. 어, 나한테 맞춰진 거 컬러라든지 이라든지
0: 아.
1: 보고
0: 아, 네. 그럼 나만의 그러면 나만의 색감과 나만의 모든 것을 다 맞추는 것이네요.
2: 그렇죠.
1: 네, 맞아요. 네.
0: 좋아요.
1: 기본이 퍼스널 컬러거든요.
0: 네, 네, 네.
1: 그래서 일단 퍼스널 컬러에서 기본적인 설명 먼저 해 드리고 네. 진단 이어서 들어갈게요.
0: 아, 좋아요. 좋아요.
1: 네. 그래서 일단 퍼스널 컬러는 내 신체 피부톤이랑 가장 조화로움을 이루는 컬러를 찾아드릴 거거든요.
0: 네.
1: 그래서 좋아하는 거 이미지로는 보지 않고 피부 스킨 컬러 하나만 보고 찾아드릴 거예요.
0: 와.
2: 네. 좋아하는 거랑은
1: 네, 별개예요.
0: 아. 별개예요?
1: 내가 좋아하는 거랑 나한테 어울리는 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0: 오.
1: 어 무조건 어울리는 조화로움을 이루는 컬러로 갈 거고요. 내 명도랑 채도를 찾아드릴 거거든요.
0: 네, 네, 네.
1: 지금 입으신 상의는 고명도가 전용도가
2: 고명도죠?
1: 어두운
2: 조명도죠?
1: 네, 맞아요.
2: 잘못 말했어요.
1: 네.
0: 잘못 말했구나.
1: 그래서 오늘 내 명도가 어디고 내 채도가 어딘지 알게 되실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일단 진단하기 전에 워드로브 체크 먼저 진행할 거거든요.
0: 네.
1: 일단 평소에
2: 있는 거?
1: 어, 네, 즐겨 착용하시는 상의 위주로 체크해 주시면은 어, 제가
2: 이거는 풀인가요?
0: 이거는
1: 이제 레드 컬러인데 레드도 웜레드, 쿨레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2: 어, 네. 이건 쿨레드네요, 딱 보니까.
1: 이거 쿨레드예요.
2: 그쵸.
0: 오, 오.
2: 제가 뷰티 MC거든요.
0: 아, 네. 나도 MC인데?
2: 자, 오, 맞네.
0: 어때요? 심각한가요?
1: 아니요, 심각하지는
0: 않아요. 아, 이게 뭐, 네. 뭔가 이거 네. 뭐,
1: 아니, 이거 심각한 건 아니고 그런... 아직 결과를 모르시기 때문에 네. 어, 일단 결과 보고 평소에 내가 잘 입고 있었는지
2: 아,
1: 어, 두 분 좀 비슷하네요?
2: 네
0: 약간 둘이 좀 생긴 것도 비슷해가지고
1: 일단 먼저 일단 보면은 어, 겨울 위주로 착용하고 계셨어요.
0: 네 맞아요.
1: 네 겨울이 조금 어둡고 차가운 느낌이거든요. 네, 네.
2: 전 사실 퍼스널 컬러 한번 진단했었거든요.
1: 아 예전에 받으신 경험이 있으세요?
2: 네.
1: 어, 어.
2: 여름 쿨.
1: 여름 쿨.
2: 퍼스널 쿨가 있네요 제가.
1: 가을.
2: 가을.
1: 어, 어두운 가을. 여름 진단 받으셨는데 다 반대로 생활하고 계셨네요.
2: 아, 사실 퍼스널 컬러에 맞추면은
1: 아 그, 한정적이니까.
2: 네, 어. 막 분홍색 입어야 되고 하더라고요.
0: 아, 분홍색?
1: 아 꼭 분홍색만 입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2: 아, 아니에요?
1: 여름 쿨 라이트라고.
0: 아,
1: 네. 일단 요거는 제가 참고해서 볼 거고
0: 네.
1: 어, 퍼스널 컬러 진단 하러 네. 자리 이동하실게요.
0: 어!
1: 네, 일단 측색기로 피부톤 측정 먼저 진행할 거거든요. 어, 내 피부톤의 붉은기, 옐로우기, 밝기라고 할 거예요.
2: 근데 저희가 비밀이거든요.
1: 네.
2: 메이크업을 해봤어요.
1: 어.
0: 진짜 비밀이에요. 아무한테 얘기하시면 안 돼요.
2: 이게 메이크업을 한 상태로도 이게 측정이 가능한가요?
1: 어, 원래는 이제 민낯에 하면 가장 좋지만은 네. 어쨌든 이제 옐로우기라 이런 거 확인해보는 과정이라서 어, 괜찮습니다.
2: 오.
1: 어.
2: 최첨단 시스템이네요.
1: 네.
2: 이거 나왔어.
1: 네, 그러면 일단 결과가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얼굴이랑 목이랑 톤 차이는 4 정도 나시거든요.
0: 네네.
1: 어, 이 정도면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0: 아~
1: 어, 네, 거의 비슷하신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붉은기랑 옐로우기랑 봤을 때 옐로우기가 약간 높으신 편이긴 하거든요.
0: 네네. 오~ 좋은 건가요?
2: 몇 점이죠, 와이어스?
0: 그 피부톤이 어. 이제 베스트...
2: 그런 게 어딨어요?
0: 있을 수 있죠. 그 워너비가
1: 아니 피부톤에 베스트는 없어요.
0: 없어요?
1: 모두 다 내 신체 피부톤이 다 다르기 때문에
0: 아 그래요?
1: 네 백인, 흑인, 빵인 다 다르잖아요.
0: 어, 그,
1: 어? 베스트가 있을 어, 수가 없어요.
0: 여기
1: 일단 옷이랑 헤어 컬러 전부 다 가리고 진행할 거거든요.
0: 네,
1: 네.
0: 이게 뭐죠?
2: 식탁 건가요?
1: 네 이제 케이프인데 요거 컬러 네
2: 응.
0: 애기 된 기분인데?
2: 오, 좋아. 좋은데?
1: 그리고 이제 헤어 컬러도 다 가릴 겁니다.
0: 헤어 컬러도요?
1: 네.
2: 이거 완전 이거.
0: 약간 급식 그 나눠주시는 이모님들 같이.
2: 어, 시간 주머니는.
1: 어, 그래서 일단 계절천으로 먼저 어, 가볍게.
0: 어.
2: 아예 안 받아주시지만.
0: 아예 자기 스타일 아니시면 안 받아주시네요. 괜찮아요.
2: 아, 괜찮습니다. 네. 좋습니다.
1: 그러면은 일단 이거 계절천으로 한번 가볍게 먼저 살펴볼게요.
2: 여름.
0: 이게 얼굴.
1: 이 여름 아니에요. 보시는 건.

0: 고채도 컬러예요. 네. 엄청 진하고 선명한 컬러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고채도의 웜톤 컬러예요. 그리고 고채도의 쿨톤.
1: 아, 아니다.
0: 다시 한번 볼게요. 웜톤.
1: 이것도 아닌데?
2: 이거 아 애매해.
1: 쿨톤. 이건 아니다, 아예.
0: 아예. 일단 고채도로 봤을 때는 쿨톤 아니니까는 네. 좀 다크 닌 영상에 생겨서 전반적으로 좀 어두워 보이시거든요. 네.
1: 다른 거.
0: 네, 그쵸. 이번에는 조명도예요. 웜톤.
1: 이거다. 그나마.
0: 쿨톤.
1: 아니다.
0: 쿨톤 이것도 약간 조금 창백해 보이시긴 하시거든요. 네. 어두워 보이는 느낌이 살짝 들고. 네. 다음에는 이제 저채도로 네. 청탁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청탁은 아니다. 맑고 이제 탁함이거든요. 네. 웜톤.
1: 웜톤.
0: 쿨톤.
1: 이거 아니다.
0: 일단 고객님 같은 경우는.
2: 저 색이 없나요?
1: 한 장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2: 저 색이 없나요?
1: 쌤 한 장밖에 안 남았어요.
2: 저 색이 없는 무색인가요?
0: 일단 이건 가볍게 보는 용이에요. 네, 부담 없이 그냥 보시면 되세요.
3: 그거 가볍게 살펴봤을 때 어떤 게 잘 어울리는지
0: 어떤 게 잘 어울리는지
2: 지금 쌤도 지금 쌤도 지금
1: 난관이다.
2: 난관이다.
1: 컬러 인생
2: 찾으셔야 돼요. 하나라도 만들어야 돼요.
0: 일단 대체적으로 네. 탁한 컬러는 확실하게 좀 워스트 느낌이 나시고요. 네. 고객님 이렇게 좀 채도가 있는 컬러가 좀 잘 받으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가볍게 봤을 때는 이 컬러가 가장 일단은 잘 받는 컬러로 보여집니다. 네, 상세 진단 들어가서 다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네. 네. 빨주노 초판하고 제가 한 바퀴 둘러봤거든요. 네. 앞에는 따뜻한 컬러 위주로 전체적으로 생기있는 표현이 잘 되세요. 지금 앞에 있는 거 뒤편에 지금 그린 컬러부터 다크닝이 조금 많이 생기시거든요. 너무 많이 어두워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고객님 따뜻한 컬러가 잘 받으신다고 네. 보여지고 있거든요.
2: 제가 따뜻한 남자긴 해요.
0: 네.
2: 형이라도 받아줘야 될 거 아니야.
1: 나도 받지 않겠어.
0: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이 컬러가 가장 퍼스널 컬러로 나오셨거든요.
2: 레드.
0: 일단 요거는 스트롱이라는 톤이에요.
1: 스트롱이네.
0: 네, 스트롱. 예요. 스트롱은 이제 거의 원색에 가까운 컬러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명도는 중명도고 채도는 고채도고요. 그래서 고객님은 봄웜 스트롱 사용해주시면 좋아요.
2: 봄웜 스트롱.
0: 네.
2: 와, 제가 또 헬스도 하는데.
1: 봄에 따뜻한 힘센 가이.
0: 네.
2: 힘센 가이. 우리 형 기대된다.
0: 네, 그러면은 바꿔서 이제 또 진단해드릴게요. 네. 네, 이거 다 빼드릴게요.
1: 저는 좀 이렇게 또 그림자 안 지게 하게 해주세요.
0: 그림자 안 지게요? 이렇게 볼게요.
2: 나한테는 그 그림자 진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왜 자기 할 때는.
1: 이거 같은데요? 이 색 같은데요?
2: 혹시 MBTI 가 T이신가요?
0: 네.
2: 아, 확실히 확실하네. 역시
1: 알려놓은 거라도 많이 받아주시네.
2: 맞아 맞아.
1: 감사합니다.
0: 그림자 안 지게. 그림자 안 지려면
2: 안 지게 하잖아. 그렇죠.
0: 이렇게 돼야 돼요. 괜찮아요?
1: 네, 괜찮아요.
0: 이거 진짜 괜찮으세요?
1: 네.
0: 그럼 이렇게 진행할게요.
1: 네. 네. 기대됩니다, 선생님.
0: 쿨톤이 나오길 바라시는 거죠?
1: 네, 근데 저는 쿨톤이에요.
0: 쿨톤이에요?
1: 네. 원래 피부 색깔이 그 성격에 따라간다고 들었거든요.
0: 피부 색깔이 성격이 어떻게 따라가요?
1: 쿨한 스트로.
0: 아니 진짜 이게 어떻게 따라?
1: 쿨가이 나가신다. 간다. 띵. 와 이거다.
0: 자 이번에는 쿨톤의 고채도예요. 네 쿨톤 괜찮거든요.
1: 아 이거 아니다. 아 네. 이거 아니다.
2: 아 이거 형이 좋아하는 색깔을 찾는 게 아니라 어울리는
1: 거 지금 보이세요.
0: 그래서 일단 이선이 웜쿨이랑 지금 채도로 봤을 때는 쿨 쪽이 조금 더 조화로운 느낌이 강해요. 명도 한번 또 살펴볼게요. 명도. 밝은 걸로 고명도 먼저 볼게요. 자, 밝은 쿨톤의 천이에요.
2: 나쁜 거 같아.
1: 웜이 나온 거 같기도 하고. 이거 쿨 맞아요?
0: 네, 이거 쿨톤 천이에요.
1: 진짜요?
0: 네.
2: 저 선생님 의심하는 거야?
1: 아니, 아니요. 물어본 거예요.
0: 네, 이런 거를 지금 원하셨던 거 아니에요? 밝은 쿨톤?
2: 형 괜찮아?
0: 이게 이선님이 찾으셨던 그 쿨톤이거든요?
1: 아, 별론데?
0: 이거 별로예요?
1: 네.
0: 아까 쿨 호소하셨잖아요.
1: 쿨인데 다른 컬러 없어요?
0: 둘 다 쿨이에요. 둘 다 쿨이에요. 그 웜톤이시고 싶으신 거예요?
1: 쿨이긴 한데
0: 네. 컬러... 어떤 쿨을 찾으시는 거예요?
1: 멋진 쿨.
0: 지금 이거 되게 명도가 높은 컬러들이거든요? 고객님은 명도 높게 쓰시는 게 좋아요. 제가 비교해서 또 보여드릴게요.
1: 오.
0: 자, 지금 맨 앞에 있는 거는 가장 어두운 거예요. 다 쿨톤이에요, 지금.
1: 네.
0: 그리고 아, 조금 밝아진 거고요. 좀 더 밝아진 거고요.
1: 이거다.
0: 가장 맞아. 밝아진 거.
1: 아 이거네. 어,
0: 네 이거예요.
1: 이거요.
0: 네 밝은 고명도 컬러. 지금 요게 다 밝은 쿨톤의 선들이에요. 오, 요게 나이스. 가장 베스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이스. 이거는 계절로 따지면은 여름 쿨라이트의 화이트 리쉬 톤이에요. 오,
4: 어두운 컬러를 해야 되네.
1: 아싸. 와, 저 마음에 들었어요.
4: 아니, 가져가도 돼요?
0: 네, 안 돼요.
4: 어, 그쵸.
1: 네, 지신 거 아니시죠?
0: 네, 아니에요.
2: 괜찮아요.
0: 네, 요거 빼드릴게요. 그래서 테이블로 이동해서 네. 말씀드릴게요.
4: 저 머리가
1: 회사에서 하면 돼.
4: 공부하러 왔구나.

0: 그러면은 내 피부 톤에 맞춰서 커스텀 뷰티 뭐 일단 팩트 먼저 만들어 볼 거거든요. 네?
1: 오, 저희가 하나요? 직접?
0: 네, 직접 만드실 거예요. 일단 오늘 만드시는 거는 다 천연 재료거든요. 네. 천연 화장품 만드시는 거예요.
2: 오, 좋은 거네요.
0: 네, 맞아요. 천연이기 때문에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도 사용 가능하시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단점이 천연이라서 방부제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유효기간이 짧아요. 3개월.
1: 3개월?
0: 네, 3개월이면 충분해요. 맨날 쓸 수 있는 거니까. 로즈플로러 워터부터 넣을 거예요. 네. 8.5형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8.5형이 될 때까지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1: 네. 색깔 이 작업만 해요. 선생님 놀라셨잖아.
2: 아, 죄송해요. 좀 덜어내도 돼요? 간다.
1: 센서티브하게 해야 되잖아요, 이런 거 다.
2: 그럼.
0: 네, 조금씩 조심히 넣어주시면서 넣으면은 양 맞출 수 있어요.
2: 알로에 베라겔 맞죠,
0: 네.
2: 이거?
0: 네.
2: 1.5형만 넣으면 되는 건가요?
0: 네, 지금 4,800을 넣었어요. 4배를 넣으셨는데? 그러면 이거 조금 덜어낼게요. 이게 많이 넣는다고 좋은 게 아니어가지고.
2: 그렇죠.
0: 네, 이만큼 덜어낼게요.
2: 이 정도 괜찮죠?
0: 정확해요. 나이스. 좋아요. 그 정도 괜찮아요.
1: 우동생이죠?
0: 그 다음에 히알루론산.

0: 선생님 잘했습니다.
1: 네. 그러면 일단 요거는 제가 다 녹여드릴 거고요. 이거 네. 녹여야 되거든요. 네.
0: 어, 신기해. 파운데이션, 이게 쿠션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아, 이제 여기다가 이제 컬러 그걸 넣네.
2: 됐어.
0: 우와, 얘 진짜 파운데이션 색깔이다.
1: 엄청 잘 하셨는데요?
2: 오케이. 완벽.
1: 그러면은 쿠션은 완성됐어요.
2: 와!
0: 와!
1: 자, 이제 쿠션 다 만들었으니까요. 퍼스널로 나온 거에 맞춰서 커스텀 틴트 또 만들 거거든요.
3: 네네. 어,
1: 여름 콜라이트, 곰보라이트잖아요.
3: 네.
1: 일단 두 분 다 공성 속으로 들어가는 거 먼저 넣을게요.
3: 네.
0: 이 피마자가 립스틱이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건가요?
1: 네, 맞아요.
2: 조금만 넣어야겠는데, 이건? 재밌다.
0: 야, 이거 주방에 넣으면 안 되겠어요.
1: 주방에 왜요?
0: 고춧가루인 줄 알 것 같아요. 이걸 섞어가지고 컬러를 만드는 거구나.
1: 그쵸.
0: 아, 찾아가서 틴트를 만들게 될 줄이야.
2: 그러니까.
0: 이렇게
1: 네.
0: 남자 둘이서 올 때도 있나요?
1: 그렇지는 않아요.
0: 아...
1: 여자친구랑 와요.
0: 커스텀 KBT가 해외에도 있나요? 이렇게 커스텀할 수 있는?
1: 있기는 있을 건데 한국만큼 조금 이렇게 퍼스널 컬러가 세분화돼 있지는 않거든요. 이사님은 통에 넣을게요.
0: 통 되나요?
2: 우와, 완전 핑크색이네.
1: 그리고 와이어님 거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요. 네. 와이어님도 넣을게요.
2: 네.
0: 근데 저는 또 이제 만든다고 해가지고 완성된 제품에 색깔만 넣고 이럴 줄 알았는데 완전 다 리얼이네요.
1: 네, 완전 내가 색을 다 조합해서
0: 진짜
1: 만드니까.
0: 어쩌면 저도 화장품 브랜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세요?
1: 뭐 충분히 가능하죠.
0: 아, 쌤의 이 정도 리액션은 최고의 리액션이었어.
2: 외국 손님들도 많이 오시나요?
1: 네, 외국인 고객님 네. 이런 거 케이블트 되게 관심 많으시거든요.
2: 아, 진짜요?
1: 그래서 퍼스널 컬러도 그렇고 화장품 네. 만드는 것도 그렇고 하루 많이들 오시고 엄청 재밌어하고 좋아하세요.
0: 눈 빠질 뻔했네.
2: 짜라라.
0: 우와.
2: 우와.
1: 일단 이사님 거는 여름 콜라이트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밝은 컬러 쓰셔야 되고 너무 진하고 선명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딸기 우유 같은 컬러가 나온 거고요. 그리고 와이어님 거는 곰보라이트 나왔잖아요.
2: 네.
1: 그래서 좀 선명해야 돼요.
2: 네.
1: 그리고 웜톤이라서 좀 따뜻한 느낌 나고 그래서 좀 오렌지빛이 나는 그런 립 컬러가 완성된 거거든요.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2: 네,
0: 좋습니다.
2: 더 발라야 되나?
0: 오, 뭐야, 좋다.
1: 충분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남성분들은 너무 진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하시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딱 그 정도만. 그래서 오늘 이렇게 네. 쿠션이랑 틴트 네, 퍼스널에 맞춰서 커스텀으로 다 완성되셨습니다.
2: 와! 고생하셨습니다.
1: 네, 수고하셨습니다.
2: 와, 선생님 많이 힘드시죠?
1: 아니.
0: 이렇게 커스텀 뷰티까지 체험을 해봤는데요. 굉장히 뿌듯합니다.
2: 네, 이렇게 또 이제 하면서 느꼈지만 뷰티 레벨이 쭉쭉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이렇게 진단부터 제작까지 정말 많은 경험을 했는데
2: 예.
0: 여러분들도 한번 체험해봤으면 좋겠어요.
2: 예. Work training coming to our career. I hope you guys enjoy the making cosmetic and find your personal color.
0: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저는 이제 손글씨 쓰는 거를 되게 좋아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취미로 시작을 했고, 이제 하다 보니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정서적으로 돌봄을 시켜주더라고요. 제가 많이 힘든 시기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었거든요. 돌이켜보면 힘든 시기를 글씨로 극복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글이 갖는 힘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글씨를 처음에 형적으로만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림 그리듯이 썼었거든요. 근데 쓰다 보니까 점점 글을 쓰게 되더라고요. 이제 글이 글씨가 되고 글씨가 글이 되고 메시지적인 부분이 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직관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되게 아름답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걸 쓰는 순간을 한번 예술로 만들어 보면 좋겠다 해서 제가 글씨를 원래는 이렇게 책상 위에서 썼다면 어떤 벽면에 세우듯이 마치 춤을 추듯이 그렇게 이제 글씨를 퍼포먼스 공연으로 한번 해볼까 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된것 같아요. 외국인분들도 이걸 뜻을 알지 못해도 되게 아름답다고 느끼시고 예쁘게 봐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기억이 있지만 또 카타르에서의 경험이 되게 기억이 나요. 어떤 분이 이제 보시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런 장면들이 어쩌면 저를 계속 이렇게 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해외 나가면 오히려 더 애국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시장으로 나가고 싶어요. 공연이 될 수도 있고 교육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한글을 쓰는 행위 자체가 지금은 사실 손글씨도 잘안 쓰는 시대지만 오히려 이런 시대일수록 되게 더 가치 있는 일이 될것 같다고 이제 제가 믿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런 역할을 할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0: Conventional air purification systems require different technologies and devices for each type of pollutant, such as fine dust, harmful gases, and pathogens, as they each have varying particle sizes and characteristics. A research institute in Korea has come up with a new solution that can solve all these issues within a single system. The Integrated Smart Air Purification System, developed by the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It's a comprehensive solution that provides automatically optimized air purification based on the kind of indoor pollutants and conditions.
1: 공기 중에 떠다니는 여러 가지 오염 물질을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하나는 미세 입자, 또 하나는 유해 가스, 그리고 또 하나는 병원체입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관리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요.
0: To detect airborne pathogens in real time, a high-performance cyclone-based collector located at the top of the system produces strong centrifugal force using a self-rotating cylindrical structure. This centrifugal force sufficiently captures even trace amounts of airborne pathogens in liquid form.
1: 장비가 동작하게 되면 강한 바람을 흡입하게 되는데 공기는 앞쪽으로 들어와서 뒤로 나가게 됩니다. 그때 콘이라고 부르는 통 안에서는 강한 회오리 바람, 즉 사이클론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이클론의 회전력에 의해서 공기 중의 입자는 바깥쪽으로 밀려나게 되는데 그때 통 외벽에 코팅된 액체에 포집이 되게 됩니다.
0: At the bottom of the system, a fiber filter based on metal organic frameworks removes harmful gases such as ammonia, formaldehyde, and hydrogen sulfide. The system also has a multi-structured EPTFE membrane composite filter that can block more than 99.9% of ultra-fine dust. Moreover, its excellent durability and breathability help ensure long-lasting performance.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저는 방크에서 활동하는 홍단비 청년 연구원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공식적인 징표이자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게 하는 힘을 가진 이것. 바로 태극기인데요. 일제강점기 당시 태극기는 우리 민족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구심점 같은 역할을 하기도 했죠.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에 대해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하는 부분들이 가끔 발견되더라고요. 제가 태극기에 담긴 의미와 역사에 대해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최초의 태극기는 1882년에 처음 만들어졌다고 해요. 이후 다양한 형태의 태극기가 제작됐다가 지금은 국가에서 국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어요. 태극기에 담긴 의미를 알아볼까요? 먼저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나타내요. 태극기 가운데에는 태극 문양이 들어가는데요. 이 태극 문양은 우주 만물이 음양의 조화로 인해 생물을 얻고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표현한 것이라고 해요. 다음으로 건공감리를 그려볼게요. 네 개 모서리에 그린 사괘에는 각기 다른 의미가 있어요. 건괘는 하늘, 곤괘는 땅, 감괘는 물, 이괘는

저는 만 5살에 바이올린을 시작했는데요. 바이올린 소리를 워낙 좋아했어서 그 특유의 따뜻함과 약간 사람의 목소리 같은 목소리를 갖고 있거든요, 바이올린이.

올랐을 때보다는 이제 혼자 연습할 때 더 큰 희열을 느끼는데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음악이 잘 나왔을 때 그때 가장 큰 기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만의 색깔을 어떻게 하면 찾아갈 수 있을까 그걸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연습을 할 때는 이제 생각과 고민을 많이 하는 반면에 무대에서 연주할 때는 정말 머릿속을 비우고 아무 생각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무대에서는 자유롭게 콩쿨 무대도 저만의 독주회라고 생각하는 자세를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 바이올린과는 거의 제 인생의 대부분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저를 힘들게 할 때도 많지만 제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존재입니다. 작곡가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와 또 제 자신이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모두 다 설득력 있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연주자가 되고 싶습니다.

0: 여러분은 일주일에 몇 번이나 예술 작품을 접하시나요? 미술 작품은 너무 어렵고 난해해서 잘 모르시겠다고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1: 여러분은 어제도 그제도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예술 작품 곁을 스쳐 지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0: 왜냐? 우리가 사는 도시 속에 예술 작품이 화끈냥화끈냥 여기저기 막그냥 가득하기 때문이죠.
1: 벽화부터 건축물, 인테리어, 소품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수많은 예술 작품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0: 도시 구석구석 숨어있는 예술 작품을 직접 발견하고 그 매력을 하나하나 탐구해 나가는 시간. Art and the City. 오늘은 성수동입니다.

0: 저는 특히 이 작품이 눈에 확 갔는데 일단은 색깔부터가 네. 빨간색이 있어가지고 네. 지금 같은 겨울이랑 색깔도 좀 맞는 것 같고 네. 이건 어떤 작품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1: 이거는 이용덕 작가의 네. 함께 걷기라는 작품이에요.

0: 몇 발자국 떨어져서 멀리서 보면 볼록해 보인단 말이죠.
1: 그래요?
0: 그렇죠.
1: 어디 몇 발자국이나 떨어져야 되나요? 이게 도대체.
0: 쭉 떨어져서.
1: 아, 야, 야, 아, 예, 예. 아, 지금도 떨어지니까 약간 볼록해 보이는 느낌이 드는데요?
0: 네. 근데 네. 가까이서 보면은 이게 패어졌단 말이죠. 이것은 마르셀 뒤샹도 하지 못한 거예요.
1: 누구요?
0: 마르셀 뒤샹이라고
1: 네.
0: 왜 변기를 처음으로 미술관에 갖다 놓은.
1: 아, 예, 예, 예. 예, 예 본 것 같아요.
0: 그쵸.
1: 네.
0: 예. 그것처럼 이 작가를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든 역상 조각이라는 작품이에요.
1: 아.
0: 뭐 이 작품이 그건 아니지만 네. 이 작가의 이제 시도한 자체가 일반 사람들은 이게 부조하면은 항상 붙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1: 네.
0: 처음으로 판 거죠. 세계 최초예요.
1: 아, 진짜요?
0: 네.
1: 아.
0: 네. 이 작가의 키워드는 상반된 두 세계. 네. 양각과 음각. 음과 양.
1: 음과 양.
0: 있음과 없음.
1: 그거의 조화.
0: 네.
1: 뭐 그런 하나됨 이런 건가요?
0: 오, 천재.

0: 저는요, 이런 작품을 볼 때마다 좀 궁금한 게 있거든요, 사실은. 네. 이게 제목이 보면은 이제 돌바람이잖아요.
1: 네.
0: 근데 이런 추상 작품을 보면은 이게 왜 돌바람이지? 그냥 돌 쌓아놓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 어떤 식으로 해서 이 추상 작품을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감상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거든요.
1: 이런 조각 작품의 경우에는 주변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네. 긴밀하게 관계를 맺고 있어요. 물동이를 메고 있는 조각, 그런 여신상이 그리스 신전에 있을 때와 목욕탕에 있을 때 그 느낌 다르죠.
0: 예, 예, 예.
1: 그래서 이 조각품이 어디에 서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해석의 다양성이 생기는 거죠.
0: 그 이걸 만드신 작가님의 의도도 있었겠지만
1: 네.
0: 이거를 해석하는 거는 각자 개인의 몫일 수도 있는 거네요.
1: 그렇죠.
0: 제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1: 대성 씨 마음이에요.
0: 아, 제 마음이구나. 그럼
1: 오늘 맞아. 나의 기분, 오늘의 날씨
0: 아.
1: 그리고 이게 주변 어디에 놓여졌는지 그거를 다 통틀어서 그 대상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0: 아,
1: 특히 추상미술회 같은 경우에는 네. 굉장히 단순한 선, 면, 질감, 근본적인 조형 원리만 사용함으로 해가지고
0: 네.
1: 해석하는 사람들의 선택의 영역을 넓혀주죠. 네.
0: 정말 와, 딱 깨달았어요, 뭔가. 사실 제가 그동안 다들 네. 공감하시겠지만
1: 네.
0: 이런 예술작품, 미술작품이 좀 어렵다고 느낀 게 뭔가 문제를 풀듯이
1: 네.
0: 저거는 의도가 뭐지?
1: 아니에요.
0: 맞추려고 했었거든요. 이 바람이 이렇게 불었다,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해서 불어가지고 돌을 뭐 부셔뜨렸다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고.
1: 지금 대성 씨가 네, 여기서 네. 부는 걸로 해서
0: 네.
1: 그게 작품이 완성될 수도 있는 거예요.
0: 아, 그렇구나.
1: 열린 결말.

0: 예전에는 여기가 네네네. 다 공장지대였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0: 근데 보니까 벽화들도 많이 있고.
1: 그, 진짜, 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우리 아텐드 시티랑 굉장히 딱 맞는 그런 동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0: 맞아요.
1: 그게 보시면은 딱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핫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0: 네.
1: 여기 보시면 이 벽화. 아, 예쁜데요?
0: 요즘 벽화들은 네네네. 도시 재생의 목적으로 맞아요, 많이 사용하고 맞아요,
1: 맞아요.
0: 있어요.
1: 맞아요.
0: 지나가는 행인들, 네. 주변의 소품들,
1: 네. 네.
0: 모든 그런 요소들이 다 예술에 포함이 되게 되는 거죠.
1: 맞습니다. 이런 요소, 이 음악.
0: 음악, 심지어 사운드 아트까지. 그러니까 이게 다양한 그 광의 의미의 인터랙티브 아트가 아닐까 싶어요. 관객 참여형 예술.
1: 그렇네요.
0: 찍어서 올리고 네. 또 소통하고.
1: 소통하고.
0: 네. 이런 벽화를 통해서 네. 역동적인 도시 풍경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1: 아, 그렇네요. 저는 여기 송수동은 네. 곳곳에 다 벽화가 있을 것 같거든요.
0: 네.
1: 왠지 이 벽 끝에도 있을 것 같거든요.
0: 있을 것 같아요.
1: 한번 볼까요? 어! 여기 있어, 여기! 여기 있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 이야.

0: 여기는 민화를 그려놨네요. 네. 어, 집이 오래됐어. 민화야. 그래서 민화가 어울려. 그러니까 건물의 특색에 맞게끔 맞네요. 그림도 각양각색으로 그려놨네요.
1: 정말 이렇게
0: 사이좋네.
1: 네, 암수가 다 해서 저희처럼 이제 사이좋게. 아.

0: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아, 안녕 작가님. 네. 어,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1: 아, 예, 아닙니다.
0: 최우철 작가님.
2: 네. 네네.
0: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 저는 그냥 네. 그림 좋아하는 이제 작가고요. 네. 주로 이제 기억에 담긴 공간, 뭐 공간 속에 이제 기억이 막 담기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그걸 좀 기록하는 느낌의 작업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걸 이제 뭐 회화 작업이든 뭐 크로키든 만화 작업이든 이렇게 여러 가지 걸쳐서 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2: 그림을 보면 유독 그냥 지하철이나 비행기나 어디 안에 있는 이미지들을 많이 그리셨거든요. 그 이유가 있나요?
1: 주로 이제 제가 보고 다니고 겪고 경험한 것들을 주로 이제 제 그림의 소재로 삼거든요.
2: 네.
1: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모르는 사람들과 많이 만나고 접촉하고 경험할 수 있는 곳이 교통수단일 때가 많더라고요. 비행기, 뭐 전철 뭐 이런 데에서 제가 본 것들을 이렇게 그리고 그런 걸 좋아합니다.
2: 저는 이 디테일에 놀랐어요.
1: 아, 고맙습니다.
2: 네, 이거 하나하나 보면 표정들이 다 달라요.
0: 맞아요, 맞아요.
2: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사연이 있어.
0: 그러니까.
2: 사람들을 다 일일이 관찰하고 저 사람들은 무슨 생각과 무슨 애환이 있구나 하는 걸 상상하시면서 그리시는 거예요?
1: 아, 어떻게 하셨어요?
2: 딱 봐도 그 느낌이 와요.
1: 아, 정말로 제가 그 아주 어렸을 때부터 계속 취미 생활이 남 크로키하고 다른 사람을 관찰해서 그리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생생하다면 다행이죠. 저희
2: 아,
1: 생생한 걸 즐기는 편이니까요.
2: 너무 생생해요.
1: 지금 저기 보면 이게 이제 신림동에서 지하에 있다가 지상으로 쫙 올라가는 순간을 그린 거예요. 그 옛날 95년도쯤이니까
0: 아, 어, 그때
1: 지금 개발이 좀 덜 된 상태의 이제 동네들이 이렇게 나오고 제가 이제 표현하고 싶었던 것은 일상 속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사람들은 다 일하러 다니는 사람 마치 사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서울 시내를 돌면서 일을 하고 또 뭐 저녁에 가서 쉬고 또 다음날 나오고 하는 느낌을 전철에 좀 담았고요. 저 동네들, 저 동네에는 좀 기쁨을 많이 담았습니다. 저 아래 보이는 동네에는 그러니까 보금자리라고 할 수 있는. 근데 저 보금자리는 이미 이제 사라졌죠. 이제 사라져서 뭐 다 아파트로 재개발되고 네. 그러긴 했지만 서울의 되게 다양한 모습들을 저 그림에 담으려고 했었어요.
2: 재개발이 되었어도 작가님 그림 속에서는 모든 이렇게 사건의 기록들이 다 그대로 남아 있는 거네요.
1: 아, 그렇게 네. 봐주시면 감사하죠. 그런 기록들에 좀 네. 초점을 많이 맞추고 싶었어요.
0: 아.
2: 그리고 작가님 그림이 국립현대미술관에도 소장되어 있다고 들었거든요.
1: 네.
2: 보통 만화가 이렇게 소장되어 있기는 쉽지 않은데 어떤 경우로?
1: 뭐 만화로 소장되어 있다기보다도 이제 그때는 네. 회화로 그린 건데 만화 형식을 이제 차용해서 그린 거였고 민속적인 느낌? 그러니까 그 시대를 기록한 듯한
0: 네.
1: 느낌?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에도
0: 네네네네.
1: 가 있고 여러 미술관에 이제 가 있는 것들도 일종의 이제 시대의 기록이라고 한 측면에서 평가를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 민속화나 이렇게 풍속화 느낌을 좀 이어받아서 가려고 하는 제 입장도 좀 있는 것 같고요.

0: 뒤에 있는 작품은 제목이 어떻게 되는 거죠?
1: 1970년대 청계천 고가도로. 지금은 이제 철거되었죠.
0: 아, 청계천 고가도로. 예, 예.
1: 제가 이제 테일이라고 하는 이제 전태일 열사 일대기를 만화로 그렸었거든요.
0: 네, 네.
1: 그 만화에 나오는 한 장면을 이제 큰 그림으로 옮긴 거예요. 여기 청계고가도 육교 밑에 이제 전태일 열사가 공장 그 여성 노동자들한테 풀빵을 사주는 장면이 이렇게 있는데,
0: 네.
1: 저는 이때 당시에 여기가 이제 대한민국 산업의 중심지이자
2: 네.
1: 어쨌든 그 경공업 중심으로 우리나라가 성장의 이제 그 동력이 아주 막 태동하던 때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에너지가 넘치는 시기에 장소. 그래서 이제

0: 이 그림 되게 저는 좋아하는데 이제 고가도로 밑에서 그때 당시에 다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힘겹게 사는 사람들이죠. 저 위에 동대문과 이제 북악산 뭐 이쪽 도봉산 이쪽이에요. 저 위에 사는 그거는 이제 위에서 부감으로 착 내려다보고 요 아래쪽은 이제 이 사람들 사이에서 높이에서 보고 두 가지 시점이 이제 자연스럽게 합쳐진 그림으로 만든 그림입니다.
1: 근데 저는 보면서 느끼는 게 조금 어둡거든요, 색채가.
0: 그렇죠.
1: 일부러 그렇게 색을 쓰신 예, 건지.
0: 이 그림은 이제 그 당시가 색깔이 없었던 시대였어요. 흔히 인민복처럼 다 모든 사람들이 거의 비슷한 옷을 입고 컬러를 추구하기에는 다 그때 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색깔을 추구하던 시대가 아니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어쨌든 삶도 그렇게 다채롭다기보다는 생존과 관련된 것이 되게 삶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약간 무채색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2: 여러 시점이 공존하면서 역동적인 느낌은 들지만 그 시대 상황상 약간 회색 도시의 느낌?
3: 네, 네, 네,
2: 그런
3: 맞습니다.
2: 표현이 됐네요. 네. 네. 전반적으로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은 진짜 뭐 책 몇 권을 읽은 듯한 느낌인데 멀리서 보면 조형적으로 다 형형색색 이루어져가지고 매우 잘 조합이 돼 있는 것 같아요.
1: 아트 앤더 시티의 첫 회에 첫 포문을 멋지게 열어주셨습니다.
2: 네.
1: 이 작가님이 의도하시는 작품에서 우리는 뭘 느꼈으면 좋겠는지 그런 게 있으실까요?
0: 그냥 다만 제가 어떤 뜻을 담았다라고 생각한다면 공간에 이제 기억이 남는다고 생각해요.
1: 네.
0: 그래서 어떤 동네 확 없어지면 저기서 수많은 기억들이 있었는데 그게 싹 사라지는 그런 느낌 이런 거 많이 받았었거든요.
1: 맞아요.
0: 그런 것처럼 이제 저는 기억을 기록하는 느낌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사소한 기억들이 막 존중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주로 해요. 그림 작업을 할 때 우리 좀 그런 사소한 기억들에 대해서 존중감을 가지고 하는데 내 그림도 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그리긴 합니다.
2: 요즘 트렌드는 소유보다 경험이라고 하잖아요. 저희 시청자들을 대신해서 많은 경험을 찾아 떠나보도록 해요.
1: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여명이라고 합니다. 학교를 받고 중국 남경대학교에서 한국어학과에 들어와서 학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을 배우고 한국 문학 배우니까 자연스럽게 번역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은 있고 정식적으로 이렇게 많이 번역하는 것은 아마도 2006년에서 2007년도부터 아닐까 싶습니다. 그때 저희 지도 교수님이신 홍정선 교수님께서 한종 작가회의를 주도하게 되셨는데 한종 작가회의를 참여하면서 한국 작가 시인들의 작품을 번역을 해서 그렇게 해서 뭐 번역가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은 저희 한국어를 아는 중국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마 한중 양국의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소통시키고 서로 이해하게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번역가의 역할이기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세 개 정도 말씀드리면은 첫째는 외국어로 뭐 저 같은 경우는 한국어로 작품을 많이 읽어야 되고 또 모국어로 저 같은 경우는 중국어로 글을 많이 써야 돼요. 그것이 외국어로 많이 읽으면은 그 외국어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고 깊어지고 또 중국어로 글을 많이 써야 모국어로 글을 잘 써야 많이 써야 그 어감이 잘 되고 언어의 감각이 잘 되고 또 쓰는 글이 중국 독자들에게 잘 익힙니다. 두 번째로는 아마도 학자의 자세로 읽고 작가의 자세로 쓰는 것이 아마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학자같이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쓸 때는 그 작가가 중국 작가인 것처럼 그것이 내가 바로 그 작가의 중국 본진인 것처럼 이렇게 쓰면 좋겠습니다. 그 세 번째로는 번역가는 아무리 노력해도 원작보다 더 뛰어난 번역 작품이 나올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하는 겁니다. 또 번역가는 그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항상 뒤에 숨어있는 존재인 것은 스스로 깨닫고 알고 그거를 알면서도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마 번역가 되기 전에 미리 갖춰야 되는 그런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가장 큰 매력은 우리가 번역이라는 직업 혹은 번역이라는 작업을 계속 하면 할수록 그게 얼마나 어려운 작업인지를 계속 깨닫게 하는데 근데 그 불가능에 대한 도전, 그 불가능을 계속 가능하게 만드는 그 자체가 하나의 도전이면서 또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2007년도에 한종 작가회의를 하게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한국 시인의 작품을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번역한 것이 이제 책으로 나오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도 많이 불안했습니다. 내 번역이 정말 좋은 번역인가 틀리지 않았는가 이런 불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불안감도 시 번역할 때 어떤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저한테 한번 굉장히 어려웠던 작품이 있었는데요. 시인 김원 씨의 시를 번역할 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떤 실험적이고 굉장히 난해하고 한국어로 읽을 수 없는 아마도 한국인들이 읽어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대부분의 한 99%의 한국인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들입니다. 그리고 한국어 자체의 문법과 단어를 다 해제하기 때문에 그거를 중국어로 표현할 때는 굉장히 불가능한 작업입니다. 새로운 나만의 중국 그거를 다시 만들어야 김원 선생의 시를 번역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웠고 또 그래도 불가능에 대한 도전으로서 완성을 했습니다. 번역하면서 아주 좋다고 생각하는 시는 아마 그 이시영 선생의 시 아닐까 싶습니다. 이시영 선생님의 시선집 긴 노래 짧은 시를 번역 다 완성하고 출판사로 넘기는 과정인데요. 그분의 시를 보면은 거기에 나와 있는 세상에 나오는 모든 불조리, 불공평한 것, 정의롭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분노, 싸움의 의지,
어떤 어려움 만나도 계속 싸우겠다는 그런 매처운 의지가 저한테는 아주 좋았고, 간결하고 쉽고 서정적이고 그리고 동양적인 시도 아주 좋은 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습니다. 老母亲，吻太俊，有的人半闭的眼角上，鼻翼上，有沟壑漫涌上来，最初把我带到这个世界的他，山谷涌上嘴角的四方，缓慢地咀嚼着饭粒时，他嘴角的山谷很美，他吃尽了山谷里鸟的鸣叫。 花和野菜，清澈的泉水和云的影子，和山桑树和通草。在首尔的家常菜馆，和我面对面坐着吃饭的时候，他把整个山谷都带了过来，缓慢地咀嚼着饭粒，把很美的嘴角山谷带给我看。 작가들은 한국 작가들한테 이렇게 도시 사람의 내면 심리를 아주 세련하게 묘사했다. 또 기법이 좀 섬세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요. 또 전통적인 것이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것이 겉으로는 안 보이지만은 잘 살아있다는 얘기도 들어봤고요. 최근에 들어와서는 한국 문학이 중국에서 굉장히 인기적입니다. 2005년도부터인가 굉장히 인기적입니다. 책도 많이 나오고요. 잘 팔리고 또 독자들의 반응도 아주 좋습니다. 그게 아마 김애란의 소설이 잘 팔릴 때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강, 그 다음에 조남조의 팔리는 성은 김지영, 지금은 아몬드 뭐 이런 책들이 잘 팔립니다. 지금은 한국문학 코너가 따로 만들어 있어요. 서점에 가면 조금만 큰 서점에 가면 꼭 그게 있어요.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번역이라는 것이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꿈이 아마 평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에도 중국에도 우리하고 비슷한 우리 옆에 있는 친구와 비슷한 그런 사람이 살아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문학 번역가의 역할이고 책임이고 또 저의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0: The moment we wear it, our spirits lift. It helps us grow strong in body and in mind. As we wear it, we learn patience and respect. The belt system motivates students to strive harder and continue growing. This uniform shapes movement into grace and turns performance into something thrilling. Now, embraced around the world, Taekwondo shares our culture, philosophy, and values with pride and spirit. Though it may seem simple, this uniform holds your passion and your journey. It belongs to Taekwondo. Wear the extraordinary. Be with Taekwondo.
1: I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옆에 묻어두었다가 나라를 되찾거든 고국으로 옮겨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마땅히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힘쓸 것이다. 대한 독립의 소리가
2: 안중근 의사님께서 남기신 유언은 본인이 천국에서 대한 독립의 소리가 들리면 기꺼이 춤추고 만세를 부르겠다라는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살아계실 때 만끽하셨지 못했던 평화로운 세상을 선사해드리고자 이렇게 작품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중근 천국의 사이쯤은 안중근 이사님께서 생애 마지막을 지내셨던 리순 감옥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은 안중근 이사님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어머니를 떠올리게 되고 어머니의 어떤 온기로 본인의 결혼식으로 이제 돌아가서 이렇게 회상하는 방식으로 작품이 시작됩니다.

안중근 의사가 너무 대단하신 인물이고 그리고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인물이라서 제가 해석을 한 거는 나였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안중근 의사가 아닌 그 당시에 내가 만약에 그런 인물이었다면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제일 많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토 히로부미의 통감 취임 축하연은 그 전 장면인 안중근 의사의 결혼식 장면과 굉장히 대비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안에서 사쿠라의 춤은 이토 히로부미 축하연을 마련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화려하면서도 내면적으로는 그 욕망을 다 충족시켜주기 위한 그런 인물을 춤에서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한 장면입니다.

설명을 안 하는 발레 작품이다 보니까 표정과 그 딱 서 있을 때 결심이 보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손끝까지 힘을 많이 주고 그리고 조금 더 미세한 것까지 다 생각을 하면서 관객들한테 전달을 하려고 그렇게 연습을 해왔습니다.

발레가 가진 어떤 백예미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차용하면서도 또 우리만의 색깔로 좀 풀어내는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의상도 저희는 약간 한사함을 이미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의상을 표현하면서 예전 낭만 발레가 지니고 있던 발레 블랑의 요소가 한국적인 미로 다시 탄생되는 미학적인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시도하지 않은 그 현대적인 작품들을 많이 시도를 하고 계세요, 단장님께서.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새롭다 보니 이제 관객들한테도 조금 새롭게 다가가지고 관객분들도 그 있는 그대로 받아주셔서 그래서 더 조금 더 유니크해진 발레단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0: 창작 발레라는 것은 만들어지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다년간 수정 보완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또 그런 과정을 함께 즐겨주셨으면 계속 매년 업그레이드 되는 안중근 창궁에서의 춤 그리고 또 더 많은 저희의 작품들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가 항소를 한다면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니 네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난 마음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걸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재회하기를 기대치 않으니 다음 세상에서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느라.

0: to set the fat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I'm Jung Hee-seok, the economist. 반크는 전 세계 외국인에게 한국을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사이버 외교사들 땅이죠. 저도 그중 한 사람이고. 여러분들의 높은 관심 속에 수많은 한국 오류 정보를 바로잡을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국 역사와 관련된 오류 정보들이 여전히 눈에 띄더라고요. 잘못된 정보는 바로 고쳐야겠죠? 지금부터 제가 한국 역사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조선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5000년 역사를 이어온 나라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왕조가 바뀌고 나라 이름이 바뀌긴 했지만 한국은 독자적인 문화와 전통을 가진 독립국가였는데요. 1910년, 한국은 국권을 상실하고 일제치하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한민족은 1919년 3.1운동을 포함해 여러 차례 대규모 독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시정부 수립, 광복군 활동 등을 통해 끊임없이 일제에 항거했어요. 1945년 8월 15일, 한국은 해방을 맞이했는데요. 하지만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는 남북한으로 분단됐어요. 3년간의 전쟁 끝에 1953년 7월 27일, 남북한은 정전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 후 남한은 경제발전을 거듭해왔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을 일으키며 문화 광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는데요.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넘어 위기를 극복한 끝에 오늘날 한국은 선진국 계열에 들어설 수 있었답니다. 우리의 역사를 세계에 바로 알리는 일, 문화 광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길입니다.

해금은 두 줄로 된한 학기인데, 저도 처음에 시작하게 된 거는 그두 줄에서 너무 다양한 소리가 나오는 게 너무 신기했고, 일단 해금이 되게 사람의 목소리랑 좀 비슷하다고 많이들 하세요. 줄을 눌러서 이렇게 음을 계속 왔다 갔다 진동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 보니까 애절하다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 곡은 제가 좀 오래 좋아했던 친구에 대한 제 여러 감정을 담은 곡인데요. 슬펐던 마음, 혹은 뭐 고마웠던 마음,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한데 묶어서 마음이 담긴 곡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현대적인 음악으로 이제 재구성하는 단계를 거칠 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음악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는 뭔가 전통적인 주법들, 식임새, 이런 전통의 냄새라고 할까요? 맛? 이런 걸 살릴 수 있는 요소들을 좀 집어넣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어느새 연주하면서도 스스로가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안한 음악들을 좀 자주 들려드리고 싶다. 제가 음악으로 위로받았던 것처럼 제가 하는 음악들로 여러분들이 좀 위로받을 수 있는 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무대를 만들려고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창일입니다. 호미 주샤루네요. 밭에서 호미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보통은 울산 판지마 마을에 가면은 물 속에 미역바위라는 게 있습니다. 물 속에 있고 보이지 않는 바다 속의 바위를 울산에서 문화재로 지정했어요. 이 미역바위를 이 호미로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지 않으면 펄미역이 됩니다. 펄미역이. 근데 이 미역바위를 겨울에 한겨울에 들어가가지고 깨끗이 청소를 해주면 여기에 쫄쫄이 미역이 생장을 하는데, 울산에 가면 쫄쫄이 미역 한 단이 중매가로 15만 원 이상을 해요. 삼척에 가면은 펄미역이 생산되는데 한 장에 중매가로 6천 원, 7천 원 해요. 하늘과 땅 차이죠. 그 하늘과 땅 차이인 이유가 바로 이 호미에 있습니다.

0: 고려가 개국할 때 여기 박윤웅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1: 박윤웅이요?
0: 네. 이분이 호족 세력이 난립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정리하는데 도움을 주다 보니까 고려 왕실에서는 미역바위를 하사를 합니다.
1: 미역바위요?
0: 네. 그래서 1000년 이상을 대대로 내려온 거죠.
1: 미역이 그 당시에는 되게 귀한 음식이었나 봐요.
0: 해조류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유통되고 그것들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네. 미역이 굉장히 비쌌죠.
1: 아, 되게 값어치가 있는 그런 해조류였군요.
0: 그럼요.
1: 아, 여기 근처인 가보죠?
0: 네, 네, 여기 수심 아래에 평평한 미역바위들이 쫙 깔려있다고 생각하시면
1: 됩니다. 이 앞쪽으로요?
0: 네네. 아. 저기 갈매기가 앉아있는 조금 솟아있는 바위 보이시죠?
1: 네, 보이네요. 네,
0: 그
1: 네.
0: 바위 아래쪽에 평평하게 미역바위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저기 끄트머리까지 네. 다 미역바위라고 생각하시면
1: 됩니다. 바위를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네요?
0: 볼 수는 없는데 네. 마을 주민들은 이 바위가 어떻게 생겼고 각각의 이름 까지도 다 알고 있어요.
1: 이름이 있어요?
0: 바위의 형태라든지 특색에 맞춰서 이름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1: 약간 별명 같은 거 붙이듯이 그렇죠. 붙이는 거군요. 1000년 동안 어업을 이어온다는 게 되게 놀라운 사실이네요.
0: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네. 이것들을 계속해서 가꾸고 있어요. 밭이라고 네. 생각해요. 이 주민들은.
1: 이거 뭐예요?
2: 기세호미.
1: 기세호미.
2: 기세호미.
3: 어머님, 이게 원래는 이것보다 훨씬 크잖아.
2: 넓지.
3: 근데 왜 이게, 작아졌어?
2: 이게 달가가 엄청 많이 써니까 1년만서 못 써. 2년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라. 그 이걸 안 써주는 거라 또 색을 또 사야 돼.
1: 이건 뭐예요?
2: 이거는 실개대.
1: 실개대.
2: 응, 실개.
1: 실개.
2: 실개. 이거는 이제 이거는 대.
1: 여기다 꽂아가지고.
2: 응, 꽂아가 이제.
3: 미역 바위를
2: 이렇게 찍는 거라.
1: 바닷속 들어가서
2: 바다 들어가가 아, 저거 옷 다 입고 들어가야 돼.
1: 아, 잠수복 입고.
2: 수경 잠수복 입고 시궁 끼고 그래 근데 또 여기 또 무는 거 있잖아. 그거 물고 하면은 숨을 그냥 쉬면서 하면 많이 찍어지지.
3: 그러니까 이렇게 서가지고 수경 쓰고
2: 수경하고 그냥 계속 찍는 거라 계속.

0: 이거는 이제 조금 얕은데, 이거는 한 2m 높은데, 아주 깊은데, 깊은데 이거로 가지고 해야 돼. 촥 아주 이렇게. 해야 돼.
1: 파이를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지 미역이 좋은 미역이 생겨요.
0: 그렇지. 좋은 미역이 나지.
1: 쫄쫄이 미역.
0: 쫄쫄이 미역.
1: 그렇지. 예, 예. 이거 안 하면 펄미역 되고. 그 해녀들 한창 기세 작업 많이 할 때는 동네 주민들이 다 그 일에 매달렸죠.
0: 다 매달렸지.
1: 물에 들어가는 해녀들도 있고.
0: 있고.
1: 이 해녀들 왔다 갔다 하는 배도 해줘야 되고.
0: 두 분 또 있고.
1: 이거 가는 사람도 있고.
0: 이 가는 사람 또 있고.
1: 밥 해주는 사람도 있잖아.
0: 밥 해주는 사람은 이제 물에도 못 들어가는 아줌마들.
1: 어촌계원 50명, 60명 하고 또 외지 해녀들 데리고 오니까.
0: 그러니까 우리가 한 10명 돼야 돼. 한 돌에 10명이 돼야 돼. 그러니까 10명씩 작업을 해야 돼.
1: 외지 해녀들 데리고 한 50명씩 데리고 오겠네.
0: 50명이 데리고 오지. 지금은 없어. 해녀들도 없고, 우리도 여기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아무도 작업도 못 해. 지금은 이제, 다이브가 들어가니까 너희가 교대로 하는 거라.
1: 근데 다이브가 뭐 갖고 해요?
0: 배우의 기계 돌리고 산소 가지고 하는 거라.
1: 그럼 이제 이게 필요...

0: 이 해녀들이 1950년대 중반부터 네. 1970년대까지 미역을 채취하기 위해서 네. 제주도에서 출양을 해서 7, 8개월 정도 미역을 채취하고 다시 돌아가고 네, 네. 그런 과정을 겪다가 아, 여기 정이 들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해서 다 정착하는 해녀들이거든요. 네. 그렇게 많이 있다가 이제 다들 연세가 드시고 하니까 네. 급격하게 줄어드네요.
1: 도시 사람들은 항상 위로 상승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들이 있는 것 같고 하지만 이 바닷마을 사람들은 그 반대로 항상 밑을 내려다보는 삶을 좋네요. 살고 있잖아요.
0: 저도 10년 만에 이 마을에 와가지고 네. 우리 해녀 어머님들하고 진지하게 길게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때하고는 분위기가 너무 많이 달라져서 한편으로는 좀 아쉽고 네. 또 이게 변화하면서 또 새로운 모습으로 또 네. 마을이 변해가고 있잖아요. 우가포라든지 네. 판지 마을에 가면 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네. 네. 또 새롭게 어떻게 또 변화해 가겠죠. 네. 우리 앞으로 5년 뒤에 10년 뒤에 또 오면 또 달라진 모습으로 어떻게 바뀔지는 또 궁금하기도 하는데.

0: 이 간장이요. 이것이 20년 넘은 간장이에요.
1: 20년이요?
0: 네, 20년이 넘은 간장이에요. 네, 지금 현재 이런 간장을 없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묵어야 현재 우리가 갈비 굽는 간장이 이거예요. 3대 할머니 계신 씨 간장이 계속 물려나오죠.
2: Aged soy sauce, the secret of an old restaurant that opened in 1909.
0: 맛은 네가 찍어 먹어.
2: That's the reason the taste of food here never changes.
3: 어머니 짠데 끝맛이 되게 깔끔해요.
0: 이대로 담았었어.
3: 엄마가 없을 때.
2: We're off to find a master of tteokgalbi whose taste has been preserved for 115 years over four generations. 담양, 전라남도 province, known as a haven of bamboo trees. It's home to a restaurant that is 115 years old. This place specializes in tteokgalbi, or short rib patties. Once a week, it receives whole slabs of hanu beef ribs.
4: 139.
2: There is a reason ribs are supplied unbutchered.
5: 이 갈비 한 짝에 있는 부위를 전부 다 섞어서 만든 떡갈비를 만듭니다. 저 우리 할머니 때부터 그렇게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도 또 그 방식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 중조모께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 할머니가 그랬고 저희 어머니가 그랬고 또 제가 또 그렇게 하고 있고.
2: The meat around ribs is separated and the rib bones are removed. Then the bones are cut into smaller chunks. They are also an important ingredient of tteokgalbi.
5: 갈비를 한 대씩 나눠놔야만이 떡갈비를 만드는 과정 제일 기초적인 과정입니다. 이것이.
2: 이화자 has dedicated more than 50 years of her life to making 떡갈비.
0: 고장을 위에치만 또 싹 긁어내면 삼각대만 지름으로 나가버리니까.
2: She still personally checks the ribs, just like she learned from her grandmother-in-law.
0: 여기 색깔이 싱싱하니 보이잖아요. 맑고 깨끗하잖아. 얼마나 좋아요. 아무리 음식이 맛있네 어찌네도 물건이 좋아야 음식이 맛있지 이 물건이 가버리면 맛이 없잖아.
2: There's one more thing that she learned from her grandmother-in-law. It's fermented sauces that determine the taste of 떡갈비.
0: 대대로 할머니가 가르쳐 준 대로 담고 있지. 지금 현재 담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할머니가 가르쳐 준 대로 그대로 담고 있지.
2: The taste of fermented sauces made here has also been preserved through generations. The master firmly believes that the taste of food must not change with time.
0: 아직까지는 만들어 줘야지. 왜 그러냐면 손님들이 아 그 집 간 게 음식이 변했더라. 입맛이 이상하더라. 그럴까 봐 아직까지는 내가 활동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 줘야 되는 것 같아.
1: 아니 또 밑에 또 후계자들한테 알려도 주셔야 되잖아요.
0: 지금 며느리가 배우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1: 안녕하세요.
6: 네, 안녕하세요.
3: 네. 아침에 제가 기본적인 거 준비해 놓으면 나오셔서 어머니가 진짜 다 양념하시고 간 확인하시고 네, 그런 거 준비를 하죠. 네, 아직까지 제가 어머니 입맛을 못 따라가요.
1: 그래요?
3: 네, 네. 더 배울 게 많은 것 같아요.
2: Mihi works hard in the kitchen to learn from her mother-in-law. The master spares no effort to pass down her recipe to her. That's why she always makes Mihi check the taste of food.
0: 아나 요거 이거 좀 간 좀 봐라. 아이고. 짠이야 신부네. 조금 변했구나.
3: 아니요 딱 맞아요 그냥.
0: 이것은 너무 타도 안 되고 노짝노짝하니 네. 누려야 되니까 그래야 네. 단단히 맛있지.
3: 그래도 부셔보시라고.
0: 예. 네.
2: The master teaches her daughter-in-law step by step. Then how does she learn to cook?
0: 엄청 엄했죠. 엄청 내가 언제까지 살 것이냐고. 기름이 매우라고 막기도 방마저 쓰고 막 협치를요 허리다 딱 막까지 들고 다니면서
1: 회초리 좀 안 쓰셨어요?
0: 그렇죠. 치맛자락 이렇게 들고 회초리 요만한 거 들고 다니면서 말 안 들으면 잘못하면 그 놈으로 등급자가 두들기 패니까 맞죠. 할머니도 이기 묶었어요. 찍었어요?
2: The first generation owner of this place believed that food must be cooked by women. That's how it has been passed down over 115 years to her daughter-in-law and granddaughter-in-law. How is Dokgalbi, the pride of this old restaurant run by four generations, made?
3: 네, 기름 싹 제거하고 이쪽 부분은 칼집 다 넣고 여기도 절반 나눠가지고 칼집 싹 넣는 작업을 할 거거든요.
2: Rib bones cut into small pieces are sliced again using a hammer.
3: 기름이 이렇게 두껍게 들어있잖아요. 이거를 제거를 해줘요. 제거를 한 다음에 얇은 망이 있어요. 이거를 가운데를 살짝 떠줘요. 이렇게 뜬 다음에 갈비가 고기가 잘 올라올 수 있게 사이즈를 정해서 자른 다음에 칼집을 묻어줘요. 뼈 끝에 닿을 때까지 깊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양념 소스가 사이사이 잘 들어갈 수 있게 여기도 칼집을 이렇게 넣어주고 그러면 훨씬 손님들이 이렇게 뜯기가 더 편하셔요.
2: Mihi, a fourth generation owner, skillfully trims the ribs. How long has she done it?
3: 10년 이상 하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처음에 제가 했을 때 동작 보여드릴게요. 어디가 앞, 뒤인지 구분도 못했어요, 정말. 여기가 앞이고 여기가 뒤고 이거 구분이 안 돼요. 처음에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2: The savvy of the previous generations was a good groundwork for her.
3: 그러게요, 많이 기다리셨는데 제 생각에는 언제쯤 이것이 되겠지 하고 느긋하게 기다리신 것 같아요.
2: 성률, the youngest son, also gives a helping hand. It's a labor-intensive process where everything is done by hand.
1: 많이 늘었죠?
0: 많이 늘었다.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늘지. 처음에 배울 적은 누구나 아무리 손이 빨라도 칼이라 무서우니까 손이 느려요. 그러니까 잔소리를 안 했지. 지어라고 배우라고. 지금 자르잖아 이거.
3: 마지막 세 번째 단계거든요. 갈비를 이어진 뼈를 고기를 다져서 이 위에다가 모양을 내서 이렇게 붙여요.
2: Meat from various parts of ribs is finely minced and shaped.
3: 이제 어느 정도 한 살이 된 것 같으면 이제 이걸 잘라서 올려요. 위, 뼈 위로.
2: Because this or rice cakes, the patties are called 떡갈비.
3: 이게 기계로 저희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뼈 보시다시피 뼈 자체가 다 모양이 제각각이에요. 긴 거 있고 얇은 거 있고 두꺼운 거 있고 또 쳐야 되는 뼈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얘가 기계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2: This laborious method has been used for 115 years to create the unforgettable taste of 떡갈비. The master leaves home for the first time in a while. She arrives at a traditional market in Tamyang. No wonder they sell bamboo shoots here. What is the master going to buy today?
4: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Crabs too?

0: 너무 많이 주신 거 아니에요?
1: 우리 이렇게 드려요.
2: 시골살이라.
1: 이거 덤.
2: 풍부해요.
1: 인상만 보셔도 좋으시잖아요. 엄청 좋으셔요. 말할 것이 없어요. 여기 다 아셔요. 모든 분들이. 떡갈비 완전 알아주잖아요. 제일 1인자잖아요.
3: The master always stops by this place when she comes to the market.
4: 아프지 마세요. 어째서 아팠어요?
5: 한 보름만에 나와갖고.
4: 나는 인자 살부터. 인자 살부잖아.
5: 내 친구가 병원에가 있어갖고.
4: 당신이 병원에 가 계셨어?
5: 몇 달 만에 한 번 나와봤더니 군대냐고 나오고.
4: 시집 고모, 시댁 고모.
5: 여기는요 식당은 사람이요. 말도 못 있어. 시할매부터서 장사했은 게. 시할매, 시어머니, 이너리. 시방 4대 차가냐, 5대 차가냐.
4: 4대 차.
5: 너는 가거라. 예. 어디 갈게. 나는 이제 갈란 게 집으로. 예. 조심스러워. 예. 그나저나 나이가 최고 양반이.
3: As lunchtime approaches, Mihi sits down in front of charcoal. Dokgalbi patties are soaked in seasoning made with aged soy sauce and grilled over charcoal according to the old method. Because the patties are not seasoned at the initial stage, seasoning is applied during grilling.
4: 난이도가 만약 예를 들어서 5단계까지 있다 그럼 얘가 5죠. 손님이 바로 굽고 나서 바로 드시니까 그 맛이 중요하잖아요. 이제 얼마만큼 간이 잘 배이고 잘 맛있게 구워지는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직도 멀었어요. 근데 솔직히 배울 게 더 많아요. 이게 올라오니까 일단 좀 숙이고요. 고추가 타버리니까.
3: The heat is regulated by sprinkling water. To make sure that the patties are grilled evenly, they are moved around frequently.
4: 이제 자리를 교체를 해줘야 되거든요. 다른 것도 잘 익어야 되니까.
3: After an arduous preparation process, dokgalbi is finally ready to serve.
4: 오늘도 맛있게 잘 구워진 것 같아요.
3: The smoky smell of dokgalbi, their juicy and flavorful taste is simply irresistible.
6: 왜 이렇게 구운 거 아니지?
4: 수고하십시오. 지금 오신 사장님 말고 그 앞전 사장님도 먹어보면 맛이 안 변해요. 그 맛에다가 좋은 고기 쓰고 좋은 음식을 하니까 이제 오죠. 오래됐어.
7: 어렸을 때일까? 한 15년 전? 그때도 왔었으니까 저희가. 어렸을 때 맛이랑 게 똑같으니까 오는 거겠죠. 어렸을 때 그렇게 맛있게 먹었던 추억이 있으니까 아, 그 집 가자 그러면 이제 오는 집이 되는 거죠.
4: 얘들 손잡고 이제 여기 와가지고 먹고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제 아들은 결혼해가지고 이제 손주들 데리고 또 이제 같이 여기 먹으러 오고.
3: With so many long-time customers visiting with their loved ones, the owner feels heavy responsibility.
8: 저분도 3대를 거쳐서 그 맛을 계속해서 알고 오시는 거니까 제가 만약에 다르게 좀 실수를 하면 이게 금방 알아버리시니까 저희한테 좀 무거운 짐도 될 수도 있죠 이제.
3: Things don't go well.
1: 맛있겠다.
3: When it happens, the master makes kimchi.
1: 김치 간 좀 봐라.
4: 예. 어디 또 절에 가시게?
1: 절에 스님한테 갖다 줄란다.
4: 똑같은 양념을 똑같이 해서 똑같이 비볐는데도 맛이 틀려요. 왜 그럴까요?
1: 네가 정성을 더 쏟으면 맛있을 거 아니야.
4: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할게요.

0: sister packs her kimchi to visit some place special.
1: 잘 다녀오세요.
2: 다녀올게요. 다녀오겠습니다.
0: Hoguksa, a Buddhist temple surrounded by lush woods.
2: 스님. 예. 안녕하세요, 스님.
1: 김치밥 봤는데, 스님.
3: 오, 그래. 예. 매번 이렇게 김치를 가져다 주셔서 고맙습니다.
1: 김치 보신 다 하셔. 감사합니다.
3: 냄새가 아주 맛있는 냄새 나네.
1: 한번 열어볼까? 한번 잡숴볼까요?
4: 10월 초파일 날은 용사고 여기 그 못 갖다 드렸어. 김치를 못 담았어.
1: 감사하시죠. 예, 아주.
3: 시원하고 아주 야채 맛이 충분히 우러났네.
1: 맞습니다.
3: 여름에도 먹을 수 있게끔 네. 우리 보살님의 이 특허.
1: 건강하세요.
3: 고맙습니다, 보살님.
0: When she was having a hard time because of her strict grandmother-in-law, Buddhist offerings were a way for her to practice mindfulness and pray. What does she want to pray for now?
4: 지금은 다 살았은 게 다 살았잖아. 이제 80이 넘었으니까 가드나까지는 자식들 성가시럽게 안게 나 데려가시오.
0: To be able to fulfill her role until the day she dies. That's the master's simple yet dignified wish.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anguk을 대표하는 먹거리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2: 김치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온 옥안입니다. 김치는 한국인의 밥상에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먹거리인데요. 그런데 가끔 김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김치에 대한 빠른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김치는 한국의 전통 발효 식품인데요. 한국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김치는 배추김치예요. 고춧가루, 마늘, 젓갈 등 다양한 양념을 넣어 버무려 발효시키면 맛있는 김치가 탄생합니다.
2: 선생님, 김치 종류가 엄청나게 많다고 들었어요.
3: 네.
2: 어떤 게 나 있어요?
3: 김치는 배추김치를 한국 사람들은 제일 많이 먹긴 해요. 뭐 깍두기, 총각김치, 무로 만든 김치가 있고 갓김치, 파김치, 부추김치, 그리고 오이소박이, 열무김치 이런 식으로 모든 채소가 다 김치를 담글 수가 있어요. 김치의 세계는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김치의 맛은 전국에 어머니 숫자만큼 있었어요. 집집마다 맛이 다 달랐기 때문에 김치가 맵기만 한 줄 알지만 꼭 그렇지 않아요. 고춧가루 들어가지 않은 백김치도 있고요. 물김치도 있고 과일김치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해외에서 김치를 많이 찾고 있어요. 먹어보고 간 좀 봐요.
2: 너무 맛있어요.
3: 네, 맛있어요.

0: 보이그룹 오리로크 이션 와이언님 모셨습니다. 정말 훈훈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1: 전 세계에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올해 개편 프로그램을 이끌어줄 서혁을 드립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3: 둘, 셋,
4: 라이션!
3: 라이션.
4: 안녕하세요, 온앤오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온앤오프의 이찬입니다.
5: 네, 안녕하세요, 와이엇입니다.
2: 네, 반갑습니다.
4: 아무래도 이제 K-뷰티를 좀 알려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좀 뷰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있고요.
1: 아이돌이면 외모 필수, 외모 관리가 필수잖아요.
4: 그렇습니다.
1: 뷰티 팁이란 게 있을까요?
4: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렌저 또 이제 따로 씁니다. 아침에 따로, 저녁에 따로. 이런 식으로 좀 디테일하게 좀 루틴을 가져가고 있어요.
5: 네, 이제 운동, 이너 뷰티라고 하죠. 운동으로 조금 이제 땀을 빼면서 피부가 더 좋아지게끔 했던 것 같아요.
1: 와이언님 몸이 또 너무 좋으세요.
5: 아, 감사합니다.
1: 네. 그리고 이제 네, 우리 온앤오프 공약 하나씩 말씀 부탁드립니다.
5: K-뷰티를 알리는 이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정말 이 프로그램을 성공시켜서 이제 제품을 조금 이제 우리 시청자들에게 줄 수 있는 약간 그런
1: 굿즈같이 이렇게 좀 나눠드리는
5: 굿즈같이 살고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너무 좋은데요?
5: 대박 내면 되잖아요.
1: 그죠. 네,
5: 그쵸.
4: 이제 저희 뷰티 온앤오프가 잘 된다면 아리랑 모든 직원분들에게 저희가 추천받은 제품들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1: 와,
5: 좋아요.
4: 괜찮잖아요?
5: 좋으시죠?
1: 네, 네.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은데요. 자, 아주 알찬 공부였습니다. 우리 온앤오프가 조금 부담이 되실 것 같은데.
4: 너무 됩니다.
2: 이션님 가실까요? 아니면은 와이언님?
6: 와이언님 가도록 하겠습니다.
5: 제가 가나요?
6: 네.
2: 제가 오케이, 와이언 렛츠 고.
5: 아름다운 이제 아리랑 TV에 또 나올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
2: 리?
5: 이렇게 나와도 될까요?
2: 랑!
4: 랑!
2: 와!
5: 야, 이거. 오!
7: 수고하셨습니다.
5: 야, 이게. 이게 뭐 크게 할 줄 몰랐네.
4: 아니, 이렇게 말을 해주셔서 저는.
5: 이거 아무것도 몰랐어.
4: 저희가 이렇게 절단이 있어도 되는지 굉장히 영광이었습니다.
5: 네, 너무 영광이었고.
3: 자꾸 나만 시키면 어떡해.
4: 미안하다. 승존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어. 나의 본능이랄까? 뭐랄까 무거운 자리 또 있다 보니까 자신감이 더 올라간 것 같습니다.
3: 오케이, 그러면은
4: 국장님 인터뷰 한번 할까요?
3: 맞아, 바로 인터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4: 어제 인터뷰만 싹 돌아요?
3: 아니 저
4: 네? 진짜요?
3: 아 다른 거예요? 뭘 해요? 뭐야?
4: 진짜 안 말해줘.
3: 이거 맨날 안 말해줘. 우리 뭐 하는지 맨날 현장에서만 알아. 일단
4: 무서운 건 아니죠? 위치랑 공포랑은 상관없잖아요.
3: 오늘 안 그래도 비 오는디?
4: 오늘은 너로 가는 거야.
3: 난 모르
4: 거일 수도 있거든?
3: 무서운 거라고? 아, 난 모르겠다. 일단 타자.
8: 네.
3: 예. 안녕. 살아서.
4: 같이 안 가세요?
3: 나 가지 그런 거. 왜 따로. 안녕.
5: 아니, 우리 어디 가니? 형. 알아? 형 정보 들은 거 있어?
9: 금강산도 식구경이야.
5: 아, 형은 먹기만 해 도대체.
9: 일단 먹어.
5: 일단 먹고 힘내야 되니까.
9: 먹어야 이제 전쟁에 참여하지.
5: 오늘은 인터뷰 안 하네 그래도. 체어? 비도 오고 그러는데 조금.
9: 그래도 인터뷰 잘해서.
5: 재미가 없나?
9: 다음으로 가시는 거지.
5: 너무 잘해서 이제 좀 못하고 좀 그래야 그랬는데.
9: 좀 더 이제 자극적인 이제 그런 뷰티로 가는 거 같아.
5: 자극적인 뷰티? 그러면 무서운 거 하나? 일단 가서 우리도 파이팅 있게 또 찍어봅시다. 우리 글로벌한 또 이제 팬분들을 위해 K-뷰티 알리기 위해 또 이제 한번 힘써보자고. 하나 둘 셋 나 파이팅 하는 거야. 하나 둘 셋 파이팅!
9: 그래도 끊으려고 해?
5: 아니 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서 이제 곧 도착하니까. 곧 도착하니까 알았지?
9: 우린 이제 또 어떤 사람에도 우리가 단련된 게 있잖아.
5: 그렇지. 우린 단련이 돼 있잖아. 우리 10년 차야.
9: 그리고 아까 그 제작 발표보다 우선 상황은 없을 거야.
5: 맞아. 나 제작 발표할 때 나 진짜로 무서웠어.
9: 무서웠어 나.
5: 그런 분위기인 줄 몰랐지만.

0: 야, 뭐 귀신 나오는 거 아니야?
1: 귀신을 좋아하네.
0: 아니 그게 아니라 비도 오지. 뭔가 오죽궁금한 뭐야 저기 여기야?
1: 무슨 건데?
0: 이거 뭐야? 어? 어?
1: 저 보여줘.
0: 이곳이 이뻐진다는 그곳인가?
1: 보여줘야지.
0: 아,
1: 이...
0: 아 대본 아닙니다. 형 대본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곳이 예뻐진다는 그곳인가?
1: 같이 보자.
0: 아니
1: 이곳이 예뻐진다는 그곳인가?
0: 그곳인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1: 먼저 들어.
0: 왜 형 안 무섭다면서 왜 나한테 맨날 먼저 들어가래?
1: 계세요.
0: 계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오 복도와 다른 이미지야. 와.
2: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네.
0: 처음 뵙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2: 네, 이쪽에 앉으세요.
0: 네. 네. 뭐야? 아직 모르겠는데? 일단 앉아보겠습니다.
1: 딱 느낌 오잖아. 우리 뷰티엠씨인데 딱 느낌 오잖아, 여기가. 뭐야?

0: 정확하게 커스텀 K뷰티가 뭐예요?
1: 일단 커스텀 K뷰티는 나만의 맞춤이거든요.
2: 네.
1: 맞춤 일단 정상. 네. 와우. 뭔가를 따라하거나 대중적인 그런 걸 따라가지 않고
0: 네.
1: 나한테 맞춰진 거 컬러라든지 이라든지 보고
0: 그럼 나만의 그러면 나만의 색감과 나만의 모든 것을 다 맞추는 거고 싶네요.
2: 그렇죠.
1: 네, 맞아요.
0: 네. 좋아요.
1: 기본이 퍼스널 컬러거든요.
0: 네, 네, 네.
1: 일단 퍼스널 컬러에서 기본적인 설명 먼저 해 드리고
0: 네.
1: 진단 이어서 들어갈게요.
0: 좋아요. 좋아요.
1: 네. 그래서 일단 퍼스널 컬러는 내 신체 피부톤이랑 가장 조화로움을 이루는 컬러를 찾아드릴 거거든요.
0: 네.
1: 그래서 좋아하는 거 이미지로는 보지 않고 피부 스킨 컬러 하나만 보고 찾아드릴 거예요.
2: 네. 좋아하는 거랑은
1: 네, 별개예요.
0: 별개예요?
1: 내가 좋아하는 거랑 나한테 어울리는 거 다를 수 있기 때문에
0: 오.
1: 무조건 어울리는 조화로움 이루는 컬러로 갈 거고요. 내 명도랑 채도를 찾아드릴 거거든요.
0: 네.
1: 지금 입으신 상의는 고명도가 전용도가
2: 고명도죠?
1: 어두운
2: 조명도죠?
1: 네, 맞아요.
2: 잘못 말했어요.
1: 네.
0: 잘못 말했구나.
1: 그래서 오늘 내 명도가 어디고 내 채도가 어딘지 알게 되실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일단 진단하기 전에 워드로브 체크 먼저 진행할 거거든요.
0: 네.
1: 일단 평소에
2: 있는 거?
1: 네, 즐겨 착용하시는 상의 위주로 체크해 주시면은 제가
2: 이거는 큰가요?
0: 이거는
1: 이제 레드 컬러인데 레드도 웜레드, 쿨레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2: 네. 이건 쿨레드네요, 딱 보니까.
1: 이거 쿨레드예요.
2: 그렇죠.
0: 오.
2: 제가 뷰티 MC거든요.
0: 아, 네. 나도 MC인데?
2: 자, 오, 맞네.
0: 어때요? 심각한가요?
1: 아니요, 심각하진
0: 않아요. 아, 이게 뭐, 네. 뭔가 이거 네. 뭐...
1: 이거 심각한 건 아니고 아직 결과를 모르시기 때문에 네. 일단 결과 보고 평소에 내가 잘 입고 있었는지 두 분 좀 비슷하네요?
2: 네
0: 약간 둘이 좀 생긴 것도 비슷해가지고
1: 일단 일단 보면은 겨울 위주로 착용하고 계셨어요.
0: 네 맞아요.
1: 네 겨울이 조금 어둡고 차가운 느낌이거든요. 네, 네.
2: 전 사실 퍼스널 컬러 한번 진단했었거든요.
1: 아 예전에 받으신 경험이 있으세요?
2: 네. 여름쿨.
1: 여름쿨.
2: 썸머쿨가 있네요 제가.
1: 가을.
2: 가을.
1: 어두운 가을. 여름 진단 받으셨는데 반대로 생활하고 계셨네요?
2: 아 사실 퍼스널 컬러에 맞추면은
1: 한정적이니까.
2: 네, 막 분홍색 입어야 되고 하더라고요.
0: 분홍색?
1: 아 꼭 분홍색만 입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2: 아, 아니에요?
1: 여름쿨 라이트라고.
2: 아,
1: 네. 일단 요거는 제가 참고해서 볼 거고
0: 네.
1: 퍼스널 컬러 진단 하러 자리 이동하실게요. 네, 일단 측색기로 피부톤 측정 먼저 진행할 거거든요. 내 피부톤의 붉은기, 옐로우기, 밝기 알아볼 거예요.
2: 네. 저희가 비밀이거든요.
1: 네.
2: 메이크업을 하고 왔어요.
0: 진짜 비밀이에요. 아무한테 얘기하시면 안 돼요.
2: 이게 메이크업을 한 상태로도 이게 측정이 가능한가요?
1: 원래는 이제 민낯에 하면 가장 좋지만은 네. 어쨌든 이제 옐로우기랑 이런 거 확인해 보는 과정이라서 괜찮습니다.
2: 최첨단 시스템이네요.
1: 네.
2: 이거 나왔어.
1: 네, 그러면 일단 결과가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얼굴이랑 목이랑 톤 차이는 4 정도 나시거든요.
0: 네네.
1: 이 정도면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거의 비슷하신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붉은기랑 옐로우기랑 봤을 때 옐로우기가 약간 높으신 편이긴 하거든요.
0: 네. 좋은 건가요?
2: 몇 점이죠? 와이어스?
0: 그 피부톤이 이제 베스트
2: 그런 게 어디 있어요?
0: 있을 수 있죠. 그 워너비가
1: 아니 피부톤 베스트는 없어요.
0: 없어요?
1: 모두 다 내 신체 피부톤이 다 다르기 때문에.
0: 아 그래요?
1: 네. 백인 흑인 빵인 다 다르잖아요. 베스트가 있을 수가 없어요.
0: 이렇게.
1: 일단 옷이랑 헤어 컬러 전부 다 가리고 진행할 거거든요.
0: 네. 이게 뭐죠?
2: 식탁 본가요? 아 식탁 보래. 그
0: 애기들
2: 빠진가요?
1: 네 이제 케이프인데 요거 컬러. 네.
2: 언니.
0: 애기 된 기분인데?
2: 좋은데?
1: 그리고 이제 헤어 컬러도 다 가릴 겁니다.
0: 헤어 컬러도요?
1: 네.
2: 이거 완전 이거
0: 약간 급식 그 나눠주시는 이모님들 같이
2: 시간 주머니 느낌.
1: 그래서 일단 계절천으로 먼저 가볍게
2: 아예 안 받아주시죠?
0: 아예 자기 스타일 아니시면 안 받아주시네요. 괜찮아요.
2: 괜찮습니다. 네. 좋습니다.
1: 그러면은 일단 이거 계절천으로 한번 가볍게 먼저 살펴볼게요.
2: 여름
0: 이게 얼굴
1: 이 요런 아니에요. 아. 보시는 거는 고채도 컬러예요. 네. 엄청 진하고 선명한 컬러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고채도의 웜톤 컬러예요. 그리고 고채도의 쿨톤.
2: 아, 아니다.
1: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웜톤.
2: 이것도 아닌데?
0: 이거 애매해.
2: 쿨톤. 이건 아니다, 아예.
1: 아예. 일단 고채도로 봤을 땐 쿨톤 아니니까는 네. 좀 다크닌 형상이 생겨서 전반적으로 좀 어두워 보이시거든요. 네.
2: 자, 다른 거. 보여.
1: 네, 그렇죠. 이번에는 조명도예요. 웜톤.
2: 이거다. 그나마.
1: 쿨톤.
2: 아니다.
1: 쿨톤 와, 이것도 이게... 약간 조금 창백해 보이시긴 하시거든요. 네. 어두워 보이는 느낌이 살짝 들고. 네. 다음에는 이제 저채도로 네. 청탁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청탁은 아니다. 맑고 이제 탁함이거든요. 네. 웜톤.
2: 웜톤.
1: 쿨톤.
2: 이거 아니다.
1: 일단 고객님 같은 경우는.
0: 색이 없나요?
2: 아니, 한 장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0: 저 색이 없나요?
2: 쌤, 한 장밖에 안 남았어요.
0: 저 색이 없는 무색인가요?
1: 아, 일단 이건 가볍게 보는 용이에요. 아, 네, 아, 부담 없이 그냥 아. 보시면 되세요.
3: 그거 가볍게 살펴봤을 때 어떤 게 잘 어울리는지.
1: 아, 그 어떤 게 잘 어울리는지.
0: 지금 쌤도 지금 쌤도 지금
2: 난관이다.
0: 난관이다.
2: 컬러 인생
0: 찾으셔야 돼요. 하나라도 만들어야 돼요.
1: 일단 대체적으로 네. 탁한 컬러는 확실하게 좀 워스트 느낌이 나시고요. 네. 고객님 이렇게 좀 채도가 있는 컬러가 좀 잘 받으셨거든요. 네. 그래서 가볍게 봤을 때는 이 컬러가 가장 일단은 잘 받는 컬러로 보여집니다. 네, 상세 진단 들어가서 다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네. 빨주노 네. 초판왕보 제가 한 바퀴 둘러봤거든요. 네. 앞에는 따뜻한 컬러 위주로 전체적으로 생기있는 표현이 잘 되세요. 지금 앞에 있는 거 뒤편에 지금 그린 컬러부터 다크닝이 조금 많이 생기시거든요. 너무 많이 어두워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고객님 따뜻한 컬러가 잘 받으신다고 네. 보여지고 있거든요.
0: 제가 따뜻한 남자긴 해요.
1: 네.
0: 형이라도 받아줘야 될 거 아니야.
2: 나도 받지 않겠어.
1: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이 컬러가 가장 퍼스널 컬러로 나오셨거든요.
0: 레드.
1: 일단 요거는 스트롱이라는 톤이에요.
2: 스트롱.
1: 네, 스트롱. 예요. 스트롱은 이제 거의 원색에 가까운 컬러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명도는 중명도고 채도는 고채도고요. 그래서 고객님은 봄, 웜, 스트롱. 사용해주시면 좋아요.
0: 봄, 웜, 스트롱.
1: 네.
0: 와, 제가 또 헬스도 가는데.
2: 봄의 따뜻한 힘센 가이.
1: 네.
0: 힘센 가이. 우리 형 기대된다.
1: 네, 그러면은 바꿔서 이제 또 진단해드릴게요. 네. 네, 이거 다 빼드릴게요.
2: 저는 좀 이렇게 또 그림자 안 지게 하게 해주세요.
1: 그림자 안 지게요? 이렇게 볼게요.
0: 나한테는 그 그림자 진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왜 자기 할 때는.
2: 이거 같은데요? 이 색 같은데요?
0: 혹시 MBTI가 T이신가요?
1: 네.
0: 아, 확실히, 확실하네. 역시
2: 이런건 그래도 많이 받아주시는 거
0: 맞아 맞아
2: 감사합니다.
1: 그림자 안 지게 그림자 안 지려면
0: 안 지게 하려면
1: 이렇게 돼야 돼요. 괜찮아요?
2: 네, 괜찮아요.
1: 그림자 괜찮으세요?
2: 네.
1: 그럼 이렇게 진행할게요.
2: 네. 네. 기대됩니다 선생님.
1: 쿨톤이 나오길 바라시는 거죠?
2: 네, 근데 저는 쿨톤이에요.
1: 쿨톤이에요?
2: 네. 원래 피부 색깔이 그 성격에 따라간다고 들었거든요.
1: 피부 색깔이 성격이 어떻게 따라가요?
2: 쿨한 스트롱.
1: 아니 진짜 이게 어떻게 따라가요?
2: 쿨가에 나가신다. 간다. 와 이거다.
1: 자 이번에는 쿨톤의 고채도예요. 네 쿨톤 괜찮거든요.
2: 아 이거 아니다. 네. 아 이거 아니다.
0: 아 이게 형이 좋아하는 색깔을 찾는 게 아니라 어울리는
2: 거 지금 보이세요.
1: 그래서 일단 이선이 웜쿨이랑 지금 채도로 봤을 때는 쿨 쪽이 조금 더 조화로운 느낌이 강해요. 명도 한번 또 살펴볼게요. 명도. 밝은 걸로 고명도 먼저 볼게요. 자, 밝은 쿨톤의 천이에요.
0: 나쁜 거 같아.
2: 웜이 나온 거 같기도 하고. 이거 쿨 맞아요?
1: 네, 이거 쿨톤 천이에요.
2: 진짜요?
1: 네.
0: 저 선생님 의심하는 거야?
2: 아니, 아니, 물어본 거예요.
1: 네, 이런 거를 지금 원하셨던 거 아니에요? 밝은 쿨톤?
0: 형 괜찮아?
1: 이게 이선님이 찾으셨던 그 쿨톤이거든요?
2: 아, 별론데?
1: 이거 별로예요?
2: 네.
1: 아까 쿨 호소하셨잖아요.
2: 쿨인데 다른 컬러 없어요?
1: 둘 다 이게... 쿨이에요. 둘 다 쿨이에요. 그 웜톤이시고 싶으신 거예요?
2: 쿨이긴 한데
1: 네. 컬러... 어떤 쿨을 찾으시는 거예요?
2: 멋진 쿨.
1: 지금 이거 되게 명도가 높은 컬러들이거든요? 고객님은 명도 높게 쓰시는 게 좋아요. 제가 비교해서 또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맨 앞에 있는 거는 가장 어두운 거예요. 다 쿨톤이에요, 지금. 네. 그리고 아, 이거다. 조금 밝아진 거고요. 네네. 좀 더 밝아진 거고요.
2: 이거다.
1: 가장 아, 밝아진 거.
2: 아, 이거네. 어,
1: 네, 이거예요.
2: 이거요. 어,
1: 네, 밝은 고명도
2: 걸러.
1: 지금 요게 다 밝은 쿨톤의 선들이에요. 오, 요게 나이스. 가장 베스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이스. 이거는 계절로 따지면은 여름 쿨라이트의 화이트리시 톤이에요. 오,
0: 어두운 컬러를 피해야 되네, 형.
2: 아싸, 어, 나 좋다. 저 마음에 들었어요.
0: 가져가도 돼요?
1: 네, 안 돼요.
0: 어, 그쵸?
2: 네, 지신 거 아니시죠?
1: 네, 아니, 아니.
0: 괜찮아요.
1: 네, 요거 빼드릴게요. 그래서 테이블로 이동해서 네. 말씀드릴게요.
0: 저 머리가.
2: 괜찮아요, 하면 돼.

0: 네, 그러면은 내 피부 톤에 맞춰서 커스텀 뷰티. 어, 일단 팩트 먼저 만들어 볼 거거든요.
1: 예? 어. 오, 저희가 하나요? 직접?
0: 네, 직접 만드실 거예요. 일단 오늘 만드시는 거는 다 천연 재료거든요. 네. 천연 화장품 만드시는 거예요.
2: 오, 좋은 거네요.
0: 네, 맞아요. 천연이기 때문에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도 사용 가능하시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단점이 천연이라서 방부제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유효기간이 짧아요. 3개월.
1: 3개월?
0: 네, 3개월이면 충분해요. 어, 맨날 쓸 수 있는 거니까. 로즈플로러 워터부터 넣을 거예요.
1: 네.
0: 8.5형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8.5형이 될 때까지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1: 네. 색깔 이 작업만 해주세요. 선생님 놀라셨잖아.
2: 아, 죄송해요. 이거 좀 덜어내도 돼요? 간다.
1: 센서티브하게 해야 되잖아요, 이런 거 다.
2: 그럼.
0: 네, 조금씩 조심히 넣어주시면서 넣으면은 양 맞출 수 있어요.
2: 알로에 베라겔 맞죠,
0: 네.
2: 이거?
0: 네.
2: 1.5형만 넣으면 되는 건가요?
0: 네, 지금 4.8초 넣었어요? 4배를 넣으셨는데? 그럼 이거 조금 덜어낼게요. 이게 많이 넣는다고 좋은 게 아니어가지고.
2: 어, 그렇죠.
0: 네, 이만큼 덜어낼게요.
2: 어, 이 정도 괜찮죠?
0: 정확해요. 나이스. 좋아요. 어, 그 정도는 괜찮아요.
1: 우동생이죠?
0: 그 다음에 히아루론산.

0: 선생님 잘했습니다.
1: 네. 그러면 일단 요거는 제가 다 녹여드릴 거고요. 이거 네. 녹여야되거든요. 네.
0: 어, 신기해. 파운데이션, 이게 쿠션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아, 이제 여기다가 이제 컬러 그걸 넣네.
2: 됐어.
0: 우와, 얘 진짜 파운데이션 색깔이다.
1: 엄청 잘 하셨는데요?
2: 오케이. 완벽.
1: 그러면은 쿠션 완성됐어요.
2: 와!

0: 와!
1: 자, 이제 쿠션 다 만들었으니까요. 커스텀으로 나온 거에 맞춰서 커스텀 틴트 또 만들 거거든요. 네네. 어, 여러분콜 라이트, 곰보 라이트잖아요.
2: 네.
1: 일단 두 분 다 공성 속으로 들어가는 거 먼저 넣을게요.
2: 네. 이 피마자가 립스틱에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건가요?
1: 네, 맞아요.
3: 조금만 넣어야겠는데, 이건? 재밌다.
2: 야, 이거 주방에 두면 안 되겠어요.
1: 주방이야? 왜요?
2: 고춧가루인 줄 알 것 같아요. 이걸 섞어가지고 컬러를 만드는 거구나.
1: 그렇죠.
2: 아, 사다가 틴트를 만들게 될 줄이야.
3: 그러니까.
2: 이렇게
1: 네.
2: 남자 둘이서 올 때도 있나요?
1: 그렇지는 않아요.
2: 아,
1: 여자친구랑 와요.
2: 커스텀 KBT가 해외에도 있나요? 이렇게 커스텀할 수 있는?
1: 있기는 있을 건데 한국만큼 조금 이렇게 퍼스널 컬러가 세분화돼 있지는 않거든요. 이사님은 통에 넣을게요.
2: 이 통 되나요?
3: 우와, 완전 핑크색이네.
1: 그리고 와이어님 거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요? 네. 와이어님도 넣을게요.
3: 네.
2: 근데 저는 또 이제 만든다고 해가지고 완성된 제품에 색깔만 넣고 이럴 줄 알았는데 완전 다 리얼이네요.
1: 네, 완전 내가 색을 다 조합해서
2: 진짜?
1: 만드니까.
2: 어쩌면 저도 화장품 브랜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세요?
1: 충분히 가능하죠.
2: 아, 여기서 쌤의 이 정도 리액션은 최고의 리액션이었어.
3: 외국 손님들도 많이 오시나요? 여기?
1: 네, 외국인 고객님 네. 이런 거 케이블트 되게 관심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퍼스널 컬러도 그렇고 화장품 네. 만드는 것도 그렇고 하루 많이들 오시고 엄청 재밌어하고 좋아하세요.
2: 눈 빠질 뻔했네. 우와.
1: 일단 이선님 거는 여름콜 라이트잖아요.
2: 네네.
1: 그래서 밝은 컬러 쓰셔야 되고 너무 진하고 선명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딸기 우유 같은 컬러가 나온 거고요. 그리고 와이어님 거는 곰보 라이트 나왔잖아요.
3: 네.
1: 그래서 좀 선명해야 돼요.
3: 네.
1: 그리고 웜톤이라서 좀 따뜻한 느낌 나고 그래서 좀 오렌지빛이 나는 그런 립 컬러가 완성된 거거든요.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3: 네,
2: 좋습니다.
3: 더 발라야 되나?
2: 뭐야, 좋다.
1: 충분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남성분들은 너무 진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하시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딱 그 정도만. 그래서 오늘 이렇게 네. 쿠션이랑 틴트 네, 퍼스널에 맞춰서 커스텀으로 다 완성되셨습니다.
3: 와! 고생하셨습니다.
1: 네, 수고하셨습니다.
3: 선생님, 많이 힘드시죠?
1: 아니.
2: 이렇게 커스텀 뷰티까지 체험을 해봤는데요. 굉장히 뿌듯합니다.
3: 네, 이렇게 또 이제 하면서 느꼈지만 뷰티 레벨이 쭉쭉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2: 맞습니다. 이렇게 진단부터 제작까지 정말 많은 경험을 했는데
3: 예.
2: 여러분들도 한번 체험해봤으면 좋겠어요.
3: Yeah, for the trainer coming to our career, I hope you guys enjoy the making cosmetic and find your personal color.
2: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어렸을 때 아버지가 클래식을 좋아하셔서 자연스럽게 공연장을 이제 가족들이 다 같이 가게 되었는데 그때 포피아노 연주를 제가 실제로 가서 봤었는데 그때 이제 너무 멋있다 생각이 들어서 부모님께 피아노를 하고 싶다고 졸랐습니다. 저조차도 누군가의 연주를 보고 이렇게 피아니스트를 꿈꿔왔듯이 누군가도 제 연주를 듣고 다양한 감정을 이렇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저는 21세기 사람이니까 21세기의 트렌드를 또 잃으면 안될것 같아서 간혹은

있는지 기억이 안 날까봐 너무 두렵더라고요. 악몽을 놓은 테크닉적인 패시들이 있는데 그게 무대 위에서 정말 무의식적인 세계에서 갑자기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제 희열을 확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곡들, 즐겨 연주하고 있는 곡들이 사실 클래식 음악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곡들이지만 지금 제 나이에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음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레퍼토리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니까 같이 즐겨주시고 같이 공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Wow. Oh, this is a bidding. Energy 들어가 있어요. 우와!
1: 맛봐도 돼요?
0: 네.
2: 와우. 오.
1: 와, 어, 색깔이 조금 노란색이에요. 부드러워요.
2: 아, you see? Beautiful little octopus shape.
0: 예. Yes. Perfect.

0: 여러분은 일주일에 몇 번이나 예술 작품을 접하시나요? 미술 작품은 너무 어렵고 난해해서 잘 모르시겠다고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1: 여러분은 어제도 그제도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예술 작품 곁을 스쳐 지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0: 왜냐? 우리가 사는 도시 속에 예술 작품이 화끈냥화끈냥 여기저기 막그냥 가득하기 때문이죠.
1: 벽화부터 건축물, 인테리어 소품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수많은 예술 작품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0: 도시 구석구석 숨어있는 예술 작품을 직접 발견하고 그 매력을 하나하나 탐구해 나가는 시간. Art and the City. 오늘은 성수동입니다.

0: 저는 특히 이 작품이 눈이 확 갔는데 일단은 색깔부터가 네. 빨간색이 있어가지고 네. 지금 같은 겨울이랑 색깔도 좀 맞는 것 같고 네. 이건 어떤 작품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1: 이거는 이용덕 작가의 네. 함께 걷기라는 작품이에요.

0: 몇 발자국 떨어져서 멀리서 보면 볼록해 보인단 말이죠.
1: 그래요?
0: 그렇죠.
1: 어디 몇 발자국이나 떨어져야 되나요? 이게 도대체.
0: 쭉 떨어져서.
1: 아, 이 정도 떨어지니까 약간 볼록해 보이는 느낌이 드는데요?
0: 네. 근데 네. 가까이서 보면은 이게 패어졌단 말이죠. 이것은 마르셀 뒤샹도 하지 못한 거예요.
1: 누구요?
0: 마르셀 뒤샹이라고 네. 왜 변기를 처음으로 미술관에 갖다 놓은.
1: 아, 예, 예, 예. 예, 본 것 같아요.
0: 그쵸.
1: 네.
0: 예. 그것처럼 이 작가를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든 역상 조각이라는 작품이에요.
1: 아.
0: 뭐 이 작품이 그건 아니지만 네. 이 작가의 이제 시도한 자체가 일반 사람들은 이게 부조하면은 항상 붙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1: 네.
0: 처음으로 판 거죠. 세계 최초예요.
1: 아, 진짜요?
0: 네.
1: 아.
0: 네. 이 작가의 키워드는 상반된 두 세계, 네. 양각과 음각, 음과 양.
1: 음과 양.
0: 응. 있음과 양. 없음.
1: 그거의 조화.
0: 네.
1: 뭐 그런 하나됨 이런 건가요?
0: 오, 천재.

0: 저는요, 이런 작품을 볼 때마다 좀 궁금한 게 있거든요, 사실은. 네. 이게 제목이 보면은 이제 돌바람이잖아요.
1: 네.
0: 근데 이런 추상 작품을 보면은 이게 왜 돌바람이지? 그냥 돌 쌓아놓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 어떤 식으로 해서 이 추상 작품을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감상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거든요.
1: 이런 조각 작품의 경우에는 주변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네. 긴밀하게 관계를 맺고 있어요. 물동이를 메고 있는 조각, 그런 여신상이 그리스 신전에 있을 때와 목욕탕에 있을 때
0: 그
1: 느낌
0: 그렇네요.
1: 다르죠.
0: 예, 예, 예.
1: 그래서 이 조각품이 어디에 서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해석의 다양성이 생기는 거죠.
0: 그 이걸 만드신 작가님의 의도도 있었겠지만
1: 네.
0: 이거를 해석하는 거는 각자 개인의 몫일 수도 있는 거네요.
1: 그렇죠.
0: 제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1: 대성 씨 마음이에요.
0: 아, 제 마음이구나. 그럼
1: 오늘 와서... 나의 기분, 오늘의 날씨
0: 아.
1: 그리고 이게 주변 어디에 놓여졌는지 그거를 다 통틀어서 그 대상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0: 아,
1: 특히 추상 미술회 같은 경우에는 네. 굉장히 단순한 선, 면, 질감, 근본적인 조형 원리만 사용함으로 해가지고
0: 네.
1: 해석하는 사람들의 선택의 영역을 넓혀주죠. 네.
0: 정말. 와, 딱 깨달았어요, 뭔가. 사실 제가 그동안 네.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1: 네.
0: 이런 예술작품, 미술작품이 좀 어렵다고 느낀 게 뭔가 문제를 풀듯이
1: 네.
0: 저거는 의도가 뭐지?
1: 아니에요.
0: 맞추려고 했었거든요. 이 바람이 이렇게 불었다,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해서 부어가지고 돌을 뭐 부셔뜨렸다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고
1: 지금 대성 씨가 네, 여기서
0: 네, 네.
1: 후 부는 걸로 해서
0: 네.
1: 그게 작품이 완성될 수도 있는 거예요.
0: 아, 그렇구나.
1: 열린 결말.

0: 원래는 여기가 네네네. 다 공장지대였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0: 근데 보니까 벽화들도 많이 있고.
1: 그, 진짜, 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우리 아텐드 시티랑 굉장히 딱 맞는 그런 동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0: 맞아요.
1: 거기 보시면은 딱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핫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0: 네.
1: 여기 보시면 이 벽화. 아, 예쁜데요?
0: 요즘 벽화들은. 네네네. 도시 재생의 목적으로 맞아요, 많이 사용하고
1: 맞아요,
0: 있어요.
1: 맞아요.
0: 지나가는 행인들, 네. 주변의 소품들,
1: 네. 네.
0: 모든 그런 요소들이 다 예술에 포함이 되게 되는 거죠.
1: 맞습니다. 이런 요소, 이 음악.
0: 음악, 심지어 사운드 아트까지. 그러니까 이게 다양한 그 광의 의미의 인터랙티브 아트가 아닐까 싶어요. 관객 참여형 예술.
1: 그렇네요.
0: 찍어서 올리고. 네. 또 소통하고.
1: 소통하고.
0: 네. 이런 벽화를 통해서 네. 역동적인 도시 풍경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1: 아, 그렇네요. 저는 여기 송수동은 네. 곳곳에 다 벽화가 있을 것 같거든요.
0: 네.
1: 왠지 이 벽 끝에도 있을 것 같거든요.
0: 있을 것 같아요.
1: 한번 볼까요? 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 이야.

0: 여기는 민화를 그려놨네요. 네. 집이 오래됐어. 민화야. 그래서 그렇네. 민화가 어울려. 그러니까 건물의 특색에 맞게끔 맞네요. 그림도 각양각색으로 그려놨네요.
1: 정말 이렇게
0: 사이좋네.
1: 네, 암수가 다 해서 저희처럼 이제 사이좋게.

0: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아,
0: 안녕 작가님. 네. 어,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1: 아, 예, 아닙니다.
0: 최우철 작가님.
2: 네. 네네.
0: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 저는 그냥 네. 그림 좋아하는 이제 작가고요. 네. 주로 이제 기억에 담긴 공간, 뭐 공간 속에 이제 기억이 막 담기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그걸 좀 기록하는 느낌의 작업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걸 이제 뭐 회화 작업이든 뭐 크로키든 만화 작업이든 이렇게 여러 가지 걸쳐서 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2: 그림을 보면 유독 그냥 지하철이나 비행기나 어디 안에 있는 이미지들을 많이 그리셨거든요. 그 이유가 있나요?
1: 주로 이제 제가 보고 다니고 겪고 경험한 것들을 주로 이제 제 그림의 소재로 삼거든요.
2: 네.
1: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모르는 사람들과 많이 만나고 접촉하고 경험할 수 있는 곳이 교통수단일 때가 많더라고요. 아. 비행기, 뭐 전철 뭐 네. 이런 데에서 제가 본 것들을 이렇게 그리고 그런 걸 좋아합니다.
2: 저는 이 디테일에 놀랐어요.
1: 아, 고맙습니다.
2: 네, 이거 하나하나 보면 표정들이 다 달라요.
0: 맞아요, 맞아요.
2: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사연이 있어.
0: 그러니까.
2: 사람들을 다 일일이 관찰하고 저 사람들은 무슨 생각과 무슨 애환이 있구나 하는 걸 상상하시면서 그리시는 거예요?
1: 아, 어떻게 하셨어요?
2: 아, 딱 봐도 그 느낌이 와요.
1: 아, 정말로 제가 그 아주 어렸을 때부터 계속 취미생활이 남 크로키하고 다른 사람을 관찰해서 그리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생생하다면 다행이죠.
2: 저희
1: 생생한 걸 즐기는 편이니까요.
2: 너무 생생해요.
1: 지금 저기 보면 이게 이제 신림동에서 지하에 있다가 지상으로 쫙 올라가는 순간을 그린 거예요. 그 옛날 95년도쯤이니까
0: 아, 그때쯤.
1: 개발이 좀 덜 된 상태의 이제 동네들이 이렇게 나오고 제가 이제 표현하고 싶었던 것은 일상 속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사람들은 다 일하러 다니는 사람 마치 사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서울 시내를 돌면서 일을 하고 또 뭐 저녁에 가서 쉬고 또 다음날 나오고 하는 느낌을 전철에 좀 담았고요. 저 동네들 그 동네에는 좀 기쁨을 많이 담았습니다. 저 아래 보이는 동네에는 그러니까 보금자리라고 할 수 있는. 근데 저 보금자리는 이미 이제 사라졌죠. 이제 사라져서 뭐 다 아파트로 재개발되고 그러긴 네. 했지만 서울의 되게 다양한 모습들을 저 그림에 담으려고 했었어요.
2: 재개발이 되었어도 작가님 그림 속에서는 모든 이렇게 사건의 기록들이 다 그대로 남아 있는 거네요.
1: 아, 그렇게 네. 봐주시면 감사하죠. 그런 기록들에 좀 네. 초점을 많이 맞추고 싶었어요.
2: 아. 네. 그리고 작가님 그림이 국립현대미술관에도 소장되어 있다고 들었거든요.
1: 네.
2: 보통 만화가 이렇게 소장되어 있기는 쉽지 않은데 어떤 경우로?
1: 뭐 만화로 소장되어 있다기보다도 이제 그때는 네. 회화로 그린 건데 만화 형식을 이제 차용해서 그린 거였고 민속적인 느낌? 그러니까 그 시대를 네. 기록한 듯한 아, 느낌?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에도 네, 가 있고 네, 네, 네. 여러 미술관에 이제 가 있는 것들도 일종의 이제 시대의 기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평가를 받은 것 같아요.
0: 아, 네.
1: 그리고 뭐 우리나라 민속화나 이렇게 풍속화 느낌을 좀 이어받아서 가려고 하는 제 입장도 좀 있는 것 같고요.

0: 뒤에 있는 작품은 제목이 어떻게 되는 거죠?
1: 1970년대 청계천 고가도로. 지금은 이제 철거되었죠.
0: 아, 청계천 고가도로. 예, 예.
1: 제가 이제 테일이라고 하는 이제 전태일 열사 일대기를 만화로 그렸었거든요.
0: 네, 네.
1: 그 만화에 나오는 한 장면을 이제 큰 그림으로 옮긴 거예요. 여기 청계고가도 6교 밑에 이제 전태일 열사가 공장 그 여성 노동자들한테 풀빵을 사주는 장면이 이렇게 있는데
0: 네.
1: 저는 이때 당시에 여기가 이제 대한민국 산업의 중심지이자
2: 네.
1: 어쨌든 그 경공업 중심으로 우리나라가 성장에 이제 그 동력이 아주 막 태동하던 때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에너지가 넘치는 시기에 장소. 그래서 이제 이 그림 되게 저는 좋아하는데 이제 고가도로 밑에서 그때 당시에 다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힘겹게 사는 사람들이죠. 저 위에 동대문과 이제 북악산 뭐 이쪽 도봉산 이쪽이에요. 저 위에 사는 그거는 이제 위에서 부감으로 착 내려다보고 요 아래쪽은 이제 이 사람들 사이에서 높이에서 보고 두 가지 시점이 이제 자연스럽게 합쳐진 그림으로 만든 그림입니다.
0: 근데 저는 보면서 느끼는 게 조금 어둡거든요, 색채가.
1: 그렇죠.
0: 일부러 그렇게 색을 쓰신 예, 건지.
1: 이 그림은 이제 그 당시가 색깔이 없었던 시대였어요. 흔히 인민복처럼 다 모든 사람들이 거의 비슷한 옷을 입고 컬러를 추구하기에는 다 그때 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색깔을 추구하던 시대가 아니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어쨌든 삶도 그렇게 다채롭다기보다는 삶, 생존과 관련된 것이 되게 삶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약간 무채색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2: 여러 시점이 공존하면서 역동적인 느낌은 들지만 그 시대 상황상 약간 회색 도시의 느낌?
0: 네, 네, 네. 네,
2: 그런
1: 맞습니다.
2: 표현이 됐네요.
1: 네.
2: 네. 전반적으로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은 진짜 뭐 책 몇 권을 읽은 듯한 느낌인데 멀리서 보면 조형적으로 다 형형색색 이루어져가지고 매우 잘 조합이 돼 있는 것 같아요.
0: 아트 앤더 시티의 첫 회에 첫 포문을 멋지게 열어주셨습니다.
2: 네.
0: 이 작가님이 의도하시는 작품에서 우리는 뭘 느꼈으면 좋겠는지 그런 게 있으실까요?
1: 그냥 다만 제가 어떤 뜻을 담았다라고 생각한다면 공간에 이제 기억이 남는다고 생각해요.
0: 네.
1: 그래서 어떤 동네 확 없어지면 저기서 수많은 기억들이 있었는데 그게 싹 사라지는 그런 느낌 이런 거 많이 받았었거든요.
0: 맞아요.
1: 그런 것처럼 이제 저는 기억을 기록하는 느낌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사소한 기억들이 막 존중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주로 해요. 그림 작업을 할 때 우리 좀 그런 사소한 기억들에 대해서 존중감을 가지고 하는데 내 그림도 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그리긴 합니다.
2: 요즘 트렌드는 소유보다 경험이라고 하잖아요. 저희 시청자들을 대신해서 많은 경험을 찾아 떠나보도록 해요.
0: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여명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고 중국 남경대학교에서 한국어학과에 들어와서 학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을 배우고 한국 문학 배우니까 자연스럽게 번역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은 있고 정식적으로 이렇게 많이 번역하는 것은 아마도 2006년에서 2007년도부터 아닐까 싶습니다. 그때 저희 지도 교수님이신 홍정선 교수님께서 한종 작가회의를 주도하게 되셨는데 한종 작가회의를 참여하면서 한국 작가 시인들의 작품을 번역을 해서 그렇게 해서 뭐 번역가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은 저희 한국어를 아는 중국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마 한중 양국의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소통시키고 그걸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번역가의 역할이기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세 개 정도 말씀드리면은 첫째는 외국어로 뭐 저 같은 경우는 한국어로 작품을 많이 읽어야 되고 또 모국어로 저 같은 경우는 중국어로 글을 많이 써야 돼요. 그것이 외국어로 많이 읽으면은 그 외국어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고 깊어지고 또 중국어로 글을 많이 써야 모국어로 글을 잘 써야 많이 써야 그 어감이 잘 되고 언어의 감각이 잘 되고 또 쓰는 글이 중국 독자들에게 잘 익힙니다. 두 번째로는 아마도 학자의 자세로 읽고 작가의 자세로 쓰는 것이 아마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학자같이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겁니다.

0: 그 다음에 쓸 때는 그 작가가 중국 작가인 것처럼 그것이 내가 바로 그 작가의 중국 본진인 것처럼 이렇게 쓰면 좋겠습니다. 그 세 번째로는 번역가는 아무리 노력해도 원작보다 더 뛰어난 번역 작품이 나올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하는 겁니다. 또 번역가는 그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항상 뒤에 숨어있는 존재인 것은 스스로 깨닫고 알고 그거를 알면서도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마 번역가 되기 전에 미리 가져야 되는 그런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가장 큰 매력은 우리가 번역이라는 직업 혹은 번역이라는 작업을 계속 하면 할수록 그게 얼마나 어려운 작업인지를 계속 깨닫게 하는데 근데 그 불가능에 대한 도전, 그 불가능을 계속 가능하게 만드는 그 자체가 하나의 도전이면서 또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2007년도에 한종작가회의를 하게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한국 시인의 작품을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번역한 것이 이제 책으로 나오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도 많이 불안했습니다. 내 번역이 정말 좋은 번역인가? 틀리지 않았는가? 이런 불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불안감도 시 번역할 때 어떤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저한테 한번 굉장히 어려웠던 작품이 있었는데요. 시인 김원 씨의 시를 번역할 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떤 실험적이고 굉장히 난해하고 한국어로 읽을 수 없는 아마도 한국인들이 읽어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대부분의 한 99%의 한국인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들입니다. 그리고 한국어 자체의 문법과 단어를 다 해제하기 때문에 그거를 중국어로 표현할 때는 굉장히 불가능한 작업입니다. 새로운 나만의 중국 그거를 다시 만들어야 김원 선생의 시를 번역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웠고 또 그래도 불가능에 대한 도전으로서 완성을 했습니다. 번역하면서 아주 좋다고 생각하는 시는 아마 그 이시영 선생의 시 아닐까 싶습니다. 이시영 선생님의 시선집 긴 노래 짧은 시를 번역 다 완성하고 출판사로 넘기는 과정인데요. 그분의 시를 보면은 거기에 나와 있는 세상에 나오는 모든 불조리, 불공평한 것, 정의롭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분노, 싸움의 의지, 어떤 어려움 만나도 계속 싸우겠다는 그런 매천 의지가 저한테는 아주 좋았고 간결하고 쉽고 서정적이고 그리고 동양적인 시도 아주 좋은 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습니다.
1: 老母亲，文太俊，有的人半闭的眼角上，鼻翼上有沟壑漫涌上来，最初把我带到这个世界的他，山谷涌上嘴角的四方，缓慢地咀嚼着饭粒时，他嘴角的山谷很美，他吃尽了山谷里鸟的鸣叫。 花和野菜，清澈的泉水和云的影子，和山桑树和通草。在首尔的家常菜馆，和我面对面坐着吃饭的时候，他把整个山谷都带了过来，缓慢地咀嚼着饭粒，把很美的嘴角山谷带给我看。
0: 작가들은 한국 작가들한테 이렇게 도시 사람의 내면 심리를 아주 세련하게 묘사했다. 또 기법이 좀 섬세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요. 또 전통적인 것이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것이 겉으로는 안 보이지만은 잘 살아있다는 얘기도 들어봤고요. 최근에 들어와서는 한국문학이 중국에서 굉장히 인기적입니다. 2005년도부터인가 굉장히 인기적입니다. 책도 많이 나오고요. 잘 팔리고 또 독자들의 반응도 아주 좋습니다. 그게 아마 김애란의 소설이 잘 팔릴 때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강, 그 다음에 조남조의 팔리는 김지영, 지금은 아몬드 뭐 이런 책들이 잘 팔립니다. 지금은 한국문학 코너가 따로 만들어 있어요. 서점에 가면 조금만 큰 서점에 가면 꼭 그 있어요.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번역이라는 것이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꿈이 아마 핑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에도 중국에도 우리하고 비슷한 우리 옆에 있는 친구와 비슷한 그런 사람이 살아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문학 번역가의 역할이고 책임이고 또 저의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0: 있었고요. 마지막 그 1972년도에 정부 시책에 의해서 강제 이주될 때는 네 가구가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1: The stories of the wetland and people still linger quietly in this place. Over time, the long-abandoned rice paddies have become today's Woryong wetland.

0: 1,000명 정도가 그 일을 할 정도로 상당히 큰 규모였습니다. 1년에 100억 개비의 담배를 생산하고 해외로 수출까지 할 정도로 정말 그 당시에는 국가 기관 산업 중에 하나였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렇게 큰 담배 공장이 있었다는 얘기는 우리 청주 인근에 많은 분들이 특히 시골 농촌에서는 담배 농사를 졌다는 얘기죠. 담배 농사를 져서 이곳으로 납품을 하면 여기서 이걸 담배를 생산해서 이제 전국으로 또는 해외로 이렇게 그 수출도 하고 보급도 하고 그랬던 곳인데 이렇게 드넓은 공장 건물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산업화, 기계화 때문이죠.
1: Hardly known or seen nowadays, this tobacco factory greatly contributed to Chungju's economy in the 1960s. When the factory doors closed in 2004, all of it came to an abrupt halt. Machines no longer ran and workers were gone. The bustling place became an empty shell of what it once was.
2: 제가 20년 전에 왔을 때는 폐 건물이었습니다. 아주 어둡고 칙칙하고 또 주변에는 그 향락적인 유흥업소도 많이 있고 해서
3: 90년 후반쯤에 이제 이쪽에 슬슬 공장이 정리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옆에 사람도 별로 없었고 근처에 이제 풀도 좀 많이 나고 좀 주변에서 봤을 때는 조금 혐오스러운 장소.
4: 또 여기가 희한하게 비둘기가 많았어요. 그래갖고 비둘기가 떼지로 다니면서 비둘기 분비물이라든지 아니면 그 깃털 같은 게 엄청 하여튼간 지저분하고 그런 분위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힘들었던 장소였었죠.
1: Once an economic engine for the area, the factory was left abandoned without a purpose. Perhaps it was inevitable for people to forget its existence.
0: Buried인 곳에 비둘기와 비둘기 똥, 그 켜켜이 쌓인 담배 냄새들로 가득했던 이곳이 약 10년 정도 방치가 돼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2011년도에 공예 비엔날레를 하면서 시민들의 주목을 받고 세계의 예술인들이 주목을 하게 한 데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차라리 부시고 아파트를 지면 주변에 집가가 오르고 상권이 형성될 테니까 시민의 이야기를 담고 시민의 꿈을 담고 시민의 어떤 그런 그 이 사사로운 작은 목소리도 경청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이거를 한번 좀 결론적으로는 문화 공간으로 재생하자. 아트 팩토리의 새로운 어떤 그 지평을 열자라는 데 합의가 된 거죠.
1: Carrying out a makeover of an old tobacco factory into a cultural space was a long process. To harmonize an old factory with art, when the two are on opposite spectrums, was an important issue to resolve during the makeover.

문제는 리모델링할 때 기본적인 핵심 가치. 핵심 가치의 첫 번째는 이 그 공간에 대한 역사성과 스토리를 살려야 된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아마 이 담배 공장은 석탄을 뗐을 겁니다. 석탄을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서 기계를 돌렸겠죠. 그 다음에는 기름을 뗐죠. 그럼 기름을 떼기 위해서는 보일러가 굴뚝 옆에 지하에 보일러실이 크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일러실에 가장 가까운 곳에 굴뚝이 있는데 공장의 규모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굴뚝이 당연히 클 수밖에 없죠. 굴뚝의 규모는 곧 공장의 규모입니다. 저희가 개발을 하면서 리모델링하면서 적어도 이 굴뚝만큼은 원형 그대로

0: 그대로 보존하자. 그래서 굴뚝을 보면서 사람들이 아 여기가 담배 공장이었구나를 확인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공교롭게도 거기가 센터입니다.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국립현대미술관 청주나 문화재유산 본관, 그다음에 첨단문화산업단지 동부창고, 이게 다 이어지게 돼 있거든요.
1: After many suggestions were given, the decision was made to preserve the original building. By keeping the tobacco factory's history and past intact, the space aims to support cultural and artistic activities and expand that mission. A place where industrial activity abruptly ended now beams with a leisurely atmosphere and accessible to anyone who seeks the arts and culture.
2: 사실상 이것은 근대 문화거든요. 50년, 60년 전에 지어졌기 때문에 이런 근대 문화를 파괴한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이거 파괴해서 공원 만들고 아파트 지으면 뭐합니까? 이런 게 하나 쫙 있어서 뭐 서로 유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이기 때문에 뭐 현대박물관도 내려오고 또 이 건물이 공예적 어떤 문화의 창고로서 활동하게 되니까 이 마을이 무지하게 밝아졌습니다. 이렇게 잘 지어진 건물을 폐건물로 남겨놓을 게 아니라 재활용을 해서 뭐 문화의 어떤 뭐 장으로 만든다거나 그렇게 해서 문화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큰 도움을 주고 또 시민들이나 국민들한테는 볼거리, 들을거리를 줄 수 있어서 참 좋지 않냐.
1: They say valleys and rivers can change in 10 years. And here we have what was once a tobacco factory transformed into a cultural hub in Cheongju in the span of 10 years. A place that provided stable jobs now lets people enjoy creative pursuits. To see what makes Dongbu Changgo charming, you have to look deeper inside.
0: I 제가 지금 있는 이곳이 동부창고인데 동부창고는 7개의 건물이 있습니다. 동부창고만 10,000평 정도가 됩니다. 한 개 공간은 뭐 생활문화센터, 또 공연연습장, 그다음에 뭐 카페, 그다음에 예술인들의 공간,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을 위한 예술 교육, 창의 예술 교육 공간, 이런 식으로 좀 공간이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실제로는 90% 이상 개발이 다 완료가 됐고요. 아직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 중에 하나가 이제 옛 청주 연초제조창 본관, 낡은 건물이 있거든요. 이 공간을 활용해서 저희는 바라건대 예술인 레지던시 마을을 좀 특화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 문화산업과 함께 여기서 머무르면서 세계인이 함께 우리 꿈을 꾸는 정말로 시대가 원하는 세계적인 복합 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With the passage of time in a changing world, value-added industries are changing as well. The makeover of Dongbu Changgo is an example of a modern art factory. Instead of churning out cigarettes, the place now creates art and culture, showing the new values that people appreciate today.
3: 2013년에 청주시가 이제 부지를 매입을 하고 동부창고에 대한 이제 리모델링 논의가 시작이 되면서 2014년부터 10년간의 노력을 통해서 동부창고가 시민예술 놀이터 문화예술 공간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1: The naming of Dongbu Changgo is a nod to its past. While keeping ties to its past after its renovation, the site used to be in the east wing of the factory complex. The space demonstrates a strong legacy. In addition, the building names around Dongbu Changgo have a peculiar characteristic.
4: 저희 좀 동부창고에서 특이점으로 재미있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동부창고 각 동의 번호가 옛날에 사용했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동부창고는 시공과 철거를 반복해서 현재 그 각 동의 이름이 34동, 35, 36, 37, 38, 6, 8동 총 7개 동이 남아 있습니다.
1: 동부창고 has the purpose of making arts and culture a part of the lives of the locals. People can freely swing by for a cup of coffee and appreciate the art. That itself is a cultural experience. When the locals come here, they are making art an integral part of their lives. Local artists are able to show their works as well.
4: 동부창고 8동 카페 C는 협업과 문화재생의 개념을 좀 잘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됩니다. 1960년대에 그대로 사용했던 목재 트러스가 천장에 보존이 되어 있고요. 그 카페 테이블, 그리고 벽면의 작품, 그리고 미디어 모두 지역 예술 작가들과 함께 협력해서 구상해 만들어진 카페라입니다. 이 과정에서 동부창고의 리모델링을 하면서 나온 폐목재, 그리고 전등 등을 재활용해서 만들어진 작품들로 알고 있고요. 현재는 카페씨는 다양한 음료 판매와 더불어 마켓, 그리고 팝업 스토어, 인문학, 토크 콘서트 등 청주 시민분들이 모두 즐길 수 있는 커뮤니티 카페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1: One of the reasons behind making Dongbuchango was to foster creativity among the locals. By calling it an arts playground instead of a multifunctional cultural space, it focused on the purpose of encouraging individual-led cultural and artistic pursuits. Because in our childhood days, a playground was full of fun where dreams were boundless. Engaging in arts and culture does not have to result in something impressive. Even small achievements can bring happiness.
3: 최근 지역 산업이 이제 경제 활동 중심에서 문화예술 활동으로 옮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그런 사회적 흐름을 반영해서 저희 동부창고는 문화로 있는 시민 예술 놀이터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시민 스스로 그리고 주도적인 문화예술 활동 공간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문화예술 활동 참여를 통해서 예술을 삶으로 받아들이고 행복한 시민, 더 좋은 청주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저희 동부창고가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1: Dongbuchango is operated by the locals. It provides a foundation for them to expand their artistic horizons and create their own artistic worlds based on their own cultural and artistic pursuits. Even the regular flea market days held at Dongbuchango are organized by citizens who are free to use the space. The space brings creators and consumers of art and cultural content can meet in the closest possible way.
5: 이 행사는 오늘 처음이에요. 1회로 시작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시작을 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재능이 많고 그다음에 저희 청주에 그 공예 쪽이로나 아니면 시민 쪽으로 재능 있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너무 작다 보니까 그분들이랑 함께할 수 있는 거랑 그다음에 더 보태서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볼거리, 놀거리, 즐길거리가 합의되는 이제 공간 활용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걸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 Local citizens do not have to go out of their way to enjoy culture and art. As a cultural space that is readily accessible to people, it supports them in their creative pursuits where they are empowered to become the artist or creator they always wanted to be.
6: 저는 여기 맨 처음에는 이제 제가 학교를 여기 옆에 초등학교를 다녔어가지고 사실 여기가 약간 폐허 느낌이었는데 어느 순간 여기가 이제 문화 단지로 바뀌면서 제가 애들 오케스트라 연습장이 여기였거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변화를 되게 잘 봤는데 아기를 낳고 난 뒤에는 아이들이 너무 놀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어서 되게 자주 오고 있는 편이에요.
1: Building 34 is another community-based space that has a wood workshop. For those who do not have access to woodwork tools and equipment, the shop makes its equipment available to all folks. This embodies the spirit of making cultural pursuits easily accessible.
7: Actually, 이 목공의 실은 제가 초창기 준비할 때부터 좀 참여를 했어요. 기계 세팅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뭐 운영에 대해서 그래서 나름대로 좀 애정을 많이 갖고 있었죠.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장비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장소 부분이라든지 그런 걸 아무 거리낌 없이 활용을 할 수 있어서 목공에 대한 부분은 시민 누구나라든지 아무나 이렇게 접목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이 자연적으로 하나의 문화로 자리매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 Building 35 in Dongbu Chango is a space reserved for concert rehearsals. In the individual music practice rooms, you'll see citizens practicing their instruments together in small groups.
8: 옆으로 가서 똑같이 한 번 더 하시면 돼요. 한 마디 끝나고 다시 해볼게요.
1: Now, performances are given by citizens who took music lessons here and practiced their skills. This is an example that shows how Dongbu Chango supports creative pursuits.
9: 겉에 겉모습은 아직도 왜 그 좀 오래된 모습인데 안에 들어오니까 시설도 잘 돼 있고 아 청재 이런 데도 있었구나 몰랐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알게 돼서 아 참 좋다 저희 같은 사람들은 악기 특성상 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소리가 높아가지고. 근데 이런 공간이 있으니까 편하게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1: As Dongbu Chango bustles with artistic activity, it is also enriching their lives.

0: Pursuing a meaningful life in the same amount of time allotted to everyone. While collaborating and reaching towards wider horizons, the citizens of Chungju create art all around Dongbu Chango.
1: Dongbu Chango가 지금 보셨지만 되게 예쁜 공간이 되게 많아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발표를 하는데 그 발표회나 아니면 이렇게 조그만 공연, 버스킹 이럴 때 네, 동부 창고 많이 이용하죠.
2: 3년 전에 들어왔어요. 그 전에는 뭐 여기서 잘 살고 있었지만은 이용을 못했었는데 제가 이제 기타를 배우면서 여기를 또 이용하게 됐는데 오 너무 좋아요. 지금 서 있는 이 무대에서도 3년 전에 저희가 사용을 해서 공연도 하고 그랬어요. 이런 공간이 조금 더 생겨도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저희한테는 뭐 너무 좋은 자리, 장소에 위치가 위치도 그렇고 공간도 그렇고.
0: 동부 창고, an arts playground for citizens. Once an old factory warehouse, it now drives the local economy as a bustling hub for arts and culture. The past site has given Dongbu Chango a legacy that courses through it today. And the artistic aspirations built upon it represent new values for today and tomorrow.
3: 공간이 사라지면 역사가 사라지고 사랑도 사라집니다. 우리 문화조유창이 있으니까 시민들이 문화조유창 때문에 자랑할 수 있는 이야기가 생겼고 문화조유창에서 무언가 할 수 있는 꿈이 생겼고 또 문화재유창을 통해서 자긍심을 갖고 새로운 도전과 모험을 할 수 있는 등등의 그런 측면

0: 해볼 때 대개 그이 문화와 예술을 하기에는 최적화된 공간이고 여기서 더 발전한다면 산업 콘텐츠랑 이어져서 예, 청주를 정말 새로운 100년을 이끄는 예, 새로운 어떤 그 이 미래를 여는데 상당히 중요한 더 이상 담배는 생산하지 않지만 이곳에서 문화를 생산하고 예술을 창조하는 청주의 정말로 자긍심으로 예, 거듭난 거죠.
1: despite being abandoned for years and losing its vibrancy, the old tobacco factory made a comeback under a renovation that preserved its past. The dreams of citizens are able to blossom into art in a space that once supplied jobs, but now fosters a new culture. We are curious to see how the future of Cheongju's arts and culture scene unfolds as its culture factory and Dongbu Tango bring a fresh momentum.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y.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이 모습 뭔지 아시나요? 바로 택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크 연구원 구승현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한국의 전통 무예인 택견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2: 불세김 선거라! 선다!
1: 택견은 유연하고 율동적인 동작인 품밟기라는 우리 고유의 독창적 보법을 중심으로 상대를 발로 차거나 넘기는 기술을 사용하는 무예예요. 그런데 택견을 보고는 전통춤이다, 기술연이다, 도검을 들고 한다, 이크에크 소리는 익살스러운 추임새다 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택견에 대한 오류 정보 바로 잡아볼까요?
2: 바꿔라! 해! 바꿔!
1: 택견은 부드러운 동작으로 순간적으로 상대방을 압도하는 한국의 전통 무예이자 민속 경기예요. 도검 같은 도구는 쓰지 않는 맨손 무예합니다.

0: 뭘요?
1: 문화재거든요. 1983년에 국가가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무예로서는 최초로 유네스코가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했죠.
0: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다고요? 그리고 세계 최초로요?
1: 예, 세계가 인정한 거죠.
0: 맞네요. 우리 고유의 전통 무예이자 세계가 인정한 문화재인 택견. 앞으로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 한국 바로 알리기에 함께

0: 이어지고 있는데요.
1: 전 세계에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올해 개편 프로그램을 이끌어줄 서혁을 드립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3: 둘, 셋, 라이션!
4: 안녕하세요,
3: 오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온앤오프의 이찬입니다.
4: 네, 안녕하세요, 와이어시입니다.
2: 네, 반갑습니다.
5: 아무래도 이제 K-뷰티를 좀 알려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좀 뷰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있고요.
1: 아이돌이면 외모 필수, 외모 관리가 필수잖아요.
5: 그렇습니다.
1: 뷰티 팁이란 게 있을까요?
5: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렌저 또 이제 따로 씁니다. 아침에 따로, 저녁에 따로. 이런 식으로 좀 디테일하게 좀 루틴을 가져가고 있어요.
4: 네, 이제 운동, 이너 뷰티라고 하죠. 운동으로 조금 이제 땀을 빼면서 피부가 더 좋아지게끔 했던 것 같아요.
1: 와이언님 몸이 또 너무 좋으세요.
4: 아, 감사합니다.
1: 네. 그리고 이제 네, 우리 온앤오프 공약 하나씩 말씀 부탁드립니다.
4: K-뷰티를 알리는 이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정말 이 프로그램을 성공시켜서 이제 제품을 조금 이제 우리 시청자들에게 줄 수 있는 약간 그런
1: 굿즈같이 이렇게 좀 나눠드리는
4: 굿즈같이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너무 좋은데요?
4: 대박 내면 되잖아요.
1: 그죠. 네,
4: 그쵸.
5: 이제 저희 뷰티 온앤오프가 잘 된다면 빨리랑 모든 직원분들에게 저희가 추천받은 제품들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1: 와,
4: 좋아요.
5: 괜찮잖아요?
4: 좋으시죠?
1: 네, 네.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은데요. 자, 아주 알찬 홍보였습니다. 우리 온앤오프가 조금 부담이 되실 것 같은데.
3: 너무 됩니다.
1: 이현님 가실까요? 아니면 와이언님?
6: 와이언님 가도록 하겠습니다.
4: 제가 가나요?
6: 네.
1: 오케이, 와이언, let's go.
4: 아름다운 이제 아리랑 TV에 또 나올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
1: 리?
4: 이렇게 나와도 될까요?
1: 랑!
3: 랑!
1: 와!
4: 야, 이거,
7: 수고하셨습니다.
4: 아니, 이거 크게 할 줄 몰랐네.
3: 아니, 이렇게 말을 해주세요. 저는.
4: 이거 아무것도 몰랐어.
3: 저희가 이렇게

0: 굉장히 영광이었습니다.
1: 네, 너무 영광이었고.
2: 자꾸 나만 시키면 어떡해.
0: 아, 미안하다. 생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어. 나의 본능이랄까? 좀 뭐랄까, 무거운 자리도 있다 보니까 자신감이 더 올라간 것 같습니다.
1: 아, 오케이. 그러면은
0: 국장님 인터뷰 한번 할까요?
2: 맞아요. 바로 인터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0: 아니, 어제요? 인터뷰만 싹 돌아요?
2: 아니, 저...
0: 네? 진짜요?
1: 아, 다른 거예요? 뭘 해요?
2: 뭐야?
0: 진짜 안 말해줘.
2: 이거 맨날 안 말해줘. 우리 뭐 하는지 맨날 현장에서만 알아.
1: 일단
0: 이런 건 아니죠? 유피랑 공포랑은 상관없잖아요.
2: 오늘 안 그래도 비 오는디?
0: 오늘은 너로 가는 거야.
1: 아, 난 모르.
0: 무서운 거일 수도 있거든?
1: 무서운 거라고? 아, 난 모르겠다. 일단 타자.
3: 예. 네.
1: 예. 안녕.
0: 살아서. 같이 안 가세요?
2: 가지고 그런 거. 왜 따로.
1: 안녕. 아니, 우리 어디 가니? 형. 알아? 형 정보 들은 거 있어?
4: 금강산도 19경이야.
1: 아, 형 먹기만 해 도대체.
4: 일단 먹어.
1: 일단 아, 먹고 힘내야 되니까.
4: 먹어야 이제 전쟁에 참여하지.
1: 오늘은 인터뷰 안 하네 그래도. 체어? 비도 오고 그러는데 조금.
4: 그래도 인터뷰 잘해서.
1: 재미가 없나?
4: 다음 걸 가시는 거지.
1: 아, 너무 잘해서 이제 좀 못하고 좀 그래야 그랬는데.
4: 좀 더 이제 자극적인 이제 그런 뷰티로 가는 것 같아.
1: 자극적인 뷰티? 그러면 무서운 거 하나? 일단 가서 우리도 파이팅 있게 또 찍어봅시다. 우리 글로벌한 또 이제 팬분들을 위해 K뷰티 알리기 위해 또 이제 한번 힘써보자고. 하나 둘 셋, 나 파이팅 하는 거야. 하나 둘 셋, 파이팅!
0: 그래도 끊으려고 해?
1: 아니, 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서 이제 곧 도착하니까. 곧 도착하니까, 알았지?
4: 우리 이제 또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단련된 게 있잖아.
1: 그렇지, 그렇지. 우린 단련이 돼 있잖아. 우리 10년 차야.
4: 그리고 아까 그 제작 발표보다 무서운 상황은 없을 거야.
1: 맞아. 나 제작 발표할 때 나 진짜로 무서웠어.
4: 무서웠어, 나.
1: 그런 분위기인 줄 몰랐지만. 야, 뭐 귀신 나오는 거 아니야?
0: 귀신을 좋아하네.
1: 아니 그게 아니라 비도 오지. 뭔가 오죽궁금한 게 뭐야 저기 여기야?
0: 무슨 거 같은데?
1: 이거 뭐야?
0: 저 보여줘.
1: 이곳이 이뻐진다는 그곳인가?
0: 보여줘야지.
1: 아, 이...
0: 왜 이래요?
1: 아, 대본 아닙니다. 여러분 대본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적혀있는데? 이곳이 예뻐진다는 그곳인가?
0: 같이 보자.
1: 아니
0: 이곳이 예뻐진다는 그곳인가?
1: 그곳인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0: 먼저 들어.
1: 왜 형 안 무섭다면서 나한테 맨날 먼저 들어가래.
0: 계세요.
1: 계세요.
5: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오, 복도와 다른 이미지야. 와.
5: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5: 네, 이쪽에 앉으세요.
1: 네. 네. 아. 뭐야? 아직 모르겠는데? 일단 앉아보겠습니다.
0: 딱 느낌 오잖아. 우리 뷰티 MC인데 딱 느낌 오잖아, 여기가. 뭐야?

0: 정확하게 커스텀 K뷰티가 뭐예요?
1: 일단 커스텀 K뷰티는 나만의 맞춤이거든요.
2: 맞춤.
1: 네.
2: 맞춤
1: 일단 네. 와우. 뭔가를 따라하거나 대중적인 그런 걸 따라가지 않고 네. 나한테 맞춰진 거 컬러라든지 이라든지 보고
0: 그럼 나만의 그러면 나만의 색감과 나만의 모든 것을 다 맞추는 거고 싶네요.
1: 그렇죠. 네, 맞아요.
0: 네. 좋아요.
1: 기본이 퍼스널 컬러거든요.
0: 네네네.
1: 그래서 일단 퍼스널 컬러에서 기본적인 설명 먼저 해드리고 네. 진단 이어서 들어갈게요.
0: 좋아요. 좋아요.
1: 네. 그래서 일단 퍼스널 컬러는 내 신체 피부톤이랑 가장 조화로움을 이루는 컬러를 찾아드릴 거거든요.
0: 네.
1: 그래서 좋아하는 거 이미지로는 보지 않고 피부 스킨 컬러 하나만 보고 찾아드릴 거예요.
2: 네. 좋아하는 거랑은
1: 네, 별개예요.
0: 별개예요?
1: 내가 좋아하는 거랑 나한테 어울리는 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어울리는 조화로움 이루는 컬러로 갈 거고요. 내 명도랑 채도를 찾아드릴 거거든요.
0: 네, 네, 네.
1: 지금 입으신 상의는 고명도가요, 저명도가요?
2: 고명도죠?
1: 어두운
2: 조명도죠?
1: 네, 맞아요.
2: 잘못 말했어요.
1: 네.
0: 잘못 말했구나.
1: 그래서 오늘 내 명도가 어디고 내 채도가 어딘지 알게 되실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일단 진단하기 전에 워드로브 체크 먼저 진행할 거거든요.
0: 네.
1: 일단 평소에
2: 있는 거?
1: 네, 즐겨 착용하시는 상의 위주로 체크해 주시면은 제가
2: 이거는 핀가요?
0: 이거는
1: 이제 레드 컬러인데 레드도 웜레드, 쿨레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2: 네. 이건 쿨레드네요, 딱 보니까.
1: 이거 쿨레드예요.
2: 그쵸.
0: 오.
2: 제가 뷰티 MC거든요.
0: 아, 네. 나도 MC인데?
2: 자, 오, 맞네.
0: 어때요? 심각한가요?
1: 아니요, 심각하진
0: 않아요. 아, 이게 뭐, 네. 뭔가 이거... 네. 뭐,
1: 아니, 이거 심각한 건 아니고 그런... 아직 결과를 모르시기 때문에 네. 일단 결과 보고 평소에 내가 잘 입고 있었는지 두 분 좀 비슷하네요?
2: 네
0: 약간 둘이 좀 생긴 것도 비슷해가지고
1: 일단 보면은 겨울 위주로 착용하고 계셨어요.
0: 네 맞아요.
1: 네 겨울이 조금 어둡고 차가운 느낌이거든요. 네, 네.
2: 전 사실 퍼스널 컬러 한번 진단했었거든요.
1: 아 예전에 받으신 경험이 있으세요?
2: 네. 여름쿨.
1: 여름쿨.
2: 여름쿨가 있네요 제가.
1: 가을.
2: 가을.
1: 어두운 가을. 여름 진단 받으셨는데 다 반대로 생활하고 계셨네요.
2: 아 사실 퍼스널 컬러 맞추면은.
1: 아, 그 한정적이니까.
2: 네, 분홍색 입어야 될 거 하더라고요.
0: 아, 분홍색?
1: 아, 꼭 분홍색만 입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2: 아, 네.
1: 여름 쿨 라이트라고.
2: 아,
1: 네. 일단 요거는 제가 참고해서 볼 거고,
0: 네.
1: 퍼스널 컬러 진단 하러 네. 자리 이동하실게요. 네, 일단 측색기로 피부톤 측정 먼저 진행할 거거든요. 내 피부톤에 붉은기, 옐로우기, 밝기 알아볼 거예요.
2: 근데 저희가 비밀이거든요.
1: 네.
2: 메이크업을 해봤어요.
0: 진짜 비밀이에요. 아무한테 얘기하시면 안 돼요.
2: 근데 메이크업을 한 상태로도 이게 측정이 가능한가요?
1: 원래는 이제 민낯에 하면 가장 좋지만은 네. 어쨌든 이제 옐로우기랑 이런 거 확인해 보는 과정이라서 괜찮습니다.
2: 최첨단 시스템이네요.
1: 네.
2: 이거 나왔어.
1: 네, 그러면 일단 결과가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얼굴이랑 목이랑 톤 차이는 4 정도 나시거든요.
0: 네.
1: 이 정도면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거의 비슷하신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붉은기랑 옐로우기랑 봤을 때 옐로우기가 약간 높으신 편이긴 하거든요.
0: 네. 좋은 건가요?
2: 몇 점이죠? 와이어스?
0: 그 피부톤이 이제 베스트.
2: 그런 게 어디 있어요?
0: 있을 수 있죠. 그 워너비가
1: 아니 피부톤에 베스트는 없어요.
0: 없어요?
1: 모두 다 내 신체 피부톤이 다 다르기 때문에.
0: 아 그래요?
1: 네. 백인, 흑인, 빵인 다 다르잖아요. 베스트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일단 옷이랑 헤어 컬러 전부 다 가리고 진행할 거거든요.
0: 네. 네. 이게 뭐죠?
2: 식탁 본가요? 아 식탁 보래. 그
0: 애기들
2: 빠진가요?
1: 네 이제 케이프인데 요거 컬러. 네.
2: 응애.
0: 애기 된 기분인데?
2: 좋은데?
1: 그리고 이제 헤어 컬러도 다 가릴 겁니다.
0: 헤어 컬러도요?
1: 네.
2: 이거 완전 이거
0: 약간 급식 그 나눠주시는 이모님들 같이
2: 시간 주머니 느낌.
1: 그래서 일단 계절천으로 먼저 가볍게
2: 아예 안 받아주시네요.
0: 아예 자기 스타일 아니시면 안 받아주시네요. 괜찮아요.
2: 괜찮습니다. 네. 좋습니다.
1: 그러면은 이거. 일단 이거 계절천으로 한번 가볍게 먼저 살펴볼게요.
2: 여름
0: 이 얼굴
1: 이 요로 아니에요. 아. 보시는 거는 고채도 컬러예요. 네. 엄청 진하고 선명한 컬러거든요. 네. 어, 그래서 이게 고채도의 웜톤 컬러예요. 그리고 고채도의 쿨톤.
2: 아, 아니다.
1: 다시 한번 볼게요. 웜톤.
2: 어, 이것도 아닌데?
0: 이거 아, 애매해.
2: 쿨톤. 이건 아니다, 아예.
1: 어. 아예. 일단 고채도로 봤을 때는 쿨톤 아니니까는 네. 좀 다크닌 형상이 생겨서 전반적으로 좀 어두워 보이시거든요. 네. 어.
2: 다른 거.
1: 네, 그쵸. 이번에는 조명도예요. 웜톤.
2: 이거다. 그나마.
1: 쿨톤.
2: 아니다.
1: 쿨톤 이것도 약간 조금 창백해 보이시긴 하시거든요. 네. 어두워 보이는 느낌이 살짝 들고. 네. 어. 다음에는 이제 저채도로 네. 청탁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청탁은 아니다. 맑고 이제 탁함이거든요. 네. 어. 웜톤.
2: 웜톤.
1: 쿨톤.
2: 어, 이거 아니다.
1: 어. 일단 고객님 같은 경우는.
0: 색이 없나요?
2: 아, 한 장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0: 저 색이 없나요?
2: 쌤 한 장밖에 안 남았어요.
0: 저 색이 없는 무색인가요?
1: 아, 일단 이건 가볍게 보는 용이에요. 아, 네, 아, 부담 없이 그냥 아. 보시면 되세요.
3: 그거 가볍게 살펴봤을 때 어떤 게 잘 어울리는지.
1: 아, 그 어떤 게 잘 어울리는지.
0: 지금 쌤도 지금 쌤도 아, 지금
2: 난관이다.
0: 난관이다.
2: 컬러 인생
0: 찾으셔야 난관. 돼요. 하나라도 만들어야 돼요.
1: 일단 대체적으로 네. 어. 탁한 컬러는 확실하게 좀 워스트 느낌이 나시고요. 네. 어, 고객님 이렇게 좀 채도가 있는 아, 컬러가 좀 잘 받으셨거든요. 네네. 어, 그래서 가볍게 봤을 때는 이 컬러가 가장 일단은 잘 받는 컬러로 보여집니다. 네, 상세 진단 들어가서 다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네. 네. 빨주노 초판하고 제가 한 바퀴 둘러봤거든요. 네. 앞에는 따뜻한 컬러 위주로 전체적으로 생기있는 표현이 잘 되세요. 어, 지금 앞에 있는 거 뒤편에 지금 그린 컬러부터 어, 다크닝이 조금 많이 아, 생기시거든요. 어, 너무 오. 많이 어두워요. 어, 그래서 전반적으로 고객님 따뜻한 컬러가 잘 받으신다고 네. 보여지고 있거든요.
0: 제가 따뜻한 남자긴 해요.
1: 네.
0: 형이라도 받아줘야 될 거 아니야.
2: 나도 받지 않겠어.
1: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이 컬러가 가장 퍼스널 컬러로 나오셨거든요.
0: 레드.
1: 일단 요거는 스트롱이라는 톤이에요.
2: 스트롱이네.
1: 네, 스트롱. 예요. 스트롱은 이제 거의 원색에 가까운 컬러거든요. 네. 어, 그래서 일단 명도는 중명도고 채도는 고채도고요. 어, 그래서 고객님은 봄웜 스트롱. 사용해주시면 좋아요.
0: 봄, 웜, 스트롱.
1: 네.
0: 와, 제가 또 헬스도 하는데.
2: 봄에 따뜻한 그... 힘센 가이.
1: 네.
0: 힘센 가이. 근데 형 기대된다.
1: 네, 그러면은 바꿔서 이제 또 진단해드릴게요. 네. 네, 이거 다 빼드릴게요.
2: 저는 좀 이렇게 또 그림자 안 지게 하게 해주세요.
1: 그림자 안 지게요? 이렇게 볼게요.
0: 어, 나한테는 그 그림자 진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왜 자기 할 때는.
2: 어, 이거 같은데요? 이 색 같은데요?
0: 혹시 MBTI가 T이신가요?
1: 네.
0: 아, 확실히 확실하네. 역시
2: 아, 이런 건 그래도 많이 받아주시는
0: 거 맞아 맞아
2: 감사합니다
1: 그림자 안 지게 그림자 안 지려면
0: 안 지게 하잖아 그렇죠
1: 어 이렇게 돼야 돼요 괜찮아요
2: 네 괜찮아요
1: 이거 진짜 괜찮으세요
2: 네
1: 아, 그럼 이렇게 진행할게요
2: 네. 네 기대됩니다 선생님
1: 쿨톤이 나오길 바라시는 거죠
2: 네 근데 저는 쿨톤이에요
1: 쿨톤이에요
2: 네 어, 어. 원래 피부 색깔이 그 성격에 따라간다고 들었거든요.
1: 피부 색깔이 성격이 어떻게 따라가요?
2: 쿨한 스트로
1: 아니 진짜 이게 어떻게 따라가요?
2: 쿨가이 나가신다 간다 띵 우와 이거다
1: 자 이번에는 쿨톤의 고채도예요 어, 네 쿨톤 어, 괜찮거든요?
2: 아 이거 아니다 아 네. 이거 아니다
0: 아 이거 형이 좋아하는 색깔을 찾는 게 아니라 어울리는
2: 거 지금 보이세요
1: 그래서 일단 어, 이선이 웜쿨이랑 지금 채도로 봤을 때는 쿨 쪽이 조금 더 조화로운 느낌이 강해요. 어, 명도 한번 또 살펴볼게요. 명도. 밝은 걸로 고명도 먼저 볼게요. 자, 밝은 쿨톤의 천이에요.
0: 나쁜 거 같아.
2: 웜이 나온 거 같기도 하고. 이거 쿨 맞아요?
1: 네, 이거 쿨톤 천이에요.
2: 어, 진짜요?
1: 네.
0: 저 선생님 의심하는 거야?
2: 아니, 아니, 물어본 거예요.
1: 네, 이런 거를 지금 원하셨던 거 아니에요? 밝은 쿨톤?
0: 형 괜찮아?
1: 이게 이선님이 찾으셨던 그 쿨톤이거든요?
2: 아, 별론데?
1: 이거 별로예요?
2: 네.
1: 아까 쿨 호소하셨잖아요.
2: 쿨인데 다른 컬러 없어요?
1: 둘 다 쿨이에요. 둘 다 쿨이에요. 그 웜톤이시고 싶으신 거예요?
2: 쿨이긴 한데
1: 네. 컬러... 어떤 쿨을 찾으시는 거예요?
2: 멋진 쿨.
1: 지금 이거 되게 명도가 높은 컬러들이거든요? 고객님은 명도 높게 쓰시는 게 좋아요. 제가 비교해서 또 보여드릴게요.
2: 오.
1: 자, 지금 맨 앞에 있는 거는 가장 어두운 거예요. 다쿨톤이에요, 지금. 네. 그리고 아, 이거다. 조금 밝아진 거고요. 네네. 좀 더 밝아진 거고요.
2: 이거다.
1: 가장 맞아. 밝아진 거.
2: 아, 이거네. 어,
1: 네, 이거예요.
2: 이거요.
1: 네, 밝은 고명도
2: 컬러.
1: 지금 요게 다 밝은 쿨톤의 선들이에요. 오, 요게 나이스. 가장 베스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이스. 이거는 계절로 따지면은 여름 쿨라이트의 화이트 리쉬 톤이에요. 오,
0: 어두운 컬러를 피해야 되네.
2: 아싸, 와, 저 마음에 들었어요.
0: 그럼 이제 가져가도 돼요?
1: 네, 안 돼요.
0: 어, 그쵸.
2: 네, 지신 거 아니시죠?
1: 네, 아니에요.
0: 괜찮아요.
1: 네, 요거 빼드릴게요. 그래서 테이블로 이동해서 네. 말씀드릴게요.
0: 저 머리가
2: 회사에서 하면 돼.
0: 공부하러 왔구나.

0: 네, 그러면은 내 피부 톤에 맞춰서 커스텀 뷰티. 어, 일단 팩트 먼저 만들어 볼 거거든요. 네?
1: 오, 저희가 하나요? 직접?
0: 네, 직접 만드실 거예요. 일단 오늘 만드시는 거는 다 천연 재료거든요. 네. 천연 화장품 만드시는 거예요.
2: 오, 좋은 거네요.
0: 네, 맞아요. 천연이기 때문에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도 사용 가능하시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단점이 천연이라서 방부제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유효기간이 짧아요. 3개월.
1: 3개월?
0: 네, 3개월이면 충분해요. 어, 네. 맨날 쓸 수 있는 거니까. 로즈플로러 워터부터 넣을 거예요.
1: 네.
0: 8.5형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8.5형이 될 때까지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1: 네. 색깔 이 작업만 해요. 선생님 놀라셨잖아.
2: 아, 죄송해요. 좀 덜어내도 돼요?
1: 센서티브하게 해야 되잖아요, 이런 거 다.
2: 그럼.
0: 네, 조금씩 조심히 넣어주시면서 넣으면은 양 맞출 수 있어요.
2: 알로에 베라겔 맞죠,
0: 네.
2: 이거?
0: 네.
2: 1.5형만 넣으면 되는 건가요?
0: 네, 지금 4.8cm 넣었어요? 4배를 넣으셨는데? 그러면 이거 조금 덜어낼게요. 이게 많이 넣는다고 좋은 게 아니어가지고.
2: 그렇죠.
0: 네, 이만큼 덜어낼게요.
2: 어, 이 정도 괜찮죠?
0: 정확해요. 나이스. 좋아요. 어, 그 정도 괜찮아요.
1: 우동생이죠?
0: 그 다음에 히알루론산.

0: 선생님 다 했습니다.
1: 네. 그러면 일단 요거는 제가 다 녹여드릴 거고요. 이거 네. 녹여야 되거든요. 네.
0: 오, 신기해. 파운데이션, 이게 쿠션이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아, 이제 여기다가 이제 컬러 그걸 넣네.
2: 됐어.
0: 우와, 얘 진짜 파운데이션 색깔이다.
1: 엄청 잘 하셨는데요?
2: 오케이. 완벽.
1: 그러면은 쿠션은 완성됐어요.
2: 와!
0: 와!
1: 자, 이제 쿠션 다 만들었으니까요. 퍼스널로 나온 거에 맞춰서 커스텀 틴트 또 만들 거거든요.
0: 네네.
1: 여름 콜라이트, 곰보 라이트잖아요.
0: 네.
1: 일단 두 분 다 공성 속으로 들어가는 거 먼저 넣을게요.
0: 네. 이 피마자가 립스틱에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건가요?
1: 네, 맞아요.
2: 조금만 넣어야겠는데, 이건? 재밌다.
0: 야, 이거 주방에 넣으면 안 되겠어요.
1: 주방이야? 왜요?
0: 고춧가루인 줄 알 것 같아요. 이걸 섞어가지고 컬러를 만드는 거구나.
1: 그렇죠.
0: 아, 사장님이 틴트를 만들게 될 줄이야.
2: 그러니까.
0: 이렇게
1: 네.
0: 남자 둘이서 올 때도 있나요?
1: 그렇지는 않아요.
0: 아...
1: 여자친구랑 와요.
0: 커스텀 KBT가 해외에도 있나요? 이렇게 커스텀 할 수 있는?
1: 있기는 있을 건데 한국만큼 조금 이렇게 퍼스널 컬러가 세분화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유선님은 통에 넣을게요.
0: 통 되나요?
2: 우와, 완전 핑크핑이네.
1: 그리고 와이어님 거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요. 네. 와이어님도 넣을게요.
2: 네.
0: 근데 저는 또 이제 만든다고 해가지고 완성된 제품에 색깔만 넣고 이런 줄 알았는데 완전 다 리얼이네요.
1: 네, 완전 내가 색을 다 조합해서
0: 진짜
1: 만드니까.
0: 어쩌면 저도 화장품 브랜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세요?
1: 충분히 가능하죠.
0: 아, 여기 쌤의 이 저 정도 리액션 최고의 리액션이었어.
2: 외국 손님들도 많이 오시나요? 여기?
1: 네, 외국인 고객님 네. 이런 거 K-뷰트 되게 관심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퍼스널 컬러도 그렇고 화장품 네. 만드는 것도 그렇고 하루 많이들 오시고 엄청 재밌어하고 좋아하세요.
0: 눈 빠질 뻔했네. 우와.
2: 우와.
1: 일단 이선님 거는 여름 콜라이트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밝은 컬러 쓰셔야 되고 너무 진하고 선명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딸기 우유 같은 컬러가 나온 거고요. 그리고 와이어님 거는 봄브라이트 나왔잖아요.
2: 네.
1: 그래서 좀 선명해야 돼요.
2: 네.
1: 그리고 웜톤이라서 좀 따뜻한 느낌 나고 그래서 좀 오렌지빛이 나는 그런 립 컬러가 완성된 거거든요.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2: 네,
0: 좋습니다.
2: 더 발라야 되나?
0: 뭐야, 좋다.
1: 충분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남성분들은 너무 진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하시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딱 그 정도만. 그래서 오늘 이렇게 쿠션이랑 틴트 퍼스널에 맞춰서 커스텀으로

0: 다 완성되셨습니다.
1: 완성! 와!
2: 고생하셨습니다.
0: 네, 수고하셨습니다.
2: 와, 선생님 많이 힘드시죠?
0: 아니.
3: 이렇게 커스텀 뷰티까지 체험을 해봤는데요. 굉장히 뿌듯합니다.
2: 네, 이렇게 또 이제 하면서 느꼈지만 아우, 뷰티 레벨이 쭉쭉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3: 맞습니다. 이렇게 진단부터 제작까지 정말 많은 경험을 했는데 예. 여러분들도 한번 체험해봤으면 좋겠어요.
2: Yeah. Work and training coming to our career. I hope you guys enjoy the making cosmetic and find your personal color.
3: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온 방카 회원 무티아라 하이라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왔을 때 한국 드라마를 즐겨 봤어요. 그러다가 한국에 와서 대학을 다니게 됐어요. 한국 사극 드라마도 즐겨 봤어요. 왕과 왕비가 살고 그리고 신하들이 그 회의를 하고 그리고 궁녀들이 일하는 그런 궁궐에 관심이 생겼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궁은 경복궁입니다. 그런데 AI한테 경복궁 그림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그 엉뚱한 그림을 보였다는 제보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궁 앞에 강이 있고 나룻배가 있다든지 산 꼭대기에 있다든지 이런 오해들. 제가 직접 경복궁을 소개해드릴게요. 같이 갈까요?

경복궁은 대한민국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로 여겨져요. 조선시대 왕실의 그 위엄과 격식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곳이거든요. 또 경복궁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그 서울의 랜드마크 중 하나입니다. 제가 경복궁을 사랑하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

0: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옆에 묻어두었다가 고국으로 옮겨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마땅히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힘쓸 것이다. 대한 독립의 소리가
1: 안중근 의사님께서 남기신 유언은 본인이 천국에서 대한 독립의 소리가 들리면 기꺼이 춤추고 만세를 부르겠다라는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살아계실 때 만끽하셨지 못했던 평화로운 세상을 선사해 드리고자 이렇게 작품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작품 제목도 안중근 천국에서의 춤입니다.

안중근 천국의 사이쯤은 안중근 이사님께서 생애 마지막을 지내셨던 리순 감옥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은 안중근 이사님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어머니를 떠올리게 되고 어머니의 어떤 온기로 본인의 결혼식으로 이제 돌아가서 이렇게 회상하는 방식으로 작품이 시작됩니다.

안중근 의사가 너무 대단하신 인물이고 그리고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인물이라서 제가 해석을 한 거는 나였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안중근 의사가 아닌 그 당시에 내가 만약에 그런 인물이었다면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제일 많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토 히로부미의 통감침 축하연은 그 전 장면인 안중근 의사의 결혼식 장면과 굉장히 대비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안에서 사쿠라의 춤은 이토 히로부미 축하연을 마련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화려하면서도 내면적으로는 그 욕망을 다 충족시켜주기 위한 그런 인물을 춤에서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한 장면입니다.

설명을 안 하는 발레 작품이다 보니까 표정과 그 딱 서 있을 때 결심이 보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손끝까지 힘을 많이 주고 그리고 조금 더 미세한 것까지 다 생각을 하면서 관객들한테 전달을 하려고 그렇게 연습을 해왔습니다.

발레가 가진 어떤 백예미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차용하면서도 또 우리만의 색깔로 좀 풀어내는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의상도 저희는 약간 한사함을 이미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의상을 표현하면서 예전 낭만 발레가 지니고 있던 발레 블랑의 요소가 한국적인 미로 다시 탄생되는 미학적인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시도하지 않은 그 현대적인 작품들을 많이 시도를 하고 계세요, 단장님께서.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새롭다 보니 이제 관객들한테도 조금 새롭게 다가가지고 관객분들도 그 있는 그대로 받아주셔서 그래서 더 조금 더 유니크해진 발레단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0: 상작발레라는 것은 만들어지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다년간 수정 보완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또 그런 과정을 함께 즐겨주셨으면 계속 매년 업그레이드 되는 안중근 창궁에서의 춤 그리고 또 더 많은 저희의 작품들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가 항소를 한다면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니 네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 즉 난 마음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걸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재회하기를 기대치 않으니 다음 세상에선 반드시 선량한 청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느라.

그런 말 있잖아요. 눈물 날 정도로 행복하다는 그런 말. 그날의 온도와 나를 보던 사람들의 표정, 그리고 또 이 음식을 처음 먹었던 날. 저에겐 동시에 같은 설렘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배우 이지혜입니다. 그날은요, 제가 처음으로 고민이 생겼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데뷔 초창기였는데, 아, 무대란 이런 곳이구나 라는 맛을 보고 난 후에, 이럴 때는 그냥 고민 없이 매운 걸 먹어야 돼. 근데 그게 너무 빨간 거예요. 근데 저는 매운 음식을 못 먹어서 그냥 좀 쳐다만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올라오는 그 향이 왠지 모르게 완전히 매운맛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딱 한 입 먹었던 순간, 아, 이거다.

우리 뷰티의 기초가 클렌징이잖아요. 쭈꾸미 같은 경우에는 소금이랑 밀가루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정말 빨래하듯이 주물러서 이 불순물을 다 제거해 주셔야 되는데, 쭈꾸미 그 이름이랑 생김새랑 식감이 다 되게 귀여운 음식이에요. 한치, 낙지, 오징어 이런 친구들이랑은 비슷한 친척이긴 하지만 좀 다른 식감? 조금 더 재밌고 개구장이 같고 말괄량이 같은 느낌의 식감이에요. 아삭한 식감을 주는 채소가 있어요. 천사채 무침이거든요. 그걸 같이 곁들여서 먹으면 매운맛을 천사채가 잡아주면서 그 뽀드득 뽀드득 씹히는 그 맛이 있어요. 천사채가 잘 어울리는 조합인 것 같아요. 쭈꾸미와 천사채, 깻잎, 양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되게 단맛이 나오거든요.

쭈꾸미가 보글보글 끓어오를 때 저는 그때 되게 초조하거든요. 굳이 음악에 비유하자면 왕벌의 비행. 어떻게 생각해보면 외국분들은 깔라마리랑 조금 비슷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맛있는 고추장에 버무려서 쭈꾸미의 쫄깃쫄깃함이 만났을 때 그 궁합,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한식에만 딱 있는 식감인 것 같아요. 쭈꾸미 발판을 보면 아이들의 결이 다 살아있거든요. 탱글한 느낌. 매우면서도 매운 걸 참으면서 먹게 되는 그 알싸한 매운 맛을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완전한 한식파거든요. 이제는 일상에서 저는 정말 항상 소소한 행복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게 가장 저를 빠르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길이거든요. 오늘 밤에 왠지 자면서 꿈을 꿀 것 같아요. 어젯밤 꿈속 쭈꾸미 이러면서.

0: 제 숙소는 신촌역에 있어요. 와이엇은 어디로 가요?
1: 저는 잠실역이요. 거기에서 친구를 만나요. 여기가 신촌역이에요? 저기가 잠실역이에요?
0: 네, 맞아요. 여기에 신촌역이 있어요. 저기는 잠실역이에요.
1: 오,
2: 한국에 처음 왔어요?
1: 네.
0: 아, 저는 천에도 왔어요.
2: 한국에서 어디에 갈 거예요?
0: 아, 여기저기 다 갈 거예요.
1: 저는 이곳저곳 구경할 거예요.
0: 정말 신나요?
3: 저도.
2: 네, 이것저것 다 해보세요.
4: Seoul is the hub of Korea's well-organized public transportation. Well then, are you ready to learn some Korean expressions to ask about places? When you're in an unfamiliar place, use words like 여기, 거기, 저기 to ask about your surroundings. 여기 is used to talk about something nearby where you are. For example, if you want to ask if you are at Sinchon Station, in Korean, you would say, 여기가 신촌역이에요. To check about somewhere that's far from you, but close to your listener, you ask, 거기가 신촌역이에요. To check about a place that's far from both you and your listener of you, you ask, 저기가 신촌역이에요. 여기, 거기, 저기. Easy, right? Like Wyatt said when he was meeting a friend at Jamsil Station, he used 거기 to refer to the place he was already talking about. He said, 거기에서 친구를 만나요. All right then, how would you say the bathroom is nearby here? 여기에 화장실이 있어요. And how would you say the subway station is over there? You say, 저기는 지하철역이에요. And one more thing. If you want to talk about several places at once and show you have no fixed destination in mind, you use 여기저기 and 이곳저곳. Like the expressions 여기저기 다 갈 거예요 or 이곳저곳 구경할 거예요. 이것저것 is used when you are talking about a number of unspecific places or things. And you can also say, 이것저것 다 해보세요. Well then, let's work on your pronunciation by listening to our main characters again.
1: 여기가 신촌역이에요? 여기가 신촌역이에요?
5: 저기가 신촌역이에요? 저기가 신촌역이에요?
1: 거기에서 친구를 만나요. 거기에서 친구를 만나요.
2: 여기에 화장실이 있어요. 여기에 화장실이 있어요. 저기는 지하철역이에요. 저기는 지하철역이에요.
5: 여기저기, 여기저기, 여기저기 다 갈 거예요. 여기저기 다 갈 거예요.
1: 이곳저곳, 이곳저곳, 이곳저곳 구경할 거예요. 이곳저곳 구경할 거예요.
2: 이것저것, 이것저것, 이것저것 다 해보세요. 이것저것 다 해보세요.

0: 잠실나루역. 어, 잠실역?
1: 또 보네요?
0: 어? 혹시 여기 잠실역이에요?
1: 여기는 잠실나루역이에요.
0: 아, 지하철역을 잘못 내렸어요. 저 도와주세요.
1: 네? 네, 도와줄게요.
0: 어, 잠시만요. 어? 승주 씨!
2: 와이어 씨, 어디예요? 저는 잠실역이에요.
0: 저는 잠실나루역에 있어요.
1: 친구가 지하철역을 잘못 내렸어요.
2: 아, 그래요?
0: 여기서 잠실역까지 얼마나 걸려요?
1: 가까워요. 지하철로 2분쯤 걸려요.
0: 아, 그럼 걸어서 갈까요?
1: 여기에서 잠실역까지 걸어서 가면 10분쯤 걸려요. 지하철로 가요.
0: 승주 씨! 거기서 잠깐 기다려요. 제가 갈게요.
2: 알겠어요. 전 여기서 기다릴게요.
3: Looks like Wyatt got confused with the subway station names. Double check similar Seoul subway station names like Jamsil Station and Jamsil-naru Station before exiting. To meet up with a friend like Wyatt, you need to check how long it will take before you leave, right? So to ask how long it takes from your location to your listeners, you say, 여기에서 거기까지 얼마나 걸려요? Last season, we learned numbers in Korean. Let's learn to tell the minutes by using numbers. You add 분 to each number to tell what minute it is. 1분, 15분, 30분, 47분, 59분. Now, to say how long it takes to walk somewhere, and if it takes around 10 minutes by foot, you simply say, 걸어서 가면 10분쯤 걸려요. And if something takes anywhere from 9, 10, or 11 minutes, that's when you say 10분쯤 걸려요. So to tell someone it takes 1 hour by foot, you can say 걸어서 가면 1시간쯤 걸려요. How about learning some expressions you can use to take subway or bus? To tell someone how long it takes by subway, you say 지하철로 2분쯤 걸려요. And to tell someone how long it takes by bus, you say 버스로 10분쯤 걸려요. One more thing. To tell someone you will meet them where they are, you say 제가 거기로 갈게요. Or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 This time, if you want someone to come to you and you are already waiting at your meeting place, you say 저는 여기서 기다릴게요. Or, if you will be at a different place until you both get there, you can say, 저는 거기에 가 있을게요. Well then, let's work on your pronunciation by listening to our main characters again.
0: 여기에서 거기까지 얼마나 걸려요? 여기에서 거기까지 얼마나 걸려요?
2: 걸어서 가면 10분쯤 걸려요. 걸어서 가면 10분쯤 걸려요. 지하철로 2분쯤 걸려요. 지하철로 2분쯤 걸려요.
0: 제가 거기로 갈게요. 제가 거기로 갈게요.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
2: 저는 여기서 기다릴게요. 저는 여기서 기다릴게요. 저는 거기에 가 있을게요. 저는 거기에 가 있을게요.

0: a fresh summer day.
1: 돌 진검다리길. 야, 참 게 지금 계절은 정말 지금이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0: Embracing this warmth and excitement, I'm thinking of taking a light stroll around the village. Along the Chulangcheong stream, where millions of roses create a spectacular sight, a place where you can feel happiness filled with the scent of flowers amidst your weary daily life. This is Chulanggu Seoul. The vibrant roses seem to soothe my heart in their own special ways.
1: Yeah, 꼭 멀리 떠나야 여행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버스나 기차 혹은 비행기를 타고요. 그런데 요즘은 내 주변 가까운 곳, 잘 몰랐던 곳 혹은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을 천천히 둘러보는 것도 꽤 좋은 여행이 되더라고요. 오늘은 중랑구의 위안과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곳들로부터 여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Chungnam-gu in June, filled with fresh greenery and little moments of happiness found in between. Now, let's take a moment to escape from the bustling daily life and immerse in subtle memories. At times, the old shops that have always been there feel like a part of the everyday scenery along the paths we take. I visit a space that has become a part of the town's landscape.
1: 야, 여기는 그 제가 어릴 때 동네에서 자주 보던 옛날 사진관 같은데. 야, 너무 반갑네요. 이 간판부터 입구까지 아, 너무 정감이 갑니다. 야. 실례하겠습니다.
2: 아, 네.
1: 안녕하세요. 아, 네. 예.
2: 반갑습니다.
1: 아, 예, 예. 아유, 예.
2: 아유, 많이 뵙던 얼굴이십니다.
1: 아, 알아보시겠어요?
2: 아, 그럼요.
1: 아, 예, 고맙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아, 네. 여기 제가 딱 봐도 정말 네. 오래된 사진관 같아갖고 네. 아,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2: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
1: 여기서 이 사진관 운영하신 지 한 얼마나 되셨어요?
2: 지금 42년째 하고 있습니다.
1: 42년이요?
2: 네.
1: 야.
2: 이 자리에서 막 그냥 42년 하고 있습니다.
1: 야, 대단하시네요.
2: 아닙니다.
1: 네. 그래, 오래된 사진관인 네. 만큼 네. 제가 믿고 이렇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2: 아이고, 감사합니다.
1: 그래서 믿고 네. 오늘 저도 사진을 좀 한 장 찍을 수 있을까 해서요.
2: 아, 그럼요.
1: 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2: 네, 그러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It's a must that I tidy up myself before a photo shoot.
1: 아, 맞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거울 보면서 네. 이렇게 머리도 좀 만지고 네. 어, 여권 사진도 그렇고 여권 사진 보면은 이제 또 이게 귀도 잘 나와야 되고
2: 요즘에는 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마하고 눈썹이 잘
1: 아, 이마하고 눈썹이 잘 지우니까 아, 제가
0: A photo studio with a 42-year-old history. Wow, feeling a bit nervous.
2: 엄마, 네, 좋습니다. 네, 자, 조금 더 웃는 듯하게 살짝 미소. 아, 이가 보이면 안 되고요. 네, 좋습니다. 하나, 둘, 네, 아이, 좋습니다. 네, 자, 하나, 네, 미소 조금 더 진하게. 네, 네 하나, 둘, 아, 네, 아, 예,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1: 예, 예.
2: 네.
0: Taking photos at the local studio for the first time in a while fills my heart for some reason.
1: 그 사실 예전만 해도요. 저희 부모님이 항상 하시는 얘기였어요. 어디 여행 가면은 꼭 사진을 남겨.
2: 그렇죠.
1: 네, 남는 건 사진밖에 없다.
2: 네, 맞습니다. 네. 추억은 10년, 사진은 100년 그랬습니다.
1: 네. 그래갖고 네. 제가 그 얘기를 까먹지 않고.
2: 아, 네. 아,
1: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사진 한번 찍어봤습니다.
2: 아유, 고맙습니다.
1: 네, 제가 저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네. 참 사진이 소중하고 네. 기억에 오래 남더라고요.
2: 네, 맞습니다.
1: 네, 아유, 고맙습니다. 오래된 만큼 이 마을의 역사와 가족의 역사가 이 사진관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2: 네.
1: 아, 그래서 지금 손에 들고 계신 게 네, 네. 가족들의 사진인 것 같은데.
2: 네, 그렇습니다.
1: 네,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2: 아, 네. 네. 이 동네에 성화봉송을 했었거든요.
1: 네.
2: 구주자로. 그래서 그때 우리 애기들 어렸을 때인데 그때 내 친구 기장군이라
1: 야, 88올림픽이 기억나네.
2: 아,
1: 그때 성화봉송을 하신 거죠?
2: 네.
0: A place where he has poured his youth, a cherished place that holds the lives and memories of owner Nam Tae-suk and his family over the past 42 years.
1: 항상
3: 저는 뭐 이제 저희 공간 이제 집에 가면 한 번씩 추억 되새기면서 보게 되는데 앨범을 네. 요즘은 이런 광경 보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다 디지털화돼 갖고 핸드폰으로 이제 휴대폰으로 다 사진 찍으니까요. 예전만 해도 저희 이제 필름 사진 찍을 때만 해도 뭐 24방, 뭐 36방,
4: 그렇죠.
3: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갖고 네. 필름을 항상 이제 맡길 때도 이제 그 필름 보면서 자기가 이제 마음에 드는 거 이제 빨간색 동그라미 쳐갖고
4: 네,
3: 이렇게
4: 네, 네, 맞습니다.
3: 그 기다리면서 막 설레는 그렇죠. 거 많이 느꼈었거든요.
4: 지금은 이제 그 디지털로 갔으니까는 추억이 별로 없을 거고
3: 네.
4: 옛날에는 앨범에서 필름을 사진 찍어서 필름 맡겨서 찾아서 또 앨범 정리하고 네. 그런 게 추억이거든요.
3: 맞아요.
4: 근데 앞으로는 진짜 젊은 사람들은 네. 추억이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좀 마음이
3: 그게 아쉬워요.
0: Mr. Nam has kept every single camera he has used thus far.
1: 필름 넣고 예 아 이런 거 많이 찍었죠. 이렇게 갖고 이렇게 찍습니다. 하나 둘. 네, 셋 안 하고 항상 둘에 찍더라고요, 항상.
0: It conjures up memories from that time like a beautiful panorama. It's the well-worn cameras, the old space, and the owner that have captured countless precious moments, allowing many to hold on to their memories for years to come.
1: 그러니까 이런 사진 같은 경우에는 사장님이 그 당시에 참 획기적으로 연출하신
4: 이제 필터를 사용해서
1: 네, 여기 이 배경은 약간 포커스 날려주셔서
4: 그렇죠, 네.
1: 빛발에 빛을 네, 번지는 효과로
4: 이런 거는 또 네. 이제 포커스 확 퍼지게끔
1: 네.
4: 번짐 효과 또 여러 가지는 효과
1: 야
4: 그 당시, 약간 그 당시 유행했던 거가
1: 약간 이 어떤 여행 스케치 자켓 사진 같은 예
4: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1: 오, 이건 또 뭡니까? 이건 어떻게 연출하는 거예요?
4: 이것도 이제 그 필터를 이용해가지고 네. 삼각 필터에서 세 분류로 나눠서 찍힌.
1: 네, 야.
0: Though many of the nearby photo studios have faded away over the years, the owner hopes to remain a lasting presence for those who have shared those memories.
3: 이제 중랑구에 먹자 버린 것 같아요. 딱 보니까 오래된 가게들이 많습니다.
0: With lingering emotions, I take slow steps forward again. Though it seems like a familiar sight we see every day, the unique charms and expressions of each neighborhood start to reveal themselves if we pay a little more attention.
1: 야, 예전에 제가 중랑구 여기 상봉에 왔을 때는 이런 대형 마트나 이렇게 고층 빌딩들이 건물이 없었었어요. 와, 많이 변했네요. 이런 고층 빌딩 사이로 특이한 간판의 이름에 서점이 있네요. 저는 그 저희 아내랑 동네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작은 책방, 서점들을 항상 눈여겨보고 항상 들어가보곤 했거든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0: Let's take a moment for a while in a place that resonates with my heart.
1: 향긋한 커피 냄새도 나고요. 아,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1: 네, 실례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우연히 이렇게 보는데 여기 조그마한 서점이 책방이 있어요. 근데 또 제목이 또 특이해서 바람길이라 그래서 네, 정말 밖에서 바람이 많이 불어서 네. 바람 타고서 왔어요.
5: 바람습니다. 네. 제가 바람하고 길을 좋아해서 저희 여행지 판매하는
1: 아, 그러세요?
5: 여행 서점이거든요.
0: This must be the essence of what makes a neighborhood stroll so delightful.
6: 원래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한 18년 정도 했었어요.
1: 네.
6: 그리고서 회사를 그냥 그만두고 1년 정도 세계여행을 배낭을 메고 여행을 다녔거든요. 여행을 좀 좋아해서
1: 네.
6: 그래서 여행을 끝나고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 여행책을 판매하는 여행 서점을 하는데
1: 네.
6: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바람하고 길이었어요.
1: 아.
6: 여행하고 다 맞는
1: 그래서
6: 네. 그래서 바람길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또 찾아보면 바람길이라는 뜻이 골목 사이사이로 바람이 다니면서 공기를 순환시켜 주는
1: 네.
6: 그래서 이 공간이 문화를 순환시켜 주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급작스럽게 훅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1: 그러니까 이게 골목골목이 바람에 따라서 타고 왔습니다.
6: 네.
1: 그러면 지금 이 서점 책방을 운영하시는 사장님 겸 지금 여행 작가로서 활동하고 계신 거죠?
6: 그렇죠. 여행 책도 쓰고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책 그런 것들을 주로 많이 쓰고 있어요. 출판사도 같이 하고 있고.
1: 아, 그러세요. 뒤에 보니까 아주 여러 나라의 그 여행 책들이 많이 있어요.
6: 네네.
1: 근데 이 동네에서 이 책방 서점을 하시니까 이 중랑구에 관련된 책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6: 근데 너무 잘 맞추신 것 같은데.
1: 네.
6: 제가 이쪽에서 서점을 한 지 지금 8년 정도 되고 중랑구에 산 지가 한 40년 정도 되거든요. 작년에 이렇게 서점을 오랫동안 했으면 중랑에 대해서 많은 분들과 나누는 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딱 보시는 이 중랑이라는 책이 그 책입니다.
1: 있네요.
6: 네. 진짜. 이 책 잠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있는 이 그림이 백꽃이에요. 중랑구의 꽃이 백꽃이거든요.
1: 대표할 만한.
6: 그래서 상징물이 백꽃이라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있는 게 목차인데 책에 저희가 한 23곳 정도를 소개한 건데 여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게 딱 보시면 어린 왕자의 보화백? 그래서 모자 속에 뱀 들어있는 거 사람들이 모르는 것처럼 중랑구도 이렇게 잘 모르는 곳들이 많이 있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표지를 만든 그런 책입니다.
1: 이야, 다 의미가 있네요.
6: 그렇죠. 네.
1: 와, 그럼 이거, 우리 사장님.
6: 맞습니다.
1: 직접 글.
6: 우리가 상봉터미널하고 망우역이 요 근처 저희 서점이랑 굉장히 가깝게 있어요. 근데 상봉터미널은 얼마 전에 문을 닫았거든요.
1: 제가 지금 여기 올 때 보니까 펜스가 설치되어 있어서
6: 이제 공사를 시작을 하고 있고 하지만 거기가 허물어지고 있지만 또 망우역하고 상봉역은 부상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책 제목이 상봉터미널과 망우역의 완벽한 세대교체예요. 그래서 이만큼 이쪽이 사라지고 있지만 그 많은 것들을 또 수용하기 위한 다른 것들이 또 많이 생겨나고 있는 곳이 저희 중랑구라고 생각합니다.
1: 그렇군요.
6: 네.
1: 살은 찌라고 있지 빠지라고 있지는 않은가 보다. 나이살이 참 무섭습니다.
0: Understanding the value of what is forgotten and fading, as well as the importance of memories and documentation, artist Park Soo-hyun continues to encapsulate the past and present of Jungnang. Though I wish to remember all the landscapes I've encountered in Jungnang, knowing that some will inevitably fade from my memory, I choose to preserve them in this way. I asked her to join me for a brief stroll through the neighborhood. First, I made my way to Sangbong Terminal, a place that has shared a long journey with the residents of Jungnang, but is now no longer in operation and soon to disappear.
6: 실은 제가 이제 고3 올라갈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어느 날인가 학교 문학까지 갔는데 들어가기가 너무 싫어서 뒤를 돌아 나와서 상봉터미널로 처음 와서 여기서 버스를 타고 춘천에 갔어요.
1: 혼자서요?
6: 네, 겨울방학 때. 그래서 춘천에 가서 그 고3 올라간 그 나이 이제 커피를 한잔 마시면서 꽁꽁 얼어붙은 공지천을 봤었거든요.
1: 네.
6: 그게 저한테 있었던 첫 일탈이에요.
1: 네.
6: 그게 그렇게 해서 시작된 혼자만의 여행이 지금까지도 여행을 다 좋게 만드는 저한테 기억이 남는 것 같고 그래서 상봉터미널은 저한테 약간 자유? 무언가 할 수 있다? 내지는 좀 편안함? 그런 걸 저한테 주는 것 같아요.
0: A place filled with personal memories, Sangbong Terminal after 38 years of history is now on the verge of becoming a distant memory.
1: 저는 사라지기 전에 그래도 마지막으로 좀 볼 수 있어갖고 다행인 것 같고 나중에 여기 바뀌어진 모습을 봤을 때 그분들한테 여기가 예전에 상봉터미널이 있었던 자리야 제가 설명해 줄 수 있어갖고
6: 맞아요 그리고 특히 군대 가셨던 강원도 쪽에서 군대 생활하셨던 분들은 이쪽에서 버스를 많이 타셨으니까 아마 이제 없어졌던 소식을 들으셨을 때 좀 옛날 생각도 많이 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1: 여기가 이 터미널이 제가 알기로는 여기 동네 주민분들의 교통의 요지라고 하더라고요.
6: 그렇죠. 실은 이 동네가 교통이 굉장히 좋아요. 여기 터미널도 있고 지하철역도 있고 많지만 실은 따지고 보면 조선시대 때도 여기가 교통의 요지였어요. 왜냐하면 여기 강원도 쪽으로 부임 나가거나 하시는 관리들은 대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가족들이랑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하룻밤을 묵고 네. 그다음에 인사를 하고 헤어져서 이제 부임주로 가는 곳이었던 거죠.
7: 네.
6: 그러니까 실은 그때 조선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지금도 똑같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7: 네. 와, 그렇군.
0: The terminal once had an average of over 20,000 passengers per day. May this place, steeped in the lives and memories of others, be remembered for years to come. As times change, places and buildings inevitably undergo drastic overhauls. Despite the changes, I stopped by this place, known by the locals to still retain the town's long-lasting charm. Stepping out on the opposite side of Mangu Station, I came across a serene alleyway and single-story homes, quite different from the towering skyscrapers. Let's have a moment to soak in the village's calmness and relaxed vibe. Two distinct landscapes divided by a single station, it illustrates how the boundary between past and present intertwines and thrives.
7: 여기 참 옛날 집들이 많이 밀집돼 있네요. 이 골목길은.
5: 그렇죠. 네. 아까 걸어오시면서 지금 쭉 보신 것처럼 네. 좀 아까 보셨던 그런 고층 건물들이 있는 거를 역을 사이에 두고 여기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7: 네.
5: 저는 이 길을 걷는 게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고 약간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고향이라면 고향이랄까 네. 그런 느낌인 거죠. 바깥에는 약간 되게 상업적인 도시라면 여기는 네. 사람 사는 동네, 잠잘 수 있는 곳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7: 여기 저희 이제 여기 앞에 보이는 게 또 학교가 있어요.
5: 네네.
7: 그래서 아이들 목소리도 들리고 참 정감이 가는 그런 골목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5: 근데 아. 골목길을 이렇게 걷다가 보면은 그 집의 주인들의 성격들이 보이거든요.
7: 네네.
5: 그래서 보면은 어느 집에는 굉장히 옛날 차인데 관리가 너무 잘 돼 있는 차가 이렇게 놓여 있는 집이 있어요.
7: 네.
5: 아, 이 집 주인은 굉장히 꼼꼼하신 성격인가 보다. 좀 걷다 보면 오토바이 같은 것도 보이는데 아, 이분은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인가 보다. 이제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네. 아파트는 다 똑같으니까 어떤 단지를 걷더라도 어떤 성격을 느낄 수 없는데
7: 네.
5: 단독주택 이나 골목들은 그런 그 집주인의 성격이 다 드러나는 공간이어서
7: 맞습니다.
5: 걷기에 더 좋은 것 같습니다.
7: 특히 이게 여기 집들 보니까 문뜩문뜩 빨랫감들이 빨랫줄은 아니지만 빨래를 이렇게 넣는 모습들이 좀 간간히 보여서
5: 네.
7: 저런 취향이시구나.
5: 아, 옷을 가지고
7: 네, 옷 보고서도
0: It's a warm alley filled with the unique expressions of each home, colorful and fun imaginations in a familiar place. Perhaps that's the true beauty of exploring alleyways. And if you feel tired while walking,
7: 약간 녹여갖고 일부러 진짜 쭈쭈가 맛있다 이거 오리지널.
0: You can stop and take a break anywhere. The sights from today and this refreshing taste will surely remain in my memory for a long time.
7: 그리고 저희가 골목길도 둘러보고. 아, 출출해질 타이밍에
5: 네.
7: 좋은 향이 어디서 나오는데
5: 네. 예. 바로 이곳입니다.
7: 이곳입니까?
5: 네, 지금 여기 끓고 있는 거 보이실까요?
7: 네네네. 오.
5: 여기는 국밥집입니다.
7: 아유, 국밥집이에요?
5: 네, 근데 국밥집인데 장사를 4시서부터 시작하시는 그런 집입니다.
7: 와, 벌써 이 사골 우린 육수향이 확 나면서
5: 그쵸.
7: 옛날 정서와 이 갬성이 물씬 느껴지는 그런 곳입니다.
5: 네,
7: 와.
5: 여기 앞.
0: Traces of time woven throughout every corner. This place, a long-time gathering spot for Chungnang residents to build memories, is now run by the son, continuing the legacy of his mother, the original owner. The owner has been lovingly maintaining the space for the past 10 years, ever since his mother suddenly fell ill and could no longer run the business. Above all, he has a deep desire to preserve this place as a space of memories for the customers who have visited since his mother's time.
7: Sir, 사장님,
8: 네네.
7: 정말 빨리 맛보고 싶었는데.
8: 아, 예, 예.
7: 아니 여기 이 가게 식당 예. 영업 시간이 오후 4시부터예요.
8: 아,
7: 이유가 예. 있습니까?
8: 아무래도 매일 도축하는 곳 받아다가 장사를 해야 되니까 뭐 지방 여기저기서 올라오긴 하는데 근래에는 한평에서 좀 많이 올라오는 편입니다. 기왕이면 일단 먼저 우선적으로는 좋은 고기야.
7: 이야, 손님들 고객님들한테 정말 신선한 고기를 그치? 드리고 아, 싶어 갖고 예. 이제 걷다 보니까
8: 예, 예.
7: 먹자골목이라고 써여 있는데
8: 아, 예, 예.

0: 전에도 여기 먹자 골목 돼 있었었나요?
1: 아마 아주 오래 전에는 여기가 이제 그 개천 자리여가지고 네, 그 메꾸고 이제 공사하면서부터 조금씩 상권이 형성됐던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2: 네. 그러니까 예전에 여기가 상봉시장이라고 되어 네. 있었고 그때는 네. 이제 하천이 흐르고 있었었어요.
0: 여기가 하천이 흐르던 곳이에요?
2: 네. 요 앞쪽으로 하천이 쭉 흐르고 그 양쪽으로 네. 시장이 쭉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뭐 참기름 짜는 집도 있고 과일 가게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다 이거를 메우고 그다음에 길을 만든 다음에 음식점들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죠. 네.
1: 맞아요. 어머니한테 들었던 얘기들이에요. 저도요. 옛날 얘기들이라서 아마 역 들어오고 나서 망우역, 상봉역, 그리고 뭐 이마트 생기고 그리고 나서 좀 젊은 사람들도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2: 네. 요즘
1: 고기 한번 드셔보세요. 고기가 네. 막 도착했고
0: 아 맞다. 오늘 도착한 고기로 해서 네. 한 거니까
3: Originally a spot serving ugaji gukbap made from simmering bone broth, it now also offers fresh beef sashimi and tatar. Finally, it's time for a bite. Oh my goodness. There's a reason why people have loved this place for so long.
0: . 장사를 이제 오래 하셨으니까 네네. 이 동네를 쭉 지켜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오래된 것들이 이렇게 점점 이렇게 사라지는 거 보시면 좀 서운하기도 하시고 마음이 좀 짠하실 네네. 것 같아요.
1: 네, 물론 그렇기도 하죠. 손님들도 항상 그렇잖아요. 뭐 영원한 손님도 없고
0: 네.
1: 그리고 손님들이 또 새로 오셔야지 저희도 계속해서 유지해서 장사할 수 있는 거기도 하고 상봉동이라는 도시가 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한창 변화하고 있는 곳이라서요. 여기서 예전 것과 그리고 새로운 것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잘 조화롭게 이루면서 같이 이렇게 흘러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은 해봐요. 사람도 그렇고 도시도 그런 것 같아요.
0: 어떤 이 오래된 가게가 이렇게 남아있다는 거는 그 동네 분들한테 좀 힘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2: 그죠. 처음엔 저는 여기 혼자 왔었고 그다음에 결혼한 후에는 신랑이랑 같이 오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제일 많이 가는 떡볶이집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다녔는데 결혼한 제 친구들은 자기 아이들이랑 또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게라는 곳에 본인들의 DNA를 조금씩 심어놓는 것 같아요.
0: 네.
2: 그래서 지역 주민들한테 오래된 가게라고 하는 거는 나와 같은 모습? 위자 내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내가 기억되는 곳처럼 나도 남한테 그곳을 소개하면서 같이 살아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장님 같은 분들한테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1: 아, 제가 감사합니다.
0: 네, 저도 감사한 게 네. 오늘 이 맛봤잖아요.
1: 네.
0: 이 맛의 기억을 항상 머릿속에 이렇게 오래도록 남아서 또 다시 이 동네를 찾으러 올 것 같습니다. 네, 아유.
3: With spaces and people like this, where we appreciate each other's presence and visits, I believe it's what makes life truly meaningful, allowing us to gather the strength to keep moving forward each day.
0: 아, 여기 또 이 동네 거리를 걷다 보면 잘 들어보시면 여기 미싱 소리가 들린다고 하는데, 아, 이 동네 분들이 이 미싱 소리 안 들어본 사람이 없다고, 예. 그래서 보니까 아, 여기가 이 봉제 거리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야, 여기 되게 오래된 섬유 공장, 봉제 공장이 있는 것 같은데, 네, 2층에 있습니다. 한번 제가 한번 찾아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아.
3: Chungnam-gu, home to a significant number of sewing companies in Seoul. It also has a notable share of the sewing industry within the district. In the 70s and 80s, during a time when the sewing industry thrived on exports, tasks that are now automated were once done by hand, reflecting the sweat and effort of many in the sewing community. I think I'll chat a bit more with the owner here.
0: 또 과거에 이 공장을 운영하실 때 또 호황기가 있으셨을 거 아닙니까?
4: 아, 그럼.
0: 지금하고 그때랑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4: 지금하고 하면 아무래도 인원이 없죠. 그리고 젊으신 분이 없고
0: 네.
4: 그때는 결혼 안 하신 분들이 많았지만은 지금은 거의 50대, 60대. 그러니까 능률이 그만큼 떨어지죠.
0: 네.

0: 한창 호황이 장사 잘 되셨을 때는 직원 몇 명을 거느리시고 딱 이렇게?
1: 그때 당시에는 한 40, 50명? 와. 40명 넘게. 그런 식으로. 이야. 많이 할 때는 그러죠. 근데 이게 이동률이 많아요. 이직률이 많다 보니까 주위에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직률이 좀 많아요. 근데 이제 다행히도 저희는 꾸준히 해왔다가 애들 아빠가 몸이 안 좋아서 이제 지방으로 한 6년 가 있다가 네. 또 다시 하던 게 있으니까.
0: 그렇죠. 네. 저희 아버지도 지금 공장 제조
1: 네, 이제 갔어요 많이. 네.
0: 플라스틱 끈을 이제 제조를 하시다 보니까 저도 좀 각별합니다. 이렇게 공장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 보면은 네, 남다른 그런 감정이 느껴지는데 올해 이렇게 공장을 운영하시면서 좀 힘드신 점은 없으셨는지. 요즘이 좀 힘드시기도 하시죠, 요즘도.
1: 힘들죠. 네. 일하는 것도 그렇고 왜냐하면은 수출할 때는 거의 이 진짜 중남부 쪽이라면은 그래도 알아주는 데이기 때문에 수출할 때는 아주 호황이었죠. 네. 근데 수출이 어느 시기에 한 2004, 5년 이럴 때 아예 외국으로 다 갔어요.
0: 옛날에 이제 메리아스라고 하죠.
1: 독립문에서 있었죠. 네? 독립문.
0: 아, 독립문. 어. 네.
1: 거기서 이제 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이 독립문에 다녔던 사람들은 물어도 안 보고 사람을 썼어요. 이야. 체계적으로 그걸 다 수준을 밟아왔기 때문에 네. 이제 일을 잘 한다는 거죠. 거기 자체 내에서도.
0: 우리 이 사장님과 가족에게는 이 봉제 공장, 이 미싱은 어떤 존재인가요?
1: 물론 사람들이 가족이라 그러면은 일하는 사람들이 가족같이 일하자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무슨 가족이냐고 이래요. 근데 저는 항상 가족처럼 똑같이 같이 일하면서 이 사람들이 없으면 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 식구처럼 잘 대해주는 게 제 임무라고나 생각하고 또 옷 잘 나오면 그만큼 나가면 그게 보람이지 솔직히 다른 게 있겠어요. 직원들이 최우선이니까.
2: Started with empty hands and has spent over 40 years in the sewing business. The owner describes the journey as both tough and rewarding.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Korea에서 가장 먼저 아침이 시작되는 곳, 대한민국 최동단에 위치한 섬,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된 자연유산. 이곳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라며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독도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들이 퍼지고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크에서 활동하는 성혜승 연구원입니다. 방크는 1999년에 설립된 후 지속적으로 독도 바로 알리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독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하게 대한민국 영토라고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인 삼국사기에 보면 독도는 신라 지증왕 13년, 그러니까 512년 전부터 한국 역사에 등장합니다. 대략 1500년 전부터 독도는 우리의 영토였던 거죠.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역사적 증거는 이렇게 차고 넘쳐요. 지리적으로 살펴보면 일본 영토에서는 독도가 보이지 않지만 독도와 87km 떨어진 울릉도에서는 독도가 육안으로도 보일 정도로 가깝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독도에는 대한민국 독도경비대가 상주하고 있어요. 왜냐고요? 독도는 명백하게 대한민국이 지배하는 곳이니까요.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는 사실,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0: 이번에는 접경 지역 주민분을 한번 만나러 올 건데요. 나올 때 많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재미있다 박재미입니다. 와, 본명이에요.
0: 재밌다. 네.
1: 그 헤이리 마을에서 이름 도장 새기는 일을 13년째 하고 있고, 차 마시면서 도장 새기면 좋겠다 싶어서 최근에 전각 카페를 오픈해서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0: 차집 사장님이셨군요. 차 종류가 몇 개나 되나요?
1: 쌍화차, 대추차, 유자차, 어미자차.
0: 10전대보탕 뭐, 이런 것도 있나요?
1: 10전대보탕은 없고 쌍화차가 메인이긴 한데 쌍화차 안에 밤, 호두, 대추 뭐 이런 거를 넣어서 드리니까 아주 네. 든든하게 드실 수 있어요.
0: 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진짜 차집... 오셔야 됩니다.
0: 아, 그럼요.
1: 오신다고 해놓고 안 오시는 분 너무 많아요.
0: 가겠습니다.
1: 네, 명함 드릴 거예요.
0: 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장사하시면서 네. 애로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1: 남북관계가 경색돼 있을 때는 굉장히 실감을 해요. 손님이 하나도 없어요.
0: 아, 그 정도로?
1: 네. 접경지에 있으면서 느끼는 것들은 그런 것들.
0: 그럼 요즘은 좀 어떤가요?
1: 요즘은 조금 낫습니다. 네. 일단 대북방송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귀신 소리 났거든요.
0: 귀신 소리가 나요?
1: 이런 소리가 계속.
0: 그 일부러?
1: 네, 일부러.
0: 그쪽에서?
1: 북한에서.
0: 왜 귀신 소리를?
1: 저희는 그래도 조금 떨어져 있는데 아주 접경지에는 너무 많이 크게 들려서 그 아... 뉴스에도 많이 나왔었어요. 주민들이 정신병을 아이고, 호소할 정도로
0: 네네네,
1: 네, 그 정도로 네네. 늑대 소리, 귀신 소리 이런 거 많이 들렸고
0: 그렇구나.
1: 밤에 특히 많이 자는데
0: 밤에?
1: 네. 그래서 아 정말 북한 가까운가 보다 그런 생각.
0: 백두 이 근처세요?
1: 네, 이 동네에 2002년도에 이사 와서 아~ 한 4년쯤 살고 있습니다.
0: 24년째 살고 계시구나. 와.
1: 청춘을 다 여기서 보낸 것 같아요.
0: 아 정말요? 네. 되게 뭔가 후회하시는 표정이세요.
1: 좀 너무 시골에
0: 놀고 싶은데
1: 너무 시골에서 살아서.
0: 아 그런가요?
1: 네. 버스도 없었어요. 버스도 아이고. 없어가지고 아이고. 시내에 나가기도 어렵고 식당도 별로 없고.
0: 어쩌다 그쪽으로?
1: 남편 파주 지역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서울에 살았는데 출퇴근이 너무 힘들어서 이사를 왔어요.
0: 아 그러셨구나. 네. 그 남편 때문에 어쨌든 신생을 좀 하신 거네요.
1: 네, 못 모르고 왔는데 정말
0: 귀신 소리나 들리고.
1: 네, 처음부터 그런.
0: 그랬구나. 꽃 같은 청춘을 네. 남편 때문에 망친 것 같아서 농담입니다. 네. 네. 혹시 오늘 남편분하고 같이 오셨어요?
1: 네, 같이 왔습니다.
0: 아 정말요? 네. 어디 계세요?
1: 저기.
0: 아 바로 옆에 네. 계셨구나. 아, 죄송합니다. 아유, 제가 앞에 계신지 모르고 너무 그냥 네. 아유. 자녀분들은 혹시 어떻게 되시는지.
1: 큰 아이 100일 때 여기 이사 와서 둘째, 네. 셋째를 파주에서 낳았어요. 애국자라는 소리도 많이 들었는데.
0: 아 그렇죠. 뭐 그렇죠.
1: 애국을 하려고 아이를 낳은 건 아니지만.
0: 제가 네. 하나 키워보니까. 애국 맞습니다. 하나도 너무 힘들고 저는 원래 둘을 원했는데
1: 두 돌도 안 됐는데 네. 벌써 이렇게 힘들다고 예, 하시면
0: 아, 하나만 잘 키우고 싶습니다. 가족분들이랑 혹시 여기 와보신 적 있으세요?
1: 맞죠. 와서 망원경으로 북한도 봤었고 네. 이 동네 마을 이름이 통일동산이고 통일동산 안에는 통일초등학교가 있어요.
0: 아, 자녀분들도 가깝기도 하니까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는 편인가요?
1: 아무래도 통일초등학교를 다니니까
0: 이름도 궁금해 네. 처음에 했을 거고
1: 뭐 아무래도 접경지에 아닌 아이들보다는 북한이나 통일에 대해서 더 많이 접했을 것 같아요.
0: 신기하네요.
1: 통일초등학교인 게 너무 신기했어요. 처음에 왔을
0: 그러네요,
1: 때
0: 그러네요. 네. 만약 통일이 되면 이 마을이 개성에서 서울로 향하는 어쨌든 첫 길목이 될 수도 있거든요.
1: 네.
0: 남한으로 넘어오는 북한 분들에게 네. 가게 이것만큼 꼭 대접하고 싶다 하는 게 있으시다면
1: 북한에도 여러 가지 특산물이 있고 그 특산물로 만든 음식들이 있겠지만 또 우리나라에서 제가 취급하는 거는 경산 대추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중국 대추 아니고 경산 대추. 정성스럽게 삶아서 채 내려서 보글보글 끓여서 드리는 따뜻한 차를 한 잔 대접하고 싶은데 아까 여기 앉아서 가만히 그 인턴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네. 통일 가운데 네. 관계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한 가지 또 생각난 게 있었어요. 네. 저는 이제 도장 새기는 일을 하다 보니까 TV에서 인터뷰하는 사람들의 아래 이름이 나오면 항상 이름부터 보거든요. 저 이름은 도장 새기기에 좋다. 와 이름 되게 특이하네. 이름을 많이 보는데 리씨성을 가진 사람의 도장을 한번 새겨서 찍어놓는 곳이 있어요.
0: 방명록같이
1: 방명록에 예, 거기에 그런 성을 가진 분들의 이름이 좀 찍히면
0: 그러면 너무 획이 많아서 너무 어렵거든요.
1: 윤권
0: 네. 되게 어려워.
1: 그 정도는 괜찮아요. 제가 전문가니까 잘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0: 도장이 있던가 저희 아이가 도장이 아직 없으니까 네. 아이 도장을 하나 하는 것도 괜찮아요.
1: 정말 명함을 드려야겠다.
0: 주시죠.
1: 도장은
0: 장난입니다.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듣기만 해도 약간 마음이 든든해지고 네. 진짜 기회가 된다면 꼭 명함 받았으니까. 네.
1: 저도 가수님 나오신다고 해가지고 네. 찾아봤거든요. 네. 유튜브로 노래도 들어봤고
0: 네. 어떤 영상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네.
1: 들어봤던 노래고 오늘 또 직접 뵈니까
0: 다행입니다.
1: 잘생겼고 키도 크고
0: 아유, 샵 갔다 오면
1: 너스리도 잘 떨고
0: 민망해서요. 예. 제가
1: 네. 종종 찾아서 들어볼게요.
0: 아, 왜 종종 찾아서 들으세요? 매번 들으세요.
1: 이제는 그냥, 제가
0: 아니, 찾으면 그냥 제 리스트로 제 리스트로 해두시면 됩니다.
1: 아 그럴까요?
0: 예.
1: 아 좀 저희 찻집이 어른들이 많이 오셔서 제가 가사 없는 음악만 들어보는데
0: 아 그렇구나. 네. 제가 MR을 한번 쭉 드릴까요?
1: 네네.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한번 꼭 넣을게요.
0: 알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객석으로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0: 창업을 꿈꾸는 이들을 위한 든든한 발판, 남북하나재단 창업 디딤돌 센터를 소개합니다. 1인 창업가와 소상공인을 위해 AI 기반 마케팅 자동화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기업 여명거리. 북향민 김여명 씨가 두 번의 창업에 실패한 후 다시 도전해 만든 회사인데요. 여명거리는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팁스에 선정되면서 안정적인 연구개발 자금을 확보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창업 디딤돌 센터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1: 멘토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만든 서비스도 필요한 기업과 엮어주시고 네, 그래서 직접적으로 매출 나게 도와주셔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0: 남북하나재단 창업 디딤돌 센터는 북향민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창업 지원 기관입니다.
2: 기본적으로 북향민들은 생활력과 도전정신이 굉장히 강한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시장 경제라든지 비즈니스 환경 그리고 행정 절차 등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창업 초기에 그래서 막막함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북향민들을 위해서 입지 분석부터 사업자 등록, 세무 관리, 홍보 마케팅 등 기초적인 부분부터 탄탄하게 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초 체력을 길러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0: 강의실과 상담실, 회의실 등 공용 공간과 입주 기업을 위한 전용 입주 공간이 갖춰져 있는 센터에는 대표자가 북향민인 예비 창업 기업 또는 창업 5년 이내의 기업이 입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 담당자와 창업 상담사, 창업 매니저가 상주하면서 창업자의 아이디어를 키워갈 수 있도록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예비 창업자 발굴부터 실전 창업 교육, 인큐베이팅과 창업 지원, 사후 지원까지 창업의 전 과정에 걸쳐 단계와 수준에 맞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 판로에 대한 이런 지원이라든가 또 정부의 지원 사업 계획서를 작성한 거를 좀 이렇게 도움받아갖고 우리가 좀 초기 자금을 마련하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저희가 긍정적인 생각으로 사업팀에 신청을 했더니 선정이 되어서 저희가 여기 입주하게 됐습니다.
4: 그 창업을 새로 하시는 분들이 뭐 단번에 나는 성공해야겠다 그런 마인드보다는 조금 이제 장기 뭐 레이스라든지 마라톤이라든지 그런 마인드셋을 조금 가지셔야 되지 않나 뭐 난 실패할 수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겠다 그런 믿음을 조금 가지셨으면 합니다.
0: 든든한 디딤돌이자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줄 창업 디딤돌 센터를 통해 북향민들이 새로운 날개를 달고 희망의 미래를 향해 힘차게 비상하길 바랍니다.
5: 창업 디딤돌 센터 화이팅!
6: For generations, 금강산 has inspired Korean artists and served as a powerful subject in their work. So, how do we remember 금강산 today? Join us on Humanities Beyond Borders as we reflect on the mountain's enduring meaning and legacy.

0: 어떠셨나요? 함께 제주부터 백두산까지 투어를 10분 만에 아주 빠른 속도로 했는데 근데 나중에 아시안 하이웨이가 뚫리게 되면 1번이든 6번이든 어느 쪽으로 가도 너무 흥미로울 것 같아요.
1: 그러게요.
2: 근데 지금 막 1번, 6번 하니까 그 저는 그 국도 생각이 갑자기 나는데 그 서울에서 이쪽으로 온 길이 3번 국도거든요.
0: 네. 네.
2: 우리나라 아, 그 국도가. 종단하는 게. 네, 네. 그러니까 횡단은 짝수고.
0: 네.
2: 근데 1번 국도가 저 목포하고 신의주를 연결하고 동해안선이 7번 국도고.
0: 어, 그 7번이에요?
1: 아, 그래서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본 거에 네. 아시안의 6번과 7이 같이 있는데. 숫자가 있었는데 이게 7이 뭘까 했는데 그게 국도 번호예요.
0: 그러니까. 국도 7번.
2: 네. 지금 했는데
1: 아시안 하이웨이의 개념으로는 6번이고 네. 국도의 개념으로는 7번.

0: 7번인 거죠. 예. 예. 서울에도 보면 종로, 을지로, 충무로, 로 있잖아요. 이게 동서로고 1가, 2가, 3가, 4가가 남북로예요. 그래서 경위가 합치면 뭐 종로 5가.
1: 그러면 저는 올라갈 때는 제주부터 이제 배 타고 가서 부산부터 이제 렌트를 해서 7번 국도를 따라서 이제 러시아로 갔다가 이제 쭉 다시 돌아올 때는 1번 하이웨이를 타고 야. 내려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 예. 저희가 그걸 10분 만에 끝냈어요.
1: 네. 네.
2: 그래서 그렇게 빨리 여행을 해보시고 싶으면 여기 한반도 미래센터에 오셔가지고 여기 우리가 갔던 길을 한번 걸으시면 부산에서 뭘 먹고 그리고 뭐 대전에서 뭘 먹고 또 우리
0: 뭐 돼지국밥, 성심당밥 그렇죠. 뭐 이렇게 가네요.
1: 근데 여기 북한에 갔다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2: 창피합니다. 야, 통일부 10년을 있었는데 네. 제가 입사를 하는 그 정부 시기 내내 남북이 냉각기로 가더니 계속 안 좋아져가지고 결국에 못 가는데 수강생들이 항상 하는 질문이 교수님 여기 통일부에 계시니까 북한 다녀오셨죠? 라고 나는 3번 갔다 왔는데 교수님은 몇 번 갔다 오셨어요?
1: 북한 정말 직접 가보셨던 곳은 어디였는지 그리고 어땠는지 좀 궁금해요. 에서 이 북한을 가셨다는 건 굉장히 큰 의의가 있을 것 같아요.
3: 아니 뭐 큰 의의라기보다도 조금 보는 게 다를 수는 있겠죠. 개성은 저는 음식이 기억나요.
1: 아 미술사?
3: 죄송합니다.
1: 미술사가 아니라?
3: 아 그런데 미술사랑 연결되는 게 뭐냐면 개성 여관에서 음식을 대접해 주셨는데 들어가서 앉으면 소반에 한 사람한테 소반 하나씩 유기 그릇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반상을 줬어요.
0: 12층 반상.
3: 네, 근데 이제 옛날에 김홍도 그림 같은 거 보면은 잔치상이라는 게 뭐냐면 한 사람이 소반 하나씩 받는 거예요. 그러면 잔치하려면 소반이 엄청 많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한 정식 먹으러 갔을 때 뭐 전주든 서울이든 소반에다가 1인 1상을 주는 걸 먹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전통이 이제 끊겼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개성에 갔는데 개성 여관에서 다 요즘 거죠. 그러니까 그게 골동은 아니에요. 요즘 만든 소반, 요즘 만든 유기 그릇. 그런데 전통의 방식으로 대접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머, 여기에 이 전통이 여전히 살아있네? 라고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그 음식도 되게 맛있었고, 저는 실은, 북한 여행하면 꼭 이제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께 꼭 추천하고 싶은 곳은 금강산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김홍도 정선이라고 들어보셨죠. 또 근대기의 정관식 굉장히 유명한 작가들이거든요. 이 작가들이 유명해진 이유, 금강산 여행 이후에 유명해져요. 스케치 여행 이후에.

0: 예술가로서 한 그쵸?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인간이군요.
1: 확실하게. 그러니까 여기 미술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다 가야겠죠. 와우. 북한이어서가 아니라 이제 금강산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왜?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금강산 갔어요. 금강산 관광으로 걸어 올라갔거든요. 거기는 사실 북한이라는 느낌 없어요. 그냥 금강산이에요. 이 아름다운 산은 내가 그동안 왜 못 간 거야? 이 분단 때 못 간 거야? 여러분들이 꼭 가셔야 되는 거죠. 금강산을 보러 가셔야 돼요. 금강산에 딱 갔어요. 어떤 바위 앞에 딱 섰어요. 느낌이 딱 온 거예요. 아, 정선이 이렇게 그렸구나. 아, 김홍도가 이걸 그렸구나. 그러면 내가 딱 봤을 때, 어머머, 내가 먼저 가서 그렸으면 내가 정선 되는 건데.
2: 그렇죠, 맞아요.
1: 열이 받아 있다. 예. 근데 여기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거꾸로 저 바위 입장을 생각해봤어요. 저 바위는 정선 만났겠네. 김홍도 만났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나를 만나고 있는 거잖아요. 저 바위의 입장에서, 바위의 시간 개념으로 나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
3: 찰나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1: 정답이에요. 찰나를 살다 가겠구나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생각해봤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문인들이 산에 간 이유는 그거거든요. 그럼 명상을 하는 거예요. 자연 안에서 인간이 어차피 찰나를 살아. 그럼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생각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저 바위의 시간 개념으로 봤을 때 분단의 80년은 찰나겠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제가 우리의 긴 역사를 봤을 때 아, 금강산이 나에게 주는 지금 목소리는 이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려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3: 금강산도 식후경이란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식후경처럼 딱 먹는 얘기하시고 금강산 얘기하시고 김지훈 교수님한테는 약간 질문을 바꿔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북한을 못 가보셨으니까. 만약에 북한에 가신다 하면 가고 싶은 곳이 어디신가요? 아,
4: 가슴이 아프네요. 이제 박계리 교수님이 바위를 보면서 바위를 의인화하고 바위의 관점에서 인생과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거잖아요. 시공간의 개념을. 요즘에 MZ들은 저 바위를 보면 뭘 할까라는 생각을 저는 동시에 했거든요. 어느 각도에서 사진을 찍으면 더 이 바위가 내게 더 잘 맞나.
1: 제가 팁 하나 드릴까요? 네. 정선하고 똑같이 내가 사진 찍겠다. 그러면 사진을 여러 군데서 찍어서 화면 안에서 합성시켜야 돼요. 정선은 각각의 핵심을 그려요. 폭포의 핵심 뭐예요? 여기서 물이 떨어지는 거죠. 폭포 위에 떨어지는 얘는 뭐죠? 이렇게 받아 앉는 거잖아요. 그러면 받아 앉는 게 잘 보이는 시점이 또 있어요. 각각의 시점을 하나로 섞어서 MG는 사진기를 가지고 여러 군데서 찍어서 합성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4: 아,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저는 국제정치를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낮은 선봉이라던가 러시아와 접경 지역에 있는 곳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이게 어떻게 교류 활동이 벌어지고 있고 또 러시아 사람들이 어떻게 북한에 왔다 갔다 하고 직업병입니다. 어쩔 수가 없네요.
3: 네. 그렇다면 제가 재밌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내가 여행사 대표예요. 그래서 관광 상품을 개발해야 되는데 세상에 이게 웬일이야? 북한에 관광이 허용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싶으세요? 그래서 요즘은 진짜 밤하늘만 보러 다니는 녹투어리즘도 있고요.
1: 우리 DMZ가 갖고 있는 것은 생태도 물론 있지만 그 밑에 마을이 있잖아요.
4: 우리 한반도가 만약에 남북이 여행한다라는 이야기는 냉전의 이 챕터의 마지막 마침표가 딱 쓰여지는 거거든요.
5: This has been Peace Insight. Thank you for watching.
6: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otte.

0: The moment we wear it, our spirits lift. It helps us grow strong in body and in mind. As we wear it, we learn patience and respect. The belt system motivates students to strive harder and continue growing. This uniform shapes movement into grace and turns performance into something thrilling. Now, embraced around the world, Taekwondo shares our culture, philosophy, and values with pride and spirit. Though it may seem simple, this uniform holds your passion and your journey. It belongs to Taekwondo. Wear the extraordinary. Be with Taekwondo.
1: 안녕하세요. 저는 선과용으로 음악 활동을 하고 있고 죽음의 바느질 클럽으로 바느질을 하고 있는 복태라고 합니다.
2: 안녕하세요. 저도 복태와 함께 선과용으로 음악을 하고 죽바클로는 바느질을 하고 있는 한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0: 조비였고 역시나 좋았습니다. 즐겁게 각자의 속도대로 바느질 했고 오늘 워크숍은 4시간이라서 같이 김밥도 주문해서 김밥도 먹으면서 수다도 떨고 커피도 마시고 좋은 시간이었죠.
1: 처음 워크숍을 시작했을 때도 그냥 저는 제가 정말 좋아서 계속 만들어서 입고 한 것이 이제 주변 사람들이 옷이 독특하니까 그 옷이 어디서 났느냐 제가 만들었다니까 그걸 좀 배우고 싶다 해서 정말 주변인들을 아름아름 가르치다가 저희가 작년까지 정말 집에서 워크숍을 진행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한 6명씩 모아서 정말 같이 커피 마시고 밥 먹으면서 워크숍을 하다가 이제 작년에 좀 작업실의 필요성을 느껴서 이제 작업실을 만들게 됐는데 물론 혼자 바느질을 하는 것이 집중력적인 면에서 좋겠지만 바느질은 사실 모여서 해야 더 시너지가 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르치고 있기는 하지만 같이 모여서 바느질을 하는 멤버를 이제 그때그때 만나는 생각으로 저는 바느질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에게 수업을 듣는 사람들이 이제 계속 다음 수업을 들으면서 자기만의 바느질로 가져가는 과정에서 저희가 가르친 것 이상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럼 저희는 이제 거기에서부터 영감을 또 얻는 거죠. 사람들한테 정확한 기술은 알려주지만 취향은 자신의 것을 반영하라고 저는 계속 제안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저는 색깔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아. 저는 테크닉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약간 자기 부정하는 것을
0: 잘하고 계속. 싶어서 그래 정말.
1: 그래서 제가 이 세상에서 잘해야 되는 게 너무 많은데 바느질까지 잘하면 깝깝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0: 대충 하시라.
1: 그리고 돈 내고 와서 스트레스 받고 싶으세요? 노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들한테 칭찬을 해주는데 또 그걸 보고서 아 나는 또 틀에 박혔구나 또 이러면 또 안 되니까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예요 너 저를 제꺼서 선생님이랑 똑같지만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원단도 다 다른 걸 사놔요. 왜냐면 어떤 한 곳에 몰릴 수 있지만 그 안에서도 서로 사이좋게 나누세요. 라고 해서 조금 사람 그러니까 개성을 잃어가는 어떤 이 세상 속에서 그냥 사람들이 나를 발견했으면 좋겠는 것 같아요. 그 저희 죽음의 바느질 클럽의 바느질의 시작이 저희가 태국으로 여행을 갔다가 거기서 우연히 바느질 선생님을 만나면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영감의 원천은 치앙마이였어요. 그래서 치앙마이의 저희 선생님으로부터 그리고 선생님이 배운 소수민족분들의 바느질로부터 이제 저에게 얻은 게 많았고 뭐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러면 한국 바느질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바느질이라기보다는 그 치앙마이 정신이 저희한테 많은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천천히 해도 빠르게 해도 완벽해도 완벽하지 않아도
0: 다 너답게 좋게. 해도
1: 그러니까 그냥 너의 길을 가라 라는 메시지가 근데 한국 바느질에 좀 재단이 많거든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래서 저희한테 자유로움을 줘서 이 치앙마이 바느질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 뿌리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내가 바느질을 배워서 그걸로 내가 너무나 개인적으로는 큰 행복을 얻었고 이걸로 워크숍이라는 걸 열게 되면서 생계 활동을 유지할 수 있게 됐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바느질을 알리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좋아하고 있는 걸 보면서 이걸 갚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스승님을 한국에 모시고 싶어 했던 게 제 첫 번째 목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저희 바느질 학생들한테도 너의 마스터야 라고 소개하고 싶었고 한국에 와서 돈을 벌고 가셨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선생님을 초대하는 길에 그럼 우리가 죽박을 제자들이 자기의 솜씨를 뽐낼 수 있는 마켓을 열어보자 한 게 똠똠 페스티벌이었어요.
0: 그 복태가 얘기했던 것처럼 치앙마이 아티스트들과 그들의 물건을 굉장히 좋은 물건들을 한국에 소개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죽박을 워크숍을 통해서 수공예가 귀하다는 걸 깨닫게 하고 그 사람들이 가서 그 가치를 알아보고 신나게 구매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도 손작업을 해서 뭔가 판매를 해볼 수 있는 용기가 생겼어. 나 생각보다 똥손이 아니네 라는 걸 깨닫고 자기 걸 만들어서 이 똠똠 페스티벌이라는 무대에서 데뷔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와 이게 자연스럽게 어떤 핸드크래프트 맨십의 어떤

0: 어떤 순환의 고리를 자연스럽게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다. 그런 것들이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또 가능성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집에서 기타를 꺼내서 잡으면 아이들이 매우 안 좋아해요. 빨리 기타 치우고 놀아야지. 시끄럽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 무릎 자리 내 자리인데 왜 기타가 거기 가 있냐.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바느질 하면 신기하게 안 건드리더라고요, 애들이. 그래서 그냥 같이 하다가 뭐 이렇게 하고 하다가 같이 놀고 얘기하고 그럴 수 있어서.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인데, 기타는 꽤긴 시간 놓은 적은 있어도 바느질은 놓은 적이 없더라고요. 바느질이 그냥 계속 일상 속에서 그렇게 순환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1: 그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예술과 엄마 아빠를 두어서 너희들도 이런 꿈을 꿨으면 좋겠어? 혹은 더 자유롭게 살아도 괜찮아를 얘기하고 싶어서 계속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아이들의 눈에는 똑같나 봐요. 직장인 엄마 아빠나 예술을 하거나 그냥 바쁜 게 너무 싫은 거죠, 아이들한테는. 그래서 아, 부모가 예술가라고 해서 애들이 행복한 건 아니구나. 이를 깨달으면서 아, 그 지점이 너무 어려워요. 그렇다고 내가 갑자기 직장인이 될 수는 없는 건데 이 아이들에게 어른이 된다는 것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계속 찾아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다는 걸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그게 아직도 저한테는 조금 어려운 숙제인 것 같아요.

0: 저희가 선가용으로는 지금 현재로서는 포크 음악을 하고 있는데요. 포크를 좋아해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제 저희가 아이를 키우면서 음악을 만들다 보니까 조용히 만들었어야 됐고 그 조용한 노래를 만들다 보니까 포크가 되었던 것이기도 하고
1: 간소하게 만들었어야 됐고 그죠?
0: 그리고 저 자체가 사실은 최소화된 음악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모든 요소들이 더 최종적으로 다 빠진 어떤 심플한 그리고 좀 쉼이 있는 음악을 이제 찾다 보니까 이제 그 장르가 포크가 되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바느질에서도 사실은 텀이 더 중요하거든요. 내가 바늘 땀을 놓은 것보다 그 띄었을 때 텀들이 너무 중요하고 또 바늘에서도 힘을 계속 빼는 작업들을 해야 돼서 음악에서도 계속 힘을 빼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음악으로는 저희가 사실은 제대로 된 공연보다는 행사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음악으로 인해 돈을 버는 행위. 그러다 보니까 복태왕군의 음악의 정체성이 저희가 하고 싶은 것과는 좀 다르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주는 고정관념이 있어서 좀 그것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왜냐면 제가 행사에서 하는 부분은 이만큼의 일부분인데 그것을 보고 저희를 전체라고 생각하시니까 아닌 이 부분이 더 큰데 그래서 저는 앨범에서는 이 부분을 보여주고 싶었고 그럼 이름을 바꿔도 무관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름을 지을 때 고민을 한 것은 그러니까 철이와 미애 같은 느낌을 안 주지만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라는 이름을 주고 싶었고 조금 더 추상적이고 싶었는데 제 본명이 선영이에요. 그래서 선영이라는 이름을 그냥 쓸까 하다가 이제 뭔가 저희가 그 바느질도 텀이 중요했고 저희 음악에서도 그 사이가 되게 중요해서 과를 붙여야겠다. 그래서 선과 영이 팀명이 됐고 또 밤과 낮도 이제 밤 시간, 낮의 시간도 있지만 그 사이의 시간에 대한 노래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앨범 제목도 밤과 낮이 되었던 거죠.

0: 예를 들어 한군이 저에게 주는 깨달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제가 갇혀 있는 순간들이 있는 거예요. 나 이렇게 배웠어. 예술은 이거래. 예술은 순수해야 돼.
1: 내가 예술가인가? 막 이런.
0: 그러니까 그 순수
1: 너무 한심해.
0: 순수 예술만이 예술이라고 제가 자꾸 생각하니까 저를 계속 부정하는 거예요. 지금 바느질 하고 있는 나 자신 음악가가 아니고, 그러니까 예술가 아니고 음악하는데 행사 뛰는 나 자신 음악가 아니고, 그러니까 계속 저를 부정하는 거예요. 나는 음악가도 아니야. 나는 예술을 하고 있지 않아. 나는 예술학교를 나왔는데 다 소용없어. 무관한 일을 하고 있어. 그래서 계속 그래서 나같이 평범한 사람은 없을 거야. 막 그런 자기 부정을 하는데 이제 한국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가 하고 있는 모든 행위들이 예술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왜 그렇게 스스로를 부정하느냐.
1: 저는 경계를 허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그러하다고 너무나 당연히 여겨왔던 어떤 그러하다고 여기는 것들의 경계를 계속해서 도전적으로 깨나가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섞어서 그랬을 때 발견할 수 있는 아름다움들을 발견하는 것이 저는 너무 짜릿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기 지금 걸려있는 옷들도 저 가운데 있는 그 실 보풀기가 막 붙어 있잖아요. 저는 이제 옷을 커스텀하는 워크숍에서 같이 해보는 건데 다 너무 어렵게 생각해요. 뭔가 바느질을 제대로 해야만 할 것 같고 어떤 기법을 통해서 뭘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아니거든요. 그냥 정말 버려지고 굴려다니는 실뭉치를 그냥 던져요. 그냥 던져서 거기 탁 붙으면 그대로 고정하는 거예요. 그냥 그랬더니 뭔가 기존에 내가 예측할 수 없었던 훨씬 멋진 어떤 미감이 느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전달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자가 경험하고 살아왔던 것에 따라서 각자의 미감이라는 것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분명히 다 안에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발현하기가 너무 어려운 세상이고, 근데 바느질을 통해서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겪어보니까 너무 즐겁게. 그래서 당신도 당신들의 미감을 발견하라고. 복태랑 사실 같은 맥락이죠. 기법 너무 쉽고 너무 빠르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느질이고, 오히려 그림보다 더. 왜냐면 이미 이런 것들이 준비가 돼 있으니까. 정말 쉽고 빠르게 당신의 미감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이거기 때문에 당신이 갇혀있던 어떤 경계와 생각들을 조금만 벗어나면 훨씬 더 즐겁게 뭔가 나다움을 찾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저희가 텍스타일을 전공했다면 이런 네이밍이나 죽음의 바느질 클럽이라는 네이밍, 혹은 다조진다라는 어떤 SNS 네이밍이나, 혹은 이런 조금 어떤 형식과 틀을 벗어난 그런 방식들의 작업들이 안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의 이런 바이브들이 나올 수 있는 게, 생각해보면 저희의 근간이 음악이잖아요. 음악을 먼저 했고 그 음악의 베이스 위에 바느질을 쌓아 올린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다른 혹은 좀 발직한 혹은 도발적인 그런 재밌는 지점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 바느질과 음악을 섞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느질인데 이것이 뭔가 연주가 되고 음악인데 이것이 뭔가를 엮어나가고, 바느질도 음악이랑 전혀 다르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장단 리듬이라는 것은 길고 짧음이잖아요. 근데 이 바느질의 여러 기술들도 긴 스티치와 짧은 스티치들이 어떻게 조합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이미지들이 나오고 만들어지거든요. 어떤 다른 느낌들, 심상을 줄 수 있고. 그런 걸 보면 와, 음악과 바느질의 구체적인 연관성을 반드시 찾아낸다. 그런 상상을 하고 있는 거죠.
0: 밝고 쉽고 다정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 보면 그 안에서 여유가 생기고 그 여유가 사이를 만들고 그 사이에서 다양한 사색들이 일어나고 더 좋은 작업들이 더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꼭 예술이라는 것이 하이 컬처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한테 가닿는 작업들을 많은 예술가들이 해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옳다.

0: Wow. Oh, this is a building. Energy 들어가 있어요. 우와!
1: 맛봐도 돼요? 네.
2: 와우. 오.
1: 와, 어, 색깔이 조금 노란색이에요. 부드러워요.
2: You see? Beautiful little octopus shape.
1: 예스. Perfect.

0: 병원이 20개나 돼요.
1: 네? 몇 개요?
2: 경사지가 되면 약간의 웅정함 이렇게 쏟아지는 느낌 좀 드실 수 있죠.
3: They say their gardens matter more than their house.
2: 제가 원하는 대로 커가는 모습, 변화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오, 이거 되게 매력 있는 일이다.
3: Today we're going to explore a house built as a hobby. 양평 경기도 province. A nice neighborhood known for its lush healing forests operated by the Korea Forest Service and the clean air. The owner of today's house built it as a hobby, so it must have something to do with nature. Mr. Kim, can you guess?
1: 아니 오늘 취미 때문에 지은 집이라던데. 아니 뭐 힌트 더 없어요?
4: 힌트 드리면 잘 받으실 수 있으세요?
1: 아니 받아야죠. 네.
4: 드릴게요.
1: 뭘 주시려고? 아이고. 웬 화분이에요? 아이고 꽃이랑? 어? 이게 취미예요? 아니 뭐 꽃꽂이 하시는 분인가? 아니 뭐 힌트도 없어요?
4: 집이 세 채예요.
1: 집이 세 채라고요? 연결이 안 되는데? 아니 집이 세 채 이게 꽃꽂이가 취미이신 분의 집은 어떤 집이에요?
3: A flower pot all of a sudden.
1: 어? 여기 집 세 채다. 정원도 예쁘고 오늘 집 여기구나.
3: There are three lovely houses over there. They all look different. Let's find out more.
1: 저 선생님 계십니까? 아 선생님 계세요?
5: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아 예예. 예. 아유 반갑습니다.
5: 네 안녕하세요.
1: 선생님 댁이 예쁘기도 하지만 집이 세 채나 되던데 여러분이 사시는 집이에요?
2: 아, 저희 가족이 사는 집입니다.
1: 어? 가족이 사는 집인데 집이 세 채라고요?
2: 네.
0: 집보다는 정원이 20개나 돼요.
1: 왜? 몇 개요?
0: 20개요.
1: 20개요?
0: 네.
2: 곳곳에 숨어져 있는 네? 정원이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6: 네. 안녕하세요.
2: 취미 때문에 집을 짓고 직업까지 바꾼 가든 디자이너 권형문입니다.
6: 정원을 좋아하는 남편 때문에 정원을 누리고 사는 정은미입니다.
3: The husband was an interior designer, but he fell in love with gardens while pruning trees at his hometown house. He has even changed his profession. Because of his outstanding skills and talent for design, he has won gardening awards in Korea and abroad and designed quite a few famous gardens. Hyuk Moon personally designed and created 20 pocket gardens in his house. Each of them has its own theme. Although he's a garden designer now, he has mostly lived in an apartment so far. It's the first house and first gardens he built for his family. Now he can enjoy the joy of gardening to his heart's content.
2: 대화를 합니다. 너 꽃이 이렇게 벌써 물었네? 야, 너 다음 달이면은 며칠 후면 피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뭐 속으로도 하고요. 지금까지 남의 정원을 남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줬지 제가 원하는 제 정원을 만든 적은 없었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도 생겼고 이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 뭐 변화하는 모습도 보면서 나도 정원을 취미로 조금 더 누리고 있구나.
3: What do gardens designed by an expert look like? Shall we take a tour? In a good garden, flowers bloom year-round. Spring flowers have already withered, but summer flowers are just The landscape looks somewhat exotic. The house was built on a slope.
2: 네. 처음에 저희가 이 땅을 선택을 했을 때 왜 이렇게 평평하게 정리된 땅을 안 선택을 안 하고 네. 왜 이렇게 경사진 땅을 선택하느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의아해 하셨었습니다.
0: 저도 사실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만류를 했는데 네.
3: So it's not just any slope. Even the owner of this land plot advised Hyuk Moon against choosing it.
2: 이 경사지를 제가 마음대로 가지고 이렇게 주물릴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지형을 이용한 정원도 만들고 싶었고 여기저기 조금 다양한 모습의 정원들을 만들고 싶은 마음에
3: Unbelievable. He chose this spot because of his gardens. Is that why he built three houses instead of just one?
2: 처음에는 한 동으로 계획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너무 좀 비대해지고 비효율적인 동선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업무를 보는 공간하고 우리 가족이 세컨으로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하고 그리고 손님들과 놀 수 있는 공간 세 공간을 완벽하게 분리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었어요.
3: Dividing space was not easy because it's not a flat surface. So he just randomly allotted it to the three structures. The result? 20 pocket gardens with unique exterior finishes that make them stand out. Shall we first take a look at the guest room finished with thermo wood? A spacious room with a gabled roof. A large dining table for guests and a small kitchen make it look more impressive. What's this ladder for? There is something up there. It's a small loft, but it's spacious enough for one person to lie down.
5: 밖에서 봤을 때는 이 한 채 굉장히 방이 많을 줄 알았는데 보니까 시원하게 공간 하나로 그냥 이렇게 쫙 트셨네요.
2: 네, 이 공간은 저희

0: 사랑채로 네. 제가 여기서 가드닝 클래스를 하는 공간입니다. 지인들이 가끔 이용할 때는 좀 다락방에서 잠깐씩 머물렀다 갈 수도 있는 그런 약간의 가변형인적인 공간으로.
1: 형문 personally did the interior finishing. He chose the location of the windows with extra care. He wanted to capture the nice scenery out the window.
2: 이 중간에 기둥들이 있고 또 프레임이 있어서 우리 옛날 이제 한옥에서 보면 바깥을 볼 때 항상 이제 기둥들 사이로 보이는 그 풍경들이 있잖아요. 이 창은 액자기도 하지만 정말 이 병풍처럼 두 분의 정원을 설명하는 그런 창인 것 같아요.
1: Even inside the house, the spotlight is still on the gardens. There are three gardens in this area. Gardening requires water, light, and the knowledge of plants. What a
0: day this has been. What a remnant. 지금 이 앞에 자갈이 깔려 있는 정원 같은 경우는 네? 양지 정원 드라이 가든이라고 합니다. 물을 싫어하고 해를 좋아하는 네, 그런 네. 식물도 구성을 했고
2: 드라이.
3: 네, 드라이 가든 제일 좋아하는 가든이에요. 오.
0: 그리고 뒤쪽 같은 경우는 반음지 정원을 만들었고요. 네. 정면의 정원 같은 경우는 이제 향기가 나는 식물들로 구성한 향기 정원입니다.
2: 아, 여기가 향기 정원.
0: 그래서 이 작은 마당에도 네. 잔디를 중심으로 세 개의 정원이 이렇게 구획적으로 해서 계획이 됐습니다. 이렇게 서서 보시는 정원하고요. 네. 여기 앉으셔서 보시는 경관하고 좀 다릅니다. 한번 앉아보세요.
2: 아, 정말 벤치가 있네. 네. 야, 이거
0: 장미 문양이
3: 맞습니다.
2: 야, 왠지 영국으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와, 여기서 펼쳐지는 풍경이 진짜 좋네요.
0: 먼 산이 딱 정원으로 들어오죠.
1: The scenery looks different from different angles. They moved the bench 20 times to find the best angle. To move to the next space, you have to pass through a garden. This time, we're headed to the inner house. Finished with red bricks, the entrance is connected straight to the second floor because the house stands on a slope. First, it's a small kitchen and a dining area. Then, a small living room comes into view. Decorations are kept to the minimum. Instead, you can see fabulous scenery out the window. The loft was the daughter's dream. Now it's become a reality. The ceiling window was also made at the request of the children. On the ground floor is a bedroom where the family sleeps.
2: 여기가 안채잖아요.
3: 네.
2: 근데 뭐 살림을 해야 되는데 무슨 어디 콘도 놀러 온 것 같은 기분이에요. 모델하우스 같기도 하고.
3: 저희가 주말에만 네. 아이들과 함께 와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다 보니까 최소한의 집만 깨끗하게 사용하자.
1: Although the house was built for the children, the daughter wanted to stay close to her friends when she entered adolescence. So now it's the husband's office and the family's weekend house. When else will there be a chance to build a house? Hyuk-moon wanted his house to reflect all his wishes.
0: 저희가 이 계단을 놓는 목수분한테 네. 몇 번 같은 얘기 들었어요. 꼭 이 작업을 해야 되겠냐. 네. 이거 계단처럼 막으면 안 되겠느냐. 이거 너무 비효율적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전 꼭 하고 싶습니다. 만들어 주세요. 라고 요청을 되게 간곡히 드려서 완성된 애정이 가득한 계단입니다.
1: While working as an interior designer in his 20s, he wanted to have an open plank staircase, which is extremely hard to make. It requires a lot of arduous work.
2: 와, 우리 정원도 뭐 식물에 대한 그 어떤 집착이라 할까? 집중? 뭐 그런 것도 어마어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집과 정원이 태어나게 됐나 봐요.
0: 조금 집념이 조금 세긴 합니다.
2: 집념의 사나이구나.
3: 네.
1: Building three houses and 20 gardens must have cost a lot.

0: 이곳이 제 고향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고향에 아주 매력적인 가격에 주택을 지을 수 있다라는 희망을 조금 생겨나서 그래서 조금 용기 내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1: The price of land was another reason they chose to build them on a slope. Nobody wanted to buy this plot.
0: 처음에는 있는 자금만 가지고 기초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기초만 하고 났더니 주변에서 야, 그래도 골조는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주변에서 사람들이 외상도 조금 해준다고 했었고 좀 늦게 줘도 되니 한번 그냥 쭉 가라 라고 하셔서 도움이 좀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겨울 동안 외장까지 할 수 있게 됐었어요.
1: Hyungmoon built the house on his own using his experience in interior design. He created his gardens and performed simple tasks firsthand. But he ran out of money in the final stage of construction.
0: 아내가 아주 용기 있게 얼마 필요해 그러더라고요.
2: 비자금이 좀 있었어요. 제가 고민 끝에 너무 이 집을 완성하고 싶어 하고 뭐 그러길래 정원도 진심인 것 같고 그 돈을 내놓고 일부는 또 대출을 하기도 했고 그랬어요.
3: 남편이 만든 정원을 단순히 즐기신 게 아니라 지분이 있으신데요.
2: 네, 맞아요. 있습니다. 지분 많이 있습니다.
1: Hyungmoon's wife, a working mom, stepped in to help financially. Because of her, he was able to finish the interior and the gardens.
4: 아, 안채 1층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오.
1: This garden with a staircase is the highlight of the 20 gardens.
0: 이렇게 세체가 둘러싸여 있다 보니 가운데 중정 형태 이런 공간이 생겨날 수 있어요. 수평의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경사가 됐다 보니까 액체처럼 이렇게 들린 형태의 정원이 됩니다. 좀 더 화려하고 저 뒤에 있는 식물들까지 다 볼 수 있고.
4: 아, 우리가 이젤 위에 올려놓으면 잘 보이잖아요. 아, 그런 식으로 이제 경사지라 이제 꽃들을 감상하기 좋다 이런 의미시군요.
1: 그렇죠. It makes me think that slope topography has many advantages.
4: 길이 돌계단이 이렇게 그냥 똑바로 안 내려오고 살짝 옆으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오니까 길도 너무 예쁘고
0: 길이 살짝 이렇게 S자로 곡선을 주면 이게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1: There's no need to climb this staircase quickly. As you climb it slowly, gazing at the flowers, you come across another scenery at the end of it. A garden of my own filled with flowers that I like rather than what my customers like. Some of the trees growing here are known to be very pricey and are rarely grown in a private property.
0: 제일 아끼는 친구가 이 친구예요. 우리 자생종 산분꽃이라는 나무예요. 봄에 4월 말쯤에 얘가 화사하게 꽃이 피면 이 공간이 이 한 나무로 향이 가득한 분향이 돕니다. 파운데이션 향이.
1: These trees are all the more precious because they don't grow tall, which makes them perfect for a garden.
0: 얘는 한때 막 유행이 돼서 그걸 퉁기 현상이 일어나고 얘를 묘를 사기 위해서 어떤 줄도 서고 뭐 난리가 났던 그런 장미인데.
1: This family is said to have something unique. Do you know what it is?
4: 이렇게 보다 보니까 홈통이 하나도 없네요.
0: 네, 홈통이 없습니다.
4: 그러면 저기 비 오면 경사 따라서 이 천마루 다 떨어져요?
0: 네, 낙수가 그대로 떨어집니다.
4: 오, 그러면 나무에 안 좋은 거 아니에요?
0: 건물 가까이 식물을 식재를 하면서 물을 좋아하는 식물로 이 화단은 삼각형화단 물을 좋아하는 식물들만 심었어요.
4: 아, 얘네들이 다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에요?
0: 네, 자작나무나 호스타나 우리 수국 종류들은 물을 엄청 좋아해요. 그리고 왼쪽 정원 같은 경우는 여기 같은 경우는 음지입니다. 북향에. 그래서 여기는 음지 식물들 중심으로 식재가 됐어요.
4: 그래서 건물을 세 채로 나눠 지으신 거네. 아, 이제 다 이해가 되네요.
2: 전지를 언제부터 하는 거야? 왜 다 잘라? 꽃대 자르는 거야?
0: 얘들은 꽃이 져가지고

0: 지금 꽃대를 끊어줘야지 다음 꽃을 볼 수 있어.
1: Gardening is the husband's hobby, not the wife's. The wife, in fact, learned the names of grass species just recently.
2: 수건집에 있을 때 아파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쉬는 날이다 이러면 거의 하루 종일 잠만 자고 그랬는데 양평집에 와서는 새벽에 일어나서 막 풀을 뽑고 뭐 애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주니까 아빠가 수건집에서는 나무늘보 뭐 게으름뱅이 여기에서는 부지런쟁이 이런 아빠로 불려지긴 해요.
1: The last space we're going to explore is the white structure. It's Hyukmun's workspace. It is easy to maintain because it can be opened individually on weekdays, regardless of the other two structures. How did he come up with three separate structures? This place looks like a greenhouse. The folding door makes it perfect for having fun rather than for working. At least we know that we
3: give it a try. 근데 여기서 일하기는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4: 그렇죠. 여기서는 미팅하는 공개적인 공간이고요. 네. 제가 작업하는 공간은 따로 있습니다.
2: 비밀의 공간이 따로 있어요.
3: 비밀의 공간이요? 아니 뭐 있을 데가 없잖아요.
4: 이쪽으로 와보시겠습니까?
3: 땅 밑에 뭐 파셨나? 여기, 그런 건 봤는데.
4: 여기 문이 있죠?
3: 네. 이거 뭐 신발장 아니에요?
4: 한번 보시겠습니까?
3: 네. 뭐 들어가. 어? 뭐야?
2: 들어가 보세요.
3: 이거 있네. 네? 와 이게 뭐예요?
1: The room is hidden in the wall. It's a tiny room where Hyukmun designs gardens. What's interesting is how this window is used.
4: 이 공간에서 작업할 때는 저 블라인드 다 내리고 거의
3: 아니 일부러 블라인드 내리신다고요?
4: 네.
3: 아니 이렇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요?
4: 뭐 만약 저걸 보게 되면 비도 네. 오기도 하고 뭐 풀이 자라는 모습도 보기도 하고 그러면 네. 작업을 하다 말고 나가게 돼요.
1: It's a little hard to comprehend. The husband spends his time working here 9 to 6. He barely goes outside during his work hours.
4: 이제 저의 습관이겠죠. 나가면은 이렇게 좀 어수선하고 산만해져요. 집중력도 떨어지고 졸음 오면 바로 한잔 하고 잠깐 음악도 들을 수 있으면 듣고
1: He says this small room is too big for him.
4: 나만의 공간을 갖고 싶다가 모든 아빠들의 뭐 로망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로망을 이룬 것 같아요. 여기 이 공간에서는.
3: 야, 참 아이러니한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만들어 놓으시고 결국은 골방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게 그러면 언제 그 밖에 정원 일을 하시고 하세요?
4: 9시부터 네. 6시까지는 일을 하는 거고요.
3: 네.
4: 그 이전과 그 이후는 제 취미를 할 수 있는 거죠.
3: 아, 그래서 취미로 만들어진, 네. 취미 때문에 만들어진 집이 그렇죠. 된 거군요.
4: 네.
3: 아.
0: 자, 상추 따는 거야.
1: Of the 20 gardens, at least one should be for growing vegetables. On weekends, the family enjoys barbecue parties.
2: 저기 주걱.
3: 주걱?
2: 주걱이랑 김치 한 것 같은데?
0: 김치?
2: 어. 가위바위보.
0: 가위바위보 한번 할까?
2: 가위바위보.
0: 가위바위보 누가 갖고 오나 김치?
2: 가위...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0: 아빠네.
2: 아빠.
0: 다 뜯고 올게.
2: 갔다 와.
1: Why are they playing rock, paper, scissors all of a sudden? Where is he coming from?
0: 자기야 휴지 좀 좀 휴지 좀 좀 갖고 와라.
2: 이번엔 내가 움직일 수밖에 없어. 엄마 갔다 올게 휴지 가지러 갔다 올게.
1: Where's the wife going this time?
0: 엄마 청국장 내놨거든. 그거 좀 갖고 와주면 안 돼?
2: 별로 돼.
0: 미안.
2: 알았어.
1: This happens because they have three houses.
0: 주방이 세 곳에 있다 보니까 냉장고는 또 두 곳에 있어요. 이곳에 내가 김치를 뒀나? 저곳에 내가 얘를 뒀나? 이게 왔다 갔다 이렇게 돼서 막 달리기를 몇 번씩 하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2: 네, 여기 오면 다이어트가 저절로 돼요. 살찔 새가 없어요. 너무 왔다 갔다 해서. 그래도 장점이면서 단점인 것 같기도 하고.
1: They can walk 10,000 steps a day in their property alone. After so much walking, food tastes like honey.
5: 아빠랑 내가 짠 상추.

0: 저한테는 로망이었어요. 고향에 내려온다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제 손으로 집을 지었고 제 손으로 정원을 만들었고 그것을 우리 가족이 같이 누린다. 아빠가 어떤 일을 하는지 너무도 좋아라 하고 우리 딸들이 또 여기서 노는 모습 보면 그게 보람 아닌가 생각합니다.
1: The first house of a garden designer. What makes it complete is the sound of laughter of the loved ones. Having a hobby that becomes a profession and part of everyday life is a great blessing. We wish this family only happiness and prosperity.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온 방과 회원 무티아라 하이라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왔을 때 한국 드라마를 즐겨봤어요. 그러다가 한국에 와서 대학을 다니게 됐어요. 한국 사극 드라마도 즐겨봤어요. 왕과 왕비가 살고 그리고 신하들이 그 회의를 하고 그리고 궁녀들이 일하는 그런 궁궐에 관심이 생겼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궁은 경복궁입니다. 그런데 AI한테 경복궁 그림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그 엉뚱한 그림을 보였다는 제보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궁 앞에 강이 있고 나룻배가 있다든지 산 꼭대기에 있다든지 이런 오해들. 제가 직접 경복궁을 소개해드릴게요. 같이 갈까요?

경복궁은 대한민국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로 여겨져요. 조선시대 왕실의 그 위엄과 격식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곳이거든요. 또 경복궁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그 서울의 랜드마크 중 하나입니다. 제가 경복궁을 사랑하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

0: 한국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 찾는 일.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1: 고 Simply K-pop. Hello everybody. I am Simply K-pop's MC Alan of Gravity.
2: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Simply K-pop MC

0: 보드카빙이란 내 몸의 세포 같다는 생각을 되게 자주 해요. 왜냐하면 나무를 깎다 보면 내 손끝이랑 나무가 소리 나지 않는 대화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모양이 나오는 것 같아서 뭔가 얘도 내 세포 중 일부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1: 뜨개란 뜨개란 패시브 스킬이다 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요. 무인도에 떨어져도 옷은 지어 입을 수 있겠다. 뜨개가 내 패시브 스킬이 됐다. 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2: 자작나무 껍질 공예는 한마디로 너무 어려운데 한마디로 지속 가능한 공예? 네. 계속 할 수 있고 나이가 들어서도 또 이 바구니 자체도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을 할 수 있고 제로 웨이스트 같은 그런 거창한 환경운동은 아니어도 내가 산 물건을 오래 사용하면 그만큼 쓰레기가 주는 거잖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자작나무 껍질 공예를 8년째 하고 있는 김현정이라고 합니다.
1: 뜨개질을 좋아하고 뜨개질을 매일 하고 있는 장재영이라고 합니다. 다트베이더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0: 안녕하세요. 저는 우드카빙 한 지는 한 1년 정도 된 임은혜라고 합니다.

제가 원래 웨딩일을 한 7년 정도 했을 때는 삶 속에서 살다 보니까 약간의 매너리즘이 좀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게 필요했을 때쯤에 우드카빙 키트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이제 그 키트를 접하게 되면서 나무의 길로 빠지게 된 거죠.

0: 저는 일단 대바늘, 코바늘을 다 하고 있고 의류, 인형, 소품 다 뜨는 편인데 좀 그때그때 재밌어 보이는 소재를 다 뜨고 있습니다. 그 사진첩을 한번 뒤져보니까 2020년 12월에 첫 콜을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따져보니 한 5년 정도 된 것 같고 시작하게 된 계기는 코로나 때 이제 제가 이런 가게를 하다 보니까 영업 제한이 있었잖아요. 단순히 영업 제한이 문제가 아니라 정서적으로 많이 힘든 시기였어요. 그럴 때마다 좀 가족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어려서부터 할머니가 뜨게 하시는 모습을 굉장히 그냥 자연스럽게 봐왔고 뜨개를 하려고 했을 때 굉장히 친숙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오래 해왔던 것처럼 뜨게 하면서 좀 그런 연결고리가 됐던 것 같고 그런 버팀목이 됐던 것 같아요.
1: 소중한 물건
2: 자작나무 껍질 공예는 북유럽에서 시작된 공예인데 굉장히 오래된 전통 공예고요. 북유럽에는 자작나무 숲이 엄청 많대요. 그래서 많이 있는 재료를 사용해서 생활용품을 만들어 쓴 게 이제 자작나무 껍질 공예의 시작이고요. 이 우리나라에는 8년 전에 처음 들어오게 됐어요. 제가 이제 첫 수강생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원데이 클래스처럼 한번 해봤는데 너무 재밌어서 그게 이제 계속 끝까지 배우게 된 것 같아요. 이게 단순한 패턴이라서 그냥 직조하는 거거든요. 자작나무를 얇게 테이프 형태로 가공된 거를 가로, 세로를 계속 엮어 나가서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어렵진 않고요. 손으로만도 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손재주가 엄청 필요한 공예는 아니에요.
3: 뭔가 내 손으로 만든 결과물이 이렇게 이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무는 오일을 먹을 때 가장 색이 진해지고 이뻐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딱 그 진한 나무에 오일을 먹였을 때 컬러감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아직도 잘 사용하고 있기도 하고요.
0: 고양이한테 장난감을 직접 만들어주고 싶다. 고양이가 가지고 놀 수 있는 요만한 공, 그걸 만들었던 게 첫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0: 약간 저는 스타워즈의 오랜 팬이기도 하고 다트베이더, 그러니까 다 떠버리겠다 이런 좀 중의적인 의미를 담아서 그렇게 지어본 닉네임이에요.
1: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8년 전이잖아요. 근데 저는 가끔 그 순간이 생각나는 순간이 많이 있는 게 이제 저한테 배우러 오신 분들이 또 그 순간을 겪으시잖아요. 첫 수업에서. 그러면 생각보다 너무 좋아하시고 너무 뿌듯해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러면 저도 약간 그때 마음으로 돌아가요.
2: 나무를 깎을 때 그 거친 촉감도 있지만 저는 소리 때문에 하는 게 가장 커요. 뭔가 사각사각 소리를 조용한 데서 듣다 보면은 뭔가 좀 집중도 더 잘 되는 것 같고 약간 치유되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요.

0: 일단 만들어 사용한다는 거는 이 물건과 내 사이에서 스토리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작업하다 보면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때 이제 얘와 나만의 어떤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는 되게 잘 만들었네 할수 있지만 저는 사실 이거 여기가 되게 잘못됐는데 사실 내가 처음 했던 방향은 이거였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뭔가 나무와 나만 아는 둘만의 비밀을 만들 수 있다는 그게 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
1: 내 쓸모에 정확하게 맞는 물건을 찾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뜨개는 우스개로 3D 프린터다 이런 말도 하는데 내가 원하는 모양, 원하는 크기, 원하는 색깔, 그걸 다내 입맛에 맞게 선택해서 구현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게참 좋은 것 같아요.
2: 나무지막지하게, 나무지막지하게. 당신이 좋아요.
1: 베어베터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발달 장애인들이 일하는 사회적 기업이고 그 창립 10주년 기념으로 인형 제작을 의뢰해 주셨는데 곰인형 400마리를 만들었거든요. 1년 4개월 동안 곰인형 400마리를 만들었습니다.
3: 매력은 소재인 것 같아요. 이 소재 자체가 주는 실용성이 정말 좋아요. 자작나무는 자체적으로 향균 작용을 해요. 그래서 곰팡이가 안 생기고 설거지를 할수 있고 음식을 실제로 담아도 되고 또 간단하게는 세면대에 이제 손수건 같은 것들을 담아서 놔도 물이 튀어도 이제 변형이 없으니까. 그래서 너무 실용적이라서 사실은 사용하면서 더 좋아하게 됐어요. 세상의 모든 바구니들 중에서 아마 가장 실용적인 바구니가 아닐까.
0: 가장 애정하는 건 이제 일반 트레이예요. 근데 그 트레이 중간에 옹이가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작은 옹이를 파야 되는데 다듬는 방법도 잘 모르고 그리고 힘을 잘쓸줄 모르다 보니까 계속 그 부분만 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의 약간 서툴었던 아주 서툴었던 시절의 느낌이 나기도 해서 저는 그걸 제일 좋아합니다.
3: 그때 이제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재밌게 놀다가 또그 장난감들을 다 수납해서 놓아두면 약간 오브제처럼 또 예쁘게도 수납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만들어 보고 싶어서 집 모양의 바구니를 만들었고요. 토이하우스에 창문이 있거든요. 인형 같은 것들을 잔뜩 넣어 놓으면 그 창문 사이로 인형 얼굴들이 이렇게 빼꼼빼꼼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 장면들을 상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 인형 만드는 걸 좋아하거든요. 인형 중에서도 이제 어릴 때 가지고 놀던 그 장난감 인형에 착안해서 인형 안에 펌프를 내장했어요. 그래서 펌프를 누르면 이렇게 작동하는 인형을 만든 적이 있는데 그게 좀 애정이 가더라고요. 뜨개를 하게 된 이후로는 시간에 대해 생각하는 관점이 달라졌다고 할까요? 예를 들면 버스 10분을 기다리면 그 10분이 뜨개를 하고 있다면 그렇게 무의미하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10분이면 두단 뜨겠다. 이런 식으로 좀 뜨개적인 단위로 치환해서 생각하게 되는 면이 있고 친구랑 약속했는데 친구가 1시간 늦었다? 별로 화안 나요. 뜨개질 하면 되니까.
0: 가장 큰 변화는 약간 세상을 좀 여유 있게 바라볼 수 있게 됐다는 건데, 신랑 신부의 뭔가 한 번뿐인 예식을 사고 없이 무사히 잘 치를 수 있도록 돕는 게제 일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조급해야 했고, 빠릿빠릿하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카빙을 하면서, 이렇게 느리게 해도 되는구나를 배웠고, 오히려 카빙은 빠르게 하면은 사고가 날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세상을 차분하게 뭔가 조금 더 느리게 바라볼 수 있게 된 계기가 됐고, 그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
3: 뭔가 사람이 손으로 만들어내는 행위가 저는 현대사회에서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된것 같아요. 이 공예를 하면서.

0: 하면서 왜냐하면 그전에는 저도 회사를 다니면 거의 다 컴퓨터로 작업을 많이 하고 문서 작업을 하잖아요. 엄청난 성취가 있어도 그 성취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냥 손으로 뭔가를 만드는 일은 되게 정직하게 내가 시간을 쏟은 만큼 그냥 실체가 있는 결과물이 얻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현대인들한테 진짜로 필요한 행위인 것 같아요.
1: 뜨개는 시간을 엮어서 내 손에 쥐는 작업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시간은 무형의 것이잖아요. 근데 그 시간 동안 엮어서 어떤 실존하는 유형의 편물로 내 손에 쥘수 있으니까 그게 엄청 매력적이거든요. 그래서 뜨개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1초라도 빨리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냥 가로, 세로로 잘 엮기만 하면 돼요. 수평, 수직이 맞지 않아도 다, 결과물은 다 예쁘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나한테 3시간 몰입하는 시간을 주자? 약간 이런 마음가짐만 있으면 재밌게 하실 수 있는 공예 같아요.
2: 일단 우드카빙은 저처럼 비전공이신 분들도 쉽게 접할 수 있어요. 제가 그냥 위로와 치유를 받고 싶어서 했던 취미인 것처럼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렇게 시작을 할수 있다. 뭔가 현실에서 조금이라도 도피처가 될수 있으니까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0: 취향은 나를 둘러싸는 것 같아요. 내 취향에 맞는 물건을 하나를 들이면 걔랑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내 취향에 맞는 걸에 둘러싸여서 살고 싶은 마음?
2: 집 꾸미기. 제가 집 꾸미기를 시작하면서 제 취향을 발견했기도 하거든요. 내가 마음에 드는, 좋아하는 물건들을 하나씩, 둘씩 모으다 보니까 제 모습이 되더라고요.
0: 옷카포트. 바구니를 손으로 만드는 걸 좋아하는 것처럼 옷카포트는 직접 갈아서 끓여서 추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이 있는 물건이라서 좋은 것 같아요.
1: 이게 제가 닷새 전에 좋아하는 밴드 내한 공연에 갔다 왔는데 아직 입장 팔찌를 안 뜯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좋아하는 걸 가까이에 오래 간직하고 싶은 거 그런 게 취향이 아닐까.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들을 하나둘 걷어내다 보면 최종적으로 남은 게 그게 취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0: 어? 이건 뭐예요?
1: 이건 미역국이에요. 한국에서는 생일에 미역국을 먹어요.
0: 아, 그럼 오늘 승준 씨 생일이에요?
1: 아니에요. 저는 1월 13일이에요. 와이엇은 생일이 언제예요?
0: 1월 23일이에요. 그럼 제 생일에도 미역국을 먹어야겠네요.
1: 아, 그럼 좋죠. 아, 그런데 중요한 시험이 있으면 미역국을 안 먹어요.
0: 어, 왜요?
1: 미역은 미끄러워요. 그래서 시험날 미역국을 먹으면 시험에서 미끄러진다. 그러니까 실패한다. 뭐 그런 말이 있어요.
0: 어? 재밌는데요?
1: 미국 SAT는 언제예요?
0: 8월에도 있고, 10월에도 있고, 11월에도 있고, 12월에도 있고, 내년에 계속 있어요.
1: 한국은 매년 11월에 딱 하루만 수능시험을 보는데 이런 차이가 있네요. 아, 식기 전에 먹어요.
0: 좋아요.

0: 10th is 10일. 13th is 13일. 19th is 19일. 28th is 28일. And 31st is 31일. So if you wanted to say on December 9th in Korean, it would be 12월 9일이에요. So let's try saying my birthday is on January 13th in Korean. It's 제 생일은
1: 생일이 언제예요? 생일이 언제예요?
2: 시험이 언제예요? 시험이 언제예요?
1: 12월 9일이에요. 12월 9일이에요.
2: 제 생일은 1월 13일이에요. 제 생일은 1월 13일이에요.